0: 나한테 맡겨둬.
1: 잠깐, 되게.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2: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1: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3: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섀도우 스피드! 피아트라! 됐다!
2: 우와! 됐어!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3: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2: 좋아!
3: 구제 울루프 흡착컵 액션!
4: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5: 우리한테 맡겨.
1: 모두 힘을 합쳐서 해냈어!
3: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1: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4: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1: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0: 우와, 신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6: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2: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0: 왔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 팬행선으로 가볼까?
1: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2: 하나, 둘,
1: 하, 셋.
0: 가자, 우주로. 다 같이 출동.
3: 다 같이 출동.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4: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5: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0: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3: 좋은 생각이야.
0: 안녕, 우리 왔어.
6: 어서 와. 중장비들도 안녕.
7: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8: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 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 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7: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 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5: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4: 문제는 우리가 X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0: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1: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2: 우리만 믿어.
3: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4: 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0: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5: 골든보이 볼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골든 AI, 꽁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6: 네, 주인님.
1: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2: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7: 오이라, 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야.
2: 조심해.
7: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1: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너희 정말 멋진 한 팀이구나. 운석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
1: 계속 움직이자.
0: 거의 다 왔어.
2: 우와,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낼 수 있어.
3: 얼음이라?
2: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4: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0: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1: 스타코어가 분명해.
2: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0: 이게 바로 스타코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볼까? 조니, 초강력 드림 액션!
3: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단결 쉬워졌어!
4: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4: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0: 잘못했어.
1: 괴상한 액체가 우리 다 삼키려고 해. 이젠 끝났어.
4: 당황한

0: 섀도우 스핀! 준비 출발!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덜덜 떨려.
1: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 우주 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2: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애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3: 골든보이!
1: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4: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2: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변신!
1: 어?
2: 골든 AI 시작하자고.
5: 네, 주인님.
2: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 이거다!
2: 그래, 놔줄게!
1: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4: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6: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1: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3: 오케이. 우리 스타코어를 옮기자.
4: 여긴 우리가 맡을게.
7: 중장비 팀 합체.

0: 너희만 믿을게.
1: 어, 어림도 없지.
2: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1: 하, 성가시긴. 이걸로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2: 잡았다.
1: 골든 AI 뭐라도 해봐.
3: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1: 안 돼, 안 돼, 안 돼.
2: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지?
0: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 우즈 본부로 돌아가야 해.
2: 좋아, 가자.
0: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4: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5: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6: 준비, 발사!

0: 쏠라 슈퍼 윙스 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위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장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아, 수고했어. 아, 오늘도 제 야근 가가지고
5: 힘들다. 아유, 아유, 백선원인가? 아유, 마침 잘 됐네.
4: 부장님, 퇴근하십니까?
5: 아, 아유, 뭐 이런 시간에 퇴근은 무슨? 아이, 펭선, 아이, 그것보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응? 예, 자.
4: 어,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부장님.
5: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어딨나? 어? 펭귄이라서 퇴근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야, 지금 퇴근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저기 요 앞에 그냥 어? 반납만 해주면 돼. 쉽잖아.
4: 아니, 그래도 퇴근 시간인데.
5: 아하이, 직장인의 법 모르나? 응?
4: 아니, 그런 법도 있나요?
5: 아니, 그런 법 있지. 그러면 법이잖아, 법. 어쨌든 간에 직장인의 법 몰라?
4: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게 법 아니에요?
5: 상사가 시키면 어?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직장인 법이지. 아유,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 하여가. 아유, 아무튼 이걸 해줄 수 있지?
4: 알겠습니다.
5: 뭐? 큰 소리로.
4: 알겠습니다.
5: 뭐라고?
4: 알겠습니다.
5: 더 크게.
4: 알겠습니다.
5: 더 크게.
4: 알겠습니다.
5: 그렇지. 어, 잘했네. 하여가 요즘은 엠진지 엔진지 하여튼 알 수가 없어. 그 땡이요 땡. 엔진. 하지만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빨리빨리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업무하고. 어?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냥.
4: 정말 저게 직장인의 법인지 꼰대 법인지 모르겠지만, 아, 뭐 상사니까 어떻게 이거 빨리 하고 가야겠다. 아, 정말 정신 퇴근한 적이 없어. 어,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놔요?

0: 오늘 퇴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 뭐지?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바뀌죠? 아, 뭐야?
1: 드디어왔구만 펭수.
0: 어머, 누구세요?
1: 차례가 여기 올 것을
0: 부장님.
1: 기다리고
0: 있었지. 뭐? 부장님 아니에요?
2: 아니네. 아니고.
0: 어머, 어머. 어머.
1: 맞죠군.
0: 네? 뭘 드시는 거예요?
1: 뭐, 알 거 없네.
0: 제가 맨날 그 가려드는 데가 있거든요, 지름길이요.
1: 지름길은 아니! 직장인의 밥을 잊은 건가?
0: 네?
1: 오늘 차례는 쉽게 퇴근하지 못할 것 같구만.
0: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저 빨리 퇴근해야지요. 갈게요.
1: 아, 잠깐! 그렇게 퇴근을 하고 싶나?
0: 당연하죠.
1: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게나. 그리고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활증 붙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식밥을 먹어야 하네.
0: 전 진짜로 이제 퇴근할게요.
1: 아, 잠시 마지막으로 기억해. 직장인의 밥을.
0: 진짜 갈게요.
1: 그래, 이제 다 끝났단다.
0: 아니 무슨 퇴근인데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근데 혹시 어느 부서세요? 뭐야? 아니 끊었잖아. 왜 이래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퇴근 못해서 이래 이거. 아무도 내 퇴근길을 막을 수 없어. 그게 설령 사장님일지라도. 아니 뭐야? 아니 왜 다들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럼 난 또 퇴근하는 게 남한테 퇴근하는 것 같더니 눈치 보이잖아요. 에? 뭐야? 부장님 왜 눈이 하나가 되셨어요?
2: 자 여러분, 자 모두 집중해 주세요. 요즘 회사 힘든 거 다들 아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좀 바짝 해보려고.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퇴근 없습니다.
0: 정말이야?
3: 오늘 불금인데.
4: 저 진짜 급한 일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2: 급한 일이고 뭐고 우리 회사가 급합니다. 집중하세요. 장난치나?
5: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에? 어딜 가시나?
5: 아, 지금 엄청 올림픽대로 막힐 시간이어가지고.
2: 내가 시킨 건 다 했나?
5: 시키신 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2: 기간이 많이 남긴 이거 이 사람 안 되겠구만.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5: 제가 오늘은 퇴근하고 내일 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2: 안 되지요.
5: 차가 없어서.
2: 그러니까는 모르시는구나. 늦게 가면 되잖아. 더 좋잖아. 당장 자리로 돌아와.
5: 아유, 없네.
2: 업무를 더 줄까 보다. 진짜.
6: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2: 소개팅이 중요한가 지금?
6: 응? 제 인생에 좀 중요한 일이.
2: 그러면은 아예 퇴사를 하시게. 그게 낫겠네.
6: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2: 여러분, 우리의 애인은 회사입니다. 헤이! 안 되지. 그래.
0: 모르겠고 나는 일 다 했어. 일 다 했으니까 퇴근해야지.
2: 잠깐! 퇴근하려는 건가?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2: 앉아.
0: 그 맡은 바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2: 아니, 우리 다 같이 일이기 때문에 본인 일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당장 앉아요!
5: 맞는 말이야.
0: 그럼 월급도 다 나눠주실 겁니까?
2: 다 나눠 갖고 있어요.
0: 지금?
2: 그래요. 여기서 월급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펭귄이라고 다르게 주지 않아요. 다 공평합니다. 네. 당연한 걸 묻고 앉아있어.

0: 아니, 짱님. 어머,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1: 아니, 나?
0: 아니, 부리는 또 왜 이렇게 매끈하세요? 아니, 미쳐, 미쳐. 아니, 무슨 회사원 아니고 무슨 연예인 같아요. 아니, 부장님, 저 그래도 부장님이 제일 힘드실 텐데 밑에 내려가서 어디 바카스라도 사올게요. 어떠세요?
1: 아니, 난 참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던가. 부장님. 그래, 그래. 아이고, 참.
2: 어? 어? 뭐야, 그거 아니야? 뭐야,
1: 아니, 나 참 무슨 말인지
3: 맞아. 예언자가 그랬어.
4: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라.
3: 좋소. 좋았어. 몇 분 더 있지? 혹시 코 하신 거예요?
1: 아유, 이건 불이기는 한데 뭐 건드린 건 없다네.
3: 저는 너무 완벽한 그 콧날 덕분에 아, 이번에 혹시 그 새로 하셨나 이런 줄 알았어요.
1: 아유, 뭐, 지금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뭐, 아유, 내가 그 왕년에 사실은 좀 길거리 캐스팅을 좀 당하고 뭐 그런 적이 있긴 했어.
3: 이야, 채수하실 때 조심하세요. 베이겠어요.
1: 아유, 베이스. 나 저, 베어봐, 한 번.
3: 어머, 네! 오, 소미!
1: 자! 자! 하이, 하이, 하이! 아유, 이거 좀 따갑긴 해. 아따고.
3: 하지만 다들 퇴근 못하지 않냐? 이리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받아라! 다들 퇴근해!

0: 성공인가?
1: 야, 퇴근하자. 우리도 가자.
2: 아, 좀만 기다려.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3: 아, 추리야.

제일 최고구만. 잠깐! 저건 또 뭐야?

0: 깨끗?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할증 묶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1: 아, 다들 그만아! 빨리 빨리 이어폰이라도 꺼내. 어서.
2: 이어폰?
3: 갑자기 이어폰이.
1: 탈퇴는 안 하고 싶어? 탈퇴는 안 하고 싶어?
2: 아, 헤어져요.
1: 그런 노래 소리에 난 흔들리지 않아.
2: 혼자 사는 분들은
1: 날 묶어. 날 묶어. 안 들리지. 나를 묶어.
2: 묶어? 아니, 나를 진짜 묶어. 괜찮겠어? 그러니까 다들 모여.
3: 누구 같은데?
2: 괜찮은 거
3: 같아. 숨 못 쉬어.
1: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0: 너무 좋지. 참치 오마카세.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신들 돈 아니잖아. 인대 갈비도 있어.
1: 우대갈비는 못 참는데? 우대갈비? 우대갈비?
2: 어? 갈비?
0: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는
1: 노래방? 노래방 간대.
0: 노래방?
1: 어, 갈비 먹고 노래방
0: 가. 내가 못 빠지지 노래방.
1: 같이 가. 같이 가.

0: 빠지니까 우리 가보자고. 아, 재밌게 즐겨보자고. 공짜로 놀아보자, 공짜로.
1: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버텨냈어. 그치만 내 동료들이, 내 동료들이 다 현혹되어 버렸잖아. 내가 기필코 회식을 끝내고 모두 퇴근시키겠어. 어우, 잠깐만. 어우, 너무 세게 묶었다, 이거. 물어, 물어.
0: 국밥 맛있습니다.
1: 찜인데.
0: 자, 국밥. 어머.
1: 안녕하세요. 회식하는 사람도 있나요?
0: 혼자서 오신 건가?
1: 네, 저 지금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요.
0: 아, 그러면은 일단은 차키랑 교통카드는 두고 들어오세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1: 차키랑 카드를 왜 두고 와요?
0: 일단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 앉으세요.
1: 아니.
0: 예,
1: 저는 지금 그 식사로 온 게 아니라요.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 동료 없었어요?
0: 동료 아까 몇몇이 왔었던 것 같긴 한데.
1: 진짜요? 그럼 갔어요?
0: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국밥 하나 추가요.
1: 근데 혹시 돼지 인형을 좋아하시나요?
0: 응? 아유, 여기 외딴 데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적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이거 한 숟갈 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봐요.
1: 아, 그, 없는 거는 아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0: 아, 잠깐만요. 수육!
1: 네?
0: 수육! 수육! 서비스로 드릴게요.
1: 아니, 아이고. 수육을 서비스로 드신다고요?
0: 앉으세요. 어차피 지금 가봤자, 어? 지하철 만석이니까 앉아서 먹고 가, 응?
1: 말도 먹고 안 돼. 수육 서비스?
0: 응? 지금 뭐, 어디 가요? 먹으라니까는 좀.
2: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집밥을 먹어야 하네.
0: 아니, 수육 들고 드시고 가시지 왜. 그러면
1: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
0: 당장 내려놔.
1: 왜 오자마자 갑자기 수육 서비스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돼지들 뭐예요? 돼지가 핸드폰을 해요?
0: 아유, 다들 맛있게 많이 먹어요. 리필도 가능하니까. 아유, 잘 먹네. 잘 먹어.

0: 상사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그저 자기가 돈 낸다고, 자기가 결제하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착각이나 하고 말이야. 후배들 최근이나 말이야 빼앗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 것 같아요. 회식을 참 좋아한다. 나야 뭐 이득이지 뭐. 쟤,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회식이 좋으면 영원히 먹어라. 너부터 내려놓고 말해.
1: 이러지 말았어. 뭔가 수상한 게 있었다고. 저는 동료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0: 아니, 동료가 뭐가 필요해. 회식이나 해가지고 퇴근이나 늦어지지.
1: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상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라고요.
0: 아우 진짜. 아, 알았어.
1: 다들.
0: 그래도 꼭 회식을 해야 된다면 분기에 딱 한 번씩만 하세요.
1: 돌아왔구나. 빨리 퇴근하자. 뭐야? 왜 안 들어왔어? 빨리 돌려주세요.
2: 야, 돌아왔어.
1: 아, 돌아왔구나. 아, 미안해. 자, 퇴근하세요. 빨리. 아, 됐다.
0: 잠깐.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은 절대 보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이럴 수가.
3: 역시 직장인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문제야 문제.
1: 무슨 퇴근한 지 3시간이냐걸요.
4: 행수사원!
1: 보지 말랬는데 이거?
4: 도대체!
1: 아니 줌 앞이니까 힘들겠지?
4: 야근 안 하고!
1: 이래서 보지 말랬구나 이거.
4: 어디 가고요! 당장 안 보여!
1: 내가 무슨 조퇴한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일도 다 했고 정시 퇴근하겠다는데 직장인의 법은 꼭 지켜줘야 돼! 제발 퇴근하고 나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균 얼마나 올려나.
5: 개미 한 마리 없는 거 봐요, 여기.
1: 두유미가 공! 자!
6: 준비하시고 쏘세요!
7: 간다!
6: 스탑! 아!
5: 저 오늘부터 관중이에요. 내 주유건도 나를 배신하네.
8: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9: 넣어야 된다니까.
10: 아, 이 분위기?
1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4: 성교육.
3: 오늘은 무슨 교육?
4: 성교육이요.
3: 아,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새 얼굴들이 보입니다. 먼저 귀여운 두 남매를 키우고 계신 영국 아빠죠, 피터 민트 씨입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5: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5: 네, 중2 아들 하고 초5 딸 키우는 영국 아빠 피터입니다. 네. 근데 방송 보면서 진짜 한국 부모 고민하고 제 고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0: 그래서 네. 오늘은 열공해서 송교육 박사 되고 다시 네. 집에 들어가려고요.
1: 어, 근데 네. 왠지 박사가 되게 잘 어울리는 박사라는
0: 이미지만 그래. 아,
1: 그리고 오늘 은지 씨랑 더불어서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육아계 사이다죠. 크리에이터 윤소희 씨 오셨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소희 씨 영상을요. 요즘에 이제 아들맘들 뭐 딸맘들 사이에서 안 보면 뭐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2: 아 진짜요? 네. 어, 너무 좋네요. 네. 약간 육아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제 예전에 아나운서를 했었는데 이 발성이 아들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날이 있었구나.
1: 아, 네. 아들을 키우기 위한 아나운서의 그 시절들이
2: 있었구나.
1: 예. 어서세요. 그 옆에 이제 앉아 계신데 약간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
2: 네. 긴장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일 큰 꽃무늬 꺼낼 것 같습니다.
1: 잘했네, 잘했네. 꽃이 굉장히 과도했더니 조금 소희 씨를
2: 만개한 걸로 입고 왔습니다.
1: 둘이 좀 사석에서 만난 적은 있으세요?
2: 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네.
1: 서로 이야기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성교육 전문가 배정원 교수님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조성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0: 아침, 저녁이면 네. 잠 아니겠어요?
1: 잠, 아침,
0: 왜냐면
1: 저녁.
0: 늦게 자고 싶고 일찍 잠. 일어나기 싫고
1: 잠도 잘 수 있지만
2: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 보고 자기 전까지 보니까
1: 그렇죠. 그건 이제 그건 어른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사실 그건 우리
2: 네, 사실 제 문제. 네, 맞아요.
1: 소희 씨는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2: 씻는 거 아닐까요? 씻는 거?
1: 아, 씻는 거.
2: 아침에 눈 뜨면 양치에 빨리빨리 해야지 애들이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소희 씨가 처음 왔는데 바로 맞추셨습니다.
2: 맞췄어요?
1: 네.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집집마다 관심 사람 한두 명 있잖아요.
2: 어, 같이 한 명만 말해요.
1: 하나, 하나, 둘, 셋, 남자. 많이. 많이 남자잖아요. 그렇죠?
2: 네.
1: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입니다.
3: 아, 진짜 느낌이 좀 색깔이 너무 이상해. 아, 완전 똥색.
4: 포경수술 어디서 하는지 알아?
3: 성형외과.
5: 우리가 씻을 때 하얗게 때가 낀다 그랬잖아. 이 부분을 잘 씻어줘야 된다 그랬지?
0: 근데 이거 벗고 해야 되지 않아?
1: 응, 벗겨줘. 아빠 나 씻겨줘 빨리.
0: 피니스? 피니스라고 해.
1: 아빠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0: 이 프로그램 봐. EBS 성교육. 네, 여기까지.
1: 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청결 교육인데요. 이게 참 잘 씻는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청결 교육이 성교육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선생님?
6: 네, 이 청결함은 심리적인 안정감하고도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몸이 쾌적하면 기분이 좋고 정서적으로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이제 위생이 방치되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이제 의식하게 되죠. 청결하게 이제 잘 관리하면 아무래도 신체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는 대접받을 자격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강한 바디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에요.
1: 사실 뭐 청결하면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매일 샤워를 하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저희 집은 이제 기름 보일러. 사실 연탄부터 시작됩니다. 연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뭐 씻을 수도 없었고 엄마랑 목욕탕 가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씻는 그 정도. 근데 교수님 시대도 그 샤워를 매일 할 수 없었잖아요.
6: 그렇게 할 수 없었죠.
1: 네. 예,
6: 저는 지혜 씨의 연식이 좀 의심이 되는데.
1: 교수님, 아니, 근데 어때? 은지 씨도 우리 세대보다는 조금 이렇게 낫긴 하지만 그때 뭐 매일 씻었어요? 애기 학교 다닐 때?
2: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커서는 조금 이제 좀 간헐적으로 씻는데.
1: 왜 역으로 반대로 된 거죠?
6: 예전에는 네. 다 감았는데.
2: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안 감으면 이제 바로 다시 등짝 맞고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서는.
1: 귀찮아서.
2: 뭔가 제가 선택해서 오늘은 얼굴만 씻고 싶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옵션이 되니까.
2: 맞아요.
1: 네, 옵션이 내 맘대로 되니까.
6: 근데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공기가 나쁘지 않아서.
1: 그 대신 그게 있었죠.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가 있었어요. 이가 있어서 머리에다가 그쵸? 머리에다가 그 차 삼빛 같은 걸로 쭉 빗어갖고 엄마가 이를 손톱 사이로 이렇게
7: 몇 살이에요?
1: 맞아. 제가 아직 좀 아직 안 됐어요. 엄마가 안 됐어요. 한참 멀었어요. 멀었어요. 어떠세요, 피터 씨?
0: 영국에서는 네. 매일 씻어야죠. 제가 어릴 때도 매일 그렇고. 씻어요?
1: 어릴 때도
0: 하루에 두 번 씻는 날도 있었고,
1: 아직도요?
0: 네 맨날 디오드런트 스프레이도 하고. 그래서 10대 애들도 남자 특히 디오드런트 고르는 거 아빠랑 한 12살에 가서 하고.
1: 아, 그래요?
0: 이제 매일매일 뿌려요. 종류도 한 100개 있어요. 네.
1: 그럼 영국 아빠를 닮아서 혹시 아이들은 그럼 좀 잘 씻는 편이에요?
0: 그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1: 그것도 별개 누나. 같이 생각을 했지.
0: 우리 아들은 샤워했는데 한 2분 컷?
1: 2분?
0: 이제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1: 씻는 거 맞아요?
0: 했어? 뭐 까먹었어? 아니 끝났대.
1: 끝났대?
0: 그래서 물이 조금 여기 묻어있는 것만 보이고 안
2: 근데 사실 2분이면 온수가 나오기 전 아니에요. 그게 사실 냄새로 발이랑 얼굴 정도만 씻고 그쵸?
1: 어때요? 외면은 좀
2: 저희 집에 이제 우미랑 돌을 남편이 씻겨줘요. 근데 남편이 엄청 청결을 많이 따지고 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우미는 또 이렇게 신체 부위 이름을 잘 알잖아요.
1: 그렇지.
2: 엄마, 아빠가 음순이 너무 아프게 닦아줘. 엄마, 음순이 아파 막 이래요.
1: 너무 세게 닦아줘서.
2: 너무 세게 닦아줘서.
1: 투신은 어때요?
2: 우찬이는 작년부터 한 만 5세, 6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씻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약간 모래 같은 것도 묻는 걸 좀 싫어하는 아이여서 되게 온몸을 구석구석 정말 깨끗하게 씻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게 다 젖어서 나와요. 휴지를 그래가지고
1: 아, 거기에는
2: 네, 난리가 나요. 막 모든 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냥 자기 씻으면 자기만 씻으면 되는데 씻다가 다
2: 차가지고
1: 그냥
2: 문닫아가지고
1: 네. 그만큼 그때 시절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는데 그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청결해진 시대잖아요.
8: 맞아. 네. 이게 이제 씻는다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피부질환 예방하고 청결 유지하고 이런 게 이제 목적이고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자기 혼자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자조기능이라고 하는데 자조기능을 잘 발달한 아이들은 이제 자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할 때 씻을 수 있는 아이랑 내가 씻는 게 잘 안 돼서 누구에게 늘 항상 부탁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전자가 훨씬 자율성이나 자기주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청결행위, 자조기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 네, 청결이 그냥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은 청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9: 많이 씻으면 세균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니까
10: 약간 시큼한 냄새?
9: 식초 냄새?
10: 구리구리해요. 이렇게 한다면 나타났어요.
1: 아기 때 항상 저 자세 한 번씩 해봐요.
11: 그럼 혼자 씻는 친구들은 몇 살 때부터 혼자 씻었어요?
9: 5살?
10: 8살. 1학년 때부터요.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야야야야 이렇게 해요. 때밀이 처음 이렇게 길게 나온 걸로 이렇게 하면 다 닦을 수 있긴 한데 그건데 번개맨에 나오는
7: 진짜 재밌겠다.
2: 아니 뚝딱이가 못 벗어 엄청 커네.
7: 뚝딱이 나이 많아요.
2: 진짜
11: 시작!
9: 떨어졌다. 때를 다 뺐다. 와.
1: 아이고 그래 여기 겨드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 수가 없잖아요.
0: 뒷목.
6: 아, 너무 무천하네.
1: 진짜 같아.
0: 적극적인데 진짜 같아 진짜.
10: 수집연기처럼 한 네 칸?
9: 아, 소리 이상해.
10: 아, 진짜 느낌이 이상. 색깔이 너무 이상해. 아, 완전 동색.
12: 왜 번졌어요?
10: 번졌어. 조금은 묻어있겠네.
9: 엉덩이 전체에 번졌어요.
11: 그럼 몇 번 정도 닦았어요?
9: 세 번이요.
11: 닦은 것 같아요?
9: 아니요. 그거 왜 풀려?
13: 아까 해보니까 잘 안 닦여요.
14: 원래도 꼼꼼하게 씻지만 더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를 닦고

0: 구석구석 잘땅.
1: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그 엉덩이 닦을 때 저는 막 엄청 조심스럽게 하는데 보는데 막 옷깃에 묻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저마저 막 그냥 당장 달려서 닦아주고 싶은 기분?
1: 스스로하게 둬야 되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도 약간 저거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저럴 때마다 저를 불렀거든요.
1: 엄마 이러면서.
3: 엄마. 근데 꼭 그때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애들이 꼭 저녁 시간에 그때 밥 먹을 때
1: 먹다 말고
3: 꼭 자기 건도 보기 싫어하면서 자기 거 확인해 달라고도
1: 맞아. 왜 그러는 거죠?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 걸 봐달래. 왜 봐야 되지?
4: 그러니까. 저희 딸도 초일 때부터 좀 혼자 씻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건 깨끗이 물을 잘 이렇게 닦아냈는지 그런 거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도 배변 딱 하고 나면 그 휴지를 골프 그대로 둬요.
1: 그럼 가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측정기를 해야 되고 이제
5: 그런 배변 처리나 이렇게 이제 몸에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 청결을 가르쳐 줄 때는 뭐 귀 뒤 같은 거 애들 잘 안 씻잖아요. 귀 뒤 목 뒤 이런 데는
3: 저희 남편은 아직도 안 씻는 거니까요.
1: 동태랑 우리 와니 왜 여기 귀 뒤에 제대로 안 씻을까?
5: 이 균들이 숨기 좋아하는 뭐 장소다 이렇게 좀 아이한테 호기심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겨드랑이 또 손기하고 항문 주변 발가락 사이도 잘 안 닦거든요.
3: 맞아요.
5: 그런 데 닦는 법을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살, 4살에도 어린이집 가기도 하고 유치원 가기도 하기 때문에 뒤처리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기도 해요. 냄새 난다 그러기도 하고 뭐 묻었다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 그게 왜 계속 마음에 이제 강박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뒤처리는 좀 가르쳐준 다음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칸 쓰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세 칸 정도? 두 겹이면 세 칸, 한 겹이면 다섯 칸.
1: 몇 겹인지도 봐야 돼요.
5: 애들이 그렇죠. 그게 너무 얇으면 손에 묻으니까 아이들이 또 닦기 싫어하거든요. 여아들인 경우에는 꼭 앞에서 뒤로 닦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게 좋죠.
1: 그러네요.
5: 네.
6: 저희 딸도 요즘 이제 7살, 이제 내년이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요새 이제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너무 잘했어. 어우, 너무 깨끗해. 이제 어른 다 됐네. 언니 다 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어서 화이팅 하는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목욕이 사실 또 궁금합니다. 스스로 목욕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다 다른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6: 완전한 목욕 독립은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의 인지나 소근육 발달 측면에서 세밀하게 자기의 어떤 손이나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다 되는 일은 아니라서 부모하고 목욕을 하면서 조금씩 시켜주는 이제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그래도 혼자 시도하도록 하고 아이한테 부모가 씻길 때 되게 강압적으로 안 씻기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성 부모하고 목욕 분리는 한 만 5세에서 6세 정도 그 정도가 좀 적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랑 되게 친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천천히 얘기를 하고 분리를 시작해 주시는 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 그리고 이성 부모가 시켜줄 때는 좀 옷을 좀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갖춰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티셔츠나 반바지 정도는 입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몸을 성교육 교재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3: 뭐 이제 시키다 보면 귀찮으니까 급하고 그러면 이러다 보면 이제 막 헐벗은 채로 좀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막 물 다치고 하니까. 네.
2: 근데 그렇게 샤워를 잘 하고 나서도 계속 여전히 시원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저희 집에.
3: 아, 이제 한분 있어요?
2: 네, 뭐. 그러니까 네. 옷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
3: 부석기나
2: 신석기. 돌돕기로 이제 뭐 사냥하던 시대 느낌으로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7: 그거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피터 씨도?
7: 저도, 네. 뭐, 대놓고 뭐, 온 집을 돌아다닌 거 아니지만, 뭐, 목욕탕에서 침실까지라도. 왜냐면 네. 속옷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볼일 조금 보고, 네. 근데 그거 조금 자제해야
5: 그렇죠.
7: 되겠다.
5: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좀 갇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식으로 옷을 입고 나오기가 불편하면 네. 목욕 가운이라도 이렇게 입고 나오게 해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그만 목욕 가운 같은 거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서 나오게 해주면 오히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8: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벗고 다니는 사람 사실 없어요. 약간 다 갇혀 입고 나오고.
1: 그래서 약간 유교 집안 느낌 나고.
8: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이게 너무 좋아요.
8: 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내복을 앞에다 제가 늘 갖다 놓는데 그걸 이렇게 다 젖은 상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또 단점이에요.
1: 다
8: 젖어서 나와요.
1: 다시 입어야 돼.
8: 다시 입어야 될 정도예요.
1: 그럼 오찬이 지금도 혼자 씻는다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8: 맞아요.
1: 자, 오찬이 목욕 독립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소희씨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9: 아침에 이제 이거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10: 오늘 또 뭐가 더 해야 돼?
1: 초등학교 다니는군요.
8: 네.
9: 초등학교 다니는군요. 우리 오늘 낮에 양치 안 했잖아. 꼼꼼하게 씻어. 엉덩이랑 다 발가락도 다 닦아야 돼.
10: 다 씻었어, 오찬아?
9: 머리 좀 볼게.
7: 이렇게 검사해요.
1: 검사를 해야 돼. 샴푸가 잘 씻겼는지.
10: 너무 잘 감았다.
1: 너무너무 잘 감았는데. 리액션이 너무 좋다. 이거 가자.
6: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시네. 네.
9: 자, 똥 모드요. 테스트 검사 가볼게요. 우와, 너무 잘 감았다.
1: 처음에 혼자 씻을 땐 어땠어?
10: 어려울 것 같았지. 하지만 한번 하다가 어렵지도 않고 재밌게 됐어.
1: 진짜? 우찬이는 한 1년 정도 혼자 씻거든요, 지금. 제 걱정과는 다르게 잘 씻고 나오고, 대신에 이제 저쪽 화장실에 아직도 물총이라든지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과자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깨끗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씻고 나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3: 근데 이 정도면 뭐 우려했던 거와 달리 완전히 뭐 너무 듬직하게 잘 씻는데요?
1: 머리에 거품도 없고.
3: 네. 네.
6: 저는 그 목욕 후에 이 부모님의 칭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처음에 목욕을 시작할 땐 혼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목표를 되게 여러 가지를 잡아요. 얘가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1: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생기죠.
6: 하다 보면 욕심이 막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나만 둬라. 아이가 혼자 씻는 거를 잘하는 걸 우선적인 목표로 하면 좋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칭찬하기도 힘들고, 아이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자고 이제 뱃째버려요. 그래서
1: 뱃째다고요? 전문가님이 설명하신 단어치고 너무 속 와닿네요. 뱃째한다니까.
6: 다 안한다. 한 가지 목표에만 좀 충실하게 나머지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 게 부모로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7: 네. 근데 아까 그런 정도의 칭찬과 너무 좋은 거지. 잘 씻었다고 아들한테. 저도 진짜 우리 와이프가 그 정도 칭찬해주면 더 잘 씻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1: 멋있어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거.
7: 네,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1: 아니, 이런 것만 제가.
7: 근데 가끔씩 아들한테는 칭찬 조금 질투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7: 관심 좀 안 받으면. 근데 또 부러운 거 우철이가 너무 잘 씻으니까 우리 아들은 입은 커시고 하고 가끔씩 자기도 소파에 눕다가 발 냄새 난다고 거기 자기 발 맡으면 썩었네. 근데 안 씻으러 가.
1: 자기 발 냄새.
7: 네네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러는지 자기 땀 냄새 뭐 위로 받나?
1: 자기 땀 냄새 살아있는 힐링. 네.
5: 그 사춘기 남학생들이 사실 그 전반기에는 잘 안 씻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안 씻는 이유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애가 너무 빨리빨리 자라니까 사실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좀 피곤하고 귀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안 씻으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씻어라 씻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특징이 있던 독립성, 저항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안 씻는 경향도 있고요. 잘 씻지 않으면 비난 대신에 이제 체취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이 냄새는 남한테 전달되는 지 명함 같은 거야. 그래서 잘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 반성 시간 되는 것 같은데.
1: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어쩐지 계속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7: 냄새 다양하다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좀 친절하게.
8: 친절하게. 뭐, 똥을 밟았나요? 오는 길에 똥을 밟았나요?
7: 좋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죠. 아이가 오면 그 일단 발냄새를 맡아요. 엄마 발냄새 일단 맡게 해달라고. 왜냐면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게
3: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느낌 아시죠?
11: 잘 놀다 왔구나.
3: 네, 잘 놀다 왔구나. 오늘 신나게 놀았구나를 발냄새로 확인하는 그런 느낌?
11: 예. 근데 저희 아이는 진짜 약간 좀 냄새 많이 나긴 하거든요. 왜 춥고

0: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맡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도 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맡아달라고.
1: 오, 말이 되네요.
2: 네, 네, 그건 정말, 그쵸.
0: 그쵸. 네, 그건 좀 그래요.
2: 남편 거랑은 네. 좀 다른 네. 결 같아요. 네.
3: 네. 남편을 좀 사랑해 주세요.
0: 네. 사랑은
2: 그래요. 냄새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4: 네, 완전 별개. 완전 별개. 네.
5: 좀 변태들 같아요. 그 아이들 냄새가 물론 뭐 나쁘지는 않지만 네. 저는 발냄새를 막 이렇게 막 달콤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요즘 엄마들의 사랑의 그 네. 총량이 좀 넓어진 네. 것 같긴 한데 입냄새를 좀 맡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래서 입냄새도 좋죠. 네. 안냄새도 좋다고. 너무 좋아요. 계속 맡아요.
0: 저는 입냄새 누구한테 혹시 똥을 먹었나요?
2: 계속 맡아요. 너무 좋아서 큰 똥 맡아요.
5: 입냄새가 나는 거는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충치가 있는지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맡으시라는 건 아니고 가끔 좀 이렇게 하해봐 이래가지고 맡아서 양치를 잘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열심히 씻으라고 네. 얘기는 하는데 정작 저도 머리를 매일 감지는 않아요.
6: 그러니까 안 씻는 부분으로는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2: 안 씻는 부분이요? 네, 그래요. 최대
6: 저는 한 머리도 3일 4일까지도 3, 4일까지 안 감고
2: 나가지 않는데
6: 나가지 않으면 저도 약간 이찬이한테 잔소리를 하다가도 너 양치는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2: 어떠세요? 좀 자주 씻으세요?
1: 저는 아침에 깨자마자 샤워해야 되는 편이긴 해요. 안 그러면 밤에는 뭐 잠자리에 대한 소중함 한국 사람들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잠옷 꼭 입어야 되고 영국에는 안 그래요. 뭐 가끔씩 영화에서 뭐 신발 신고 올라가. 그런 거는 좀 심하지만 그래도 외투 그런 거 하고 침대 누운 거 괜찮아요.
2: 진짜요?
1: 네네. 나쁘지 않아요. 네.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2: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눕는다.
1: 괜찮아요. 무조건 뭐 추고 해다가.
0: 금방 쓰시는 거죠? 아, 같이 쓰세요?
1: 같이 쓰세요. 와이프 청소는 되게 많아요. 하고 또 때리는 거 외국에서 안 하니까.
2: 오, 맞아요. 대중목욕탕이 없죠?
1: 네. 하고 때밀이 그런 이탈리 타운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때 많이 나오고 되게
2: 맞아요?
1: 깨끗해 보여요.
0: 아니요. 한번 같이. 가요.
2: 제대로 아니 같이 왜 가야 돼요?
0: 아니 때가 잘 안
2: 나와. 조피 챙겨. 아니야. 조피 씨는 조피 챙겨.
0: 아니 때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2: 후추 한 그릇 말아 드릴게요.
1: 네네. 좋아요.
2: 네네네. 풀어야 되거든. 네. 근데 이제 청결 교육에 있어서 막상 가르치려고 하면 좀 입이 깨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네, 말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기입니다.
7: 아, 이 친구도 있네. 근데 이거
2: 없는
8: 거. 5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문희입니다. 네.
9: 안녕하세요. 저는 한희입니다.
10: 10살 한찬입니다.
11: 8살 한서입니다.
12: 이제 우리 몸에 생식기 이름을 또 잘 알아야 잘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
10: 좋아요.
12: 자, 어떤 신체 부위 알고 있어?
10: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손.
12: 오, 그치. 손. 그림 그릴 때 쓰는 손.
13: 우리가 한 12시간씩 쓰는 다리.
12: 그렇지, 다리. 그럼 이 친구의 생식기는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 뭐라고 부르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10: 그래서 잘 모르겠어.
12: 심하려울 때.
10: 뭐지? 장지.
12: 어, 맞아. 그러면 남자는? 너네들이 이렇게 막. 생식기 뭐라고 하지?
13: 은경.
12: 어? 오, 은경.
10: 사랑해.
12: 더 자주 쓰는 말도 있어. 맞아. 남성의 생식기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모양이 약간 코끼리 모양.
13: 까맣게 말하면?
12: 어.
13: 부담.
2: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0: 파이어 에그라고도 많이 했죠.
12: 두 개. 이제 남성의 생식기 같은 경우는 겉에 껍질 같은 게 있지. 그러면 이 사이에 먼지가 되게 쉽게 낄 수 있잖아. 비누를 잘 묻히거나 엄마가 사용하는 청결제를 사용을 해서 이 사이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2: 엄마들이 이제 아들 생식기 닦아주는 거 설명하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 엄마는 밑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를 그려볼게. 그래서 이게 대음순이야. 대음순 안에 산 모양처럼 생긴 조그마한 살이 있다 그랬죠, 엄마가? 그래서 이게 소음순이라는 거야. 하얗게 때가 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들이야. 이렇게. 이 부분은

0: 잘 씻어줘야 된다 그랬지?
1: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변이 묻어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씻을 때 꼭 앞에서 뒤쪽으로 가게. 여기 앞쪽에서 뒤로. 그래서 항상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야. 소변 봤을 때도 앞에서 뒤로 쏙! 여자와 남자의 성기 부분에 대해서 잘 집에서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 이 기회에 이제 어떻게 씻는지 앞으로 청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2: 네, 진짜 어떤 엄마는 정말 친절하게 너무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서 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3: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간 제 몸인지만 잘 모를 때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딸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분 보고 깜짝 놀랐고 사실 저는 좀 아들이어가지고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닦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좀 초반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2: 일단 엄마가 알아야 되고 아빠가 알아야 설명이 될 텐데 성기를 씻는 법을 알려줄 때 때 정확한 명칭부터 알려주는 게 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네, 몇 개 엄마가 이제 생식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기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생식기라고 하면 생식에만 관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나 혹은 뭐 즐거움이나 아기를 낳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기를 좀 주기적으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경하고 음낭, 아까 불알이라고 했지만 음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를 이제 보는데 딱딱한 뭐가 생겼거나 분비물이 나쁘면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음부하고 가슴, 여자들은 가슴도 성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몽우리가 있는지 촉감 어떤지 또 분비물 어떤지 이거를 계속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성기를 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2: 근데 보는 게 사실은 좀 이게 나와 있는 거면 볼 텐데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 뭐 보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4: 근데 여기 뒤통수도 보잖아요. 우리 거울 두 개 써갖고
2: 이렇게 보고. 아, 그렇게 해서라도 봐라.
4: 뒤꿈치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네. 여자들은 이렇게 거울을 깔아놓고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보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결국 뭐냐면 성기를 안 보는 건 여자들이 안 보는 건 구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본 거지.
2: 맞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
4: 그러니까 느낌? 우리가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보다니 난 변태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성기도 나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2: 보기. 약속?
3: 오늘
2: 다 각자 보기에요.
3: 나가서 거울 사러 갑시다.
4: 거울을 이용해서 꼭 보세요.
2: 인증해야 돼요.
5: 뭘 인증 없어.
2: 그냥 보는
5: 거지.
2: 그냥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나요.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이 다라라고 하나요?
0: 네, 대야.
2: 대야.
0: 대야.
2: 다라. 인상 다라. 미안합니다. 나이가 나오네. 대야에다가 약간 갈색 물 있어요. 그거 물에 섞어서 그 어머니들 이게 뒷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자주 못 씻으시니까.
4: 여자들 세정제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세정제가 많이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결국 비누의 종류니까. 근데 여자의 질은 이렇게 좀 늘 왜 거기에 건조하지 않도록 지레기 흘러내려요. 걔가 자정작용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정제로나 물까지 이렇게 닦으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 자주 걸려요.
2: 자, 우리가 근데 직접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춘기 인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지 씨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시켜주실지 이렇게 한번. 네.
6: 엄마가 음순 씻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는
2: 뭐야?
6: 음순 여기 음순. 이거 너 고추 아니야?
2: 알았어.
6: 엄마가 여기 음순 음식할 때 같은 음순이야. 자, 한 손은 샤워기를 들고 이제 물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정말 좋거든. 미지근한 물인지 한번 허벅지에 해보고 한쪽 다리 살짝 걸쳐보자.
2: 다리를 왜 벌려 엄마?
6: 왜냐면 우리 음순에는 주름이 많아.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씻기가 더 편하거든. 자, 그리고 살짝 고개 숙여서.
2: 엄마 자세가 이상해.
6: 불편하지? 세상에 사실 쉬운 일은 없어. 배우는 거야. 갈라진 쪽도 부드럽게 이렇게. 반대쪽도 요렇게.
2: 근데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씻으면 돼?
6: 느껴봐.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2: 알았어.
6: 이제 느끼는 거야. 몸을 내 몸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느껴 생각한 이제 말 그만 생각하는 거야.
2: 알겠어.
6: 말 그만하는 거야.
2: 그만할게 엄마.
6: 엄마 화내. 대답하지 마. 자 엄마. 대답하지 마.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해줄 것 같아요.
7: 너무 좋은데요.
2: 진짜 친절하게 잘.
3: 요렇게.
2: 재밌게 유쾌하게. 네. 근데 말을 많이 못하게 하네요.
6: 네, 우미한테도 말 그만해.
2: 아 그래요?
6: 그만해.
2: 그치. 엄마는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아이는 뭐
6: 엄마만 하게.
2: 아 그래요.
6: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래도 또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우리 피터 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이고. 피터 씨.
2: 아이고. 남자 아이.
0: 아 근데 남자는. 반스 입고 할 수 있는
2: 아빠 반스가 뭐야? 아빠 반스가 뭐야? 팬티는 들어봤는데 반스는 처음 들어봐. 아니,
0: 영국에는 팬티가 여성들이 팬티. 있는 거라서 전혀 입지 않아.
2: 그럼 남자는 반스예요?
0: 반츠.
2: 반츠.
0: 미국식은 또 바지고 너무 헷갈려져. 영국식은 또 근데 이거 팬츠. 벗고 해야 되지 않나?
2: 벗겨줘 아빠 나 씻겨줘 빨리. 어떻게 씻어야 돼? 어떻게 씻어야 돼? 아빠.
0: 일단. 저는 진짜 할 때 영어로 해요. 이런 기관들 한국말로 꼬치밖에 모르고.
2: 영어로요? 한번 해볼게요.
0: 아니, 그쪽만. 네. 그래서, 오케이. 일단 다리 벌리고.
2: 다리 벌렸어, 아빠.
0: 네. And between your testicles.
2: Testicles.
0: Testicles라고 해. 영어로.
2: Testicles.
0: 일석이조예요.
2: 일석이조.
0: 네, 지금 영어도 배우고.
2: 오케이. 나 일석이조도 죄송합니다.
6: 아, 테스트컬이 일석이조 하는 뜻이야.
2: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 정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좀 영어 조금. 네,
0: 그래서 testicle하고 다리 사이에.
2: 다리 사이에.
0: 이렇게 손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사이사이. 잘 씻고. 여기 밑으로도.
2: 근데 요 사이사이 이거 안 씻으면 어떻게 돼?
0: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
2: 곰팡이?
0: 젖어 있으니까.
2: 젖어 있어서.
0: 아기 부분과 중요한데, 요 피니스.
2: 피니스?
0: 피니스라고 해. 한국말로.
2: 음경? 음경인가?
0: 음경, 나까지 배우니까 일석삼조네.
2: 음경, 피니스.
0: 음경, 음경. 여기 조금 땡겨야 돼.
2: 땡겨, 땡기면 아프잖아, 아빠.
0: 아플 때까지만. 조금만.
2: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0: 이렇게
2: 손가락으로
0: 이렇게 손으로 하고 그걸로 물로 닦고 비누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아빠 알기로. 근데 틀릴 수도 있어. 네, 한번 채.
2: 그럼 아빠도 제대로 안 씻고 있는 거 아니야?
0: 아니,
2: 그러면
0: 물로만 충분해.
2: 아빠 확실해?
0: 아빠는 확실하진 않아.
2: 채가 낫겠다.
0: 나 의사 아니야.
2: 아빠한테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부끄러워.
0: 준비했어. 부모 성결. 네, 여기까지. 어렵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말로만 대충 하니까. 근데 이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
2: 그렇죠. 정확하게 명칭도 알고.
4: 근데 이렇게 포피를 땡겨서 약간 아플 때까지 땡기라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좋아요.
2: 아, 그래요? 네. 근데 정말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뭐 아들을 키워본 네, 적도 없긴 하니까. 근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4: 아마 우리 남편들도 모를걸요?
6: 그러니까요.
2: 그러게요. 참 이게 씻는 게 사실은 굉장히 또 단순해 보이기는 해도 정말 중요하고 심오한 세계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좀 긴가민가 해서 못 물어봤던 청결 상식들 저희가 OX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목욕 후에 드라이기로 생식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자, 은지 씨랑 정말 O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들어주셨어요. 은지 씨 왜 오 드셨어요?
6: 아 저도 좀 말리는 편인데 네. 되게 보송하고 네.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둘도 세워놓고 이잉 제가 다 이잉 말려주거든요.
2: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음순이 항상 이렇게 짓물르거나 가렵거나 해서 씻기고 드라이로 말려주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X를 드셨어요.
0: 저는 한국 와서 좀 고민 시작했어요. 왜냐면 공중 목욕탕 가서 말리는 아저씨들이
2: 말리고 다리를 갑자기 드시니까 상상이 됩니다. 그 아저씨분들 많이 들으세요.
0: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맞나? 근데 영국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타월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2: 네네네. 네. 네, 네, 네.
4: 그 드라이기 열이 네. 그 굉장히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찬바람으로 말린다고 그래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기는 좀 연한 살이니까 그렇게 안 말리는 게 좋고 씻은 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말려주는 게 제일 좋죠.
2: 와, 이렇게 또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춘기 아이가 샤워를 오래 한다. 이럴 때는 제지를 해야 한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완전히 반반으로 나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은지 씨는 오를 드셨고,
3: 저는 바로 문두덕이죠. 물부족국 가있어 지금! 뭐해 네가 수저 쓸 100원이라도 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2: 소희 씨는?
3: 저는 그냥 약간

0: 관찰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 그러게요. 일이. 한 시간 동안 사실 내내 씻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뭐 개인 뭐 활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0: 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꽤 있는 편들입니다.
2: 그렇군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는 맞아요. 게 제일 좋고요.
0: 그게 이제 규칙이 돼요.
2: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춘기 이후에 10대 이제 조금 중후반이 되면 사실 샤워하면서 자위행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녹화하고 막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좀 놔두는 게 좋지만 너무 네. 길게 하면 좀 조금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 네. 자 이쯤에서 아들 가진 그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질문인데요. 자 우리 아이 포경 수술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즘 아버님들과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 종이컵. 펜타오르 뭐지?
3: 요거는 완전.
1: 예, 추측이 되죠.
3: 발견해놓고.
4: 포경수술 어디서 하는지 알아?
5: 응.
4: 여자들은 어디 병원가?
5: 성형외.
4: 아니.
1: 뭐예요? 나도
4: 성형외. 여자 선부인과 반대가 남자 비뇨기과야. 평소에 이렇게 덮여있잖아, 보면. 응. 그 덮여있는데 안에. 그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생겼었어. 너도 옛날에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 갔었잖아.
5: 응.
4: 그치, 어렸을 적에.
5: 응.
4: 그래서 그 염증 안 생기게 하려면은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포경수술을 했거든.
5: 응.
4: 그렇게 꼬매고 나서 집에 가야 되잖아. 종이컵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평소 생각했을 때.
5: 종이컵.
4: 여기다 이렇게 딱 껴줘. 옷에 닿지 않게.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고서
6: 아빠가 포경수술 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5: 네. 껍질이 없어요. 그 살짝 관절 정도?
1: 아, 아빠를 봤구나. 아빠를 봤어.
3: 고래잡이.
1: 그래, 고래잡이. 그래, 우리 고래잡는다고.
7: 맞아요. 뭔지 알아?
3: 고래.
7: 응, 맞았어. 고래. 아빠가 8살 때 큰아빠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간다 그랬었어. 아빠도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병원에 간 거야. 포경수술이란 걸 하게 된 거야. 그때는 아빠도 포경수술이란 게 어떤 건지 몰랐었어.
5: 포경수술이 실제로 있는 건 몰랐어요. 쟤는 그 거짓말에 안 속을 것 같아요.
8: 아빠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서 좋아하고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을 데리고 갔어.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이라는 걸 했어.
3: 하기 싫겠다.
1: 무섭지.
8: 근데 인준이 거기 안쪽에 먼지 같은 것도 껴있고 그렇잖아. 위생?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져. 그래서 아플 수가 있어. 아빠 때는 거의 다 했어.
5: 안 낳고 싶어요.
8: 그래도 인준아 2, 3일만 아프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레고도 사주고 키즈 카페도 같이 가고 그래도 할 생각이 없어? 안 할 거야?
9: 아빠는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 가자 이래서 같이 목욕을 많이 다녔거든. 어떤 친구들은 그 수술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5: 네.
9: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수술을 안 했어.
5: 네.
9: 그 중에 하나가 아빠였어. 친구들이 네. 너 언제 할 거냐 그러고 약간 좀 놀리기도 하고 포경수술 안 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5: 네.
9: 감추고 막 그런 적도 많았었거든.
5: 네.
9: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물건이기도 해, 이게.
5: 네. 아팠을 때 하는 수술인 줄 알았어요. 살면서 처음 들을 때는. 저는 할 거예요. 위생적으로 청결해지니까.
8: 웬만하면은 정말 시키고 싶은 생각이고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준이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0: 저는 지금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 주려고 하고.
1: 청결을 유지가 잘 되고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 관리를 어떻게 하나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계속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3: 네, 근데 폭력 수술에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또 친절하게 다들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좀 어렵고 저희 신랑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신랑도 잘 모르겠다고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찬이의 폭경 수술 계획에 대해서.
3: 네. 네. 요즘 또 안 하는 추세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추세가 있어요, 그렇게?
5: 그럼요.
6: 과거에는 한 뭐 거의 90% 그 이상 이렇게 됐고 요즘은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3: 아, 그래요? 한 사람을요?
6: 한 사람이.
3: 그러니까 오. 피터 씨는 어때요? 그 영국에서는 조금 폭경 수술에 대해서.
7: 제가 어릴 때 한 애들은 다 종교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무슬림 친구들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목욕탕 가면 유대인 한국에 너무 많다. 이런 생각 거의 다 했으니까 하고 친구 제 나이 또래도 다 하고 근데 저도 안 했으니까 문제 없고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3: 안 해도
7: 나죠.
3: 전혀 네네네. 문제가 없고.
6: 나는 위생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예, 이제 귀두 포피염이 되게 자주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3: 포피염.
6: 예, 포피염이. 그래서 포피가 잘 벗겨지지가 거의 안 벗겨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구가 그 안에 쌓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혹은 한번 포피가 뒤로 벗겨졌는데 이렇게 목폴라티처럼 그런 성기를 꽉 조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렸을 때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 그럼 혹시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단점 같은 것도 그럼 혹시 있나요?
6: 네, 오랫동안 이제 바깥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도 각화라고 해서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성감의 저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네.
3: 네,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청결 교육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또 배웠는데요.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그 청결이 아이의 자율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6: 네, 발달 이론에 따르면 만 2세, 3세 유아기에 아이가 획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율성입니다.
3: 자율성. 네.
6: 이게 단순히 부모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만 2, 3세 정도부터는 조금씩 아이에게 시켜보고 할 수 있게 시행착오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아이가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실습으로써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관리 능력. 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교육에서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것,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씻는 건 깨끗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차원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아이에게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자, 오늘 긴 시간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 청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내 몸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청결해요. 안녕.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8: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9: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5: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0: 소방관. 발명가. 의사.
4: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라고 한다면?
5: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4: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11: 성도멀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히처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2: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3: 뭘 걱정하세요?
12: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13: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3: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4: 네, 평생이요.
1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1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4: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12: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11: 성도머유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2: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3: 뭘 걱정하세요.
12: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4: 네, 평생이요.
1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1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4: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12: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1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을 가야죠.
2: 땡겨봐.
3: 부실이다. 야, 힘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으면 되겠지.
5: 너무 좋아요. 어, 알아서 후회할 뻔했어요.
6: 고추 반짝 키면 너무 보라색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7: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8: 혹시 저분이 오늘의
9: 안녕하세요, 장원 씨, 영원 씨, 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어묵깨 백만장자 꼬치 어묵 삼어깨를 만든 어묵깨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8: 굉장히 좋아합니다.

0: 1등 공신 우리 아내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지금은 안 하시죠?
1: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손 메디가 다 굽어가는 거. 그때 당시에 참 너무
3: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4: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5: 화이팅!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분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6: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7: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8: 인사돌 스위스 푼모카가 획득.
5: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9: 김정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스페셜한 한식 레시피. 통통하게 살얼음 제철 삼치로 만드는 영양만점 생선구이.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에 누구나 좋아할 삼치 간장구이부터 톡톡 터지는 옥수수 씹는 재미가 쏠쏠한 이색 한요리. 달걀과 옥수수의 맛은 물론 색감까지 조화로운 옥수수 달걀탕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고요.
11: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0: 네. 선생님, 네. 이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반가워할 소식인데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삼치 간장구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1: 네, 우선 삼치는 이렇게 한 통만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뭐 네. 뼈가 있으면 더 맛있고요. 살만 발라져 있는 거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곁들여주는 채소로는 이제 오이고추랑 토마토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0: 선생님, 그리고요. 네. 이 삼치구이는 간장 소스가 찰떡인데요. 네. 양념 재료에 뭐가 들었는지 또 알려주세요.
11: 우선 간장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맛술 그리고 여기에 올리고당이나 알룰로스 같은 당 대체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후추, 또 향을 내는 대파하고 생강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0: 네, 짭조름하고 살코기 먹으면 입맛이 확 돌잖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네. 삼치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비린내가 덜하고 아주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11: 네, 그렇죠. 기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철이고요. 네. 또 삼치는 좀 크기가 클수록 기름이 기름져서 맛있거든요.
10: 맞아요.
11: 그래서 좀 크기가 큰 삼치에 네. 두토막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를 좀 칼집을 넣어가지고 밑간을 해볼 텐데요.
10: 네.
11: 네. 이렇게.
10: 굉장히 아주 등이 그냥 네. 비닐이 너무 그냥 색이 너무 멋져요.
11: 네, 아주 그냥 선명하죠. 네. 신선할수록 이 등 은빛깔이 아주 선명하고요. 네. 또 잘 벗겨지지 않은 삼치 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이 두꺼우니까요. 이렇게 좀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해볼 텐데요.
10: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삼치는 너무 짠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네. 많이 또 찾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1: 그렇죠. 그리고 살이 부드럽고 가시가 이 살에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예. 어린 아이들 예. 부드럽고 먹기 좋아서 네.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네. 좀 약하게 해서 좀 미리 절여놓겠습니다.
10: 얼마큼 좀 될까요, 이렇게?
11: 다른 재료 준비하기 한 15분 전, 20분 네. 전 미리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10: 자, 그럼 네. 이렇게 한번 두고요. 네. 자, 이제는 다른 채소들을 한번 손질해볼게요.
11: 네. 자, 우선 레몬은 슬라이스로 두 장, 마지막에 네. 완성품을 담을 때 곁들여줄 네. 거고요.
10: 생선하고 잘 어울리죠?
1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고추. 네. 매운맛이 덜하고 씹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오이고추 사놓으시면 뭐 된장에 버무려 드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조림이나 구이에 곁들여서 또 살짝 졸여서 드셔도 또 풍미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씨를 좀 제거를
10: 볼게요.
11: 해주시고요. 반대쪽에도. 사실 씨가 같이 들어있어도 씹히는 향이나 그런 거는 좋은데요. 네. 매콤한 맛이 씨 쪽에 많이 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음식에 좀 이런 씨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또 뚝딱 편하게 하실 때는 네. 씨까지 같이 넣고 하셔도 예, 또 씹히는 무방합니다. 맛이 또 예, 별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너무 작지 않게 삼치 토막 크기와 좀 비슷하게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반 정도 길이로 준비를 할게요.
10: 반 정도 길이로. 네. 너무 작지 않게. 그리고 선생님 오늘 방울토마토도 함께 준비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한번 요리에 넣어볼까요?
11: 네. 방울토마토가 껍질 부분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양념을 끼얹어도 간이 잘 스며들질 않아요. 요건 이제 껍질을 벗길 텐데 이렇게 십자로 네.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시기만 하면 껍질이 후루룩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10: 아, 껍질이 벗겨서. 네. 자, 그럼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네. 자, 이제 옆에 물을 끓여주셨는데
11: 팔팔 끓는 물에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선생님, 듣기로는 이 토마토가 네. 열을 가하면 네. 섭취하기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1: 네, 열을 가하고 또 여기에 이제 기름 성분이랑 같이 네. 드시게 되면은요,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 그리고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 성분을 훨씬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10: 얼마큼 데쳐내면 될까요?
11: 이렇게 보면은 칼 찝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쭉 하고 벌어지죠. 네. 요때 이제 건져내시면 됩니다.
10: 아, 그냥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냥 살짝 열만 가하는 거네요.
11: 네, 맞습니다.
10: 좀 벌어져서 좀 이렇게 벌어질 네. 수 있다 싶으면.
11: 네. 쫙 벌어졌으면 예. 이렇게 찬물에 건져내시면 보시면은 솔솔솔 벗기면은
10: 바로
11: 쉽게
10: 네,
11: 벗길 수가 있어요.
10: 진짜 쉽게 벗겨져요, 네.
11: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썰거나 그러면 안에 있는 과육이 다 빠져 나오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곁들일 때는 사실 형태가 좀 부서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온전한 반으로 썰지 않은 크기 상태에서 껍질만 벗겨주시는 것이.

0: 담았을 때도 보기 좋고 네. 흩어지지가 않겠죠.
1: 선생님 또 궁금한 게 네. 이런 생선 요리에 토마토가 들어간 건 좀 또 처음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과연 잘 어울릴지.
0: 그렇죠. 사실 토마토가 생선 요리에 곁들여지는 거 잘 동양 요리에서는 잘 못 보셨을
1: 맞아요, 맞아요.
0: 텐데
1: 예.
0: 예, 토마토가 감칠맛을 가지고 있는 채소 중에서는요, 뭐 네. 양파에 버금갈 정도로 예, 굉장히 진한 맛이 납니다. 예. 서양에서 왜 토마토 소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칠맛이 도는데 네. 뭐 색감도 이쁘기도 하고
1: 몸에도 좋고
0: 네, 생선이랑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좀 예. 진한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어서 예. 저는 토마토 종종 곁들여서 먹는데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방울토마토를 사두면 한 팩 사두면 뭐 몇 개는 이렇게 먹고
0: 네.
1: 마지막에는 이렇게 몇 알들이 남아가지고 항상.
0: 그렇죠.
1: 터치 곤란이었거든요.
0: 네. 그러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네. 자, 우선 이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부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1: 네.
0: 푸른 부분 있죠.
1: 네.
0: 푸른 부분 조금 이제 시든 부분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런 짜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잘게 썰 필요는 없는데 한 반 정도로 손으로 그냥 쪼개주시고요.
1: 네.
0: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세요.
1: 기름 살짝 두르고.
0: 네. 그리고 파의 네. 표면을 좀 노릇하게 구워주는 거예요.
1: 따로 구워주는 이유 있으신가요?
0: 네. 구운 파를 넣게 되면은 이제 소스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1: 오.
0: 네. 우리가 파로 이제 기름을 내서 사용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구웠을 때 파의 그런 고소한 풍미가 소스에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1: 그 파의 향이 소스에 살짝 들어가면
0: 네.
1: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풍미도 좋고.
0: 네, 맞습니다.
1: 지금 파의 향이 아주 그냥 진짜 올라오고 있는데
0: 이렇게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졌죠.
1: 네.
0: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
1: 생강도 생선 요리에 생강 잘 어울려요.
0: 네, 비린 맛을 또 없애줄 수도 있고요.
1: 네.
0: 좀 상큼한 맛이 나잖아요. 이게 물입니다.
1: 물이요?
0: 물을 좀 적당량을 넣어주시는데
1: 네.
0: 뭐 50cc 정도, 4분의 1컵 정도죠.
1: 네.
0: 이렇게 넣고 좀 졸여주세요. 그러면서 오. 생강과 파의 향을 이 물에 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네.
1: 뭔가 밑국물처럼.
0: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간장이랑 바로 넣고 나서
1: 예?
0: 끓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1: 맞아요,
0: 생각을
1: 맞아요.
0: 하잖아요, 보통.
1: 아니, 다 같이 넣어도
0: 네.
1: 그 파랑 생강에서 맛있는 그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0: 네, 그런데 이제 간장의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우러내기에는 조금 삼투한 작용 때문에
1: 네.
0: 잘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1: 오,
0: 네.
1: 또 그런.
0: 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물에
1: 진하게,
0: 네, 뽀얗게 우러나오잖아요.
1: 네네.
0: 여기에 맛술 넣어주시고 넣는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1: 네, 여기서 화면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색감이 나지 않은 재료들부터 넣었습니다.
1: 아, 그러게요.
0: 네, 맛술까지 들어갔고요. 이때
1: 향도 나요, 그렇죠?
0: 네.
1: 지금. 이때 이제 간장을 넣어줄게요.
0: 그리고 지금 후추하고 이렇게
1: 네.
0: 올리고당까지
1: 네.
0: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올리고당은 오래 끓이게 되면은 당분이
1: 네.
0: 좀 단맛이 조금 약해져요.
1: 오.
0: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
1: 마지막에
0: 네, 후추도 후추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1: 마지막에요.
0: 네.
1: 일단 저희가 간장을 넣고
0: 네.
1: 지금 끓이고 있는데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0: 네.
1: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끓여주면 될까요?
0: 자, 이렇게 약간 살짝 걸쭉해졌거든요.
1: 농도가 조금
0: 네,
1: 났어요, 아까보다.
0: 농도가 조금 났습니다. 많이 걸쭉하진 않지만
1: 예?
0: 이 정도까지 좀 많이 이렇게 생강이랑 파도 숨이 죽고 충분히 향이 우러나왔으면 아직 꺼내지는 않습니다.
1: 네.
0: 여기에 네.
1: 네. 올리고당을
0: 올리고당
1: 거의 마지막쯤에 넣어주신다고 했죠?
0: 네,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돼요. 기호에 따라서 후춧가루
1: 가루 넣으시고
0: 적당량 넣어주시고
1: 자, 이제 양념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삼치를 구워야 할 텐데 삼치는 또 어떻게 또 맛있게 구워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 생선살을 약간 이제 고소하고 부드럽게도 원하시지만 또 기름기도 좀 빼고 싶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1: 예.
0: 자, 이렇게 좀 충분히 달군 다음에 생선을 얹어주셔야지 안에
1: 예.
0: 있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일단 겉면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충분히 달군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이제 밑간이 살짝 스며든 정도니까
1: 자, 열을 올린 상태에서 저희가 네. 삼치를 올렸어요
0: 이 가시가 붙어 있는, 뼈가 붙어 있는 쪽에서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뒤집으셔야 돼요.
1: 충분히 네. 익힌 다음에. 근데 이제 불 세기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충분히 달궈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팬에 이렇게 삼치가 올라가면 온도가 한번 내려가긴 하거든요.
1: 네.
0: 다시 한번 연기가

0: 올라올 때쯤이 되면 중불 정도로 낮춘 다음에 익히셔야지 예. 타지가 않습니다. 살이 두꺼워서요. 네. 옆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쭉 익어 오기 시작을 하면 색이 네.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1: 아, 옆면에서 보이네요, 그렇죠?
0: 네.
1: 와. 자, 와 진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어요.
0: 그렇죠? 이렇게 좀 바삭한 식감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1: 예. 아니 집에서 그냥 삼치 구이로만 먹을 때는 이렇게 네. 구워서만 드셔도 되는 거고.
0: 네, 이렇게 구우셔도 돼요.
1: 그렇죠. 뭐
0: 네.
1: 간장에 조금 간해서 네. 찍어 드시면 되는 거죠. 양념장 해서가지고.
0: 네, 그리고 가을철에 또 무가 맛있잖아요. 예. 무를 갈아가지고 무에다 간장 조금 뿌려서 갈은 무랑 곁들여 드시면은 그 비린 맛도 제거해주고요. 예. 또 굉장히 입안이 좀 청량해지면서. 예. 맛있습니다.
1: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0: 구운 생선에 가른 무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군침 도는데요.
0: 네.
1: 자, 이따가 과연 이 양념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와, 김면도 예.
0: 노릇하게.
1: 오우, 이야.
0: 잘 구워졌죠.
1: 그러게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0: 네.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네. 여기에 좀 굴려가면서 구워줄 거예요. 뭐 조림 정도로 많이.

0: 타버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부어버리면은.
1: 아, 양념 들어갔기 네. 때문에.
0: 이렇게.
1: 불려가면서.
0: 밑부분에 간이 스며들도록 예. 해서 넣어주시고, 우리 그 오이고추 썰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어, 예, 예. 오이고추하고 토마토.
1: 예.
0: 좀 뒤집을게요.
1: 오, 살짝씩 이렇게.
0: 네. 이렇게.
1: 이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졸여지면서 약간은 이제 농도가 생기면서 아예 잘 붙네요. 생선에.
0: 그렇죠. 그리고 또 윤기도 많이 나죠.
1: 예, 예.
0: 이렇게 공기랑 좀 닿으면서 넓은 팬에서 소스를 조리듯이 이렇게 예? 뒤집어가면서 구워주면 윤기가 더 확 올라오게 됩니다.
1: 맞아요. 소스도 약간 진해지는 것 같고요, 선생님.
0: 네, 이 소스에다가 이제 오이고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남은 소스를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굴려가면서 예. 오이에 좀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오이가 네. 숨이 죽어서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좀 약한 불에서 조금 더 졸여내듯이 구워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 지금 이 양념의 향과 소스의 향과 오이고추가 섞여서
0: 네.
1: 너무 좋고 지금 이제 아예 그 삼치의 그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0: 그렇죠. 간장소스의 예. 향이
1: 예.
0: 그 생강향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1: 맞아요.
0: 아마 그 비린내는 전혀 나지 않을 텐데요.
1: 네.
0: 이때 이제 토마토.
1: 이때 자, 거의 지금 넣어줍니다. 불 끈 상태예요, 선생님.
0: 네, 지금 불을 이제 간장이 탈 것 같아서 살짝 껐는데 좀 조절하면서 예. 넣어주세요. 차가운 토마토가 들어갔으니까 또 살짝 올려볼게요. 토마토를 또 여기서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은
1: 네.
0: 또 이렇게 형태가
1: 물러지고
0: 물러가지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식감이 남아있게 이렇게
1: 아삭하게 남아있게
0: 네, 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저도 완성 준비할게요.
0: 네. 두토막을 다 담아볼게요. 네.
1: 아니 두토막이 굉장히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뭔가가 조금 먹은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선생님.
0: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1: 예.
0: 어떤 뭐 재료 하나 사기에도 사실 장바구니에 담기가 겁난데 뭐 삼치라든지 이런 오이고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담에서는 좀 많이
1: 네.
0: 편안해질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삼치도 들어가고 오이고추 들어가고 또 방울토마토까지 들어가니까 색감도 예쁘고
0: 네.
1: 뭔가 이렇게 생선 스테이크 먹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한 토막씩 이렇게 메인처럼 담아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옆에 뭐 밥을 이렇게 틀로 해가지고 같이 찍어서 올리셔도 좋고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1: 레몬 슬라이스
0: 레몬 슬라이스를 살짝 얹어줄게요.
1: 레몬 슬라이스 그냥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0: 그렇죠. 또 완전히 달라지죠.
1: 네네.
0: 여기에 소스.
1: 네. 야, 너무 근사한데요.
0: 여기까지 뿌려주시면
1: 예.
0: 됩니다.
1: 늘 먹던 삼치인데 이렇게 또 변신을 하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을 했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삼치 간장구이가 완성됐습니다.

0: 오늘의 요리, 삼치 간장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치 등에 칼집을 낸 뒤 소금을 뿌려 15분 정도 재워주세요. 오이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반으로 썰고 방울토마토는 10십자로 칼집 내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데친 뒤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팬에 대파와 식용유를 넣어 굽다가 생강과 물을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맛술, 진간장을 넣어 끓이다가 올리고당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불을 끄고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삼치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아낸 뒤 양념을 끼얹어가며 구워줍니다. 여기에 오이고추를 넣어 볶다가 방울토마토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레몬 슬라이스를 올린 뒤 남은 양념을 끼얹으면 삼치 간장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옥수수 달걀 하면 샐러드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2: 그쵸.
1: 자, 오늘은 달걀탕에 옥수수 톡톡 터지는 식감을 느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료를 볼까요?
2: 네, 재료는 뭐 너무 심플합니다. 옥수수 오늘 통조림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네. 달걀, 네? 양파, 딱 이 세 가지만 들어가요.
1: 진짜 간단한데요.
2: 네.
1: 자, 그럼 이제 국물에 들어갈 국물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갈지 네. 볼게요.
2: 옥수수 탕이니까 이제 네.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육수도 아주 그냥 담백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1: 네.
2: 다시마 준비해주시고 여기에 조금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서 참치액,
1: 네.
2: 그리고 간을 더하기 위해서 소금, 후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이건 밥이랑 먹거나 빵이랑 먹어도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2: 네, 먼저 이제 육수를 네. 좀 끓여볼 텐데요.
1: 자, 그럼 먼저 육수를 한번 끓여볼게요.
2: 네. 요거 탕으로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한 그릇 스프 대신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자, 물 준비해주시고,
1: 네.
2: 여기에 다시마를 넣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끓이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양파를 썰어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오늘 메뉴를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2: 네, 일단 간단하고
1: 네.
2: 또 집에 다 있는 재료잖아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뭐 메인 음식을 하나 만들고 곁들이는 네. 그런 국물 요리 대신에 요 달걀탕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파 너무 곱게 다지지는 마시고요. 옥수수 알 크기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1: 크기를 맞춰서
2: 네 이렇게 숟가루 떴을 때 옥수수 알이랑 비슷한 크기로 후루룩 떨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제가 상상하기론 이 양파랑 옥수수랑
2: 네.
1: 이 달걀이랑 이렇게 엉겨가지고
2: 네네
1: 그렇죠
2: 네 그렇죠
1: 그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이 달걀이랑 옥수수를 같이 먹을 생각을 못 해봤었는지.
2: 그렇죠. 의외로 뭐 달걀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항상 집에 있는 재료지만
1: 예.
2: 이 조합으로 탕을 끓여 드시는 것도 제가 잘 못 봤어요.
1: 그러게요. 그러게.
2: 네. 이렇게 한번 끓여 드셔보시면
1: 네.
2: 저희는 이제 고 이 딸이 있는데
1: 네.
2: 친구도 왔을 때 간식으로 끓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진짜로요? 네. 자, 제가 달걀을 또 풀고 있는데요.
2: 이렇게 예. 달걀 잘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흰자로 좀 끊어서
1: 네.
2: 노른자랑 잘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1: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네. 좀 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곱게 잘 섞입니다.
1: 예.
2: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1: 자, 이렇게 준비 끝났고요. 지금 옆에 맛있게도 다시마가 국물을 냈어요.
2: 자, 이렇게 건져내주시고요.
1: 네, 치우고
2: 네. 여기에 참치액.
1: 참치액
2: 네. 넣어주시고 소금간
1: 예.
2: 살짝 해주시고요.
1: 네.
2: 여기에 이제 양파를 넣을 거예요. 아까 옥수수 알 크기 정도로 썰은 양파.
1: 네.
2: 이제 양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왜 채소를 가지고 육수를 내기도 하잖아요.
1: 예.
2: 채수를 우려내잖아요. 그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가 양파인데
1: 네.
2: 그 양파에도 좀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한 얼마 정도 끓여주면 될까요?
2: 한 뭐 1, 2분 정도.
1: 1, 2분 정도.
2: 네. 하고
1: 네.
2: 여기에 이제 옥수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국물은 좀 걷어내시고요.
1: 네.

0: 알만 발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1: 한번 물에 헹궈도 좋죠.
0: 네, 물에 헹궈주시면은 그 옥수수의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예. 그런 첨가물들을 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찬물에라도 한번 후루룩 씻어가지고 이렇게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만약에 집에 옥수수가 있다면 옥수수를 네.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 네. 발라서.
0: 여름에 왜 옥수수 많이 삶으셔가지고 예. 냉동해 놓으신 집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옥수수 알만 칼로 쭉 잘라가지고 좀 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이거 이제 달걀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조금 잘 부드럽게 넣을 수 있을까요?
0: 이렇게 이제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한꺼번에 확 쏟아붓는 게 아니라 예. 젓가락을 대고요.
1: 아, 젓가락을 이렇게. 대고
0: 이렇게 이제 두세 줄로 얇게
1: 네, 맞아요.
0: 예, 들어가잖아요.
1: 이렇게 해야 떠먹을 때 좋아요, 선생님.
0: 그렇죠. 하나로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좀 폭신폭신하게 예? 이 국물 안에서 퍼지거든요.
1: 그리고 이때 저는 이제 막 저어줬었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0: 막 저으면 국물이 좀 불투명해져요.
1: 와, 탁해지더라고요.
0: 탁해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면은요. 예? 국물은 이렇게 투명하게.
1: 아, 예. 이렇게 건더기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구나.
0: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
1: 와, 진짜 저희가 이제 별다른 재료 넣지 않았거든요. 다 집에 있는 재료를 넣었는데 우리가 정말 담백하게 아니면 또 국물도 진하게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지금 탕이 됐어요, 선생님.
0: 네, 의외로 한 숟가락 드셔보시면은 예. 좀 깊은 맛이 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들어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1: 지금 완성된 거예요, 선생님?
0: 네, 완성입니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진짜 금세 완성이 됐어요.
0: 그렇죠,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예. 뭐 라면 끓이는 시간만큼만 투자하시면
1: 그러게요.
0: 이렇게 국을 이렇게 금방 끓여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그리고 지금 어떤 향이 나냐면 굉장히 이제 국물이 우리가 다시마 국물 우려내서 그런지
0: 네.
1: 감칠맛 난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뭔가 달큰한 향도 나고
0: 그렇죠. 양파의 매운 향은 전혀 나지 않고 예. 달걀의 좀 뭔가 부드러운 구수한 향 예. 그런 게 느껴지실 텐데 색감이 굉장히 단조롭지만 좀 가볍게 드실 수 있고요.
1: 예.
0: 건더기가 좀 많은 편이니까 예. 이렇게 한 끼 만들어 드시면은 좀 뜨끈하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두부도 넣어도 정말 좋을
0: 네,
1: 것 같고요. 순두부도.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달걀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 달걀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양파는 굵게 다지고 달걀은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다시마를 건져낸 뒤 참치, 소금, 다진 양파,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1분에서 2분 정도 끓여주세요. 통조림 옥수수는 찬물에 한번 씻어주면 첨가물이 씻겨나가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달걀물을 빙 둘러넣고 후춧가루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옥수수 달걀탕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등갈비로 만들어 국물 맛이 진하고 깔끔한 매콤 갈비탕부터 오이의 아삭함과 가지의 쫄깃함이 환상적인 오이 가지 절임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3: 첨가물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안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안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어, 그럼요.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0: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수술이나 항암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4: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7: 액션!
6: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5: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4: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6: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4: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3: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지.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5: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7: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8: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9: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9: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증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0: 남방구로 떠나는 여행, 또 다른 계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년설을 품은 빙하지역, 뉴질랜드 최고봉, 마운트쿡에서 겨울의 진수를 만끽합니다. 이토록 경이롭고 이토록 아름다운 뉴질랜드 남섬을 제대로 즐기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마운트쿡으로 같이 떠나보실까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남섬으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주로 북섬의 오클랜드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데요. 12시간이 걸려 도착한 오클랜드에서 다시 2시간을 날아서 남섬을 대표하는 도시 퀸스타운에 도착합니다. 마오리 부족이 부르는 뉴질랜드의 이름 아오테아로아. 길고 흰 구름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겨울이라 바람은 차지만 깨끗한 공기 덕분에 뉴질랜드에만 오면 숨이 잘 쉬어지는데요. 오늘은 퀸스타운에서 시작합니다. 퀸스타운은 남섬 서부에 있는 휴양도시로 사랑받고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해 야외활동을 하기 좋습니다. 저에겐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두 번째 고향입니다.
1: 엘리자베스 2세가 사랑한 여왕의 도시 퀸스타운입니다. 현지인들도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최고의 휴양지인데요. 제 쉼터가 돼주었던 마음의 고향을 소개합니다.
0: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풍경이죠. 거리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1: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곳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0: 퀸스타운에 오면 꼭 가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른 시간이지만 줄이 이만큼입니다. 깁니다. 벌써 손에 넣은 사람도 있네요. 저도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1: 퀸스타운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유명한 뻘크버거라는 데인데요.
0: 이 자리에서만 20년이 넘었는데요. 현지인도 여행자도 반할 수밖에 없는 퀸스타운 명물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수제버거. 아는 맛이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1: 원래도 정말 바쁜데 오랜만에 오니까 더 바쁜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소리를 엄청 크게 내도 잘 전달이 안 될까 걱정이에요.
2: Hiya, hello.
3: How are you?
2: Very good. Can I please order?
3: Yeah.
2: So I would like one crocodile oink.
3: Crocodile oink.
2: And strawberry, please. I will just get the one big fry. Yeah. Thank you. Thanks.
1: 주문을 하는데 발성 훈련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크게 잘 말해주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0: 옆에 있는 빵집에서 끝없이 햄버거 빵을 옮기는데요. 이 모습을 보니 퀸스타운에 온 게 실감납니다.
1: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생겼으니까 저는 이 가게가 지금 24년이 됐는데 한 20년 동안 이 역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뻘크버거는요, 뉴질랜드에서도 퀸스타운에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바쁘고 유명한 것 같아요.
0: 한참을 기다린 끝에
1: 와, 드디어 드디어
0: 저도 햄버거를 영접합니다.
1: 여러분, 궁락이란 말 아시나요? 궁락입니다. 방금 튀겨서 나와서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햄버거 정말 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짠! 엄청 크죠?
0: 제일 좋아하는 버거입니다.
1: 고기가 진짜 두툼하거든요. 고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베이컨도 있고 안에 이런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다 먹기가 힘들어요. 먹어봐도 될까요?
0: 드디어 먹네요.
1: 와,
0: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려 먹던 기억도 되살아납니다. 한입 가득 채워지는 추억의 맛입니다. 배도 채웠으니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남섬을 여행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요.
1: 뉴질랜드의 멋진 풍경을 또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또 캠핑카로 할 수 있는 여행이 있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꼭 캠핑카를 직접 몰고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0: 뉴질랜드는 캠핑카 여행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큰 도시에선 대부분 캠핑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1: Hello. So cold out there. There we go. Thank you.
0: 국제 면허증과 여권만 있으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3: There's a good thing to go in family or with friends, and it's quite good because you can stay wherever you want and have a coffee, tea, sleep.
0: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추천합니다.
1: 나는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Yes. 뉴질랜드는 왼쪽에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왼쪽 방면에서
0: 두근두근하네요. 1박 2일 동안 저와 함께할 캠핑카를 소개해드릴게요.
1: This is huge. 엄청 큰데요? 아하. 와, 계단도 있어요. Oh, can I go in?
3: Yes, of course.
1: 따라다란따. 우와. 아니, 층고가 엄청 높아서 집 같아요.
0: 큰 창문이 있어 풍경을 보기도 좋고요. 소파는 변신도 가능합니다. 두세 명이 잠을 자기에도 충분하죠. 조리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샤워도 가능한 그야말로 움직이는 집입니다.
1: 이 안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또 점심에는 거실처럼 또 사용할 수 있고 되게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집과 함께 출발해볼까요?
4: 저희 괜찮은 거죠?
1: 어? 근데 저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입니다.
0: 사실

0: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1: 제가 캠퍼밴 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만의 속도로 원하는 곳에 차를 세울 수도 있고 경치를 둘러볼 수도 있고 차가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높게 뻗쳐 있다 보니까 와, 이 초록 자연을 조금 더 저의 시선에 맞춰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도심을 벗어나자 광활한 초원과 목초지가 펼쳐집니다. 시야가 높아서일까요? 자연이 그려낸 풍경이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퀸스타운에서 2시간 반을 달려 투아이젤에 잠시

0: 마음톡톡 국립공원의 관문 도시로 산을 찾는 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큰 마트가 있어서 웬만한 건 투아이젤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하트. 일단 바베큐 하면은 고기 아닙니까? 고기는 넉넉히 사려고 예정 중이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고구마, 감자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온 김에 뉴질랜드식 바베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뿌리 채소 좀 사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도 살 예정입니다.
0: 캠핑 요리의 꽃은 역시 바비큐죠. 와,
1: 종류가 엄청 많네. 양고기. 이게 아마 아기 양일 거예요. 양 냄새가 좀 적게 나가지고 제가 양을 잘 못 먹는데 이건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크 가격 믿겨지시나요? 소의 나라 뉴질랜드죠. 스테이크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하나로 한 14,000원 정도 하는데 신선한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으니까요. 뉴질랜드에 오시는 분들은 꼭 소고기, 양고기를 많이 드세요.
0: 취향대로 고르면 됩니다.
2: 그 여기 데리야끼 닭고기도 있어요.
0: 같이 먹을 채소는요?
1: 왕고구마예요, 왕고구마.
0: 과일을 고르고 나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 자랑스러운 신라면의 빈 칸이 보이십니까? 인기가 아주 많다는 증거죠. 저도 혹시 모르니까 한 두 개 정도 사먹을게요.
0: 쇼핑 카트가 묵직한 만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네요.
1: 뉴질랜드 바비큐. 바비큐. And there's something special in Twizel. I mean, yeah.
3: Uh-huh. Okay. Some of the salmon that we sell here at the shop we get from like Mount Cook, and so they'll be smoked with like Pohutukawa and Manuka. But all of our salmon fresh here comes local.
1: 연어가 투아이젤이 그렇게 유명한가 봐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먹은 뉴질랜드 연어는 투아이젤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Please proceed. Can I get the receipt? Yes, please.
0: 투아이젤은 관가 호수가 많아서 양식업이 발달했는데요. 조금 전까지 맑았는데 안개가 몰려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네요.
1: 겨울에는 이렇게 뉴질랜드는 사계절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개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잘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0: 안개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1: 저기 앞에 차가 한 대 있는데 누가 계시네요. 잠깐 차 세워볼게요.
0: 안개가 걷히는 걸 기다릴 겸 잠시 쉬어갑니다.
1: 낚시하고 계시는구나. 와. Hello. Hi, morning. I was just gonna pass the road and I just saw you like fishing.
4: Not the best day.
1: Oh, really? Is it normally like this? Is it really foggy?
4: No. Normally lots of sunshine.
1: Uh-huh.
4: Yeah. But we are in the middle of winter.
1: What? You got salmon?
4: Yeah.
1: It's huge.
4: Yeah.
1: 와, 연어 엄청 커요.
4: Yeah. It's about 3.5 kilos.
1: Really?
4: Yeah.
1: 와, 이게 3.5kg밖에

0: 안 된다고요?
1: 예.
0: 와! 와, 너무 신기하다. 이. I want to give it a go with fishing.
1: Yeah, you can. If you got a fishing license, yeah.
0: Oh, I do have one.
1: You do have one. Uh-huh.
2: 뉴질랜드 민물낚시에선 허가증이 필수인데요. 피싱 게임 홈페이지나 낚시 용품을 파는 가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아, 이게 저는 어렸을 때 피싱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이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몰랐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오빠가 꼭 해서 가라고 말해줬었거든요.
1: So you want to have a go?
0: Yes, why not?
2: 덕분에 트와이젤에서 낚시를 하게 되네요.
0: 와, 엄청 미끄러워.
2: 생각지도 못한 행운입니다.
0: 와.
2: 트와이젤에서 나고 자란 토니 할아버지는 8살 때부터 낚시를 했는데요. 올해 75살로 날이 좋은 날도 흐린 날도 낚시를 하러 강에 나오신답니다.
0: 다들 숙이세요. 위험합니다. 힘을 주고 천천히 파워! Run, rabbit, run, rabbit, 파워!
2: 배운 대로 힘껏 던졌는데 제 마음 같지 않네요.
1: Okay. Let it go. You let it go too soon.
0: Okay.
1: Fast up. Bring it in. Bring it in.
0: 던지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난 기술인데?
1: Okay. That's no problem. Uh-huh. It's like a tennis player.
0: Okay.
1: She throws the ball in the air uh-huh. and to whack.
0: Smash.
1: Yeah.
0: Okay.
1: So it's a bit like that.
0: Okay. Okay. Go like this.
1: Yeah. Okay.
0: 그래. 조심하세요. 저 멀리 던질 거예요.
1: Yeah.
0: 와! Yeah. I did it, right?
1: Yeah. Yeah. Flick it over.
2: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1: Yeah. Flick it over and that's right. Wind that in.
0: 이렇게 당겨야 이 밑에 yeah. 있는 수풀 같은 거에 안 걸린다고 yeah. 해요.
2: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낚싯대를 낮추고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점점 감을 찾아가는데요.
0: I did it, right?
1: Yeah, yes you did. Swing it to me.
0: 아, 이거 진짜 미꾸라진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래요.
1: Yeah.
2: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죠.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0: Yeah. 아, 이게 물고기가 왜 헷갈리는지 알겠어요. 진짜 미끼인 줄 알고 엄청 리얼하게 생겼어요. It's so real. I wonder why fish get like
2: 할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미끼를 주로 사용합니다.
0: 아, it feels different. 와! 아니, I what? 아 저도 힘을
1: okay.
0: 정말 많이 드는데.
1: Okay, there. Yep, yep. Now wind and touch it. Yep, yep.
0: 오른손을 조금씩만 이렇게
1: keep
0: 움직이고
1: keep winding, keep
0: 왼쪽을
1: winding.
0: 계속 낚싯줄을 감고. 와 이거 팔 힘이 엄청 들어가요.
1: Keep winding.
0: Oh, something's here.
1: Keep winding, keep winding.
2: 바로 그때.
0: 오, 이거
1: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2: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0: 오, 뭐 걸린 것 같은데?
2: 손끝의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정말 연어를 잡는 걸까요?
1: No. Weedfish.
0: 아, 제가 미역 같은 걸 건졌습니다. 이거 건진 거 보세요. It feels like a fish.
1: Yes, yes.
0: I always get confused.
1: Yeah, yeah, yeah.
2: 단번에 원하는 걸 해낸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1: It's like the girl on the dance floor. If she's not moving, nobody's looking at her.
0: Okay.
1: If she's moving, all the boys are looking.
0: Okay.
1: Yeah. So the salmon are the same.
0: 춤추는 것처럼 좀 튕겨줘야 되는데.
1: But wind, you're getting it.
2: 미끼의 유혹적인 몸놀림에 연어들이 속아야 할 텐데요.
0: 땡기고.
2: 단체로 어디 가버렸는지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입질도 없습니다.
0: I think I fail.
1: Okay.
0: 아, 이게 아까는 잘 되는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1: No.
2: 잘하려고 할수록 힘이 들어가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죠. 이럴 땐 토니 할아버지는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몸을 맡기고 풍경을 즐긴답니다. 과정을 즐겼다면 충분하다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Be careful.
1: You know, no use me saying, oh, I don't think we can catch a salmon today.
0: Uh-huh.
1: No, you have to be optimistic.
0: Uh-huh.
1: Yes, yes. So life's full of surprises.
0: Yeah, that's what fishing is.
1: Mm.
0: 이게

0: I didn't think I'd be fishing with such a beautiful lady. You know, that's a surprise.
1: 예상치 못한 만남도 뉴질랜드 자연이 준 선물이죠. Well. 토니 할아버지가 오늘 잡은 연어로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0: We're going to make some sashimi.
2: Sashimi.
0: And then we're going to cook this on the barbecue.
2: Uh-huh.
0: And wrapped in silver paper and with some few bits and pieces uh-huh. in it. Yeah, yeah.
1: 조리 도구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전문가 실력인데요. 50년 넘은 낚시 경력이 이렇게 빛나네요. 신선한 연어의 속살.
2: Nice and red. 저걸로 매운탕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That's amazing.
1: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2: Yeah. 근데 이거는 엄마 많이 도와줄 때 yeah. 봤어요. We go like this.
1: 저도 회뜨기에 도전합니다.
0: Not too thick.
2: Oh, okay.
0: Yeah, yeah.
1: 오랜만이지만 모양이 괜찮지 않나요?
0: Yep.
1: 그 사이 토니 할아버지가 비장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쿠킹 포일을 이용한 바베큐인데요.
2: Is it your way to cook like this?
0: Yeah.
2: 오, 토니만의 연어를 먹는 이런 비법인가 봐요.
0: Okay.
2: 파슬리, 향이 엄청 좋은데요, 파슬리 향이? 와, it's pretty.
0: You can hear that one.
1: 이렇게 10분 정도 구우면 연어가 타지 않고 촉촉하게 익는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매운맛, 라면입니다.
3: 연어와 라면의 조합이 너무 기대됩니다.
1: 토니 할아버지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뉴질랜드의 맛과 한국의 맛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할아버지의 특별 바베큐가 제일 궁금한데요.
2: 와, 이게 뚝딱뚝딱 만드셨는데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같이 만들어졌어요. 와사비를 조금 얹고
0: Very good.
1: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연어.
0: Fresh.
2: 와. 오, 와사비.
0: Straight from the canal. So fresh.
2: 연어가 나온 호수를 보면서 먹으니까 조금 뭔가 미안한 마음은 들긴 하는데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텍스처가 되게 단단하고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확 올라와요.
0: Okay, bring your plate over.
2: Oh, thank you so much. You're so sweet. 너무 자상하신 것 같아.
1: 고대하던 연어 구이를 맛볼 차례.
2: 너무 잘 익어가지고 살점이 톡톡 떨어져 나와요. 와. It's melting in your mouth, the BBQ. Is it because of the coconut cream?
0: Chef.
2: Well, are you really?
0: No, I'm not a chef.
2: So I'm the chef for the Korean noodle, mm-hmm. so you can have the plant.
0: Mm-hmm.
2: 아,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연어를 먹는 동안 엄청 불었어요. Are you excited? Oh, I'm scared.
1: 최고의 라면을 대접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2: Gotta be a wee bit spicy.
0: That's good.
2: Oh,
0: very good. Yeah.
2: Mm. Am I a good chef?
0: Oh. I'll give you 24 hours to get out of my house.
2: Okay.
1: 유쾌한 할아버지 덕에 기분 좋은 오후, 멋진 풍경까지 더해져 완벽한 시간입니다.
0: I love it because uh-huh. we have it all the time.
2: Oh, okay.
0: You know, you look at those hills over there, mm-hmm. no houses. Those ones way up there with the snow, mm-hmm. no houses, mm-hmm. you know. 5 million people mm-hmm. and plenty of space.
2: Mm-hmm. That's the nice thing about New yeah. Zealand.
0: Mm. Mm-hmm. You got to come to New Zealand.
1: 뉴질랜드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전해집니다. 연어는 잡지 못했지만 귀한 인연을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잔뜩 안겨준 투아잇을 뒤로하고 페카포우스로 향합니다.
2: 와, 오늘 하늘이 엄청 파랗다.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엄청 오래된 마을 같은데 영화 세트장 같기도 하고 저렇게 빈티지카가 많은 거면 빈티지카 전문 샵 같기도 한데 한번 멈춰 세우고 가봐야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무슨 서부 영화 같다.
1: 20분만 더 가면 호수가 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리.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인데요.
2: 아니, 여기 빈티지 간판들이랑 주차판들 엄청 많아요.
1: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누군가 박물관이라도 만들어둔 걸까요?
2: 우와, 이런 거 완전 진짜 빈티지다. 옛날엔 이런 걸로 라디오를 들었겠죠? 피아노! 피아노 보세요. 이거 그 악보가 여기서 나오는 그 앉아보고 싶다. 와, 소리가 아직 엄청 잘 났는데요? 오래된 피아노여서 달그닥 달그닥.
1: 뉴질랜드에는 마을마다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빈티지 물건으로 마을을 이룬 건 처음 봅니다.
2: Hello. Hi, hi.
1: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벌써 10년 차랍니다.
4: Well, it's just one man that has put this all together. As the years have gone by, as he's collected, he's got too much in one shop, so he goes and builds another and puts his things in there. And over the years, this is what he's done.
1: 가게 사장인 데이브 씨의 직업은 목수고요. 취미는 골동품 수집인데요. 30년 동안 미국이나 인도 등 세계에서 모은 골동품을 여기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4: And all these old tins, novelty tins, is what my parents had, you know.
2: What?
4: Like especially the cornflakes, for instance. You
2: know? Oh my god. Yeah. 와, 이게 옛날 캔이라고 하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테리어로 사가고 싶어요. 너무 귀엽다. 옛날엔 이런 디자인이었구나. 전 개인적으로 옛날 디자인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사가야겠어요.
1: 새로운 상품들이 넘쳐나지만 때론 세월이 더해져 가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2: I love candles. Is it working?
4: Most of them do.
2: Really?
4: Yeah, but you know the old brownie.
2: 와. Yeah. 이건 보여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정말로 이 조명도 엄청 빈티지해 보이고 세상을 조금 뭔가 옛날 그 느낌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의 무게도 느껴집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하다 보니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게 일상인데요.
4: Antiques are very popular here in New Zealand. It's just something special. It's something your parents used in their home. It's grandparents and great-grandparents. And they're very hard to find. And as the years go by, so these older items become quite expensive.
5: It's only a pleasure. You come back next time and visit us. We'll be waiting here for you.
2: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touchy. Bye.
1: 마지막 인사가 가슴에 남는데요. 잘 있어.

0: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때론 지금 모습 그대로 지켜지길 바라기도 하는데요. 저에겐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어느새 반가운 표지판이 나타나는데요. 남섬을 대표하는 호수 중 하나인 페카포 호수입니다.
1: 다행히 오늘은 하늘도 너무 맑고 높아서 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0: 페카포 호수 근처에서 캠핑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 곳에나 캠핑카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뉴질랜드는 캠핑카를 세워두고 주변을 둘러보기에 아주 좋은 곳인데요. 하루 차박을 하시거나 야영을 하실 때는 야영이 가능한 곳인지를 미리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별로 법이 좀 다르니까 미리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 야영이 가능한 사이트를 미리 예약해 두고 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캠핑카들이 지금 엄청 많네요. 우와. 와, 여기 한눈에 다 보여요. 오늘 하늘이 진짜 맑다. 와, 대박.
0: 캠핑장은 페카포 호수를 품고 있어 충분히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페카포는 사시사철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빙하우스입니다. 봄이면 야생화가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겨울이면 뉴질랜드 최고의 별보기 명당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해볼까요?
1: 잘 들어갔고.
0: 홀리데이 파크는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훌륭한 편입니다. 뉴질랜드를 캠핑카 여행의 천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죠. 해가 지는 걸 기다리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뉴질랜드 고기 청출동.
1: 우와, 너무 맛있겠다.
0: 익숙하지 않은 조리 도구지만 나름 재미가 있는데요.

0: 날씨가 좋으니 야외에서 먹어야죠. 눈앞에는 그림 같은 호수와 설산이 있고 코끝에는 버터풍미가 가득한 고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 아닌가요?
1: 와, 여기서 먹으니까 완전 5성급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0: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1: 아, 귀여워라. 일로와, 고기 줄게, 일로와.
0: 아까부터 주변을 떠나지 않던 길고양이. 캠핑장에서 사는 모양입니다.
1: 이거 줄게. 먹고 싶구나. 이거 손으로 줘야겠다. 옳지? 양념 안 했는데, 이거. 기다려, 앉아. 손. 아, 고기 달라고. 여기, 알았어, 여기.
0: 많이 얻어먹어본 솜씨죠?
1: 옳지.
0: 귀여운 고양이 친구와 맛있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해가 지는 호수를 바라봅니다. 여유를 갖고 풍경을 바라본 게 언제였나 싶은데요.
1: 보통 일을 하거나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100km로 가는 것 같거든요. 급하게 다니다 보면 좀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캠퍼밴으로 여행을 해보니까 원하는 곳에 서서 또 보고 싶은 걸 천천히 보고 감상할 수 있어서 제 속도랑은 잘 맞아요.

0: 뉴질랜드에 올 때마다 별 보는 걸 즐겨 하는데요. 고요함 속에서 힘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엔 누워서 보는데 오늘은 의자를 준비합니다.
1: 오, 영광이네. 아, 이쁘다. 와.
2: 구름이 많이 나오네.
1: 근데 아까는 없었잖아요. 이게 바람이 진짜 빨라서 멀리 있던 구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없어질 거예요.
0: 변화무쌍한 뉴질랜드의 자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 밤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1: 호수 물결 소리도 지금 하나도 안 들리고 이 근처에 사는 오리 친구들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연 한가운데 혼자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0: 자연은 예측할 수 없어 더 설레고 기대됩니다. 그 속도에 몸을 맡기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이 밤을 즐깁니다. 다음 날 호수에 선물을 안고 길을 나섭니다. 캠핑카 로드트립의 최종 목적지인 마운트쿡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남섬 여행자들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뉴질랜드 최고봉으로 향합니다.
3: 도로를 달리다 보면 마운트쿡 전경이 보이는데요. 이 마운트쿡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등반하기 전에 이 산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기술을 연마한 걸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0: 길고 흰 구름을 두르고 있는 마운트쿡의 설산. 눈을 뗄 수가 없네요.

0: 마운트쿡 국립공원에는 12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포커밸리 트랙입니다.
1: 왕복 10km의 코스이고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자전거, 강아지, 헬기캠 안 되고 불 조심하셔야 되고 채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국립공원에서 최고의 인기 코스인데요. 왕복 3시간이면 가능해서 당일치기 여행자도 즐길 수 있답니다. 대부분 평지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1: 동생은 이곳을 수학여행 때 와봤다고 했는데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직접 와보니까 왜 좋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0: 겨울에도 걷기 좋아서 가족 등반객이 많은데요.
1: 하이. 어린 아이들도 다니는 걸 보면 쉽게 오를 수 있는 트랙인 게 맞는 것 같아요. Hi guys. Hello. Morning. Hello. Morning. Hi guys. 길이 좁다 보니까 이 코스를 오르는 분들과 다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쪽 전경도 정말 멋있네요.
0: 걷는 내내 마운트쿡의 설경을 마주합니다.
1: 산이 너무 높아서 구름에 산 봉우리가 닿아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0: 마운트쿡은 마오리족의 언어로 아오라키라고 하는데요. 구름을 뚫는 산이란 의미입니다. 오늘의 전경에 딱 맞는 이름이죠.
1: 와, 사파이어 호수가 있어요.
0: 입구에서 15분쯤 걷자.

0: 나오는 첫 번째 풍경 포인트. 빌라 호수입니다.
1: 아, fantastic. I always dream to come here. So it's a dream come true.
2: Okay.
1: Wow.
0: 빙하 계곡을 걷는 코스라 강과 협곡을 따라 흔들다리가 있는데요.
3: 후커밸리 트랙에는 총 3개의 흔들다리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저희가 건널 다리입니다. 와, 첫 번째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다리는 아까 보았던 멋진 호수가 아래로 흘러가는 모습을 직접 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흔들다리다 보니까 한 번에 20명까지밖에 못 지나간다고 해요. 그 점 유의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건너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밑에 밀키스 폭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와,
0: 아름답지만 아찔한데요?
3: 조금 무섭습니다. 멀미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건너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0: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it took.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는 것.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아닐까요? 여기서부터는 평지입니다. 걷기 편한데요. 저의 호흡에 맞춰 저만의 걸음을 쌓아갑니다.
3: 오, 물소리. 저는 인생의 목표가 그냥 행복한 거거든요. 뭐 행복이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아직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제 요즘은 행복과 좀 가까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숲속을 걸어요.
0: 행복은 저마다 다른 모습이죠. 찾아가는 과정도 즐거움입니다.
3: 이게 점점 다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조금 더 흔들림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 다리까지 끝! Hi guys! Been up to the river?
4: Yeah. Very near now.
3: Very good.
4: Very good.
3: Okay, gonna go there, so thank you.
4: Be careful, I see on the road.
3: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4: Hello.
3: 와, 여기서부터는 얼음이 진짜 많은가 봐요.
0: 겨울 뉴질랜드에서 트레킹 할 땐 흔한 일입니다.
3: 천천히. 천천히. 와! 와, 빙하다.
0: 후커밸리 트랙의 반환점, 후커 호수입니다.
3: 엄청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그래도 저 빙하 주변에 조금 물이 녹아있기도 하네. 색깔이 너무 신기해요.
0: 꽁꽁 얼어붙은 세상. 한국과는 정반대에 있는 남반구의 자연이 선사하는 설경입니다. 후커호수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후커 빙하가 녹아 움직이면서 1970년대부터 호수가 만들어졌는데요. 매년 약 50m씩 빙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3: 자연이 변화됨에 따라 이 빙하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오지 않고 좀 먼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여름에도 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0: 다시 만날 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다음이 기대되는 뉴질랜드의 겨울 여행은 계속됩니다.
3: 이분들을 만나려면

0: 15번 이상.
1: 흥대원동, 순회동, 서구역동에, 신촌, 동해, 한남동, 한남동, 이태원, 서구동, 제주? 어?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어렵게 출제됐던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5%를 넘을 정도로 쉽게 출제됐습니다.
1: 네, 반면 국어는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지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6만 천여 명으로 전체의 15%를 넘었습니다.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의 5배 수준,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불영어 논란 이후 난도가 크게 낮아진 겁니다.
3: 수능은 결국 9모 끝난 다음에 2달 동안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라는 관점에서 수능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9모보다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반면 국어는 어려워졌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쉽게 출제됐던 6월 모의평가보다 12점 올랐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는 3점 낮았지만 만점자는 75명에 그쳐 최상위권 변별력은 높아졌습니다.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7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연계열 진학을 준비하면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전체 수험생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사회탐구만 응시했습니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수능 22%에서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13%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개인별 성적을 내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점수나 등급에만 매달리기보다 문제를 틀린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개념이 부족했다면 교과서와 개념서를 다시 확인하고, 시간이 모자랐다면 풀이 순서를 바꾸고, 실수가 많았다면 검토 방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답노트가 있다면 틀린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두고 시험 직전에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 수능까지 남은 50여 일, 이번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영역을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마무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학교 안에 은밀하게 퍼지는 10대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는데요.
1: 네, 예방 교육도 확대되고 있지만 교육의 횟수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5: 10대 사이버 도박 범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검거된 266명을 불과 7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10대 사이버 도박 피의자는 2024년 749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66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0: 도박 예방 교육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80% 이상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년 연속 모든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교육 실시율이 곧바로 범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검거된 10대 사이버 도박 피의자는 예방교육 실시율이 더 낮은 서울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교육을 얼마나 많이 실시하는지보다 실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직접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빌려주거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 역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1: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대응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맞는 사건이 정부의 권고 기준을 넘어선 지역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후속 지원 체계에도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3: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30시간 넘게 침대에 묶여 방치된 11살 아동이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목사와 외할머니는 아이가 가출하려 해 묶어뒀다며 결박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숨지기 전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6만 3천여 건, 한 해 사이 1만 2천여 건, 25% 넘게 늘었습니다. 신고가 급증하면서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맞는 사례가 정부 권고 기준인 연간 50건을 넘는 시군구는 전국 71곳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이 발생한 천안 역시 권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권고 기준을 넘었고 대전과 울산도 각각 5개 구군 가운데 4곳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4: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판단 건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인력이 안정되지 않아서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3: 문제는 학대가 확인된 뒤에도 이어집니다. 피해 아동의 사례 관리와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진행 집행률은 최근 4년 평균 60%대에 머물렀습니다. 거점 심리치료센터 역시 인력 채용난으로 교부된 국비 47억 6천만 원 가운데 25%를 쓰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역별 전담 인력 부족과 편차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1: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다 중도 탈락한 학생이 최근 5년간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대학의 중도 탈락자는 모두 1,7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 2,012명 가운데 64.5%는 자연계 학생이었으며 종로학원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대나 서울대 등에 다시 진학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모집 정원 증가로 중도 탈락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 신청서 제출 시한이 당초 알려진 다음 달 21일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두 대학은 글로컬 30 사업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사실을 교육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대학의 통합안은 지난 10일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제출 시한이 연말까지로 늘어나면서 통합 재추진 여부를 논의할 시간이 약 3개월 더 확보됐습니다. 충남대는 남은 기간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들과 숙의한 뒤 통합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8일 EBS 뉴스 11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2: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
1: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찬바람이 부는 이때를 손꼽아 기다려온 이들. 가을 보석을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4: 셀벳도 탈출 나가야 되고 엎드려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제일 힘든 게 여기까지.
3: 거친 파도와 싸우며 위험천만한 갯바위에서의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거북 손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4: 땀나고 힘들게 하고 먹으면 맛이죠. 맛.
3: 또 다른 보물을 찾기 위해 첩첩산 중에서 땅을 파서 고된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보물은 사냥삼입니다.
5: 사람이 심고 자연이 키우기 때문에 모양도 색깔도 그럼수도 다 틀려요.
3: 자연 그대로가 원칙인 만큼 예측 불가한 작업 현장.
4: 땀벌 있어요, 땀벌.
3: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야생과의 싸움. 사냥삼 밭에 출몰한 불청객 퇴치를 위한 고군분투.
6: 어우, 형님 이거 또 꼽는다 얘네들.
3: 한편 강원도 한 야산에서도 귀한 사냥삼을 찾기 위해 험난한 산길에 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꼬박 1시간이 넘는 산행길. 오직 사냥삼을 만나기 위해 힘든 것도 잠시 잊고 산과 하나가 됩니다.
7: 아, 시원합니다.
8: 오, 끝났다!
3: 드디어 고행길 끝에 사냥삼을 만났습니다.
7: 빨간 거!
3: 오호, 진짜 사냥삼입니다.
7: 10년 넘게 키우는데 도둑을 엄청 많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심어놓으면 그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3: 작업자들이 온 정성과 땀으로 캐낸 사냥삼. 가을에 만나는 특별한 보물들을 찾으러 가봅니다.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 걸리는 작은 섬 우도.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섬인데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우도의 남년이 아줌입니다. 지금은 거의 24년째 갯바위에 이렇게 나가서 거북손이 바위 틈 사이에 막 찡겨져 있어가지고 까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든데 거북손 인기가 너무 좋아요.

0: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서 거북손의 인기가 대단하다는데요. 봄과 가을에 산이 꽉 차 맛이 가장 좋을 때랍니다.
1: 물 때에 가야 되니까는 오늘은 물이 나는 날이라서 갯바위에 거북손도 따고 해초도 뜯고 하려고 받아 나가는 거예요.
0: 오늘 목적지는 우도 인근의 작은 섬. 주민들 외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1: 가마동섬 거기가 조금 넓어가지고 거북손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그것도 공부하려고.
0: 배로 15분 만에 도착한 곳. 작업할 인원들만 서둘러 배에서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오로지 작업자들만 섬에 있어야 합니다.
1: 옛날 나를 버리고 가.
2: 맨날 버리고 가요?
1: 유용할 양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불러야 데리러 오고 물건이 없으면 안 데리러 온 건데.
0: 바닷물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허락된 시간은 5시간 남짓.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작업에 들어가는 작업자들.
1: 이게 거북손. 거북이 손같이 생겼어. 거북손이라 그래요.
0: 정말 독특한데요? 자세히 보니 거북이 손이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거북손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최전선, 즉 조간대 중에서도 파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깥쪽 바위에 단단히 뿌리 내려 서식하는데요. 만조 때는 먹이 활동을, 간조 때는 극한 환경을 견뎌내며 삽니다.
1: 민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맛도 보여주고 그냥 이게 거북손 먹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0: 까다로운 채취 과정과는 달리 소금물에 한번 데쳐주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쫄깃한 식감에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거북손이 고급 식재료로 쓰일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서 먹을 만큼 유럽인들에게도 인기가 좋답니다.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1: 육지에서 가까운 데는 얘들이 없어요. 위험한 곳에 얘들이 많이 붙어있어.
0: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별미인 만큼 거북손을 채취하는 과정도 힘이 두 배가 든답니다. 먼저 거북손을 채취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망치와 끌입니다.
1: 얘도 이제 살겠다고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어려워 이거 망치가 없으면.
0: 갯바위처럼 딱딱한 거북손을 채취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인데요.
1: 칼로 가지고 다녀도 맨날 칼이 부러지고 또 뭐를 뭐 송곳을 가지고 와도 그것도 안 되고 또 그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좁아 놓으니까 맨날 손 때려. 그래서 안 되겠다. 위에 얘기를 내 손을 좀 안 때리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있나 했더니 오시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0: 끝은 거북손 뿌리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머리 쪽은 망치에 잘 맞게 제작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2: 어머니, 네. 그건 그냥 아무나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무나 잘 따겠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네. 얘가 이렇게 생긴 이 사이에 네. 넣고, 두들기고.
0: 난생 처음 거북손 채취에 도전해보는 극한 PD.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 이렇게 작은 거 나왔어.
1: 쉽지요.
0: 보기엔 쉬워 보여도 오랜 경험이 없으면 힘든 일.
1: 이렇게.
2: 오, 쉽게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요?
1: 이게 밑에 이게 모래가 뭔가가 있어야 얘들이 사는 길이라 그래요. 뿌리를 내리고 아마 있는 건 뭐예요.
0: 거북손의 습성뿐 아니라 갯바위의 지형까지 잘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작업. 보기만 해도 아찔한 갯바위에 몸을 고정한 채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2: 위험하지 않아요, 어머니?
1: 내 눈에 그거 보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물하고 이렇게 가까운 쪽에 파야지 이게 살이 통통하게.
0: 자칫 중심을 잃었다간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하지만 파도와 갯바위가 맞닿는 곳, 가장 큰

0: 절반 이상 차오른 바닷물.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1: 하나 마시라고. 나도 죽었어.
0: 부지런을 떤 덕에 오늘 수확량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방전 상태.
1: 아, 시원하다.
0: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립니다.
2: 엄마에서도 엄마가 해녀가 되다 보니까 9살부터 개발 바닷가고 고동 줬고 막 다 주다 다 우리가 해 먹어야 되니까 내가 다 밥도 다 하고 다 해야 돼. 나 6살 때부터 밥 했는데.
0: 이 갯바위가 지긋지긋할 법도 하지만 친구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1: 언덕 넘어 한번 가보려고 해. 언덕 넘어 서식이나 자랑나.
0: 또다시 갯바위를 오르는 작업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한창 거리를 챙겨가려는 건데요. 사시사철 다양한 해초들을 제공하는 갯바위. 요즘은 이 서실이 제철이랍니다. 남연시 싱싱한 서실까지 살뜰하게 주워 담습니다.
1: 이게 데치면 새파래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0: 뽀들뽀들한 맛이 일품이어서 반찬으로 먹으면 별미인 서실. 덕분에 오늘 찬거리까지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1: 성질이 활발해야 돼요. 그래 안하면 녹아버려서 못 써. 열심히 뜯어놓고 뭐 한잔 먹고 놀다 보면 다 녹고 없어요.
0: 남현 씨가 바다에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도 부지런함이었는데요. 지난 인생 참 숨가쁘고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3: 괜찮으세요?
0: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 편한 길만 고집하지 않았던 남현 씨. 그 오랜 고생 끝에 특별한 보석의 맛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1: 다 귀한 거고 맛있고 그러니까 아껴가면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따는 것도 조금씩 따고 송이 남겨놓잖아요. 또 키워가면서 따 먹어야지. 씨를 말리면 안 돼.
0: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 오늘 수확한 거북소는 대략 30kg. 남현 씨가 3일 정도 민박 손님들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1: 근데
0: 덕분에 홀가분하게 갯바위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아이, 맛있다. 네, 아이고, 이제 또 한 2, 3일은 좀 팬이 있어도 되겠다 생각해야지. 바다로 나오면 고생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냥 막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기분도 좋고.
0: 이 맛에 또 갯바위에 나온답니다. 그날 오후 당일 수확한 거북소는 바로 소금물에 데쳐서 보관해줘야 하는데요. 삶아낸 거북소는 손으로 하나씩 까줘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답니다.
1: 아, 수분을 지가 몸에 갖고 있어갖고
3: 조금만 쫄깃하면서 맛있는데요?
0: 좀 더 쉽게 까기 위해선 젓가락이 필수. 딱딱한 부분을 손으로 잡고 조금 덜 딱딱한 윗부분을 손으로 돌려서 까준 다음 속살이 보이면 젓가락으로 찔러서 꺼내주는 방법인데요.
4: 깊기도 되면 까자가 있는데 여기는 까자가 없고 이 애사물 고정 거북소는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간식으로 먹었어요.
0: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거북손을 넣어서 만든 전은 고소한 맛이 일품. 쫄깃한 거북손과 해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가진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 초고추장을 넣고 잘 버무려 만든 거북손 무침은 입맛 돋우는 데 제격입니다. 이건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남현 씨가 알뜰하게 채취해온 서실을 넣어 만든 해초 비빔밥에 거북손까지 넣으면 이것도 또 별미랍니다. 정말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진수성찬입니다.

0: 오늘 하루 갯바위에서 흘린 땀만큼이나 값진 밥상이네요. 갯바위에서 바닥난 기력 다시 보충해주는 시간.
1: 제가 뜯고 제가 처치하고 무치고 만들고 해도 맛있네요.
2: 이거는 거기서는 우리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다 좋아요. 우리 섬사람들.
0: 섬사람들에게 거북선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가을 보물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지만 사람들에겐 보양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예로부터 산신령이 기른다고 할 정도로 귀한 보양. 산양삼이 즐비한 이곳.
3: 이렇게 해서 얼마인 거예요? 몇 십 년 정도 됩니까?
4: 40만 원. 이게 10년을 키우려고 하면 이 말이 10년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배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누구나 탐날 수밖에 없는데요.
5: 훈련관이에요.
6: 네. 힘이 팍 나는 것 같습니다.
7: 신봤다!
8: 절대 손 맞으시면 안 됩니다. 손 드시면
0: 인근 산에 모인 사람들이 산양삼을 캐기 위해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그런데 산양삼이 어쩐지 좀 이상합니다. 진짜 산양삼 대신 황금 산양삼 뽑기 대회 진행 중.
9: 여기 금이 있긴 해.
8: 자, 여러분 봐보세요.
9: 에이, 빵이다.
8: 자, 뽑으세요.
9: 뭐야, 이거.
8: 자, 1등 없습니까?
9: 너무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3: 이렇게 2등을 네. 하니까 어때요?
9: 네, 기분이 땡큽니다.
10: 진짜요? 진짜요?
3: 이렇게 주차장 와서 금까지 찾아갈 거 어떠세요?
10: 오늘도 대박이야.
0: 방금 산양삼 찾느라 체력 쏟았으니 에너지도 보충해야겠죠? 영양 가득 가을 산양삼이 들어간 삼계탕이 인기 만점인데요.
11: 지금 이게 삼산은 되는 산이거든요. 위에 올려가지고 바로 먹게 되니까 효과가 더 좋죠.
0: 환절기 부쩍 내려간 기온처럼 떨어진 면역력 보강하러 온 사람들. 쌉싸름한 산양삼 한 뿌리에 호랑이 기운이 돋는 느낌인데요.
12: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산삼.
13: 산이 엄청 강해요. 나하고 힘이 나서 겨울을 잘 넘어가고.
0: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 약 21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면적의 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인데요.
14: 여기 타고 넘어가요. 6만 5천 평 정도 되는 산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은 12년 정도 된 이제 삼을 캐러 갈 겁니다.
0: 산양삼 씨를 뿌린 후 자연에서 산삼과 유사하게 재배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단점은 채취할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 여기서 한 1시간은 올라가야 돼요.
16: 1시간이요?
15: 네. 이 산양삼이 산이 넓어도 그 자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어요. 10년 넘게 키우는데 도둑을 엄청 많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곳에다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심어놓으면 그 삼을 지킬 수가 없어요.
0: 산양삼에겐 야생동물보다 위험한 존재가 바로 사람.
17: 몸 조심하시고.
15: 신봤다!
3: 거기 뭐가 있어요?
15: 네, 저희가 이거 한 20년 전에 심어놓던 곳인데 이게 그때 심었던 삼인지 아니면 씨가 떨어져서 난 삼인지는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0: 드디어 산양삼을 마주했는데요.
15: 보시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런 이파리는 이제 삼입니다.
0: 산양삼 잎은 2년 이상부터 다섯 개로 자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삼을 캐낼 때도 최대한 조심해서 흙을 털어내는 것이 관건. 드디어 흙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 산양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처음에 한 칸 이렇게 생기기까지가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려요.

0: 3년이고 이게 4년, 5년, 6년, 7, 8, 이제 9 정도, 9년 정도 된 거죠. 이렇게 흙 한번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턴 다음에 거기서 먹으면 됩니다, 그냥.
1: 이렇게 산에서 한 뿌리 먹으면 어때요?
0: 아유, 든든하죠. 산삼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나도 안 지치고 힘이 막 불끈불끈 납니다.
2: 그런데 잠시 후 이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뭔가요? 갑자기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걸까요?
0: 꽹과리인데 이게 멧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눈앞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몇 번 치면서 올라가면 도망가거든요. 이제 소리 듣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위험하니까 꽹과리 치면서 이제 올라가죠.
2: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산속. 그만큼 위험한 것도 신기한 것도 많답니다.
3: 이거요, 참단기요, 참단기.
1: 참단기?
3: 네, 자연산 참단기.
2: 낮은 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귀한 약초들도 이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데요.
3: 잔대.
1: 네?
3: 네.
2: 다섯 가지 삶 중에 하나로도 불렸다던 귀한 잔대도 만났네요. 더 오래된 사냥삼을 찾기 위해 계속되는 산행길. 그런데 그때
3: 오서리 굴이 있어요.
1: 아, 거기에요?
3: 네. 작년에 여기서 차고 나간 굴이네. 엄청나게 깊이 팠을 거야.
2: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야생동물들. 하지만 더 좋은 품질의 사냥삼을 채취하기 위해선 이쯤은 감수해야 한답니다.
0: 저희가 약을 안 치니까 뭐 벌레라던가 벌들이 그 집을 많이 지어요.
1: 위험하잖아요.
0: 그렇죠, 위험하죠. 근데 저희는 약을 치면 안 되니까.
2: 매일 산신령께 안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에 오르곤 한답니다. 오랜 고행길 끝에 만난 반가운 오아시스.
4: 이게 천연 약수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2: 이 순간만큼은 물 한 모금이 수십 년 된 사냥삼만큼이나 값집니다.
4: 아, 시원합니다.
2: 자연 속에서 자란 사냥삼을 찾아내기 위한 고된 여정.
4: 이게 산에서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무거워서 물을 들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흐르는 물에서 냇가 흐르는 물을 일하면서 그냥 마시고 그럽니다.
2: 산의 정기를 마셨으니 또다시 힘을 내봅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는 작업자들.
5: 어, 끝났다!
1: 어, 어디요?
5: 와, 와. 어, 일로 오세요.
1: 어, 잠깐만.
0: 지금 이게, 오,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씨 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씨 덕분에 이 삶을 찾았어요. 이거 빨간 거. 이 빨간색 씨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삼씨예요.
2: 씨앗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
0: 제 자식 같아요. 제가 지금 내 5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보는 것 같습니다.
2: 가장 바래왔던 순간입니다. 먼저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주변부터 정리해 주는데요. 아기 다루듯 흙을 최대한 살살 털어내 주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0: 네. 거의 20년 충분히 되네요.
2: 가을 산이 내어준 최고의 보물, 20년 산 사냥삼입니다.
0: 아무래도 삼이 오래될수록 이제 효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오래된 삼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죠.
3: 산에 있을 때는 이게 동작꽃이 되게 예쁜데. 오. 어, 신봤다!
1: 왜요?
3: 동작꽃 옆에 산이 있어.
1: 이야!
3: 와!
1: 이야!
3: 세상에, 동작꽃이 꽃 보러 왔는데.
2: 연달아 모습을 드러내는 사냥삼.
3: 꽃을 많이 안 짓고 있는 삼은 정말 드물거든요.
2: 이번엔 또 몇 년 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냥삼은 산삼과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3: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역시 수확을 많이 했어요.
1: 수고했다. 삼시 키우느냐고. 꽃 구경 왔다가 삼도 캐고.
2: 드디어 오늘의 고된 산행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일 수확한 산양삼은 미리 주문했던 고객에게 바로 배송되는데요. 가격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3: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당일날 캐서 당일날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줬을 고객을 생각하며 혹여 뿌리 하나라도 다칠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3: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추석 때마다 이제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너무 보람된 일이다 보니까 제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꾸준히 계속 하고 싶습니다.
2: 한편 약 26만 제곱미터의 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경남 거창에서 산양삼 재배 15년 차 이현우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산양삼이 많이 보이시나요?
2: 어? 어디 있다는 거죠?
4: 지금 이 시기는 산양삼 삭대는 안 보이고요. 요것도 삼이고요. 요것도 삼입니다. 요 밑에 파면은 뿌리가 지금 여물어 지고 있을 겁니다.
2: 이 깊은 산 속에서 산양삼의 씨를 뿌려 야생 상태 그대로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한 뿌리에 산양삼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답니다. 가을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 뱀 조심, 벌 조심. 오늘 안전하게 일 끝내야 돼요.
2: 야산에서의 작업은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작업 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은 산양삼입니다. 사장님이 시작부터 인심이 후하신데요.
6: 맛있어.
7: 맛있어.
6: 힘납니다.
8: 아,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네, 잘할 수 있습니다.
2: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고객들에게 배송 나갈 산양삼을 채취하는 일.
5: 3kg. 그냥 손에 들고 오면 잔미가 마르잖아요.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기 쉽게끔 가지고 오려고.
2: 그런데 삼밭을 가는 길부터 험난하기만 합니다. 작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작업자.
8: 왜 이리 올라가세요?
5: 그 곳에 있습니다. 나중에요. 배수가 잘 돼야 산양삼이 오래 살 수가 있거든요.
2: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5: 이게 삼이에요.
2: 씨로 심어 한자리에서 키우는 직화삼으로 자라난 산양삼.
5: 4월 한 15일경에 삭대를 올렸다가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황절삼이 된 거죠. 줄기가 누렇게 변해서 줄기는 없고 안에 이제 뿌리만 있을 겁니다.
2: 이맘때 볼 수 있는 황절삼은 잎과 줄기에 머물고 있던 사포닌 성분이 모두 뿌리로 모여 약효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직화삼은 모종을 이식해서 재배하는 이식삼에 비해 잔뿌리가 풍성하게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5: 이렇게 잔미가 많고 또 연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두거든요. 요 약통까지는 3년까지는 내두가 발생이 안 돼요. 그 이후에 내두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게 한 마디가 한 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년, 4년, 10년, 11년, 12년.
2: 보통 뇌두는 생육 환경에 따라 휴면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나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답니다.
5: 요 정도로 되면 아마 12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g 그러면 요거는 뿌리당 싸게 나가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봐야 됩니다.
2: 기본적으로 농약을 칠 수도 없는 데다가 땅이 웬만큼 좋아서는 잘 자라기 힘든 산양삼. 보통은 6년근까지도 키워내는데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단연근 산양삼은 진짜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토양과 침엽수, 화렵수에 따라 성분의 함량과 효능이 다르답니다.
5: 아침 햇살은

0: 많이 들어오고,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는 2시, 3시에는 햇살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좋고요. 경사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수가 잘 되거든요. 이 사냥삼이라는 게 물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작물이라 보시면 돼요.
1: 생존율도 낮은 데다가 다른 작물에 비해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다 보니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야말로 보석이 따로 없습니다.
0: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애기 다룰 듯이 달아야 돼요.
1: 최대한 흙에서 자란 모양 그대로 캐내는 것이 핵심.
0: 탈탈 털다 보면요, 잔뿌리가 끊치지 않게끔 탈탈 털어주는.
2: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3: 어떻게요?
0: 만 원이라면
2: 10배 이상은 난다고 봐요.
0: 천원 값어치로 떨어지는 거죠.
1: 최상품의 사냥삼을 위해 땅에서 캐내고 운반하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답니다.
0: 이 농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주신 이제 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가서 약이 되고 살이 되면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1: 고되고 힘들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값진 사냥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4: 이 사냥삼 1년생 재배지에 풀이 이렇게 많이 나요. 아유, 1년생이라 가지고 어린 삼들 같은 경우 풀에 취해 갖고 많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1: 파종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4: 사랑하는 김여사, 엿봅니다.
5: 아이고, 이 같은 데 좀
4: 아이고, 이놈은 그 뽑아도 뽑아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오네. 1년생이라 잘 뽑히네, 오동나무도.
1: 사냥삼은 파종 1년 후 생존율이 약 60%가량, 그리고 매년 생존율이 10%씩 감소한답니다.
5: 잎이 이제 강압성을 받아야 되는데 풀이나 나무에 이렇게 가려져 갖고 이게 삼이 죽어요.
1: 그나마도 토질 관리와 잡초 관리에 소홀하면 사냥삼의 생존율은 더 낮아지는데요. 10년 산 사냥삼이 되기까지 씨앗 10개 중 한 개도 버텨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3: 여기 삼이 어딨어요?
5: 아니, 지금 다 들어갔고 보이진 않은데 여기 아무데나 파보면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3: 어디요?
5: 아, 1년생이에요.
3: 아, 1년생이에요?
5: 예, 예. 1년생인데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어요. 1년에서 3년생까지는 저희 3, 4번은 뽑아야 되고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여기 마지막 작업이에요.
1: 아직 어린 사냥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수시로 잡초 제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5: 어디 있어? 땅벌 있어요, 땅벌. 나무 그릇에 뿌리 가만 데 있잖아요. 저기 있어요.
0: 지금 골짜기에?
5: 네, 골짜기에.
1: 작업이 한참 남았는데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벌집의 위치와 크기부터 파악해보기로 하는데요.
3: 벌 많이 있어요?
4: 네, 많아요.
1: 인기척을 감지했는지 공격 태세를 준비하기 시작한 땅벌들.
4: 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세력이 좋아요.
0: 아까 아내가 벌이 무서워서 풀을 못 맨다니까 제가 벌을 없애야죠. 방법이 없죠. 올해는 이쪽은 비가 자주 안 와가지고 많이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벌집이 굉장히 많네요.
1: 서둘러 벌집 보호 장비를 착용. 야산의 밭에서 작업하다 보면 언제든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상황.
0: 서로 한번 확인 좀 해줍시다. 아, 나도 저 땅굴 좀 무서워.
1: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지만 늘 긴장되는 순간. 벌에 쏘이지 않게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합니다.
0: 야, 벌 안 무서워.
3: 아, 이제 벌 안 무서워요?
0: 예, 이제 벌 안 무서워.
6: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빨리 제거해야 또 다음 작업을 들어가니까.
1: 깊은 산속이기에 전문 인력이 오는 데만 반나절. 때문에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직접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드디어 벌집에 도착한 작업자들. 가장 먼저 땅속 벌들을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1: 들 같은 데는 똥자극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피해서 산으로 온 것 같아요. 이 땅굴 같은 경우는 속옷까지 막 파고들거든요. 형님, 제가 벌집을 파낼 테니까 네. 형님이 벌이 많은 거 좀 이걸로 좀 끌채로 잡아드려요. 네.
0: 잠시 후
2: 나온다.
0: 벌집을 건들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벌들. 빠르게 뜰채로 잡아보지만 벌들의 공격이 거셉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재빨리 벌집을 제거해야만 하는데요.
2: 어우, 형님, 이거 독, 독 굽는다, 얘네들.
3: 아, 쓰였어요.
0: 맹렬하게 공격하는 땅벌들. 잠시 후 드디어 사냥삼 밭에 자리 잡고 있던 땅벌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 이봐, 이봐.
0: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되었다면 많은 작업자들이 벌에 쏘여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4: 됐나?
2: 예, 다 됐어.
0: 무시무시한 땅벌과의 사투 끝에 작업자들의 안전과 사냥삼 밭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산을 다 내려오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는 작업자들. 땅벌 집을 제거하느라 벌에 쏘이는 것도 몰랐답니다.
1: 뭔 도망가자. 힘을 쏘고. 붙어. 아, 이 땅벌은 어떻게나 파고들는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 안에 들어왔어.
5: 근데 안 들어왔어.
1: 아야, 금방 쏘겠다. 이거
0: 따끔한 벌침에 후끈한 열기까지 더해 기진맥진이 됐습니다.
1: 더워, 더워요. 아, 더워 죽겠어요. 오늘 날씨가 시원한데도 더워요.
0: 예측할 수 없는 산 속에서의 작업. 다른 작물에 비해 사냥삼 재배가 힘든 이유랍니다.
1: 억수로 아파요. 따갑고 간지럽고 어지럽고 그래요. 그 나중 보니까 산에 말벌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벌집 이리 따갑고 왔어.
6: 오지 마.
1: 오지 마요.
6: 와요. 아, 나한테는 오지 마.
1: 이거 안 나온다니까요.
6: 아, 안 나오면 나오지 마.
0: 현우 씨 고생해서 벌집을 제거했으니 아내한테 칭찬받고 싶은가 본데요.
6: 작업하러 들어가야지. 이제 저쪽 자리에. 아, 나한테는 오지 말라니까.
3: 이제 일할 수 있어요?
6: 예. 네. 아니, 오지 마, 나.
1: 봐요, 봐요.
3: 왜 그래, 놀리세요?
1: 그 가면서 한번 웃는 거죠, 뭐.
0: 벌집이 제거된 후 다시 시작된 잡초 뽑기 작업. 하룻밤 사이에도 무성하게 산을 뒤덮어버리는 잡초이기에 빠르게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매번 제거한 잡초들을 따로 모아서 3m로 옮기는 일만 해도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닌데요. 숨 가쁘게 달려온 작업이 끝났습니다. 사냥삼도 식후경이죠. 오늘은 특별히 고생한 작업자들을 위해 가전 약재들과 사냥삼까지 넣어 끓인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보약이 따로 없네요.
6: 일이 힘드니까 잘 드셔야 돼.
0: 작업자들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담아 푹 끓여낸 보양탕. 와, 정말 진국입니다. 백숙 한 그릇에 쏟았던 기력 제대로 충전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은 백숙에 직접 채취한 사냥삼까지.
6: 맛있게 드세요.
1: 사냥삼 재배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0: 이것이 바로 신선 노름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삼겹살까지.

0: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사장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1: 보양식은 작업자들을 춤추게 합니다. 다음 날 또다시 작업을 위해 아침 일찍 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작업이 있는 날.
0: 삼밥을 만들기 위해서 감별하러 갑니다.
1: 10월부터 11월은 산양산 파종식. 파종 전 산을 손보려는 건데요.
2: 나 여기 좀 쉬고 계세요.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1: 일조량과 습도, 배수량에 따라서도 생존율과 생육 속도가 달라지는 산양삼. 따라서 씨앗을 심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3: 산양삼은 연작이 안 돼요. 한번 심었던 자리에 다시 삼을 식재를 한다 해갖고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새로운 임지에 저희들이 산양삼 재배를 위해서 이렇게 숙각구기를 하고 나무 간벌을 해갖고 새로운 토심이 좋은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0: 이 나무 이것도 베는 거야 되겠죠?
4: 예, 네, 요거 잡읍시다.
0: 예,
4: 네, 그렇죠. 위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0: 작게 들어오고.
4: 예, 작게 들어오고. 네. 이 나무를 세워놔가지고는 두 나무 다 제대로 성장을 못하거든요.
0: 너무 많이 자르면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되고요. 또 너무 작게 자르면 햇빛이 작게 들어오니까 안 되고.
1: 산양삼 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일조량. 나무들의 양에 따라 일조량은 물론 온도와 습도까지 달라지므로 적절하게 감벌하는 것이 필수 작업인데요. 숲속에서 큰 나무들을 자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
0: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1: 전기톱 외에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산속이다 보니 자른 나무를 일일이 나르는 일만 해도 힘이 많이 듭니다. 으아치! 총 4명의 작업자가 호박 3시간 넘게 작업했습니다.
3: 3-4년 있으면 아마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1: 밭 정리가 마무리된 후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눠주는 작업자. 이게 뭔가요?
5: 산양삼 씨앗네.
1: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차로 발아해 씨앗을 열어주는 개갑 과정을 거친 씨앗이랍니다. 이 시기에 파종을 해주면 다음해 봄쯤 싹을 틔우게 되는 건데요. 부디 하나라도 많은 씨앗들이 잘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 많이 심는다고 다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자연에서 생존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봐서 잔존율이 3% 5%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고 자연이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날 오후 또다시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현우 씨. 잠시도 쉴 겨를이 없습니다. 이번엔 철망까지 준비했는데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3: 아, 이후에가 지금 울타리가 있습니다. 산 정상 부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1: 숨이 턱까지 차오른 후에야 도착한 곳. 산양삼 밭의 정상이자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도 30분가량. 등산에 버금가는 고난도 산행입니다.
0: 그냥 올라오라고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걸 들고 올라오니까 더 힘들어요.
1: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는 이곳. 들짐승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3: 돼지가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거거든요. 철망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게 돼지가 작은 돼지가 아닌데.
1: 며칠 사이에

0: 철망에 구멍을 내고 사냥삼 밭을 침범한 멧돼지의 흔적.
1: 삼은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땅을 막 힙에 파놓으니까 삼농사 짓는 데는 이게 유해 조소라고 봐야 되죠, 멧돼지가.
0: 해마다 들짐승들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액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 많은 농가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월등히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멧돼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단단히 보수를 해주는데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밭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 이 산짐승들하고 공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데만 안 들어오면 좋을 텐데.
0: 단단하게 보수한 철장. 이제 멧돼지도 끄떡없습니다.
1: 마무리가 됐어.
2: 아, 이제 돼지 안 올까요?
1: 아, 돼지는 이제 이쪽으로는 못 들어올 거예요.
0: 그날 오후 오늘 수확한 산양삼을 정성 담아 포장에 나선 현우 씨.
1: 공군이 들어와가지고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0: 잔뿌리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수년간 땀 흘려 만들어낸 보물 산양삼. 현우 씨는 자신의 귀한 보물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1: 제가 고생해서 키운 산양삼이 이렇게 또 소비자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뿌리는 변치 않는 법입니다. 자고로 명절이란 한 해의 풍요에 감사하고 조상님 덕을 기리는 날.
1: 사직지에 근무하는 특혜입니다. 이 올라올 수 있는 게.
0: 명절이 다가오면 조상님들을 위해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시네. 할아버지 잘 계시세요.
0: 오늘은 그리운 조상님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전남 보성군 등양면 따뜻한 남쪽 마을에 오랜 세월을 품은 아름다운 정원 하나가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어서 오세요.
2: 아니, 더운데 뭐 하세요?
3: 머리 덥수룩 해갖고 다닌 게 예뻐요. 깔끔하니 입으로 이발해 놓은 것이 예뻐요.
0: 87 김재기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꾼 정원. 묘목에서 시작해 울창한 숲이 되도록 60여 년 동안 공들여 키웠으니 나무가 자식처럼 느껴진다죠.
3: 호랑가시.
2: 예.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3: 예뻐요. 아, 요것이 가을에 색깔이 또 보석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이것은 금화규. 예, 금화규라는 꽃인데 이건 하루뿐이 안 핍니다. 무조건.
2: 그럼 내일은 져요?
3: 내일은 이렇게 져버립니다. 안 피어요. 절대 안 피어요.
0: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저 하루살이 꽃이라 불린다죠. 참 예쁩니다. 그뿐일까요? 빽빽한 편백나무 숲도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직접 심고 일궈낸 정원의 일부. 정원 규모만 무려 3만 평에 달합니다.
3: 매년 100그루 100그루. 한 번에 몇천 그루 심은 게 아니다. 100그루 100그루.
0: 20살 무렵부터 주말마다 산으로 출근해 나무를 심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사는 이젠 꿈에 그리던 정원이자 삶 그 자체가 됐죠. 이 집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 안녕하세요.
3: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1: 안사람.
0: 270년이라는 세월을 간직한 고택. 긴 세월을 짊어지고도 참 굳건합니다.
3: 여기가 옛날에 큰 방이야. 여기서 내가 태어났어.
0: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시던 안채. 이 집에선 구순을 앞둔 할아버지도 집안 어른들의 사랑받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죠.
3: 여기는 옛날에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부터 썼던 여기 세간살이요.
0: 박물관에서 볼 법한 옛 물건들, 조상님들 손때 묻은 물건을 간직한 건 거기 담긴 추억 때문이죠.
1: 집에서 저 밭에다 키워갖고 요 삶아갖고 다 파내서 말려서 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요 하나 둘 뭐 몇 개 있네.
2: 어머니 저 하나 주세요.
1: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안 돼. 왜 이렇게 나야지.
0: 시집 와서 쓰던 바가지 하나까지 아껴둘 만큼 옛 물건 하나하나에 정이 되어 있습니다.
3: 손으로. 손으로 판 것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끌로 파갔어요. 이 함지박을.
0: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깊어지는 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3: 아이고, 아이고. 네, 그만해요. 국물만 좀 하고.

0: 감사합니다.
1: 맛이 어째요? 괜찮소?
0: 조금 괜찮아.
1: 훌륭 과일물이여.
0: 맛있다고 하면은 진짜 맛있는 줄 아니까. 맛있어도 남자들은 맛있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별로네. 그래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해요.
1: 별로네 그럼 안 해줘 그래.
2: 아웅다웅 해도 지금껏 해로 하는 듯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0: 아빠 잘 먹었다.
1: 아이고.
3: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정원에 좋은 담배 들어가서 딱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죠.
0: 고맙기는 뭐이 고마워. 조금 괜찮아지.
1: 꼭 저래.

0: 그날 오후 부부가 함께 정원으로 향하는데요.
1: 여기는 뭐예요?
2: 네, 우리 조상님들 모시는 곳입니다.
0: 봉분 대신 평장을 한 까닭은 후손들이 오래오래 편안히 돌보고 가꾸라는 뜻이었겠지요.
2: 예,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또 나를 평생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님, 세 분이 나란히. 그 위에는 예, 저분이, 할머니.
1: 몇 대가 지금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2: 나라에서는 8대 할아버지까지 얘가 계시죠.
0: 8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준 가족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꽃과 나무를 심은 게 시작이었다죠.
2: 우리 조상님들한테 너무너무 참 사랑도 많이 받았고 만분의 일도 그 은혜를 나는 못 갚았기 때문에 뭐 내 마음속으로 이런 것이라도 좀 정돈되고 깔끔한 것으로 좀 은혜를 좀 갚아본다 하는 짧은 생각인데.
1: 지금 옆에 사는 곳에 여기서 들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3: 안 무서워. 정말 좋아요. 우리 애들도 오면 여기서 막 뛰어놀고.
2: 우리 조상님들이 아 너 왔냐? 우리 시골방에 온돌방에 불 딱 뜨거다니 손주 맞이하니라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수도 없이 이렇게 누웠으면. 편히 쉬어가라. 아주 등이 그렇게 따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영님들이 살펴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짝꿍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드물어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 조상님 덕분이라 생각하세요?
2: 하면요. 100%.
0: 정원을 가꾸면서 건강도 지켰으니 이 또한 조상님 덕분이랍니다.
2: 저 바다장 보세요. 저 들판. 저기에서 불어온 바람인데 어디 서울 바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가방에 좀 담고 가서 이 바람도.
0: 마음속 바람이 이루어질 것 같은 참 다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엔 경남 김해로 떠납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여보십니까?
1: 삼봉님 총 몇 분이신 거예요?
4: 네 분.
5: 능이 두 개 아닙니까? 능이. 왕능, 왕비능.
0: 금관 가야를 세우고 500년 왕업의 기초를 닦은 김해 김씨의 시조 수로왕의 능입니다. 무려 157회를 살았다는 설화 속 까마득한 조상이지만 아직도 묘를 지키는 후손들.
6: 북향 서상 400, 100.

0: 일반인들은 담배를 하고 돌아가시면 두 분하고 절에 가면 삼배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최대의 권력자였죠. 그래서 사배인데 우리 시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있게 하신 최고의 근원이시거든.
1: 네번의 큰절 사배리와 능을 한 바퀴 도는 순릉까지 왕이자 시조인 수로왕께 올리는 극진한 예입니다. 잠깐 고요했던 릉이 분주해집니다. 곧 다가올 명절을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2: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3: 아 예, 오늘 능 작업하는 날입니다. 능 펼쳐하는 날입니다.
1: 우짜란 풀을 깔끔히 다듬어서 수로왕이 후손을 맞이할 채비를 돕는 날이라지요. 크기부터 남다른 거대한 봉 분위기에 방식 또한 특별하다는 왕릉 벌초. 아래부터 깎아나가는 일반 봉분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꼭대기부터 깔끔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건 왕릉 벌초의 필수품이라는 밧줄.
2: 술은 왜 먹는 거예요?
4: 능 자체가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는 무겁고 이러니까 줄을 안 잡아주면은 이 기계 잡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줄을 중간에 매갖고 땡기면은 중심을 잡아주니까 밀기가 수월하지.
5: 이미 장사입니다.
3: 일당백입니다.
2: 아니,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4: 경력이 한 10년 됩니다.
1: 높이 5m, 지름 20m가 넘는 크기에 50도 가까운 경사가 진 탓에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작업. 베테랑 작업자를 중심으로 마치 사과 껍질을 깎듯 빙글빙글 내려오면서 벌초를 이어갑니다.
2: 이것도 뭐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4: 그렇죠. 확 땡기면 안 되고 기계 방향 가는 쪽을 위치를 맞춰갖고 땡겨야 돼요.
1: 밧줄의 긴장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 때문에 두 작업자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요.
4: 풀어 있어, 이제! 풀어! 풀어, 이제 풀어.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시니.
1: 깔끔하게 머리를 다듬은 수로왕릉 후손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4: 수박이 인물이 오늘 좋네. 와, 능빌적에 참봉님이 항상 남봉 참모님 사주십니다.
6: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1: 조상님을 대신해 전하는 작은 고마움.
6: 아우, 꿀맛입니다. 수박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밑에까지 싸가고 나면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고생했다 고맙다 이래.
1: 왕릉 벌초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왕릉 벌초 다 끝나고 왔어요.
2: 다른 분들이시네요?
7: 네. 예, 여기는 또 수로 왕비능, 수로 왕비능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1: 왕릉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수로 왕비릉. 이곳에서도 예초 작업이 한창인데요.
7: 여기는 작고 더 가파르기 때문에 작업자가 직접 기계를 몰 수가 없어요. 작업자가 기계를 모르면 바로 굴러 떨어져요.
1: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진다죠. 밧줄에만 의지해 무거운 예초기를 다루는 고난도 작업.
8: 뭐랄까 팽이 돌아가는 거? 잘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듯이 이런 간격을

0: 잡으면 더 신기해. 지느러미가 이렇게 돛단배같이 생겼다고 어디서
1: 상어 고기를 포막면서 꼬막꼬막 쳤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건배기라고.
2: 말하면 기본으로 건배기를 먹으려 합니다. 세상에.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5: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6: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가능한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끝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아파트 단지나 내 주택이나 내 별장이나 내 공원이나 내 식물원 안에 잘 연결시키는 그 일종의 나는 연결사라고 보면 돼. 연결사.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1: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현재 짓고 현관 짓고
2: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1: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0: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3: 흥대원동, 순회동, 북경동에 신촌, 동네, 한인동, 한남동, 이태원, 북경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4: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아요.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열입니다. 화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소기호, 화학식, 시험 문제, 뭔가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화학은 아주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화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청소를 4번 해야 한다면 한 번으로 줄이고 싶고 30분 걸리는 일이라면 5분 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화학자인데 왜 물리력을 써서 팍팍 문질러야 합니까? 화학 반응에게 일을 시키면 되죠. 앞으로 8회에 걸친 강의를 통해 화장실, 빨래, 설거지, 과일과 채소 보관, 주방 도구 관리, 음식 속 독소 제거, 체취 관리, 피부 관리까지 생활 속 화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할 첫 번째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왜 그렇게 빨리 더러워질까요? 화장실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좋아하는 조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떨어진 각질과 피지가 있고요. 비누와 샴푸 찌꺼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균이나 곰팡이의 먹이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 따뜻합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입장에서는 숙식이 모두 제공되는 완벽한 공간이죠. 세균과 곰팡이도 생명이죠. 생명은 무엇이 없으면 못 삽니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의외로 세제가 아니라 잘 말리는 것입니다. 샤워가 끝나면 환풍기를 돌리고 가능하면 문을 열어 습기를 빼주세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면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다음 강한 약품으로 없애는 것보다 애초에 곰팡이가 자랄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화장실 청소를 좀 해봅시다. 화장실을 더럽히는 오염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청소의 시작입니다. 변기를 사용하면 변기가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에는 세균, 단백질, 지방,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은 섬유소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죠. 변기 물을 내리면 이런 오염물이 비말이 되어 떠오르고 화장실의 벽과 바닥에 퍼질 수 있습니다. 물이 내릴 때 변기 커버를 덮으면 이런 비말이 주변으로 퍼지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편 우리가 샤워를 하면 몸에서 머리카락이나 각질 그리고 피지 같은 것들이 비누에 둘러싸인 채 떨어져 나옵니다. 역시 물방울이 튀면 화장실의 벽과 바닥에 붙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미네랄이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양이온이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금속 성분이 비누를 만나면 이름하여 물에 녹지 않는 비누때가 생깁니다. 또한 수돗물에는 탄산수소 이온을 비롯한 탄산계 이온도 녹아 있습니다. 물이 마르거나 가열되면서 조건이 맞으면 이런 탄산계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 즉 석회석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물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전이나 거울에 물이 튄 다음에 하얗게 남는 자국이 있죠? 탄산칼슘, 즉 작은 석회석 조각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누때나 탄산염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화장실의 바닥과 벽에 단단히 고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몸에서 나온 때나 화장실의 변기에서 나온 비말이 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세균이나 곰팡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먹을 것이 널린 식탁과 같은 곳이니까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고 싶어 하겠죠.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종류의 오염물이 화장실에 있는지 파악을 했으니까 이런 물질들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몸에서 나온 피지는 중성지방, 왁스, 스퀄렌,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여러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산은 산성 성질을 띠는데 알칼리성 성분과 만나면 지방산 염으로 바뀌어서 물에 분산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산 염은 비누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기름때를 물로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알칼리성 사회정제는 유리 지방산을 중화하고 기름때와 단백질 오염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워싱소다 같은 그런 제품으로 모든 지방을 비누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각질은 어떨까요? 각질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주 성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은 강한 염기와 만나면 작은 가닥으로 쪼개져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에 쓰는 워싱소다 같은 세정제는 이런 단백질 오염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질과 같은 오염물도 염기성 세제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각질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오염물질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누때와 석회석이죠. 식초나 구연산 같은 산성 물질은 이런 석회석 성분을 분해를 해서 물에 녹게 만들어 주고요. 비누때도 물에 녹아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화장실 오염은 성분에 따라서 산성 세정제, 알칼리성 세정제,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골랐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이미 청소 삼총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구연산, 베이킹소다, 그리고 과탄산 소다가 그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베이킹소다는 뺍니다. 대신 워싱소다라는 것을 집어넣을 건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이킹소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로 청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빵을 구워야 할까요? 그렇죠. 베이킹은 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베이킹소다는 팬케이크와 같은 것을 구울 때나 주로 쓰시고요. 무엇을 씻을 때는 워싱, 그러니까 씻을 때 도움을 주는 워싱소다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워싱소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면 이것들이 물에 녹을 때 생기는 OH-, 즉 수산화 음이온의 양의 차이에서 없는데요. 베이킹소다가 물에 녹으면 pH라는 것이 8보다 조금 더 크고 워싱소다가 물에 녹으면 pH가 11 정도인데요. pH라는 것이 1이 차이가 나면 이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8에서 9, 9에서 10, 10에서 11이 되면 10배, 10배, 10배가 되니까 이걸 전부 곱하면 모두 거의 1000배가 되죠. 그러니까 워싱소다가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가 베이킹소다가 녹았을 때보다 거의 1000배,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1000배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산화 음이온이 많을수록 염기성 강해지고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청소할 때는 워싱소다를 쓰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과탄산소다는 대체 무엇일까요?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에 과산화 수소가 매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물질을 물에 녹이면 워싱소다가 생기고 과산화 수소가 떨어져 나오겠죠. 과산화 수소는 다들 아시죠? 소독약으로 쓰는 겁니다. 과산화 수소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화력을 가지고 색을 만드는 유기 분자를 파괴시켜서 색을 없애니까 표백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산화력을 이용을 해서 세균의 여러 분자를 파괴를 해서 세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워싱소다의 알칼리 세척력에 과산화 수소의 산화 표백 작용이 더해진 것이 과탄산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은 식초하고 비슷하게 산성을 띱니다.
청소삼총사의 유일한

산이니까 비누때를 없애거나 수전에 생긴 하얀 자국을 없앨 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화장실의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배웠고 청소 3총사도 배웠으니까 청소를 해봅시다.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먼저 구연산으로 비누때와 물때를 녹여버리고 물을 부어서 헹구세요.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 있던 세균이나 여러 오염물질도 잘 떨어져 나갔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단백질 지방 같은 오염물은 뭘로 제거하면 될까요? 그렇죠. 알칼리성 세제, 즉 워싱소다를 물에 녹여 닦아 제거하면 됩니다. 이대로 청소를 끝내도 되고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죠? 이때 과탄산소다를 쓰는 겁니다. 청소가 모두 끝난 다음에 물기를 스퀴즈 같은 것으로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과탄산소다를 계란프라이에 소금을 치듯이 조금만 뿌려주세요. 화장실 전체 할 필요가 없고 물이 잘 튀는 곳, 즉 세균과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에 아주 조금만 뿌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활짝 열어서 습기를 제거하면 한동안 청소를 안 해도 세균,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게 청소를 했는데 금세 더러워지면 너무 속상하지요? 그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 과탄산소다 알갱입니다. 대다수 가정 화장실에 꼭 있는 락스는 대체 언제 쓰면 좋을까요? 락스는 과산화 수소보다 훨씬 강한 표백제이자 살균제입니다. 아주 좋죠? 검게 곰팡이가 생긴 줄눈에 락스 같은 염소계 제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젤 형태로 나온 락스를 검은 곰팡이 자국에 바르고 그 위를 종이 테이프 같은 것으로 덮어두세요. 환기를 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화장실 변기가 화장실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순한 산과 염기를 활용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락스로 마무리를 하면 세균을 말끔하게 죽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집에서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스는 락스통에 설명이 있는데요. 찬물이나 상온의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락스를 분해해서 자극성이 강한 기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속엔 염소 기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소 기체는 눈과 호흡기를 심하게 자극하고 고농도 노출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하고 다른 세정제하고 섞지 말고 희석 방법과 사용 온도는 락스통에 있는 표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락스는 산성물질, 즉 식초와 구연산 이런 거하고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 염소기체가 왕창 생기면서 여러분의 기관지와 폐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셋째, 락스와 과산화수소를 섞으면 안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나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산소기체를 마구 만들어내는데요. 산소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갑자기 기체가 생기면 락스가 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튀면 눈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슈퍼세제가 나온다 이런 꿀팁이 돌아다니죠. 근데 이 둘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데 그건 세정력이 전혀 없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일반 청소세제는 평소에 가볍게 청소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매일 대청소를 할 필요는 없고 평소에는 계면활성제를 쓰고 청소를 하고요. 좀 청소를 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청소를 한 다음에 환기와 건조를 잘해서 청소를 하는 기간, 그 청소 주기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화학자의 빨래법 강의에서 오늘 다 못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0: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2: 화이팅!
3: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부터 바둑 두 번째 강의를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난 바둑 강의를 통해 기초를 탄탄히 다지셨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바둑의 흑마와 바둑판의 선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은 상대보다 더 많은 집을 지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좋은 곳을 먼저 선점하고 많이 차지해야 상대보다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개수의 돌을 놓더라도 효율적으로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각 상황에 맞는 행마법을 배우시면서 어떻게 초반에 판을 잘 짜실 수 있는지, 또 중반에 전투가 일어날 때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바둑판을 함께 보시죠. 자, 이 넓은 바둑판에서 특히나 초반에 어떤 식으로 돌을 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바둑판은 가로가 19줄이고요. 세로가 또 19줄이에요. 자, 이 바둑판에서 이 끝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일선이라고 합니다. 자, 일선은 바둑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선이에요. 사망선이라고 하는데요. 돌이 잡히기 매우 쉬운 선이라서 초반에는 웬만하면 두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근을 1의 1이라고 하는데, 이 1의 1의 자리가 바둑에서 최악의 자리가 되겠죠. 만약에 일선에 두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이게 단수기 때문에 도망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따라 나가면 이게 일선이잖아요. 자, 흑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시다시피 이게 아무리 우주 끝까지, 지구 끝까지 도망을 가더라도 쭉 도망을 가다가 이 부근에서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선에, 특히나 이제 초반에 두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사망선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패망선이라고 하는데요. 두면은 망한

맞다. 그래서 패망선이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초반에 두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자, 이게 왜 패망선이라고 하냐면, 지금 보시면 세 개를 두었는데 이 안에 한번둘 때마다 한 집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은 패망선, 이제 두면은 망한다라는 선이고,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둘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초반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둑판에 굉장히 더 좋은 선이 있는데요. 세 번째, 이 3선은 실리선이라고 불러요. 집짓기에 최적화된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귀와 변의 집을 확보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세 번을 두더라도 확실하게 안에서 실리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둑에서 이 3선을 또 유심히 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4선, 여기는 세력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앙에 세력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선입니다. 이 4선은, 이 세력선은 실리보다는 세력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3선과 4선을 같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실리를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높게 두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해서 이렇게 5선을 두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5선은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에 집이요, 오히려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선은 너무 높아서 상대방이 침투를 하면 좀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서는 특히나 초반에는 5선보다는 이 4선, 세력선과 그리고 실리선을 함께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또 메인 주제죠. 행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 행마,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행마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돌이 있고 이렇게 두는 게 입구자 행마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도 입구자 모양이죠. 이 입구자 행마는 정말 튼튼해요. 백이 아무리 오더라도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쪽으로 오더라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세 점이 다 연결이 됐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무적이 와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만 발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입구자 행마 튼튼하지만 발이 느리다. 그리고 두 번째 행마를 알려드리면 자, 요거는 어떤 행마일까요? 날일자 행마라고 하는데요. 이 날일자 행마는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행마입니다. 이 날일자 행마는 사실 입구자 행마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실해 보이지만 발이 빠르다는 게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귀에서요, 이제 소목을 두고 이 날일자 이렇게 두면은 이 안에 집을 아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딱두 번밖에 두지 않았는데 안에 한 10집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행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목자 행마입니다. 자, 눈목자 행마의 특징은 날일자와 입구자보다 훨씬 멀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좀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눈목자 행마도 상황에 맞게 잘 쓰면 아주 효율적인 행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상대방이 많은 곳에서 이런 눈목자를 하다가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역습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행마는 눈목자 행마가 되겠고요. 물론 또 귀에서요. 아까 날일자 행마를 했지만 이렇게 눈목자를 둬서 귀에 집을 또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또 침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약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행마 가볼게요. 네 번째 행마도 바둑에서 굉장히 좋은 행마인데요. 바로 한칸 뛰는 행마입니다. 아주 경쾌한 행마라고 볼수 있고요. 바둑 격언 중에 중앙으로 한칸 뛰매 악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실전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보통

0: 를 하나씩 차지를 하고, 그리고 흙이 이 날일자를 둡니다. 이 귀에서 날일자를 둘 때는 또 날일자 구침이라고 하는데요. 귀의 구침이라고 하죠. 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수고요. 그랬더니 백이, 너가 날일자를 뒀어? 그럼 나는 이번에는 눈목자를 둬서 더 많은 집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단단하게 집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날일자는. 하지만 이 눈목자는 더 많은 집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둘다 좋은 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랬더니 흙이 우리가 배웠던 이두칸 행마를 하는데요. 이렇게 변에서 삼선으로 또 우리가 배웠던 실리선 삼선으로 두 칸으로 두는 거두칸 벌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세 칸을 벌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멀어요. 근데 이두 칸을 두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이 백의 한 수는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일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이렇게 막으면 백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칸 벌림, 변으로의 두칸 벌림은 아주 튼튼하면서도 100%이 실리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더니 백이 입구자를 갑니다. 입구자를 가면서 이쪽의 실리를 완벽하게 굳히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흙이 이쪽 집을 가져갔고 백은 이쪽 집을 가져갔죠. 자, 그리고 나서 흙이 입구자를 뒀네. 그럼 나도 입구자를 둬서 여기 집을 가져가야지 해서 입구자를 뒀어요. 하지만 이 수는 좀 어떨까요? 이 수는 우리가 배웠듯이 이선이죠. 패망선의 입구자. 특히나 이런 초반 아주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좀 옹졸하게 두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도 입구자를 둘 필요가 없어요. 내 돌이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튼튼해질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눈목자나 벌려가면서 집을 극대화하는 게 좋겠죠. 자, 하지만 실전의 흙은 여기를 두니까 백이 또 날일자 구침을 하면서 집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랬더니 흙이 한 칸으로 우리 한 칸띔을 배웠었죠? 한 칸띔을 하면서 이 집을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수도 사실은 약간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2선이잖아요. 흙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4선으로 똑같이 두 번을 두더라도 더 많은 집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을 두면은 집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약간 실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백이 여기를 뒀어요. 이두칸 벌리는 자리 아주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12수를 봤는데요. 자, 누가 더이 포석에서 잘 두고 있는 걸까요? 백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흙은 이두 번의 실수를 했죠. 사실 바둑은요, 내가 잘 둬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보다 실수를 덜 하면 이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게 바둑을 이기는 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 2, 3, 4선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행마에 대해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 행마법만 잘 익혀놔도 바둑을 두실 때 기본 구색은 충분히 갖추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아주 탄탄한 포석을 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격 기술인 양단수와 또 촉촉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저는 현재 예술여행기획자로 활동하며 많은 예술 애호가분들을 모시고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예술가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평생학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예술기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를 여행 안내자로 생각하시고 함께 즐거운 예술기행을 떠나보시죠.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프로방스입니다. 사실 제가 프로방스를 첫 번째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예술여행 전문 기획자로서

또 그림을 좋아하는 한 명의 예술 애호가로서 여행을 다니며 프로방스만큼 감각적으로 평온함을 얻었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꼭 프로방스 예술 기행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프로방스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마치 오래전부터 살아온 것 마냥 포근하다, 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빈센트 반 고, 샤갈과 같은 화가들이 삶의 무게를 이 젤에 가득 이고 프로방스로 흘러들어온 것도 우연은 아니었죠. 최고의 미술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프로방스는 늘 느리게 흘러가는 풍경 속에 느긋함과 따뜻함, 그리고 밝은 빛으로 여행자들을 반겨주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삶의 빛을 찾아 프로방스로 내려간 화가들과 함께 프로방스의 예술 기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먼저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동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그 안에 부슈디온, 바르, 알프트 오트, 오트 알프, 보클리주, 알프 마르팅 등 6개의 주가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프로방스는 과거 고대 로마 시대 때 이탈리아 영토 밖 최초의 지방이라는 뜻의 프로빈키아라는 명칭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프로방스는 다채로운 풍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알프스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넘나드는 다채로운 풍경이 있고, 로마의 유적과 중세풍의 유적도 있으며, 마을마다 포도와 올리브, 그리고 꽃향기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행자의 심장 박동도 느긋하고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프로방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빛입니다. 프로방스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365일 중 300일은 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빛이 수많은 예술가들을 미치게 만들기도 했었고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렬한 태양빛은 사물의 채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그 색채에 수많은 화가들이 매료되어서 프로방스로 내려와 둥지를 틀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서로 저마다의 작품 인생에 대해 다이나믹한 전환기를 맞이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화들을 바로 이곳 프로방스에서 탄생시켜 낸 것입니다. 먼저 빛을 따라 프로방스로 내려온 화가로는 대표적으로 인상파의 아버지 클로드 모네가 있죠. 클로드 모네는 1888년 대략 4개월가량 니스에서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도시 앙티브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물에서 반사되는 빛을 따라 여러 곳을 여행했는데, 앙티브 곳곳에서도 여행을 하면서 작품을 남겼었던 것이죠. 당시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모네는 친구에게 편지로 앙티브는 금은보석으로 그려야 할 정도로 아름답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네가 앙티브에 있던 계절은 1월에서 5월까지 겨울과 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때 앙티브는 뜨겁게 내려쬐는 빛이 아니라 은은하게 반사돼서 투명한 빛으로 모네를 매혹시켰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곳에서 36점의 작품을 화폭에 담아내었는데, 이 시기의 작품들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은 그의 그림이 원숙함의 절정에 이르렀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모네는 앙티브에 머물렀던 모든 날의 앙티브를 그렸습니다. 심지어 빛이 변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매 순간 그림을 그렸었죠. 그렇게 모네는 빛을 반사하는 도시와 물빛의 일렁임, 빛에 따라 변하는 하늘과 파도의 색등 자신이 받은 앙티브에 대한 모든 인상을 그림으로 남겼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 르누아르도 프로방스에 있었습니다. 르누아르는 1907년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던 때 앙티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깐유시르메르라는 곳으로 들어가 정착을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심각한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지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깐유시르메르로 들어왔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고요하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프로방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깐유시르메르에서 생활은 르누아르의 말년의 평온함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르누아르는 올리브나무

유칼리나무에 둘러싸인 집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름다움, 자연, 관능이라는 주제를 매일같이 탐구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후기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 손가락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로방스가 주는 안식을 통해 매일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놀라운 체력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깐유시루메르에서의 르누아르 그림은 유독 광채와 생동감이 강합니다. 물론 과거 전성기 시절처럼 섬세하진 않지만 분명 이 시기의 그림들은 더 부드럽고 삶을 긍정하는 뉘앙스가 잘 드러나죠. 현재 르누아르가 살았던 집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고 그의 예술과 삶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빛을 찾아 프로방스로 내려온 화가 중에는 니스에 살았던 모딜리아니도 있습니다. 사실 잠시긴 했지만 당시 결핵을 앓고 있던 모딜리아니는 1918년 겨울 잔 에비테르누와 함께 니스의 둥지를 틀었었죠. 르누아르와 마찬가지로 니스의 온난한 기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려온 것인데, 니스는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결핵이나 관절염, 각종 신경증에 시달리던 영국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을 치유하기 위해 찾는 회복의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딜리아니와 잔느, 그 둘은 그의 여름에 만나서 사랑을 시작한 사이였었고, 둘은 그렇게 행복을 찾아 니스로 찾아 들어왔었죠. 하지만 사랑의 결말은 비극이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파리로 돌아가 잔느와 헤어지면서 1920년 36살의 나이로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잔느도 결국 6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2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녀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둘은 니스에서 살았던 시절이 행복했을지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모딜리아니는 특히 잔느를 집중적으로 그렸는데, 이 시기의 초상화들을 보면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뭔가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 같죠. 어쨌든 프로방스의 햇살이 그 가난한 연인을 위로해 주었길 바래봅니다. 사실 자신의 삶과 예술을 위해 프로방스로 내려왔었던 예술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앙리 마티스도 1921년부터 33년간 니스에서 살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인생의 마스터피스 로사리오 채플도 만들어냈었고요. 니스와 방스에는 마티스 미술관과 로사리오 채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 겪었던 친부의 강간과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니키드 생팔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었죠. 그리고 니키드 생팔은 니스의 정신병원에서 고통스러웠던 삶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었고, 예술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작품들을 니스 시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현재 니스의 근현대 미술관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죠. 또 프로방스 하면 마르크 샤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 혁명 이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베를린과 파리,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미국의 망명생활까지 반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마지막 여생을 보낼 곳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 생폴드 방스였습니다. 현재 니스에는 샤갈의 성서 메시지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은 기존에 있던 건물이 아닌 오직 샤갈만을 위한 맞춤형 미술관으로 1973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었던 앙드레 말로가 주도해 설립했다고 합니다. 당시 샤갈은 이 미술관을 건축할 때 이곳에 전시가 될 자신의 작품을 상상하면서 여러 번 건축가와 직접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술관의 정원과 나무들은 샤갈이 직접 심길 원했던 나무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대부분 성서에 등장하는 나무들로, 샤갈은 아마도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서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선 것 같은 평온함을 느끼며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0: 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방스에는 여전히 피카소, 니콜라 투스타일, 이브 클랭, 세잔, 라울 디피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프로방스에 살면서 남겼던 작품들은 전 세계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프로방스를 여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 속을 거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방스에서 별이 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러 아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윙 강사 정겨운입니다. 소윙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윙은 영어로 손바느질이나 재봉틀, 이런 바느질에 관련된 작업을 다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8강 동안 재봉틀을 이용해 셀프 수선하는 법과 리폼하는 법에 대해 몇 가지 배워볼 텐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리폼과 수선에 사용할 가정용 재봉틀과 가정용 우버록에 대해 기초 사용법을 배워보고 또 작업 시 필요한 도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용 재봉틀에는 두 가지의 실이 들어가요. 윗실과 밑실, 이렇게 실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이 플리 다이얼은 항상 내 몸쪽으로만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고요. 플리는 수동으로 바느질을 조절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조작부에 보시면은 이 지그재그 스티치를 할 때 땀폭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 스티치 모든 포함해서 땀 길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네, 이제 실을 끼우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밑실은 이 보빈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다가 감아줘야 하는데요. 자, 여기 가이드가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그림을 따라 하시면은 실을 끼우실 수가 있고요. 이 실선으로 된 거는 윗실이고 점선으로 된 거는 아랫실이기 때문에 이 점선 부분을 따라가 줄게요. 실은 실패코지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가이드는 윗실과 밑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실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실 장력 조절 장치에 감아주셔야 되는데 그림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꼬아서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번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보빈에 보면은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빼주시고 또 다음 그림처럼 보빈을 여기 끼워서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페달을 살짝 밟아 볼게요. 이렇게 실이 다 돌아갔죠. 실이 이 정도 살짝 돌아갔으면 이 위에 남아있는 실은 잘라주셔도 돼요. 그 다음 다시 페달을 밟아서 이 보빈의 끝까지 밑실을 감아주겠습니다. 이제 실이 감기는 게좀 뻑뻑해지고 보빈이 통통하게 실로 채워졌으면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위로 뽑아주시고 실을 쪽가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보빈이 다 감겼으면 이제 윗실을 한번 끼워 볼게요. 윗실 똑같이 실패코지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실선을 따라가시면 돼요. 1번 가이드 꽂아주시고 2번 가이드에 넣어주시고 3번 그대로 내려와서 4번 유턴해줍니다. 그 다음 5번 실체기에 감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체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다 하시면 이 플리 다이얼을 내 몸쪽으로 앞으로 돌려서 위로 꺼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감아주시고 6번 쭉 내려와서 7번 여기 가이드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8번 바늘 위에 또 하나의 가이드가 있어요. 8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 바늘에 끼워주시면 되는데 바늘 구멍에 앞에서 뒤로 꼭 꽂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실을 이번에 끼워줄게요. 이 그림처럼 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리는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다음 이 화살표를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아래에 장력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안에 이렇게 넣어서 실이 뭔가 걸리는 느낌을 꼭 느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따라서 실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윗실을 왼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팽팽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풀리를 또내 몸쪽으로 돌려서 밑실을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밑실을 위로 끌어올려줬죠. 이렇게 밑실까지 빼주고 윗실과 밑실을 모두 노루발 아래로 정렬을 해놓으면 실 끼우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연습용 원단에다가 본격적으로 봉제를 한번 해볼게요. 봉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이 버튼을 눌러서 바늘을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로 설정을 해놓고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바느질을 하다가 봉제를 멈췄을 때 바늘이 아래로 꽂힌 상태로 멈춰주게 하는 기능이에요. 봉제를 멈췄을 때 바늘이 내려가 있어야 내 손이 다칠 우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봉제를 할 때도 그 위치에서 그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꼭이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땀 길이는 2.5에서 3 정도. 이거는 사실 원단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2.5에서 3 정도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장력은 우선 기본 장력 4로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봉제를 시작할 때는 항상 처음과 끝에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우리 손바느질 할 때는 실을 묶어서 매듭을 짓지만 이 재봉틀은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서너 땀 정도 겹쳐 박으면서 이 되돌아박기로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먼저 앞으로 서너 땀 정도 가주고 그 다음에 후진 버튼을 눌러서 뒤로 또 서너 땀 정도 가줄게요.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두번 왔다 갔다 겹쳐지면서 이게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박기를 해서 꼭 시작과 끝에는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끝에까지 왔으면 다시 뒤로 서너 땀 정도 가서 다시 앞으로 또 와서 이렇게 되돌아박기로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풀리를 돌려서 바늘을 위로 올려주시고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을 옆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버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버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칼날이 있다는 건데요. 오버록도 이쪽에 풀리 다이얼이 있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풀리를 돌리면 이렇게 바늘과 칼날이 같이 움직이면서 상하에 있는 칼날이 서로 맞닿으면서 원단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땀폭 조절, 땀 길이 조절 마찬가지로 있고요. 또 하나가 차동 조절 장치라고 있어요. 차동 조절 장치는 원단이 진행 방향대로 잘갈수 있도록 원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원단이 늘어나는 거는 좀 늘어나지 않게, 또 오그라드는 원단은 적당히 늘려주면서 조절해주는 장치가 차동 조절 장치입니다. 실이 4개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각각 실의 역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실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왼쪽 바늘, 2번은 오른쪽 바늘, 3번은 윈 루프, 4번은 아랫 루프예요. 실을 끼워주는 순서는 루프, 그 다음 바늘 순으로 끼워주시면 되고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끼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3, 4, 2, 1번으로 실을 끼우게 되겠죠. 먼저 3번 실부터 끼워줄게요. 안테나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 가이드, 장력 조절 장치. 장력 조절 장치에 실을 넣고선 실을 한번 위아래로 꽉 당겨서 잘 들어갔는지 꽉 눌러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 초록색 실이 여기 빨간색 선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빨간색 점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뒤에서 실을 뽑고 실은 노루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 4번 실을 꽂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위에는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그림의 초록색 실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초록색 점. 이제 바늘에 들어갈 실을 끼워 줄 건데요. 2번, 1번 순서로 끼워 주시면 되고, 위에 부분은 똑같이 장력 조절 장치까지 끼워 주시면 되고, 이 아래에 가이드가 있어요. 정면에 있는 가이드 넣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실은 오른쪽 바늘 거기 때문에 오른쪽 가이드로 걸어 주세요. 바늘구멍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 줍니다. 이번에는 왼쪽 실도 똑같이 위에 가이드까지 넣어주시고, 이 정면에 있는 가이드는 1번 실, 2번 실 같이 사용하는 가이드예요. 여기까지 와서 바늘 왼쪽 가이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왼쪽 바늘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주겠습니다. 실은 노루발 아래로 향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실 4개를 한 번에 왼손으로 잡고 이대로 페달을 밟아줄게요. 실을 앞으로 당기면서 페달을 밟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다 엉키면서 오버록 모양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실 끼우기는 끝났습니다. 장력은 기본적으로 4개의 장력 모두 4로 맞춰주시고, 땀 길이 또한 2.5에 맞춰준 상태로 땀 폭은 5에서 6 사이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역시나 안 맞는 장력을 다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까지 바늘이 다 빠졌다면 여기서 그대로 빼주시는 게 아니고 원단을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페달을 조금 더 밟아줄게요. 이렇게 조금 더 빼주신 상태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작업 시 필요한 필수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단용 재단 가위, 그리고 쪽가위, 실뜨개, 그리고 이런 시침핀이 있어야 되고요. 시침핀을 보관할 핀봉, 그리고 시침핀으로 시접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런 시접 집게로 시접을 잡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초크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열로 지워지는 초크를 주로 사용해요. 나중에 원상 복구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초초크 아니면 펜 타입으로 된 열펜, 그리고 줄자, 그리고 방한자. 방한자는 꼭 이렇게 선이 다 보이면서 휘어지는 자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미는 핸디형 스팀 다리미가 아니라 꼭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는 판다리미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심지를 붙이거나 시접을 펴주거나 할때꼭 이렇게 바닥에 눌러서 사용하는 다리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핸디형이 아닌 꼭 판다리미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리폼과 수선에 사용할 두 가지 재봉틀 사용법을 배워보고 또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옷에 새 삶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에서는 안 입는 셔츠를 쿠션 커버로 리폼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산이죠, 당연히.
1: 성으로 가야죠.
2: 아무래도 약속 다 올라가. 땡겨봐, 땡, 땡겨봐.
3: 아, 부실해. 부실해. 야, 힘 좋다.
4: 아, 예, 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5: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으면 되겠지.
6: 한번 잡아요.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7: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8: 사이다!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실용 글쓰기입니다. 글을 쓸 때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조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제일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는 거. 이게 두 번째로 행복한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써야만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정말 좋은 글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우리는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 살다 보면요,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는 거, 써야만 하는 거 이 순서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쓰기 싫은데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써야 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뭔가 다른 어떤 성과, 합격, 좋은 결과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용 글쓰기입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거, 메일 쓰는 거, PPT 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표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굉장히 여러 번 시켜봤는데요. 저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아버지는 다 엄격하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다 자유로우실까. 그리고 취미는요, 독서하고 영어 감상 플러스 알파 뭐 피아노까지 이렇게 되게 루틴하게 비슷비슷한 글쓰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라고 써도 사실은 특출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자기소개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써야만 하는 글로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표를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자기소개서를 쓸 것인가? 예를 들어 인문학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하고 조금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써도 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글쓰기 연습을 시키려고 좀 많이 하는 건데 나를 어떤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을 잡아와서 그 대상하고 비유를 하면서 써봐. 이런 경우에요. 저는 저를 돌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나는 돌 같은 사람이야. 어떤 친구는 나는 달팽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왜 달팽이하고 내가 닮았는지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내밀한 내적인 어떤 상황을 쓰는 것은 내적 자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일종의 문학적 글쓰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나의 내

내적인 자소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대외형 자소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어필하는 자소서입니다. 이 대외형 자소서는 암묵적으로 읽는 사람을 분명히 배려를 해야 되는 사회적 글쓰기입니다. 이미 거쳐온 것, 이미 이룬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소망이 아니라 능력을 쓰는 자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한 자소서에 꼭 일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쓰는 건 그다지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는요, 이력서하고 달라요. 이력서는 그 사실을 기술하는 겁니다. 일종의 설명문입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설명이 아니라 논증이에요. 어떤 게 설득이 잘 돼요? 너무 번지르르 하는 거는 의심이 가요. 너무 자신이 없는 것도 설득되기가 어려워요. 설득에는 적절한 논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쓰는 팁으로 하나, 첫 번째,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다. 이 흔한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쓰는 것이 바로 자소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서비스직을 뽑아요. 근데 이렇게 시니어 직원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왕년에 대기업 간부였어 이런 걸로 어필한다던가, 예를 들어 기술직을 뽑아요. 현장에서 기술직을 뽑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영화 홍보 마케팅을 많이 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 어필을 하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경력 중에서도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것을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 자소서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가 A라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사전조사해야죠. 인재 성격을 미리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미리 직접 여러 활동을 해놔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혹은 장학회에 무슨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자소서를 선생님, 교수님 막 도와주세요 하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써줄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한테 어떤 물꼬를 터주는 게 저의 최선이거든요. 물어봐요.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 관련해서 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협동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회사가 있는데 막 이런 거가 있으면 끄집어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과거를 조금 캐보면 이 친구가 사실 뭔가 많이 한 게 없어요. 이러면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때는 뭔가 무슨 되게 스펙 쌓기가 조금 과도하게 과열이 돼갖고 막 아프리카에서 우물도 파고 와야 되고 어디 뭐 가서 봉사활동도 막 다양하게 하고 와야 되고 막 990점 영어 점수 만점 찍고 와야 되고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 들어야 되는 화려한 경력이 되게 과도하게 서로 경쟁적으로 쌓고 쌓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사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인생을 고작 22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왔다고? 벌써 이 정도 한 30년, 40년 걸려도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왔다고?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이나 사실은 다양한 활동을 미리미리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자소서를 쓰든 간에 내 경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안 돌아요. 미리미리 그게 다 준비가 안 돼요.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자랑할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되게 흔합니다. 맞춤형 인재만 뽑히는 건 아닙니다.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요, 성장 과정, 학습 활동, 생애 전반, 다른 사람도 같이 동일하게 했던 어떤 활동들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뭔가를 찾아내서 당당하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씩씩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보아하니 성실하고 똘똘해. 앞으로 가능성, 이제 키우면 잘 클 거야 라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과 건강함, 마음의 체력, 육체의 체력을 어필하면 참 좋습니다. 사실 취업도요, 다 사람 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할까 가장 본질적인 걸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죠. 그 특별한 경험을 학교 생활, 실제 수업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특별함이 아주 어마어마한 특별함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조직 사회에 들어가면 혼자서 일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뭔가 팀장, 왜 드라마 보면 팀장님이 꼭 나오잖아요. 팀장님이 있다는 것은 팀이 있다는 얘기죠. 팀원으로 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가면 제일 흔한 거 회의실 1, 회의실 2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만큼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거죠. 회의에 들어가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아이디어 짜내야 되고요. 서로 알아서 기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팀장이 바라는 바죠. 그래서 성장 환경, 본인의 성격, 학교 생활 혹은 수업 들었던 거,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동원해서 그 안에서 지원 동기, 나의 장점을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찾아야만 합니다.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도 그 안에서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하고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자신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여기에 스페셜한 일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이거는 자소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자소서의 가난한 마음이 꿀팁으로 삼으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정말 쓸 게 없네요, 선생님. 저는요, 인생이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정말 쓸 것이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급하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바로 일어나서 책을 구해서 읽으세요. 서점으로 가셔갖고 책을 한 권 구해 읽으세요. 그 책이 나한테 좋았던 책, 그리고 이 회사에도 조금 관련이 되는 책이면 더 좋겠어요. 내가 책을 열심히, 간절하면 열심히 읽게 됩니다. 열심히 읽고요. 그 책 얘기를 자소서에 녹여 쓰십시오. 과거를 돌아봤는데 쓸만한 거리가 없어. 그러면 서점에 가서 쓸만한 거리를 찾아오시란 얘기입니다. 어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 전공하고 적합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어떤 자세를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인용을 하면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왜 어떤 기사를 쓴다던가 어떤 논문을 쓴다던가 할 때도 논거가 필요한데요. 이 논거는요, 사실에서 논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서라든지 중요한 어떤 책에서 논거를 끌어오기도 하잖아요. 논증문에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소서에는 사실 내가 했던 일과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이렇게 의견 논거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모드로 쓰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너무 과장했달까? 이게 진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렇게 좀 번들번들한 자소서가 있어요. 이력서에 좋은 부분을 녹여 쓰는 것이 팁이긴 하지만 어떤 한 코스를 이수했다거나 수료를 했는데 이거를 졸업이른 것처럼 표현을 한다던가, 한 달 다녀왔는데 엄청 오래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다던가, 여러분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걸 과장해도 몰라.

알아보겠지 희의의외로 보여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 자소서 얘기를 좀 물어보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과자 안에 질소가 들어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흔들어보면 소리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인사 담당자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진솔해야 남한테도 진솔하게 읽힙니다. 앤드 팁 하나 더 드리면 자소서를 쓴다는 건 한 페이지를 꽉 채우거나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 두 장을 쓰는데요. 길이가 엄청 길고 분단 안 나눠져 있고 뭔가 팍팍하게 있으면 눈이 안 읽혀져요.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노안일 수도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네 글만 보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걸 봐야 되는데 가독성이 있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팁인데 문단별로 위에다 작은 소제목을 좀 달아주세요. 길이가 무한정 많이 써서 내가 자서전 한 권을 써서 낸다고 하면 인사 담당자가 학을 떼고 싫어할 겁니다. 무한정 늘어나면 안 돼요. 문단별로 깔끔하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단 구분을 명확해 주시고 그 문단 위에 소제목을 달아주세요. 예를 들어 경험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적극성, 직구 열풍을 극복하는 마케팅의 4번 타자, 일종의 제목 딸기입니다. 얘는 마무리가 되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상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도전, 열정, 소통, 배려, 노력, 경청, 적극. 이 단어가 거의 마법의 단어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나쁜 단어 아니에요. 다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나 말고도 이미 99명의 다른 미리 온 자소서에서 이미 다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상적이죠. 이걸 저는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고유명사를 동원해서 사례 제시하고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보았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주셔야 읽는 사람 머리에서도 잘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좋은 단어를 다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접목을 시켜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팁인데요. 글을 매끄럽게 쓰셔야 됩니다. 아, 저는 글 쓰는 게 정말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 최대한 고치고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쓰고 다시 한번 돌아봐서 매끄럽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글을 매끄럽게 잘 썼다는 것은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문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서로 내가 한 이야기, 내가 한 어떤 작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정보를 보관하고 3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서를 쓰든 간에 자소서를 잘 쓰면 다른 문서도 좀 잘 쓰겠거니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자소서를 옛날에는 프린트해서 직접 가서 내거나 우편으로 보냈는데 요즘은 다 파일로 보내죠. 어딘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를 다 쓰셨다는 건 이걸 보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낼 때 뭘로 보내죠? 메일로 보냅니다. 메일 쓰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많이 쓰고 잘 썼으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사회인이 된다라고 하면 업무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업무의 시작은 의외로 출근이 아닙니다. 재택근무도 있어요. 업무의 모든 시작은 메일 쓰기거든요. 그래서 메일 쓰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자소서가 내면적 자소서, 이런 사회적 자소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인 메일, 공적인 메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메일에는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래 본 사이라고 해도

공적인 메일이다라고 하면은 룰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작가님이 나하고 정말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서로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카톡에서는 언니, 뭐 깨톡에서는 언니, 언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미네야, 미네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업무 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누구누구 작가님께 라고 해야지 언니 반가 반가 안녕 나야 이것 좀 봐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저희 지도교수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은 지 25년째예요. 25년이면 친해질 만큼 친해졌죠.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나미네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메일에는 룰이 있다. 그 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목입니다. 제목은 반드시 좀 써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쓴 사람이 굉장히 튀어요. 제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좋지 않은 제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은요 사실 열까 말까 고민할 때 아 이게 누구의 메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되는 게 좋은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전 아침에 메일함을 딱 열어보면 밤새 메일이 예를 들어 막 10개 막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먼저 온 것부터 열 때도 있지만 이거 얼른 봐야 돼, 피드백 얼른 해야 돼 라고 하는 메일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아느냐? 제목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제목 안 좋아요. 누군 줄 알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안 반가울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무서워요. 오래간만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무섭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목 보면 더 무서워요. 메일 창 닫아버리고 싶어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라고 하면 어? 스팸인가? 싶어요. 자, 지나치게 상투적인 거 좋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거 좋지 않고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렇게 스팸성 메일 제목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게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제목은요. 제목 맨 앞에 내용의 종류나 소속을 붙여주세요. 소식, 모집, 학술, 교육, 안내 이런 겁니다. 저는 소식이나 안내는 제일 늦게 열어봐요. 학술이나 교육 이런 건 빨리 열어보죠. 자,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메일 열어보시는 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금나라 출판사 출간 제안 드립니다. 저는 얼른 열어보겠죠. 자, 서일문화사 나미네 작가님 6월 인쇄 보고 이거는 아주 초스피드로 열어보겠죠.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 EBS 독서광 시대 섭외 요청 이러면은 아,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열어보겠죠. 이런 겁니다. 내용을 진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여주시는 게 정말 영리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배워도 사실은 하는 게 좋은 신입사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메일 제목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메일 쓰기 딱 들어갔습니다. 메일은요, 레터예요. 편지잖아요. 일방적인 편지 쓰기랑 비슷합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본인 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총장님이라든가 뭐 아주 대통령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말고는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화목 12시 반 수업을 듣고 있는 땡땡학과의 김땡땡입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일로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메일을 열어봤을 때 가장 당황한 경우가 이런 메일입니다. 열어봤어요. 근데 딱 두 줄 있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자 다음 줄이 딱 하나 나와요. 과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네 이름이 과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하더라도 쓸 건 쓰시는 게 좋아요.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암호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서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떠어떠한 주제로 글쓰기를 마무리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본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은 안녕히 계세요. 누구 올림. 이렇게 되면 뒷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 중간, 끝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매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각의 부분에 요청되는 암묵적으로 요청되는 내용을 적절히 넣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잘 쓴 매일 본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미네님, 나미네 선생님, 나미네 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번에 어떤 일로 연락을 하게 드렸다. 뭐 세부 일정.

줄 혹은 글자 색깔을 바꿔서 눈에 확 들어오게 배치시키고 편집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센스입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일 보내실 때 한 가지 팁을,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 파일 제목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100명의 학생들한테 동일한 기간에 과제를 받을 때 대부분 과제. 이 친구도 과제, 저 학생은 최종본, 어떤 친구는 최종본, 어떤 친구는 최종본 새벽본,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첨부 파일에 그 학생 이름이라든지 글의 제목이라든지 과제 이름이 좀 적혀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할 때 훨씬 수월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메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첨부 파일에 있는 제목도 마지막에 수정해서 파일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도 잘 쓰게 됐어, 메일도 잘 보내게 됐어, 어떤 형식을 알게 됐어 라고 하면 맞닥뜨리는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요, 앞에 나가서 PPT를 발표하거나 어떤 시연회를 한다거나 남들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TMI를 좀 방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27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시간 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강의를 하러 들어가는 27살 봄학기 첫 시간에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걸을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바보같이 커피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커피를 들고 이렇게 바보같이 들어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꼬여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첫날부터 걸레 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 뜯었겠어요. 그 다음부터 강의할 때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리고 강의를 내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바보 같구나, 강의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어떤 일을 했느냐,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를 놓고 저를 촬영했어요. 내가 촬영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싫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뚱뚱하고 못생겨 보이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참고서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점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녹음기를 사다가 제 말을 녹음했어요.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다시 듣기 했습니다. 아, 빨리 말했구나. 그때 자신감이 없었네. 그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썼습니다. 3분짜리를 외웠어요. 그 사이에 1분 50초 후에 농담까지 써서 외웠습니다. 연습을 계속했어요. 녹음하고 다시 보고, 외워서 녹음하고 다시 보고 했습니다. 아이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도 발표 잘할 수 있습니다. 발표할 때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잘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요, 첫 번째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시선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쳐다보실 수 있다면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면요, 대부분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면요, 학생들의 고개가 파도를 타요. 파도 타기로 타다다다다다 숙여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리와 자리 사이에 인형을 세워놓거나 가방을 보고 얘기하거나 컴퓨터를, 친구들이 열어놨으면 그 컴퓨터를 보고 얘기하거나 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허공을 보면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눈 시선을 맞추치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를 쳐다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투는요, 목소리 톤은요, 낮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생들끼리 하는 그 놀이 중에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톤이 올라간다.

0: 클레오파트라. 나중에는 돌고래 초음파 톤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작했다가 클레오파트라를 건너서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감자칩까지 갑니다. 대부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가요. 목소리 톤을 낮춰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잠깐씩 쉬어주시는 게 팁입니다. 급하다고, 부끄럽다고, 당황스럽다고 스크립트를 막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잠깐 이 사이에 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딕션도 더 좋아집니다. 제가 혀가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휴지를 넣어줘야 발음이 정확해져요. 마지막 하나,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서시는 순간 뭘 앞에 있는 앉아있는 청중들이 뭘 보시면 안 되느냐? 뒤통수를 보시면 안 돼요. 보셨죠? 이 뒤통수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스크립트는 다 외우시고 옆에 보세요 라고 얘를 지시를 해가면서 앞면, 옆면까지는 오케이, 뒷면은 안 됩니다. 뒷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게 그 발표의 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PPT 발표를 아주 매끈하게 잘 끝내셨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안 듣고 있던 요런 자세로 여러분 발표를 듣고 있던 분들이 잠에서 깨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일 초짜들은 같이 공격을 합니다. 저쪽에서 50도의 온도로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막 70도의 온도로 막 파이어를 쏴버린다. 이러면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굉장히 뜨겁고 날카롭고 나한테 아픈 질문 혹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이 들어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건 포커페이스입니다. 내가 대답을 못한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우아하게 반응하세요. 우선 버퍼링을 시도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받아치지 마시고 이렇게 3초간 버퍼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답변은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쪽에서 막 나한테 싸움을 걸었어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아하고 친절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시적절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애매하고 답변할 게 없을 때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미루기 전법인데 이 전법이 통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인간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글을 다 잘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멀한 글, 이렇게 문서로 소통하는 거 이런 거를 잘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기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누고자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소서 잘 쓰고, 메일 잘 쓰고, 발표도 잘해서 우리 더 성취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2: 베라베라 뿅크크
3: 내가 박인신 대단해.
2: 그만 읽을까?
4: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2: 나 파김치 됐어.
5: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6: 2번 신나고 재미나라.
2: 와! 안 돼!

0: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2: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0: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2: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템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템 무엇이든 원하는

0: 그리고 이건 마법 3D 펜으로 만든 안경.
1: 루비,
2: 우리도 만들었어요.
0: 정말요?
2: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서
1: 루블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0: 아니, 선물이라니.
2: 짜잔!
0: 어울리나요?
1: 루블리 정말 멋져요.
3: 잘생겼다 루블리.
0: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3: 오호. 짜잔! 공룡 완성!
1: 멋진 칼라똥이네.
3: 뭐? 잘 봐! 뭘로 보인다고?
1: 칼라똥.
3: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1: 우와,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삐쭈삐쭈삐쭈.
4: 군타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3: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5: 야, 거기 너. 뭐 잊은 거 없어?
3: 누구야?
5: 여기야, 여기. 네가 방금 던졌잖아.
3: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5: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3: 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어디 보자.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3: 그게...
5: 걔야!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널 위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할만해.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지. 어때? 내가 필요해?
3: 필요해.
5: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3: 부탁?
5: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3: 정말 멋진데?
5: 그럼 약속한 거다.
3: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1: 거짓말!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3: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타피, 군타츄. 짜잔!
1: 말도 안 돼.
3: 말이 안 되니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0: 설마 쟤들 화난 거야? 얘들아, 도망가! 제발 그만!
1: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2: 널 무시했던 녀석들이야. 친구가 아니라고.
1: 친구가 아니라고?
3: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1: 그래도 친구들이...
4: 군타 공룡 좋다 핀.
1: 핀핀.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3: 약속한 거 잊었어?
2: 이미 늦었단다.
1: 얘들아, 도와줘!
0: 이상한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1: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0: 군타,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2: 왜 없어?
3: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자.
0: 도망치기 놔줄 것 같냐?
2: 메롱 메롱 메롱.
1: 어, 잠깐. 너 꼼짝 마.
0: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어디 어디? 어?
5: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0: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1: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야!
3: 어? 간지른 거야?
1: 아니, 저 녀석 엄청 단단한 몸이야.
0: 군타, 이건 말랑이 공이잖아.
6: 사라졌어.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3: 채, 실패야.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간다.
7: 딸. 딸.
0: 어,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이야.

0: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1: 공놀이 핑!
2: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1: 군타, 너 정말 공놀이만 하려는 거야?
0: 아이고, 깜빡했네.
1: 실시다 핑!
0: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2: 오케이. 잔기를 펴봤자 소용없다구.
1: 넌 못 알아듣지? 봄이가 뭐라고 하는지.
2: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1: 너는 이제 독가내든 지래.
2: 뭐라고?
1: 주피주피 펭귀쭈 거절해!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0: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1: 그게 그러니까...
2: 죄송해요. 제 마법 3D 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0: 아니, 마법 3D 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2: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0: 예? 약속까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달콤한 말로 여러분이 오세요. 그러다가 확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친절한 사람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악당으로 변한 마법 3D 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의 칭찬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어디서 구한 파인애플이야?

제가 잃어버린 거네. 봐, 지금 찾고 있잖아.

얘들아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보라니까. 토끼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곰내 정원에서 훔쳐간 다음에 잃어버린 거라고.

이 파인애플은 곰과잖아.

곰이 이런 걸 키운 건 본 적이 없다고. 이건 곰의 조카가 보는 게 틀림없어. 중국에서 온 거라고.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

얼굴을 돌려줘야 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지금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어디 보자. 와,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판다 사진이잖아. 오! 파인애플은 마샤꺼 판다가. 아하! 이제 뭔지 알겠네. 얘들아, 얘들아! 기쁜 소식이야. 봐! 알고 보니 나한테 온 선물이었어. 너희도 나랑 같이 먹자.

이해가 안 되네. 염소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냄새 맡고

어디 있지?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염소 본 적 없어? 그래, 외계인이 장난친 게 틀림없네. 그 시간에 내 염소 다 찾아줘.

0: 잃어버린 우리 염소를 마침내 찾았어.
1: 뭐야, 마당에 풀로는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웃집 밭까지 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였어?

0: 스캔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1: 타이어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2: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에게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잘 지내자 친구야.
4: 꾸러기 물고기.
3: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산소
4: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이바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1: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2: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이시비.
3: 거기서 보자, 삼.
4: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3: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응?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4: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4: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3: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오.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3: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4: 그건 못할 것 같은데.
3: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4: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3: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4: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5: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4: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6: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5: 오, 고마워, 29.
6: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7: 만세! 오!
6: 계단 클럽
8: 만세!
6: 11 축구 클럽
9: 예!
10: 멋져.
6: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11: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6: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우.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12: 오, 13이 돌. 옵스.
6: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13: 예!
6: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3: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나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억울하다! 억울해!
2: 안녕? 나 은우야. 나 지금 진짜 재밌는 영상 보고 있어.
3: 은우야. 30분만 보기로 약속했지? 시간 다 됐다.

0: 충전만 해놓고서 가야지.
1: 이건가?
2: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1: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충전하려고.
2: 또, 또 변명?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알았어?
1: 하, 이게 아닌데? 엄만 내 마음도 모르면서 속상해, 답답해. 사실 유치원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
3: 깨끗하다.
4: 기물 파손제.
3: 슝. 다 펀치. 야, 왜 내 차 때려?
1: 아, 네가 갖고 있는 건지 몰랐잖아.
3: 몰랐으면 다냐?
1: 몰랐으면 다지. 매매치냐?
3: 선생님!
2: 어, 윤아, 왜 그래?
3: 얘가 저 밀쳤어요. 아파요.
1: 아니, 네가 먼저 그랬잖아.
3: 네가 먼저 내 차 때렸잖아. 아!
2: 아이고, 윤아, 속상했구나. 어휴, 근데 윤우야, 이거 봐라. 자동차 하나도 안 다쳤다. 우와, 이 차가 엄청 튼튼한가 봐.
1: 뭐야, 선생님은 다 내 잘못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닌데, 윤우가 먼저 밀쳤는데. 답답해, 속상해.
2: 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 번 더? 그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우와.

0: 그래. 너는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은우 마음 몰라주는 엄마, 친구, 사장님 모두 다
1: 미워, 짜증나.
2: 피상, 피상. 억울해서 화가 나는 은우의 마음이 위험해. 은우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등.
3: 여기가 어디지? 저기 뭐가 있나 봐.

0: 우리 은우. 세상은 왜 우리 은우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와!
1: 너 누구냐니까?
0: 아니요, 내 소개가 좀 늦었지? 내 이름은 억울이. 은우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 은우, 너 엄마가 네 맘도 몰라주고 약속 안 지킨다고 야단쳐서 억울했지?
2: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0: 윤호가 먼저 밀쳐서 너도 밀친 건데 너만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억울했지?
3: 아!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어! 선생님!
4: 맞아, 억울했어.
0: 은우야, 너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자, 준비됐지? 둘, 셋!
5: 억울해!

0: 진디야! 너 좀 시끄럽거든?
1: 너 왜 우는데?
2: 아니, 우누 보니까 나의 억울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지 뭐야.
1: 너도 억울했었던 일 있었어?
2: 당연하지. 누구나 억울했던 일은 있을걸.

0: 옥수수다!
1: 우와, 맛있겠다! 아이, 그런데 지금 딩딩이 너 혼자 먹는 거야?
2: 미안. 내가 옥수수를 워낙 좋아해서 혼자 다 먹었냐?
0: 누가 방귀 꼈어?
1: 어우, 그거야 당연히 딩딩이겠지.
2: 나 아닌데?
1: 허유, 네가 아닐 리가 있겠어? 방귀에서 어우, 딱 옥수수 냄새가 나는걸.
0: 맞아. 어우, 옥수수 썩은 냄새.
2: 아닌가? 방귀에서 옥수수 냄새 하나도 안 나는가?
0: 아니긴, 딱 옥수수 냄새구만.
1: 맞아. 으유, 이 옥수수 방귀쟁이. 옥수수 방귀쟁이.
2: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억울하다.
3: 딩딩이, 네가 진짜 안 낀 거 맞아?
2: 안 끼었다니까. 동동이나 댕댕이가 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4: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억울한걸.
2: 그치.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
3: 그래도 동동이 댕댕이 믿지 않아?
2: 처음엔 미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마음도 좀 이해되더라. 나 혼자 옥수수를 다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얄미웠겠어.
4: 아이, 그치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나보고 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은우야?
3: 응.
2: 맞아.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은우가 먼저 윤호를 밀치지 않았단 사실 나도 알고.
4: 나도 알고.
3: 나도 알아. 근데 선생님은 모르시잖아.
5: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친구야? 지금 당장 용기를 내라, 최은우. 넌 할 수 있어.
3: 넌 또 누구야?
5: 난 용감이, 은우노의 용감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4: 찬성이요!
3: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처럼 또
6: 변명?
3: 이럼 어떡해?
4: 선생님이 그러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2: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 1번, 억울한 마음이 작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본다.
4: 나? 나 작아지기 싫은데? 안 작아질 건데?
2: 응, 그럴 것 같았어. 그렇다면 2번, 용기 내서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려본다.
5: 그래, 2번 용기를 내보자. 아자!
2: 자, 과연 은우의 선택은?
3: 어떡하지?
7: 은우 뭐하니?
3: 어? 선생님.
7: 은우, 혼자 여기서 뭐해?
5: 은우야, 할 수 있어! 용기! 아주!
3: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7: 은우, 할 말이 뭔데?
3: 아까요, 제가 먼저 윤호 밀친 거 아니거든요? 윤호가 먼저 밀쳐서 저도 화나서 그런 거예요.
7: 그랬어? 윤호가 왜 은우를 밀쳤을까?
3: 제가 로봇으로 윤우 자동차 때렸거든요. 저는 윤우가 갖고 놀던 건지 몰라서 그런 건데.
7: 아, 은우는 모르고 그런 건데 윤우는 자기 장난감 건드려서 화가 난 거구나. 아휴, 은우랑 윤우 둘 다 속상했겠다, 그치?
3: 네.
7: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잘 알겠어.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지?
3: 네, 알아요.
7: 선생님이 윤호한테도 살짝 가서 얘기할게.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놀까?
6: 네.
7: 응,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그랬구나.
3: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어. 기분이 훨씬 좋아.
6: 펀치.
0: 야, 왜 내 차 때려?
6: 아, 네가 갖고 놀던 건지 몰랐잖아.
0: 몰랐으면 다냐?
6: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3: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서 윤우도 억울했을 것 같아.
6: 야, 지은호.
0: 응? 왜?
3: 아까 네가 갖고 놀던 자동차 모르고 때려서 미안.
0: 괜찮아. 나도 아까 너 밀어서 미안.
6: 괜찮아. 야, 나 미끄럼틀 엄청 빨리 내릴 수 있다.
0: 아, 나야말로.
6: 아, 내가 더 빨리 내릴 수 있어. 아, 내가 더 빨리야.
0: 어디 한번 네가 잘 타나 보여.
6: 어떠냐?
0: 응, 잘 타네. 아, 나도 모르겠게.
6: 내가 너보다 더 잘 타.
0: 내가 너보다 잘 타거든.
6: 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4: 로봇카 불이랑 꼭꼭 약속!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스톤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요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다.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5: 불어라 모래바람.
6: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7: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다.
8: 개벼.
7: 아, 노는데 누가 방해? 천지대장님!
8: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7: 아,

0: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글을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1: 그래? 어허,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2: 역시 천지도 있었어.
1: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3: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0: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2: 어서 훈민자금을 내놓으시지.

0: 정은! 야!
1: 불다. 바람이 불다!
2: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0: 천지 대장님! 나 하나 남겨두고. 그럼 나도? 모르겠다.
2: 오, 거기서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1: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읍, 아, 파, 밀, 아, 미음, 람, 바람.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이아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3: 보음아.
4: 참아? 왜 그래? 괜찮아?
3: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4: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모래야?
3: 엄청난 모래바람이었어.
5: 모음아, 자음아.
6: 아야.
4: 아야.
0: 자음아, 너 왜 그래?
6: 바람 때문에 머리가.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4: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머리.
0: 어? 머리?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만.
4: 근데 미음과 리을이면 아!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0: 응? 무릎?
6: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0: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4: 어떤 글자지? 응?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0: 모래?
4: 맞아요. 아까 모음이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7: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어,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0: 그래서 모래바람이.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6: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2: 어? 저기 미엠리들 있어요.
3: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4: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2: 저기도 미엠리들이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5: 어서 글자를 찾자.
6: 하!
5: 내가 모래에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6: 잊었나?
5: 슛!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두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참아!
7: 아야! 참아!
8: 모모, 참아! 어, 어디로 간 거지?
7: 안 보여. 그래, 마법진을 펼쳐서 빛이 내는 거야. 다음 마법진!
9: 어, 빛이다.
0: 자마!
7: 아이야!
8: 모모마, 괜찮니?
7: 네.
0: 잘했어, 자마. 한글식의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7: 네, 다행이에요.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2: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속사 할 땐 재밌었는데.
8: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응, 성. 모래, 성.
10: 뭐야? 나 모래속에 갇힌 거야? 안 움직여줘. 천지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11: 두고 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8: 내가 한글을 찾을게. 하!
12: 돌아와, 한글!
0: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로 아! 태극봉으로 이! 아와 이가 만나? 네.
8: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13: 미음이 오를 만나 모.
2: 리을이 애를 만나 레.
1: 모래.
14: 파괴된 한글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7: 네. 할아버지,
2: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들어오세요.
6: 여기를 잡고?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화산이 부글부글.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0: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2: 아마
3: 한정,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0: 어?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3: 공룡놀이?
0: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3: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0: 좋아. 할아버지!
4: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5: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퍽퍽!

0: 계벽이 너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 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4: 한번 해보자!
1: 그러면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1: 할아버지가 됐는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개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게 좋겠군.
6: 엇! 비읍, 우, 부, 기역, 으, 리을, 글. 비읍, 우, 부, 기역, 으, 리을, 글. 부글부글.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7: 기역! 천지! 어? 훈민정은? 기억!
8: 천지는?
7: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9: 정말?
7: 정말?
9: 어?
7: 어?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10: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7: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10: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1: 모마, 자마!
12: 아야!
3: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7: 맞아.
1: 시옷이랑 시옷. 시옷이랑 시옷. 아! 호수! 호수 아닐까?
13: 호수? 내가 가볼게. 헉!
14: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3: 그럼 히읗시옷. 히읗시옷.
1: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시옷이 들어가.
15: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4: 게다가 엄청 맛있어.
3: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14: 저게 뭐지?
4: 아까 화산 놀이 하던 건데 이제 터졌나 봐.
15: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14: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7: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4: 화산?
14: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1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4: 네! 모음, 자음, 변신!
7: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4: 저기 화산이 있어요.
15: 어서 가보자.
7: 어? 용암이야.
14: 내가 올라가서 볼게. 헛! 어?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5: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2: 네, 조심하세요.
16: 아, 한글용. 아,
7: 천지?
6: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 더 강력하게 터지다.
7: 모두 조심해.
15: 모음이나 자음이가 위험해.
17: 부모나

0: 퍼센트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나한테 맡겨.
1: 떨고 있니?
2: 태극공 배우가 이렇게 셀 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4: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0: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이, 기역, 식,
3: 디귿, 아, 바,
6: 용암이 식다.
5: 와, 용암이 식었어.
3: 내가 글자를 찾을게. 헛!
6: 나무기!
0: 나머진 내가 쓸게.
7: 욕망치로 오!
0: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만나 와!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히읗이 와를 만나 화, 시옷이 아와 니은 만나 산, 화산.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아,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10: 화산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5: 네.
10: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5: 네, 할아버지.
10: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

0: 화산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1: 에이, 진짜 화산 더 펑 터진대.
2: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3: 어? 너희들 정말 화산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1: 그럴리가요.
2: 와, 신기하다, 신기해.
0: 우리 그럼 한

0: 이어서 페파 피그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엄마폰 말고 내폰.
2: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3: 더 커져가면 플러스.
4: 몰라 그래?
0: 플러스.
2: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0: 강아지 돌보기.
1: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팔팔은 할머니 수지랑 같이 할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0: 우리 할아버지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엄청 많이 아프신 거야, 페파?
2: 아니야, 그냥 발등에 닻을 떨어뜨리신 거야.
3: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4: 맛있게 드세요.
5: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3: 페파 왔구나. 왔어요, 여보. 수지도 왔네.
0: 수지는 간호사 되는 걸 좋아해요. 병원에서는 편하게 잘 쉬셨어요?
3: 좋았지.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TV도 봤으니까.
0: 우와! 슈퍼 감자다!
4: 의사 선생님들이 페파 할아버지 보러 오셨어요.
6: 저는 북극곰 의사인데요.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닻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대요.
3: 그렇게 됐어요.
7: 붓기는 어제보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0: 이 정도면 회복하는 데 문제는 없겠죠?
1: 예,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네요.
2: 벌써요? 하지만 제 발은 아직 아픈 거리요, 선생님. 제대로 걷는 건 아직 무리라고요.
0: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푹 쉬면 곧 나으실 거예요.
1: 집에 가면 옆에서 돌봐줄 분은 있나요?
3: 네!
1: 아, 간호사가 있으시네요.
3: 진짜 간호사는 아니에요.
1: 페파랑 수지가 할아버지 옆에서 잘 돌봐드릴 수 있겠니?
3: 그럼요. 저희 둘 돌보는 거 아주 잘해요.
1: 야, 잘 됐구나.
0: 당분간은 푹 쉬셔야 돼. 그래야 빨리 나으시거든.
2: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낫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1: 가볍게 발을 움직여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앞뒤로 살살 움직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0: 가실까요? 당분간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1: 너무 많이 걷지도 마시고요.
4: 물은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2: 그 밖에 더 주의할 점은요.
0: 참, 얼린 완두콩을 수건에 싸서 발에 대면 붓기를 빼는데 좋아요.
3: 완두콩은 발에 대고 아이스크림도 드시면 안 돼요?
0: 드셔도 상관은 없지.
3: 만세!
1: 제가 구급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5: 모두 이따 집에서 봐.
4: 안녕.
3: 우와, 구급차도 타보고 신난다. 선생님, 수지한테 사이렌도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1: 그건 좀 곤란해, 페파. 응급 상황일 때만 트는 거란다.
6: 와우, 어제 병원에 갈 땐 사이렌 틀고 갔어?
3: 응.
6: 어떤 소리가 났는데?
3: 어떤 거냐면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7: 페파 할아버지가 페파집에 오셨어요.
0: 어제 다친 발은 좀 어떠세요, 아빠?
2: 머리만 좀 아프지 많이 좋아졌어.
3: 저희가 금방 낫게 돌봐드릴게요.
6: 할아버지는 푹 쉬셔야 해요.
1: 걷기 힘들면 이 목발을 쓰세요.
3: 얼린 완두콩이 필요한데 아빠가 갖다 주실래요?
8: 그래.
3: 잘 됐네요. 옳지,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여기 물이요.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운동도 하시고요. 발을 이렇게 움직여보실래요? 잘하셨어요.
8: 수건을 싸왔는데 어디 쓰죠?
0: 발등에 대주면 붓기를 빼는데 좋대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2: 발이 베기는데 쿠션 하나만 놔주겠니?
3: 바로 갖고 올게요.
2: 고맙다.
7: 페파 할머니가 오셨네요.
5: 우와, 우리 영감 얼굴이 잘 챙겨줘서 아주 환해졌네.
3: 저랑 수지가 돌봤어요.
6: 잠깐, 너희 엄마는 왜 빼?
8: 나도 완두콩 가져왔는데.
5: 복도 많으시지. 말만 하면 척척 다 들어주고.
3: 의사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드셔도 된댔는데.
5: 너희도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3: 네, 할머니.
7: 페파와 수지는 다친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페파 할아버지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
7: 오늘은 한여름에 태어난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6: 좀 덥지 않니?
3: 응, 나도.
9: 왜 겨울 외투를 입고 오라고 했지?
10: 우리가 가는 데는 외투가 꼭 필요하단다.
9: 팽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3: 나도 잘 몰라.
0: 깜짝 선물이라 아직은 비밀이야.
3: 오!
9: 깜짝 선물!
7: 친구들이 탄 차가 스포츠 센터에 왔어요.
3: 여기는 왜 온 거지?
0: 다 왔어, 들어가자.
3: 여기 진짜로 춥다.
9: 저거 봐.
7: 스포츠 센터에 들어와 보니 아이스링크가 있군요.
3: 저거 때문에 이렇게 추웠구나.
0: 맞아, 따뜻하면 얼음이 녹아서 계속 춥게 해야 돼.
3: 우리 저기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10: 더 좋은 걸 할 건데 우린 저기서 아이스하키를 할 거야.
9: 아이스하키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6: 아이스하키가 뭔데요?
3: 얼음 위에서 스틱을 들고 하는 게임이야.
0: 너희도 다 컸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게임할 친구?
3: 저요!
10: 스케이트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골라가.
3: 난 이게 좋아.
9: 오, 발에 땀 받는다.
0: 무릎에도 보호대를 차야 해.
10: 팔꿈치에도.
9: 오,
10: 어깨에도 차야 해.

0: 이제 준비 끝났어.
1: 이러니까 너무 걷기 힘들어요.
0: 빙판에 올라가면 금방 괜찮아져.
2: 너희들 지금 펭귄 같아.
1: 비켜! 베드로 펭귄 나가신다!
0: 깜빡할 뻔했네. 스틱 하나씩 줄게.
3: 오, 감사합니다.
1: 내 스틱은 구부러졌어.
4: 원래 구부러진 거 맞아.
2: 아이스 하키 스틱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4: 오, 알았어요.
5: 제자리에 준비 출발!
1: 슈!
5: 슈!
2: 너희들 괜찮니?
0: 괜찮아요, 괜찮아. 넘어지는 것도 다 재미랍니다.
1: 어떡하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3: 지금 말하는 누구야?
2: 미안.
0: 얘들아, 넘어지는 거 다 끝났으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4: 어떻게 하는 건데요?
0: 먼저 팀을 둘로 나눠야 해.
4: 페파, 멀리, 제럴드, 나랑 한 팀이야.
6: 예! 데니!
4: 베드로, 레베카, 데니, 나랑 한 팀이야.
6: 예!
0: 이렇게 한 팀.
3: 공은 어디 있어요?
2: 공은 없어, 데니. 아이스하키에선 공 대신에 퍽이라는 걸 써.
0: 아이스하키의 목적은 이 퍽을 쳐서 상대팀 골대에 넣는 거야.
7: 골키퍼는 페니 엄마랑 내가 할 거야.
0: 모두 게임할 준비 됐나요?
6: 네!
0: 좋아요.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1: 내가 칠게! 내가!
8: 움직이는 퍽을 치는 게 쉽지는 않죠.
3: 내가 칠게, 내가!
9: 으아! 반대!
4: 이번엔 나?
9: 야, 안 돼!
2: 너무 빠르다.
3: 뭐야? 볼을 넣어야 끝나지. 게임 안 할 거야?
9: 좋았어!
0: 끝났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6: 만세!
7: 오늘 모두 잘했어.
4: 힘들긴 했지만 진짜로 재밌었어요.
0: 수고 많았어, 페니.
4: 우와, 내 생일 케이크가 하키 팝이야.
6: 생일 축하해, 페니.
8: 페니의 아이스 하키 생일 파티는 전부 다 좋아하는군요.

0: 이어서 메카 빌더가 방송됩니다.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어, 너 뭐하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기부스러우기도 애매하고, 기부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0: 준비됐어요.
1: 여기 스크린도 준비됐어. 시험해보자, 이지. 들어봐.
0: 바브,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1: 괜찮아. 이따 해가지고 나서 보면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일 거야. 예!
0: 진짜 신나!
2: 안 돼! 내 술에!
1: 조심해!
2: 돌아와!

0: 얼굴에 무언가 찢어진 것 같네.
1: 메카들 출동하자. 저기로.
0: 가자.
2: 미안해 이지.
1: 괜찮아. 실수한 거잖아. 어, 메카빌더다.
3: 안녕 이지.
4: 어우 메카빌더,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 도움이 필요해. 이게 원래는 크고 멀쩡한 스크린이었거든.
0: 영화 볼 때 쓰는 스크린 말이에요? 그게 왜 여기 있어요?
4: 오늘은 영웅들을 기념하는 날이야. 우리 주변에 사는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날.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들 말이에요. 맞아.
4: 예를 들면 소방관, 의사, 우체부, 그리고 선생님들.
7: 아, 사진들이 참 멋지네요. 모두가 보면 좋겠어요.
4: 우리도 모두가 보길 바라는데 프로젝터를 통해 사진을 비출 아주 큰 스크린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
1: 특히 크기가 아주 커야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 도와줄 수 있어?
0: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1: 계획하고
7: 시험하고
0: 해결한다! 이야!
1: 그러니까 사진들을 비춰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거네.
5: 여기서 영웅 사진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6: 스크린이 없는 걸 보니까 아닌가 봐.
4: 어떡해! 스크린이 없어서 관객들이 그냥 가버리잖아!
1: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걸로 시간을 좀 끌...
4: 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여기요!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영웅 사진 영상전을 곧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메카에디가 특별한 깜짝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 내가 관객들이랑 놀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아주 큰 뭔가를 찾아서 사진들을 비춰봐줘.
0: 그러면 되겠다.
7: 메카 쿠키 몬스터 가보자. 롤러 장치,
0: 스프링 보충.
1: 안녕 여러분, 공연 볼 준비 되셨나요?
8: 예이, 메카이비 최고.
0: 좋아, 우선 제일 큰 게 뭐가 있나 찾아봐야겠지. 엄청 큰 비트볼이다.
1: 아, 고마워요.
7: 우리가 이걸 가져왔어.
1: 자, 여러분, 영상을 곧 시작할게요. 수고해준 메카쿠키 몬스터와 메카 엘모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0: 자, 그럼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4: 여기 놓으면 좋겠다.
1: 크기는 충분히 큰 것 같은데. 시험해보자.
9: 재밌네.
7: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4: 그래, 좀 아닌 것 같지? 저 미트볼이 둥글어서 그래. 이걸 봐, 이렇게 평평한데 비추니까 잘 보이잖아.
1: 둥근 미트볼이 비추니까 이미지가 둥글게 감싸면서 휘어져.
7: 그러니까 제대로 보여주려면 스크린으로 사용할 물건은 엄청나게 커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평평해야 해.
0: 그래, 그런데 어디 가서 평평한 미트볼을 구하지?

0: 모르겠어. 하지만 빨리 찾아야 해. 해가 지고 있고 관객들이 돌아가잖아.
1: 잠깐! 왜 보다 말고 가세요? 영상이 곧 시작할 거예요.
2: 오, 그거 좋은 소식이네. 영상이 곧 시작할 거라니. 어, 좋아, 좋아.
3: 우리가 아주 크고 평평한 스크린을 구해봐야 영상이 시작될 수 있어.
2: 오, 그래, 맞다, 그래.
3: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동안 누군가는 남아야 해. 아, 메카엘모, 넌 여기서 네 도구들을 보여주면 어때?
4: 아,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모한텐 멋진 도구가 많으니까.
3: 좋아, 그럼 잘 부탁해. 자, 메카 쿠키 몬스터, 우린 가자.
2: 그래.
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구 구경할 준비 되셨나요?
2: 예!
3: 찾아보자. 아주 커다랗고 평평한 거.
0: 저기, 저건 뭐야?
2: 오, 나한테 멀리 보는 장치가 있잖아. 굴러라, 눈동자. 오, 저기 저거 평평해. 근데 크지가 않아.
3: 그럼 저쪽 건 어때?
2: 오, 저건 커. 근데 평평하지가 않아.
3: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반드시 찾아야 해. 아주 커다랗고 평평한 거.
2: 드디어 발견했다. 커다랗고 평평한 거.
3: 아주 잘했어. 가보자.
5: 메카엘모 최고.
4: 메카엘모도 이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3: 보세요, 메카빌더가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1: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지. 좋아, 됐어.
3: 안녕하세요, 빌리.
1: 안녕, 메카에비.
3: 찾는 게 있어요. 커다랗고 평평한 거요. 그 위에 사진 영상을 비춰서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 여기 이게 딱 커다랗고 평평하더라고요.
1: 아, 이 유리창? 이건 스크린으로는 쓸 수 없어.
2: 크고 평평한데도요?
1: 그치만 투명하기도 하잖아.
2: 투명하다고요?
1: 그래, 투명하다는 건 빛이 통과한다는 뜻이야. 보이지?
0: 오, 그러네요. 알겠어요.
1: 불투명한 걸 찾아야 돼.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거 말이야.
0: 불투명한 거요?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쿠키 몬스터, 새로운 걸 찾아야겠어.
2: 가자!
3: 갈게요, 빌리. 영상을 비춰서 보려면 불투명한 거여야 한대. 그러니까 투명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커다랗고 평평하고 불투명해야 해.
2: 이런 시간이 얼마 없어. 점점 어두워져서 커다란 광고판도 잘 안 보여. 잠깐만, 저거야, 커다란 광고판.
4: 이상 메카엘모의 도구쇼였어요. 짜잔.
5: 메카엘모 최고.
3: 공연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메카엘모는 잠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갔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4: 금방 올게요.
3: 아주 완벽해. 커다랗고 평평하고 새로 배운 단어, 불투명해.
2: 그래, 불투명하단 건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4: 하지만 광고판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6: 정말 운이 좋구나. 덮어서 칠할 페인트가 잔뜩 있거든.
2: 고마워요, 로이드.
6: 언제든 말만 해.
4: 근데 광고판을 다 칠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3: 네가 자이언트가 돼서 칠하면 되지.
4: 메카엘모는 칠할 준비가 돼 있어. 고! 메카 자이언트!
2: 규칙 있지만 메카엘모,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4: 페인트봇!
2: 질문이 있어.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지, 여기로?
3: 그래, 그거야. 우리가 이 스크린을 갖고 가는 거야.
1: 어쩌니 행사를 취소해야 할 것 같구나.
3: 메카엘모다.
4: 안녕, 여러분. 맥타이머가 스크린을 칠해서 가져왔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요. 아이쿠, 시간 다 됐네. 안녕.
0: 맥커빌더가 해냈어요. 사진 영상전을 지켰어요.
2: 당연히 해내야지. 우린 영웅이니까.
0: 시험해보자. 상영을 준비해주세요, 빌리.
2: 이야, 성공이네요.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스크린 대신 커다랗고 평평하고 불투명한 광고판을 이용해서 모두가 사진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됐어.
7: 좋았어.
1: 고마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스크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4: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2: 출동할 시간이야.

얼음 미끄럼틀은 이렇게 더운 여름날 최고로 시원한 놀이야.

0: 국회에 줄 서야지. 메카빌다 출동 준비.
1: 하하, 아주 신나는 착지였어. 어디로 내려온 거야?
2: 바로 시원한 얼음 미끄럼틀이었어.
0: 저기 봐, 에이다가 소방서에서 비치볼을 나눠주고 있어.
1: 오, 비치볼.
3: 고마워, 메카쿠키 몬스터.
1: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리 없어. 신나는 여름이잖아.
4: 메카빌더.
1: 어?
4: 어, 너희가 와서 정말 다행이다. 문제가 생겼거든.
3: 그래요? 어디에요?
4: 바로 여기야. 얼음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모두가 시원하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녹기 시작했어.
2: 아, 그래요? 녹고 있네요.
5: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얼음 미끄럼틀은 얼음이 녹지 않아야 탈 수 있답니다.
3: 하지만 타고 싶다고요.
6: 미끄럼틀! 미끄럼틀!
2: 메카일몬도 미끄럼틀 타고 싶어.
5: 미안해, 메카일모. 하지만 탈 수 없어. 얼음이 빨리 녹는 걸 막기 전까지는.
2: 얼음이 빨리 녹는 걸 막는다고?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2: 시험하고
1: 해결한다. 이야!
3: 좋아. 이 얼음 미끄럼틀이 너무 빨리 녹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2: 아, 메카일모한테 시원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어. 아니고, 아니야. 짜잔! 선풍기!
1: 어, 메카일모, 미끄럼틀이 여전히 녹고 있어.
3: 그래도 바람 보니까 시원하네.
2: 이 계획은 소용없었어. 시원하긴 하지. 근데 선풍기 바람이 얼음이 녹는 걸 막진 못해.
3: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얼음을 얼음답게 차갑게 계속 유지시켜줄 무언가.
1: 얼음 미끄럼틀이 녹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3: 우와!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1: 뭐? 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 보여서 그래. 냠냠, 냠냠.
3: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5: 나무 아래로 가자.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을 거야.
3: 어?
1: 뭐라고?
2: 나무 아래에선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는다고? 어, 메카일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무 아래에서

0: 어떤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아야?
1: 좋은 질문이야. 뜨거운 햇볕은 아이스크림을 녹게 하는데 나무는 햇볕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2: 나무가 햇볕을 가려주니까? 아, 그늘 아래가 훨씬 시원하네요.
0: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는 것처럼 이 얼음 미끄럼틀도 나무 그늘 아래에선 더 천천히 녹겠네.
3: 아, 그럼 그게 필요하겠다. 메카엘모, 네가 가진 도구들 중에 큰 나무도 있어?
0: 아, 없어.
1: 그늘을 나무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불투명한 건 뭐든지 가능해. 불투명한 건 햇볕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2: 아, 불투명한 건 다 그늘을 만드는구나. 계획을 세워보자.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불투명한 물건을 찾아보자.
3: 그럼 얼음 미끄럼틀이 빨리 녹는 걸 막을 수 있어.
0: 그러면 모두가 시원하게 놀고 또 메카이머도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어. 신난다. 와호! 아우,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아우,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도구가 있지. 짜잔! 바로 우산이야.
3: 오, 이러니까 훨씬 나은데.
2: 그리고 우산 아래에 서니까 훨씬 더 시원해.
0: 메카이머 생각의 그 이유는 우산이 햇볕을 가려서 우리한테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야.
2: 아! 아하! 불투명한 건 뭐든 그늘이 된다. 네가 알아냈어, 메카엘모. 이 우산은 불투명하잖아. 그래서 햇볕이 통과하지 못해.
0: 그럼 메카엘모의 우산이 얼음 녹는 걸 막을 수 있겠다. 근데 메카엘비, 이 우산은 미끄럼틀 전체를 다 가리기엔 너무 작아.
2: 그럼 다 가릴 정도로 엄청 큰 우산을 만들어서 얼음 미끄럼틀 전체에 씌우자. 봐! 우산은 단순한 뼈대에다 불투명한 천을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었어.
0: 어서 시험해보자. 자, 어디에 가면 메카들이 엄청 큰 우산을 만들 재료들이 있을까?
3: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 비치볼!
2: 얘들아, 봐! 비치볼도 불투명해! 햇볕이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잖아!
0: 그러네! 근데 메카이비, 비치볼은 큰 우산을 만들기엔 너무 작잖아!
2: 이 비치볼은 너무 작을지 모르지만 저기 저건 작지 않아! 안녕하세요. 혹시 비치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4: 당연하지. 어떤 걸로 줄까? 여기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물방울 무늬도 있어.
0: 그런데 메카들이 빌리고 싶은 건 저거야.
4: 저건 내가 내리기엔 너무 큰데 가져갈 수 있으면 빌려가. 메카들에겐 뭐든 빌려주지.
2: 정말 고마워요. 내가 내려보낼게. 제트기! 잘 받아, 메카쿠키 몬스터!
3: 잠깐만. 내가 지금 손이 너무 바빠서.
0: 멋지당! 메카이모는 네가 저글링 잘하는지 몰랐어.
3: 나도 몰랐어.
2: 내려갑니다!
3: 이야! 준비됐어! 준비된 게 아니었네.
0: 공이 계속 튀어가고 있어.
2: 제트기!
3: 스프링 부츠!
0: 롤러 벤치!

0: 잡혔네.
1: 바람도 다 빠졌어.
2: 그럼 이제 우선이 뼈대만 만들면 되겠다.
0: 우와, 여기 커다란 우산을 만들 재료들이 많이 있어.
3: 얘들아, 뭐든지 써. 메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2: 고마워요.
4: 좋아, 메카들 만들어보자.
0: 예!

0: 우리가 엄청 큰 우산을 만들었어.
1: 진짜 무겁겠다. 어떻게 들고 가지?
0: 내가 알아. 고 메카 자이언트.
2: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알지?
0: 서둘러야 해. 어서 미끄럼틀로 가져가자. 안녕 여러분. 엄청 큰 우산이 지나갑니다.
2: 엄청 큰 우산이야.
0: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
2: 어떻게 우산이 걸렸어. 찢어뜨리면 안 돼.
0: 나도 그러기 싫어. 시간이 거의 다 돼가.
3: 떨려서 못 보겠어.
2: 저도요.
0: 아이고. 야! 안 돼. 시간이 다 됐어. 스프링 부츠.

0: 엄청 큰 우산을 만들어서 햇볕을 막아서 얼음 미끄럼틀이 녹지 않게 했어.
1: 그래, 이 우산 그늘을 좀 봐. 이제 얼음이 훨씬 천천히 녹을 거야.
2: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미끄럼틀을 틀 수 있단 거야.
0: 다시 탈 수 있다. 진짜 신나. 고마워, 메카빌더. 이제 미끄럼틀을 종일 탈 수 있겠다.
2: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어?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2: 혹시 저분이 오늘의...
3: 안녕하세요. 장원 씨, 영원 씨.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어묵계 백만장자.
3: 고치 어묵, 삼업계를 만든 어묵계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2: 굉장히 좋아합니다.
3: 1등 공신 우리 아내입니다.
4: 안녕하세요.
2: 지금은 안 하시죠?
4: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손 메디가 다 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너무 아

0: 당연히죠, 당연히.
1: 선물을 가야죠.
2: 아무로 그냥 다 올라 땡겨봐.
3: 부실해. 부실이다. 야, 힘 좋다. 아유,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역시.
5: 너무 잘해요.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0: 꽃이 반짝이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0: 입질부터 K-팝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팝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버스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그 우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드라마 어워즈
1: 대상의 영광은
2: absolutely killing it, man.
3: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 stage.
4: 준비되셨어요?
5: 하크 준비 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6: Creation of a champion.
5: 99.9% 확정이야. 확정.
7: 사고 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돼.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EBS 뉴스입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인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할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고 교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특수교사 부족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현장 상황과 필요한 대책을 장은미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입니다.
0: 네, 특수교육대 상학생이 불과 4년 사이에 20%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수교사는 법정 기준보다 4,600명이나 부족합니다. 학생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교사 수는 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1: 지난 9월 27일 김문수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6년 공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18,046명이고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4,66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족한 정규교원의 수를 임시방편으로 시간제, 기간제 특수교사가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26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급 그리고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1,986명인데요. 특수교사 한 명당 특수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5.4명이 됩니다. 여전히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비해 특수교사 증원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학령기 인구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원의 정원을 동결시키고 기획재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기준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법정 정원 배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0: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일 텐데요. 특수교사 한 명이 적정 인원보다 많은 학생을 맡게 되면 교육의 질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1: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 행동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 내에서도 학생마다 요구되는 교육적 요구나 지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이 늘어날수록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대 6명이 배치되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사가 하루 6교시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가는 1대1 맞춤 수업은 하루 1시간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수업을 모둠 수업이나 그룹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는 특수교육 본연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증 장애 학생 그리고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적정 인원보다 학생 수를 더 감축해서 학급을 운영해야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0: 네. 2024년에 인천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을 혼자 맡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순직이 인정됐고요. 당시 과밀학급과 과도한 수업, 또뭐 여기에 행정 업무까지 이제 지적이 됐는데, 이후 학교 현장 실제로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1: 인천 학산초 김동욱 선생님의 학급은 과밀 학급이었고요.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중증 장애 학생, 행동 중재가 필요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29시간을 수업을 해야 했고요. 이래 인해 김동욱 선생님은 순직 인정뿐 아니라 국가보훈 보훈 대상자로도 인정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사실 제한적입니다. 정규 특수학급 증설 그리고 정규 교원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과밀학급에 단기 강사나 협력교사 등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일시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업과 학생 지도 관련 행정 책임은 여전히 전적으로 특수교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과밀 해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추가 정규 교원 배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부도 내년 국공립 특수교사를 887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는 사실 증원 규모가 좀 크긴 한데요. 현장의 부족을 해소하기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십니까?
1: 네, 조금이나마 증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김문수 의원실에서 조사한 것처럼 부족한 4,600여 명의 정규 교원 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 특수학교만 해도 여러 개교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이번 21대 정부 국정과제인 20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따른 필요 특수교육 교원만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정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행동중재 전문교사, 통합학급 협력교사,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 교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증원은 최소한의 대책일 뿐 근본적인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특수교육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 네. 그런데 교사를 새로 뽑는 것만큼이나 기존 교사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최근 5년간 보면요. 특수교사 중도퇴직자가 정년퇴직자보다 3.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로 인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돌발 행동을 하는 장애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의 안정을 위해서 이동시키다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특수교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특수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특수교사는 어디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의 돌발 행동이나 공격 행동으로 상해를 경험한 특수교사가 약 90%에 이르렀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상해에 대한 지원은 제도조차도 미비하며 또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교육 정책 안에서 사실 특수교사 차별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좀 많습니다. 늘봄학교라고 하는 이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방과 후 돌봄 이 정책만 보더라도 일반 교사는 행정 업무의 부담에서 해소되었지만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들은 동일한 정책 안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친다는

0: 아직도 행정 업무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행동중재 지원, 통합교육 협력 등의 새로운 업무들은 추가되지만 이를 실행할 교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고 결국 이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교사가 교직을 이탈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가 안전한 학교,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 그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특수교사 정원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네. 우리 특수교육의 핵심은 또 학생 한 명 한 명이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는 거겠죠. 법에서 정한 교사 배치 기준도 지키고 또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이번에는 뮤지컬로 한국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익숙한 명곡의 무대를 위해 새롭게 만든 음악과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영화에서는 미쳐볼 수 없었던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도 한층 깊어졌는데요. 무대 위에서 구현되는 겨울왕국은 어떤 모습일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뮤지컬 여왕에서 얼음 여왕으로 돌아온 정선아 배우와 함께 작품부터 배우의 삶까지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선아입니다.
0: 네, 영화로 이미 익숙한 캐릭터지만 직접 연기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엘사의 모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던 엘사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1: 네, 순간순간 정말 많긴 했는데요. 제가 봤던 영화 속의 엘사는 상당히 차갑고 단단한, 정말 대단, 당당한 여성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본 엘사는 상당히 여리고 그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밀어낼 때도 그 밀어냄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지킨다는, 저의 마법의 힘으로부터 지킨다는 그 의미였고요. 그리고 또 엘사가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힘과 감정을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참 불쌍하다 이런 쓸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엘사와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엘사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정선아 배우 하면 무대에서 그 뿜어내는 에너지, 이런 이미지가 참 강합니다. 엘사는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엘사를 표현하는 건 배우로서 또 어떤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무대 위에서 캐릭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강하고 좀센 여인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 너무 에너지 강하다고 말씀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이번에 엘사는 그것과는 정말 달랐던 게 제가 정말 내 감정과 말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모든 것들을 숨기고 그것들을 응축시켜서 잔잔하게 풀어내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많은 감정을 오가면서 에너지를 내뿜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응축시켜서 잔잔히 제가 품고 있으니까요. 1막 마지막에 다들 너무 사랑하시는 레디고라는 노래에서 정말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감춰왔던 눌러왔던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푸니까요. 관객분들도 저도 같이 정말 뜨거운 도파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정말 그 현장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뮤지컬 겨울왕국 하면 아이들은 마법과 모험을 보죠. 근데 어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엘사의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더 눈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연기해 보니 이건 오히려 어른들에게 와닿는 이야기다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물론 아이들은 일단 무대 위에 눈이 내리고 마법이 나오니까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에 막 웃고 하는데요. 어른분들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봤을 때이 엘사의 성장 과정이나 안나와 엘사의

0: 엘사를 대면했을 때 관객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을 이입해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올해 램피카의 타마라에 이어 겨울왕국의 엘사까지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진 그런 인물을 연기하셨습니다. 두 역할을 거치면서 배우님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좀 달라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일단 램피카와 엘사는 둘다 정말 누가 봐도 강인한 여성이에요. 하지만 내면에 정말 두려움도 많은 여성이고 여린 그런 여성인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이 이제 봤을 때는 정선아 배우 상당히 센것 같다, 강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저 안에도 정말 큰 나약함들과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떠는 저의 모습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예전에는 내가 주어진 일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 나 혼자 꿋꿋이 이겨내면서 잘 해결하는 것이 강한 여성이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두 작품들을 통해서는 나의 나약함도 나의 연약함도 보여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오랫동안 무대에 서왔지만 공연이 끝나면 여전히 스스로를 또 평가하는 시간이 될것
0: 맞아요.
1: 같아요. 배우님은 스스로 오늘 공연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0: 배우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어떻고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오늘 내가 공연 정말 잘했다라는 건 특별히 내가 오늘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또 연기를 내가 내가 오늘 너무 잘했어라기보다는 이제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을 무대 위에서 눈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오늘의 관객분들의 웃음, 관객분들의 눈물, 그리고 관객분들의 박수로 인해서 그날의 공연이 잘 흘러갔다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의 그런 행복한 웃음과 그리고 정말 나의 이 연기, 우리 함께하는 무대 크루들을 봤을 때이 관객분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이랬을 때 이 관객분들이 정말 이 공연 안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안에 같이 깊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함께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좀 괜찮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또 배우는 객석의 관객들의 표정과 또 반응, 이런 게또 크게 힘이 되겠죠.
0: 네.
1: 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별의 제약 없이 어떤 역할이든 맡을 수 있다면, 네, 뮤지컬의 남성 캐릭터 가운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0: 너무 많은데요. 남성 캐릭터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그 공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내가 이 맨피스에 제가 펠리시아 역을 맡았거든요. 맨피스의 휴이 역할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난다면 이 역할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공연을 할때 저는 펠리시아로서 무대에 섰지만 저 펠리시아를 음악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스타로 만들어준 휴이라는 남성 역할이 있어요. 제일 가까이에서 사랑과 갈등을 했던 인물로서 정말 언젠가는 그 휴이의 라디오 부스 안에 있는 휴이가 하카두를 외치면서 디제잉을 하는 것도 제가 느껴보고 싶고요. 또 휴이의 노래들도 명곡들도 한번 제가 불러보고 싶기도 했고 해서 휴이 네.
1: 네. 두려움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엘사처럼 또 익숙함에 머물지 않는 정선아 배우님의 무대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9월 28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진짜 아우 대만족입니다.
1: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2: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3: 흥대원동, 신해동, 서강교육원에 신촌, 옥녀리, 신현동, 삼문동, 이태원, 서부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4: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이어서 오후오후 내새끼가 방송됩니다.
1: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2: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화재 짓고 현관 짓고
3: 창문

0: 아주 얌전해 보이는 이 친구. 알고 보면 파워 넘치는 체육 천재라는데요. 오! 캣타워쯤은 가뿐하게 올라가는 여유 있는 몸짓. 끈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빨래 건조대 매달리기. 와우! 진짜 대단하다. 매달리기에 이어 이번엔 복싱 훈련.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날아가는 공을 공중에서 바로 터치해버리는 신들린 순발력까지. 와우! 공놀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1: 안녕. 나 체육 천재 맞다니까.
0: 파이팅 넘치는 만큼 승부욕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데요.
1: 야, 어디선 삽질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당장 멈춰. 뭔가 수상한 게 있는데. 야, 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좁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0: 바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엔 대체 뭘까요? 네, 저거 사료예요, 사료. 아니, 대체 왜? 사료랑 왜 싸우고 있는 건데? 아니, 왜 대치 상황인 건데? 혼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겠는데요?
1: 야, 덤벼.
0: 계속 진지해.
1: 야, 이놈 센 놈이네, 이거.
0: 오, 이번엔 릴렉스하게 음악 감상 중? 네, 아니라네요. 별이야, 그거 네 거야, 네 장난감. 너 말고는 아무도 안 건드려.
1: 좋았어, 이번엔 대열을 닦아볼까? 가만히 있어.
0: 별이야, 왜 그러고 있니? 자동 백스텝하게 만드는 살벌한 기운.
1: 잡았다, 얘네.
0: 최종 보스를 단숨에 굴복시킨 이 구역 최강자.
1: 간만에 몸 좀 풀었더니 기분이 좋다.
0: 놀 땐 화끈하게 열혈 액션을 보여준 혼자 놀기 고수 별이었습니다.
2: 어우, 냄새꾸. 아이고, 이쁘니. 아이고.
0: 다음 주인공은 보스턴 테리어 덤벨입니다. 환상의 드리블 실력을 자랑하는 덤벨. 인간계에 손흥민이 있다면 강아지계에는 덤벨이 있다. 공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다는 덤벨.
2: 할 수 있어, 덤벨.
0: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공을 포기할 순 없다.
2: 옳지, 옳지, 옳지.
3: 저기 친구야, 공 얼른 빼고 이제 같이 좀 놀자.
2: 도와줄 거야, 친구가. 친구가 도와준대.
0: 신나는 공놀이가 끝나면 시원한 물놀이 타임. 간간이 덤벨이 목도 좀 축이고요. 잔디 마당에 물도 좀 주고요. 일석이조죠.
4: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5: 뒤를 돌았다.
0: 이 집 물 먹기 쉽지 않네.
6: 여보세요.
3: 좋아라. 좋아.
2: 옳지.
0: 그런데 정작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다.
7: 덤벨.
0: 수영이 무서워서 쪼르르 도망가기 바빴던 덤벨이.
7: 안 돼.
0: 그랬던 덤벨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만 있으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다고요.
8: 어구 잘하네, 내 친구. 잘한다.
0: 넓은 풀장을 가로지르는 멋있는 드리블 수영. 그냥 수영하기도 바쁜데 공까지 물면서 헤엄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걸 해내네.
8: 아,
5: 아이고 잘하네.
0: 기특하다 덤벨이. 오, 오, 이 친구도 체육 천재네.
5: 어떻게 그렇게 올라와 덤벨?
0: 물속에서는 드리블 속도감이 살짝 아쉬우니까 물 밖에서 잠깐 스피드 즐겨주시고요. 다시 여유있게 물속으로 입수. 덤벨로나 멋있어. 나도 입수. 아령이도 덤벨이도 온 가족이 물놀이로 하나가 됐네요. 공놀이 고수에서 이젠 물놀이 고수로 덤벨이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무무. 이 친구도 잘 노는 친구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잘 놀아주는 고양이라는데요.
1: 아우 귀찮아. 집사야 이제 그만 놀고 가라. 자자자 됐지.
0: 귀차니즈 끝판왕 무무. 자꾸 놀아달라는 집사의 요청에 싫은 기색이 역력한데요.
1: 아 뭐야? 아 왜 또 줘? 에이. 아 이제 없다. 없어.
0: 집사가 잠시 대화하는 틈에.
6: 요거 저 반 절반까지는 괜찮아.
1: 저 좋아.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6: 뭐.
0: 소용없죠.
1: 아이 귀찮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0: 하지만 가끔은 집사가 심심할까봐 이렇게 열심히 놀아줄 때도 있는데요.
6: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1: 집사야 1절만 해. 어? 아 나 쎄쎄쎄 왜 이렇게 좋아하냐.
0: 그래도 할 건 다 해주네요. 아 간식 기다렸구나. 최선을 다해 집사와 놀아준 우리 무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있어.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1: 이어서 덩이랑 퀸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와, 이게 토래.
1: 짱 귀여워.
2: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퇴근이다! 퇴근!
4: 어우, 뻐근해.
0: 나?
4: 어디가?
3: 오늘 새 친구 오는 날이잖아.
4: 같이 가!
3: 새로운 친구 봤어? 어떤 친구야? 어디서 왔대?
5: 조선에서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깨어나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3: 조선? 누굴까? 어떤 친구일까? 빨리 가보자.
4: 같이 좀 가.
3: 안녕? 안녕? 난 신라에서 온 토우야. 넌 누구야?
4: 아직 안 깨어났다니까.
3: 일어나봐.
4: 아이, 깨어나기 전에 만지면 안 돼.
3: 이 친구는 뭘까? 절구통인가? 화룻불인가?
4: 시계 같은데? 시간을 열두동물 그림으로 표현한 시계!
3: 그럼 이게 바늘? 근데 왜 숫자를 안 쓰고 그림을 그렸어?
4: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랬겠지.
3: 친구야, 일어나봐.
4: 만지지 말라니까!
3: 와! 엉덩이야, 여기가 어디야?
4: 쉬, 조용히 해봐. 저기 아래 기와담장 밑 좀 봐.
3: 어라? 꼬마가 하나 있네? 누구지?

0: 중령아! 중령아! 중령아, 더 올려보아라. 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힘을 꽉 주란 말이다.
1: 형님, 저는 이제 버틸 힘이 없사옵니다.
0: 조금만 더 올리라니까. 궁궐 밖의 백성들은 어찌 사는지도 봐야겠다.
2: 지금 무얼 하는 겝니까? 큰형님이 훌륭한 왕이 되도록 도와야 할 네가 담장을 넘도록 돕다니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냐?
1: 잘못했습니다, 어마마마.
2: 세자, 세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0: 잘못했습니다.
2: 또다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테냐?
1: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어마마마.

0: 마마마.
1: 위험합니다! 제발 조심히 내려오시옵소서! 세자정하!
2: 조용히들 하거라! 내 오늘은 기필코 적광을 잡아서 내 방에 둘 터이니!
3: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4: 아바마마, 그것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충령이가 기운이 너무 없어 보여. 제가 저 꽝이라도 잡아 기력을 보태주려고.
0: 아바마마,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제가 철이 없어 꽝이 보고 싶다고 떼를 썼으니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3: 끼니도 거르고 밤낮으로 책만 파고드니 몸이 버텨낼 리가 있느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오늘부터 충령대군에게 독서 금지령을 내리니 방에 모든 책을 치우거라.
0: 잘못했습니다, 아바마마.

0: 대군주와 어찌 그러고 계십니까? 어서 숨기시 없어서 밖에 감시가 아주 심합니다.
1: 이 한 것마저 빼앗아가면 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0: 부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손에서 보셔야 하옵니다. 뭐라? 중령이 사라졌다고? 여기 있거라.

0: 아빠 마마.
1: 그것이 무슨 책이냐?
0: 구서수간이라는 편지 그리옵니다.
1: 그런 편지 글이 뭐가 좋다고 아픔을 일끄고 읽는 게냐?
0: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 볼 때마다 좋은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1: 천하를 다스리는 내가 너 하나만큼은 이길 방도가 없구나.

0: 아이고, 동생의 천재성이 빛날수록 형님 마음엔 칼바람이 부는구나.
1: 진짜 왕관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벌써부터 잔혹한 운명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해.

0: 팽이야, 난 세종대왕님이 처음부터 천재이신 줄 알았어.
1: 나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던 거구나.
0: 밤에 몰래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러 나가다니.
1: 역시 노력형 천재 세종대왕님. 우리도 본받아서 책 많이 읽자.
2: 이어서 글로벌 특선 잡지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3: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 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6: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7: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6: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7: 익수 황진안.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6: 아들 바빠?
9: 왔어?
10: 마음과 마음 사이, 알게 모르게 늘 청정원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던 오늘. 청정원.
11: 국슬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국슬 홀로그램 큐브.
12: 산봉우리 위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따스한 황금빛을 풍경 위에 드리우고 푸른빛과 하얀 빛이 조화로운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스의 산악지대는 겨울이 되면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죠. 설치류들은 눈 밑에서 먹이를 찾느라 바쁩니다.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거의 없죠. 곤충들의 활동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씨앗마저 꽁꽁 얼어붙거나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있죠.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고 먹이도 부족해지면 작은 새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 더 따뜻하고 눈이 적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는 먹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몸을 숨길 만한 곳도 많이 있죠. 겨울이 되면 물이 얼어붙어 생존이 어려워지므로 물새와 수생조류들 역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풍부한 먹이와 따뜻한 환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물새나 도요새, 작은 새들의 뒤를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맹금류가 따라갑니다. 그리스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다양한 서식지 덕분에 맹금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그리스는 수많은 조류의 주요 이동 경로로 이곳의 풍부한 생태계는 다양한 맹금류를 포함한 많은 새들에게 꼭 필요한 쉼터가 돼주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풍경을 감싸 안으며 마법처럼 신비로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겨울이 되면 습지는 수많은 물새들의 낙원으로 변모하죠. 연못의 수생식물과 들판에 떨어진 씨앗들이 이들의 먹이가 됩니다. 새들이 큰 무리를 이루는 곳에는 이들을 사냥하려는 포식자들의 날카로운 눈길 역시 쏠릴 수밖에 없죠.

기온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새들이 습지로 모여든다. 물새들 사이로 다른 종류의 새들도 눈에 띄는데요. 보석처럼 영롱한 깃털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댕기 물대새들이 고요새들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매 한 마리가 이들의 평화를 깨뜨리죠. 놀란 토끼 한 마리도 덤불 속에서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빠르고 영리한 포유류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잿빛 개구리 매는 토끼를 노리는 게 아니죠. 더 작은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작은 포유류나 새를 노리고 있겠죠. 북쪽에서 내려온 또 다른 겨울 손님은 쇠황조롱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맹금류죠. 보통 지면에 앉아있거나 낮게 날며 먹이를 기습합니다. 종종 둘이 쌍을 이루어 사냥을 나가는데 먹이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기도 하죠. 봄, 가을 이동 시기에는 소수만 그리스를 찾지만 겨울엔 가장 자주 목격되는 종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네요. 낮에 활동하는 포식자들이 밤에 포식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은 단 1초도 멈추는 법이 없죠.

태양의 첫 빗줄기가 구름 바다를 비춥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구름이 하늘로 피어올라가 산봉우리를 덮어가죠. 안개 속에서 하늘의 제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독수리죠.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날개폭은 240cm에 달하며 강력한 다리와 최대 6cm에 이르는 발톱을 지녔죠. 뛰어난 시력으로 3에서 5km 거리에서도 먹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해발 3,500m 높이까지 날아오를 수도 있죠. 먹잇감을 발견하면 높은 곳에서 날개를 접고 급강하에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돌진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검독수리를 권력과 자유, 권위의 상징으로 표현하죠. 그리스에서는 여름철에 주로 거북이를 사냥합니다. 겨울엔 동물의 사체를 주로 먹죠.

에브로스 지역에 위치한 다디아 레프키미 수플리 숲 국립공원은 그리스의 맹금류 서식지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구릉지대는 맹금류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죠. 이곳에서는 검은 대머리 수리나 흰목 대머리 수리, 이집트 대머리 수리가 주로 번식합니다. 이들은 청소부 역할을 하죠. 새로운 환경 규제로 인해 죽은 동물들은 매장되거나 전문업체에 의해 수거됩니다. 자연 먹이가 줄어들면서 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구역이 만들어진 거죠. 흐릿하고 우울한 분위기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겁고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햇빛을 가렸죠.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어린 흰꼬리 수리가 먹이를 찾아 지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또 다른 녀석이 이미 아침 일과를 시작했는데, 겨울이면 독수리들 외에도 많은 맹금류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죠.

어린 흰죽지 수리가 흰꼬리 수리의 존재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점점 더 많은 새들이 이 지역으로 모여들던 황나머리 검독수리도 모습을 드러냈죠. 녀석은 중간 크기에 속하는 수리입니다. 깃털을 장식하는 흰 반점이 특징이죠. 다른 맹금류들과 달리 녀석은 그리스에서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만 이곳 그리스를 찾아와 북부와 중부의 습지를 순찰하며 풍부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임시 보금자리로 삼는 거죠.

검은 대머리 수리가 가죽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동이 어린 흰꼬리 수리의 주의를 끄는데요. 하지만 진짜 위협은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있죠. 검은 대머리 수리는 날개폭이 3m에 달하는 큰 새입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날카롭고 강력한 부리를 이용해 가죽을 찢어내죠. 녀석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흙송 꼭대기의 평평한 부분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중간 크기의 맹금류들이 모여드는데 이들은 가볍게 활공하며 쉽게 방향을 바꿔 날 수 있죠. 솔개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가 됐죠. 녀석들은 꽤나 시끄럽습니다. 특유의 휘파람 소리와 히힝거리는 울음소리를 이용해 서로 소통하죠. 식사 시간이 되자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하는데요. 솔개들은 주로 쓰레기 내립장이나 농장, 그리고 도축장 근처에 큰 무리를 형성하며 청소부 역할을 자청합니다. 살아있는 먹이서부터 동물의 사체나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죠. 공중에서 빠르게 한 입 먹은 후 땅에 내려앉아 나머지 식사를 마칩니다. 흰목 대머리 수리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합니다. 원을 그리며 모여드는 이유는 보통 근방에 사체가 있다는 신호라 할 수 있죠. 녀석들은 먹이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갈등이 해소돼 평화롭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사실 평화롭다는 말은 어울리진 않죠. 녀석들 사이엔 언제나 경쟁과 긴장감이 감돕니다. 몇몇은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날개를 과시하며 다른 새들을 쫓아내려 하죠. 흰목 대머리 수리는 검은 대머리 수리보다 약간 작습니다. 이들은 내장을 먹는 데 특화돼 있죠. 길고 유연한 목 덕분에 사체 깊숙이 닿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3종의 독수리 중 4종을 그리스에서 볼 수 있는데 녀석들은 맹금류과에 속하죠. 하지만 사냥은 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사체만을 먹어치워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독수리들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검사된 먹이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죠. 맹금류의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소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검은 대머리 수리와 이집트 대머리 수리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최근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 발생했죠. 2023년 8월 19일, 에브로스 지역 남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7일 동안의 맹렬한 산불로 93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죠.

국립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광활한 지역이 이젠 적막 속에 잠겼죠. 울창했던 숲에는 그을린 그루터기와 잔해만이 남아있습니다. 황폐해진 이 낙원은 인간과 자연의 연약한 관계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숲의 일부 구역은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어서 가끔 포유류나 새와 곤충, 그리고 꽃들과 마주치기도 하죠. 이렇게 피어나는 생명의 징표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마치 불사조가 제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듯 숲도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봉우리와 경사면의 눈이 녹아 고산 연못과 작은 시내 그리고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눈 덮인 땅을 뚫고 꽃들이 얼굴을 내미는다. 다가오는 봄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파란색과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의 작은 고산 식물들입니다. 바위 틈과 녹지 않은 눈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죠.

나무들도 새 잎을 틔우며 한껏 멋을 내기 시작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곤충들은 이 꽃들 덕분에 풍성한 먹이를 얻게 되죠. 곤충들은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어 작은 새들과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의 소중한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다시 맹금류의 먹이가 되는 거죠. 클로버를 수확할 시기가 됐습니다. 농사철에 맞춰 작은 맹금류인 비둘기 조롱이가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추운 계절 동안엔 남아프리카로 이동했다가 4월 말이나 5월에 돌아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까마귀과 조류가 만든 둥지에서 군집을 이루거나 한 쌍씩 번식하죠. 녀석들은 주로 전선과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있곤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자 이들도 사냥에 나서기 시작했죠. 주로 다양한 곤충류를 먹이로 삼는데, 날아가는 곤충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 있는 큰 곤충들도 사냥하는데, 마치 풍조롱이처럼 그 위에서 맴돌죠. 학명 팔코 베스페르티누스는 저녁매라는 뜻인데, 이 새의 습성을 잘 보여줍니다. 해질 무렵이면 많은 녀석들이 한데 모여드는 장관을 연출하죠. 며칠 동안 먹이를 먹으면서 쉬다가 다시 북쪽 나라를 향해 여정을 이어갑니다. 대부분의 맹금류는 여러

이유로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사는 집 지붕에 둥지를 트는 맹금류도 있죠. 봄이 되면 작은 황조롱이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로 돌아옵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데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듯 암컷이 신호를 보냅니다. 수컷은 근처 초원으로 날아가 지면을 살피다가 큰 곤충을 발견하곤 급강하에서 잡은 뒤 암컷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수컷은 선물을 건네곤 자리를 피하죠. 이제 암컷이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수컷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죠. 수컷의 사냥 실력에 만족한 암컷은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암컷은 둥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죠.

울창한 숲속에선 중간 크기의 맹금류가 먹이도 찾고 보금자리도 만듭니다. 바로 참매죠. 소나무 숲 한가운데 있는 둥지에서는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세 마리의 귀여운 새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는 새끼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사냥에 나서죠. 다행히도 봄철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새끼들은 잘 먹고 빠르게 성장하죠. 녀석들은 일찍부터 포식자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없을 때면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일쑤죠. 참매는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맹금류 중 하나입니다. 대담함과 민첩성, 그리고 강한 힘으로 유명한 이 새는 자신보다 크고 무거운 먹이도 잡아내며 사냥 시 보여주는 놀라운 공격성으로 유명하죠. 나무와 관목 사이를 낮고 빠르게 비행합니다. 심지어 먹이를 쫓을 땐 거침없이 빽빽한 덤불 속을 뛰어다니거나 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크레타 섬입니다. 가파른 경사와 깊은 협곡에 있는 풍부한 지형은 대형 맹금류들의 삶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죠. 하늘을 날며 수염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미는 주의 깊게 어린 새의 비행을 관찰하죠. 수염소리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맹금류 중 하나로 날개 길이가 280cm에 달합니다. 수리과에 속하지만 다른 수리들과 달리 목과 가슴에 깃털이 나 있고 날카로운 날개 끝과 마른 목골 꼬리를 가지고 있죠. 부리 아래쪽엔 뻣뻣한 깃털로 만들어진 작은 수염이 눈에 띕니다. 주로 죽은 동물의 뼈와 골수를 먹이로 삼는데 통째로 삼키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바위에 떨어뜨려 으깨서 먹죠. 가파른 경사가 있는 산악지역에서 둥지

배를 틀고 먹이를 찾습니다. 한편 절벽에서는 염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가장 맛있는 잎들이 가장 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은 자연의 청소부들에겐 훌륭한 먹잇감이 될 수 있죠. 이 시기엔 먹이를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이 주머니에 먹이를 담아 둥지의 새끼들에게 날라다 줍니다. 어떤 둥지에서는 이미 새끼가 부화했고 또 어떤 둥지에서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암컷은 하늘을 주의 깊게 살피며 수컷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 왔죠. 이제 서로 교대할 시간.

수리는 다시 먹이를 찾아 날아오릅니다. 때론 맹금류들이 높은 고도로 비행할 때 종종 선마루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맹금류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시력을 가졌지만 빛에는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드러진 눈썹 능선을 발달시켰죠. 한 가지 단점은 수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볼 때 앞쪽에 사각지대가 생겨 자신의 경로를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풍력발전기 날개 끝의 속도는 날개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속 300km까지 도달할 수 있죠. 이런 속도에서는 새들이 피할 시간이 없어 종종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황활한 초원에서부터 산봉우리까지 모든 구석이 초록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숲속 곳곳에선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지요. 눈이 녹거나 비가 내려 생긴 물은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봄꽃들이 시들면 이제 색색의 여름꽃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죠. 나비들이 자연의 캔버스에 생기를 더합니다. 잘 알려진 참매 둥지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린 참매들이 흰 솜털을 거의 다 떨어내고 독립을 앞두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어미가 방금 잡은 먹이를 가져옵니다. 새끼들이 이제 꽤 크게 자랐으며 어미는 계속해서 작은 조각으로 나눠 먹이죠. 어린 새들을 관찰하다 보면 성격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녀석은 더 인내심이 있고 또 어떤 녀석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집 지붕 아래에서 새끼들이 자라나고 있고 동시에 식욕도 증가하는데 부모들은 늘어나는 새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메뚜기나 귀뚜라미, 독성이 있는 진해에서 파충류, 그리고 작은 포유류까지 먹이가 될 수 있죠.

작은 황조롱이는 때론 우리의 동지가 되어 농작물에 해로운 곤충들을 퇴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황조롱이의 개체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죠. 살충제와 농약,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 그리고 알맞은 둥지 터의 부족 등이 이들이 겪는 주된 위험 요인입니다. 미리 익어 수확할 시기가 됐네요. 놀란 곤충들과 쥐들이 필사적으로 위협을 피하려 움직이다가 날아다니는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황조롱이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트랙터를 뒤따라다니며 기회를 놓치지 않죠. 어린 새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려 노력합니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잘 날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이제 길고 힘든 2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칡부왕이 한 마리가 모습을 숨기고 있네요. 한밤중에 활동하는 중형 맹금류인 칡부왕이는 주황빛 눈동자가 인상적인데요. 머리 위론 큰 부엉이를 닮은 귀모양 깃털이 쑥 솟아있죠. 녀석들은 번식기만 빼면 무리지어 다니길 좋아하는데 주로 쥐를 사냥해 먹고 삽니다. 저기 보이는 세 마리의 새끼들은 이제 거의 다 자랐지만 아직 어미의 보살핌을 받는 상황이죠. 나뭇가지에 나란히 앉아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자라나는 중인데 간지러움을 참느라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칡부엉이는 보통 다른 맹금류나 까마귀가 쓰던 둥지를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습니다. 넓은 들판 근처의 나무를 특히 좋아하죠. 밤이 되면 사냥에 나서는데 영역을 돌며 먹이를 찾거나 높은 곳에 앉아 먹잇감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최근엔 안타깝게도 밤에 사냥을 나선 야행성 조류들이 달리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어린 새들은 주변을 탐험하며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죠. 대부분의 야행성 맹금류들은 얼굴 주변에 특별한 접시 모양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청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는 동작은 물체의 정확한 거리와 위치를 시각과 청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드디어 어미가 먹이를 물고 돌아오자 새끼들 사이에 경쟁이 시작되고 더 빠른 녀석이 먹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불가리아와 맞닿은 그리스 북부의 로도페. 이곳엔 노르웨이 가뭄비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이 숨쉬는 이 아름다운 숲엔 그리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특별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야행성 맹금류 난쟁이 올빼미죠. 낮엔 활동이 뜸한 대신 주로 아침과 저녁에 사냥을 하는데 가을부터는 겨울에 대비해 먹이를 잔뜩 모아두기 시작하죠. 부엉이들과는 달리 머리에 귀 모양 깃털은 없지만 얼굴은 살짝 원형을 띠고 있고 노란 눈 위쪽으로는 연한 색의 가는 눈썹이 있죠. 수컷과 암컷은 겉모습이 똑같아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빽빽한 덤불이 우거진 침엽수림이나 호남림에 주로 살면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 주변을 살피는 걸 좋아하죠.

낮잠에서 깬 부엉이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킵니다. 이제 식사 시간. 어미는 더 넓은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 날아갔고 먹이를 기다리는 동안

숲의 일부 구역에서는 나무를 베어내는 벌목이 한창인데 전기톱 소리가 울창한 숲속을 울리며 고요한 자연의 평화를 깨뜨리고 베어낸 나무 향이 숲속 습기와 뒤섞여 상실감을 자아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물과 곤충들로 가득했던 이곳에 이제 잘려나간 나무들과 나뒹구는 나무 껍질만이 있을 뿐이죠. 벌목이 숲 관리를 위해 인간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긴 하지만 이곳엔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감돕니다. 이는 자연 환경을 교란시키고 변화시켜 야생동물들의 생존과 번식에 힘든 도전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여름 내내 초록빛을 지켜온 산속 나무들도 이제 계절의 변화에 물들어갑니다.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처럼 우뚝 선 바위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고 폭포수는 끝없이 이어지는 물과 바위의 여정을 보여주죠.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숲속 가득 울려 퍼지며 힘찬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초원 위로 그린빛깔 개구림의 수컷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긴 여정 중에 잠시 들러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이를 찾고 있죠. 같은 초원에서 작은 잿빛 개구림의 암컷은 큰 곤충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배를 채운 뒤엔 휴식을 취할 시간. 하지만 맹금류라 해도 천적이 있기에 늘 경계를 늦출 순 없습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거나 오랫동안 눈을 감을 수도 없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여정을 이어가거나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황조롱이도 이곳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네요. 늘 그렇듯 초원 위를 날며 사냥하거나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며 먹잇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저기 다른 한 마리는 벌통 밑에 쥐들이 모여있는 걸 발견했네요. 이제 쥐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죠. 순식간에 날카롭게 내리꽂히는 황조롱이의 발톱을 피하지 못한 쥐는 결국 먹이가 되고 말았네요. 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황조롱이는 작은 황조롱이와 매우 비슷한데 특히 암컷과 어린 개체들은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황조롱이는 철새도 아니고 무리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초원은 많은 조류와 야생동물들에게 귀중한 먹이터가 되죠. 이런 곳들은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쉼터이기에 반드시 보존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들판과 자연 초원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러한 토지 이용의 변화는 새들의 먹이 활동과 번식,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0: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때마다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죠. 산에서 습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의 다양한 지형은 수많은 맹금류의 이상적인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식지들을 보존해야만 하죠. 그래야만 그리스의 하늘에서 이 웅장한 새들의 비행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니까요.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0: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5: 아, 이 분위기
1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5: 그렇단

0: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북네이버스.
3: 전주현이 멜라토닌 꼭지 같아.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4: 더 피플 라이프.
5: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4: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프. 사람을 연구합니다. 더 피플 라이프.
6: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7: 직접 만져보세요.
8: 응? 진짜 얇아졌네.
6: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7: 시작부터 판시딜.
9: 모근 세포에 영향을.
7: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9: 탈모엔 판시딜.
10: 남성, 여성, 풍성.
11: 마실 거 사는 김에 복권도 주세요. 어쩌다 기부.
12: 버스 기다리는 김에 복권 한 잔. 갈퇴 기념 기부.
13: 산책하면서 복권도 챙김. 건강한 기부.
14: 일상 속 쉬운 기부가 모두의 따뜻한 온기로, 이웃의 희망찬 내일로. 요즘은 복권도 기부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15: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6: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5: 익수 황진안.
17: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16: 아들 바빠?
18: 더하는 기술이 추앙받는 세상에서 동화는 채워야 할 미래를 봅니다. 내일을 채우는 식탁에, 일상을 지키는 소재에, 세상을 잇는 물류에, 미래가 필요한 자리에 답을 만든다. 필요에 답하다. 동원.
19: 포스트 그래놀라 제로는 제로! 엄선한 원물로 건강한 당으로 맛까지 제대로 챙겼으니까 놀라운 제로! 옛 탄생! 포스트 그래놀라 제로!
20: 저는 정말 그냥 마리아 사라입니다.
21: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22: 생일도
23: 세묘.
24: Don't have.
23: It's just because it's too hot.
25: 세묘? Did you make this mess?
23: What?
25: Did you make this mess over here?
23: 세치야 드니엘입니다.
26: Now what?
27: Now what?
23: Ooh, wishy.

0: 저는 누나라고 챙겨주면서.
1: 첫째 사라입니다.
2: 아!
0: 저기 봐, 이쪽으로. 한번 더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앉아서. 자.
3: 겁나네요.

0: nice. Oh. Man of the house.
1: 어? 이건 뭔 길이야?
0: 옛날 길, 예쁜 길, 우리나라 뭐 무슨 동, 길 이런 것처럼. 엄마 거기 서봐.
2: Sarah, don't cut our legs. And show the, don't cut our legs. Don't cut our feet. Show the back, okay?
0: 하나, 둘, 셋. 아, I'm gonna buy one for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okay. It's for 할아버지.
3: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어휴. 아유, 목이 너무 아프다.
4: 무릎을 경유해서 딸집까지 가려면 세 번 해야 돼.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네. 아,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내가 버스킹을 한번 해볼까? 악기 가져온 김에. I am Korean. 취미로 독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공항이어가지고 내가 버스킹을 할 수 있다니. 갑자기 세계적인 그냥 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기분, 업데이트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5: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을 했어.
4: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했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0: 40시간을 넘게 타고 왔는데 몸살이 안 나면 이상하지.
5: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0: 몸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5: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나가야 돼.
0: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6: We are in the mercado das tulhas.
2: Okay, let's go there.
3: 아. 마리아,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있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6: 어?
3: 파스 몰라?
6: 아니요.
3: 파스를 아니요. 모르는구나.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거기서 봐, 이리 가지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네.

0: 다니엘 할아버지 우리 다리 좀 주물러라 그래.
1: Yeah?
2: He's calling you.
1: Who?
2: Hi, 할아버지. I don't know why.
1: Wait, take the translator. Take the translator.
2: 네?
0: 이렇게 이렇게 좀 주물러줘. 힘을 줘봐 이렇게. 이쪽 발 좀 대전해줘. 그거 잘 주물러 이렇게. 힘줘서 옳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요. 고마워. 옳지. 또 밑에. 아이고 이제 우리 다니엘이 다 커서 할아버지 다리도 주물러주고 다 컸네 이제.

0: say meu no! Yes! Go, say meu go! Wow!
1: Wow.
0: You're so close. Yes! Yes! I got more points. Oh, final race. Go, go, go. Final lap, final lap. Yes!
2: Sorry!
3: Naomi도 이쁜데. 또 얘들 조용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네.
4: 그래, 담장 표시를 이렇게 꽃으로.
3: 야, 시소도 있고.
4: 참 얘들 놀기 참 좋게 해놨네.
3: 이런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4: 예. 와, 이거 정글링도 얘들을 위해서 해놨네. 옛날에 우리 이제 큰애는 이제 지혜 올라가갖고는 그냥 남자애들하고 같이 그냥 대장놀이 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3: 여자가 장크고 남자애가 이제 커가지고 우리가 맨날 혼냈지. 아침에 여기서 태권도.
4: 아니, 복싱.
3: 복싱을 하더라고. 이리 와봐요.
4: 응, 어디요?
3: 저기 좋은 걸 발견했어. 좋은 걸 발견했어.
4: 뭘 좋은 걸 발견했어요?
3: 비타민C.
4: 예, 아,
3: 이거 비타민C 이거 하나만 먹어도
4: 맞아.
3: 막 이걸, 모든 게 충전이 된다고 그러고.
4: 맞아. 그러니까 하나 따먹어볼까?
3: 이거 스타 뭔데 예. 이름이? 이거 이게 자르면 별같이 생겼다고. 이거 따먹어도 괜찮나?
4: 그러네 진짜.
3: 다 버리나 봐.
4: 좋은 과일을 왜 안 따먹었어?
3: 그러게. 이거 우리 신문에 날라 이거 땄다고. 진짜 좋은 동네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따먹게 심어놓고.
4: 아, 이거 맛있겠다.
3: 이거. 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4: 한국에서는 이걸 못 재배할까?
3: 한국에도 있을걸? 한국이 없는 게 어디 있어?
4: 하자, 뭐 망고도 재배하는데 이거 재배를 못할까?
0: 마리아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뭐해요?
3: 마리아, 이게 뭐야? 맛있어?
0: 카람볼라, 카람볼라.
3: 카람볼라,
0: 네.
3: 카람볼라 이름이.
0: 네,
3: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3: 먹어봤어? 마리아 먹었어?
0: 네, 네, 먹었어.
4: 먹어봤어, 너희들도?
0: 네.
4: 할아버지 하나
3: 먹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러 온 거야?
0: 어?
3: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온 거야? 마리아가?
5: My Korean is and was not good. I just practice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4: 아.
5: Very awkward and terrified. Not of them, but because I didn't understand language. I did understand, but I couldn't speak very well. I didn't know how things would go. I didn't know if they would like get my information wrong. You know.
3: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
5: 아, 네.
4: 네.
3: 아유, 고마워.
4: 그래, 이거 이름도 몰라가지고 자꾸 이거 뭐지 자꾸.
3: 먹어도 그래? 되는 거야, 우리가?
5: 응?
3: 먹어도 돼? 마리아는 따가지고 와서 먹잖아, 나무에서.
5: 아.
3: 괜찮아?
5: 네, 괜찮아.
4: 이야, 이 꽃도 이거. 어?
5: 괜찮아?
4: 아이고.
3: 하나 꽂아주려고.
4: 예뻐. 예쁘다.
5: 감사합니다.
4: 근데 그것이 꽂아줘? 꽃보다 예쁘다.
3: 얼굴만큼 예쁘다. 꽃이 마리아 얼굴만큼 예뻐. 아니, 마리아가 이 꽃만큼
4: 예뻐요.
5: 네, 감사합니다.
4: 가자.
5: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보세요.
3: 보자, 뭐야?
4: 뭐야, 이거?
5: 아, 전부.
4: 전부?
3: 오, 과일은 뭐야, 이게?
4: 우와,
3: 신기하다. 이게 여가 있구나. 이게 꽃이 피가지고 열리네.
4: 거기서 봐요. 꽃 핀 거 나 하나 찍어야 되겠다.
3: 거기는 나무가. 과일 나무에 과일을 그 따먹는 것 자체가 한국 같으면 하나만 따먹어도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 다니면서 따먹어도 되는 게 정말로 여기는 무릉도원이구나.
4: 좋은 과일 보여줬어요, 우리 마리아가. 고마워.
5: 네.
4: 이 과일을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 엉덩이라 그러거든? 원숭이 엉덩이라 그러거든?
3: 아, 방글라데시에서.
4: 네, 그게 방글라데시에서 그랬어. 이거,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걸 뭐라 하지?
3: 많이 아니야, 웃음 터져버렸어.
4: 원숭이 엉덩이가 그렇게 웃겨? 그렇구나.
3: 이거 이름 뭐야?
4: 이름 뭐야, 이거?
5: 여기? 브라질?
4: 응, 브라질.
5: 전부. 전부.
4: 전부.
5: 전부.
4: 전부.
5: 네, 전부.
3: 전부보다 원숭이 엉덩이가 더.

Olá, boa tarde. Tudo bem? 제가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한국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나 뵌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은 너무 행복해요.

0: 안녕하세요.
1: 박수 오세요.
2: 잘 지냈어요?
0: 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요?
1: 잘 지냈어요.
0: 여기 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 가게.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한국어 간판이 있는 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 용품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뭐,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자 음료도 막 있고. 한국이랑 값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에 아마 한 4배 정도? 이게 한국의 가격의 4배에다가 아이들 4명이니까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이 짜장라면. 파란 하늘 보며 가슴을 펴고 마무스 딱히?
2: 네.
0: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있어요.
2: 네.
0: 딱히. 오지. Vai aprender sobre meses. Então vamos fazer 1월. 저하고 수업한 지가 한 몇 개월 벌써 됐어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라질에서 한국어 가르친 지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2: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왜냐면 아이들 다 이제 육아 끝나고 집안일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얘기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이상의 또 하나 제 이제 동기가 됐던 건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 한국에 가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아주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3: Teaching class, you want to be able to teach, right?
2: Yeah. For free. For you. I will teach you.
3: For me.
0: 시간 따로 불러. 1, 2, 3, 4. 하나, 둘, 셋, 넷.
4: Primeiro eu conheci os dramas asiáticos, né? Foi em 2022, por influência da minha sogra. E aí eu quis a imersão mesmo, né? Na cultura, aprendendo o idioma, sobre a cultura, tudo.
0: São Luís라는 도시가 브라질의 K-드라마 도시라.
5: 캐피탈.
0: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한 600명, 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회를 같이 봤었어요.
3: 600 almost all ladies crying on the last episode.
0: 맞아요.

0: 여기 제발 요 가방에 요 좀 싹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필요한 것만 열라고.
1: 알았어요. 아, 우리는 준비 다 됐어요. 얘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0: 살아! 아직 안 일어났어?
2: 세미오! Wake up!
3: I'm really dark and enter.
2: Hurry up!
3: Hey!
2: Change your clothes.

그렇지. 네가 거기 앉으면 이제 뒤에 애들이 투덜투덜 하겠지. You want to sleep? You got to sleep?

0: 뼈가 쑤시고 아픈 것도 멈춘 것 같고 편하게 놀다 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당연히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짠하기도 하죠.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2: 내립시다. 아 여기 휴게소인데.
3: After food, we're gonna go maybe one and a half hour more.

0: Kappa.
1: Oh. Oh.
2: Aigo.
0: Oh. Aigo.
1: Can you?
0: Aigo.
1: I don't know.
0: Stretching 좀 하고.
1: 자, 이제 들어가세요.
3: 물이 있어. 워터 있으니까 빵만 한 개씩 가져. 아, 음식골로 가는 거야?
4: 골로 갔다고?
1: food. Do you think they have food or something?
3: 이거 뭐야?
1: 아보카도.
3: 이게 무슨 빵이 맛있어?
5: 빵 아니면
3: 밑에 게 맛있어? 위에 게 맛있어?
5: 글쎄.
3: 이게 맛있나?
5: 똑같을 것 같은데?
1: 1. Mai, can I have only? I can only go one.
3: 많이 먹으면 멀미 나.
6: 전에 시댁 갈 때 애들이 휴게소에 잠깐 버스가 들렸는데
5: 돈 네 명에서 200이 넘게 나온 거야.
6: 그래서 내가 오늘 니네 막 니들이 집지 말라고.
1: 1.
7: Yes, mom.
1: Maria.
7: Yeah, I said 1.
8: 뭐라고 써놨는지 알겠냐 이거? 응? 이 문제 들어갔는데 뭐라고 써놓은 거 알겠어? 나는? 빵 한번 먹어볼게. 이건 좀, 요건 좀 특이한 것 같네.
9: 자, 여러분.
8: 난 요건 할게.
1: 땡 아수가 자.
10: 땡 아수가 자.
8: 어디 가서 먹는 거야? 이쪽으로 나가서? 어, 요리 나가야 되는 거 같아.
7: 너도 저야, 되게 좋겠어.
11: 슈가 없어.
7: 에야, where's your...
11: 샘아, where's your fork?
12: 너
11: 왜 생선
12: 많이 먹었어?
11: 버클 생선 많이 먹었어.
1: That is nice. Oh, mommy will get the sugar.
11: That's how you eat it.
3: 맛있다.
8: 아, 예.
3: 맛있어.
8: 아보카도.
3: 아보카도.
8: 근데 how do you say avocado in Korean?
9: 없잖아.
3: 맛 없어.
8: 아보카도.
9: 왜냐면?
8: The fact that I don't speak Korean yet, I'm sure it's not something nice. I don't feel good about. I should have learned already, and I will. I will.
3: 집. 하우스.

0: 그저 거미 스파이더 진짜로 유리창에
1: Is it real?
2: Whoa. Is that inside or outside?
3: Outside.
2: That's a tarantula, right?
3: Yeah.
4: 거미. 한 손바닥만 한 게 붙어 있어가지고 먼 지구 반바퀴를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웅장은 아니고 어쨌든 좀 뭔가 큼직큼직한 게 좀 색다라서
0: 이것이 모조품인지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그거 알아보려고 첫째는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려본 거고.
2: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they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0: Oh, I can't watch. 왜냐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움직이면서. 아 그럼 여기 사는 애인가 봐 얘가.
1: 아니 저 안에도 큰 거 하나 있대.
0: 오. 가자 이제 또 다시 또 출발하자.
5: 가자 가자 가자.
6: I wanted to have a beautiful outing with the whole family.
7: 무슨 놀이공원 온 것처럼 같이 애들이랑 소리도 지르고 유니크한 곳이다.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8: On the way there, come back. It's 8 hours of trip. It's not actually easy trip.

0: 맹글러드, 맹글러.
1: 정글?
2: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아, 물에서.
0: 물에서 타는 오토바이. 아. 하나, 조심, 하나, 둘, 셋.
2: 앞에 앉지, 앞에.
1: 정글 안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한대요.

0: 뭐 짠물에도 사는 풀이 있어, 풀.
1: 아.
0: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먹기도 해. 뿌리가 안 보여요.
1: 여기가 어디라고?
2: 합보사. 어? 합보사. 합보사. 이 합보사가 우리나라 말로 여우야, 여우.
0: 아, 그럼 여우가 많이 살갑대요.
2: 그런 동물도 있나 봐.
1: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찰 때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나?
2: 그러겠지.

0: 나는 내 눈을
1: Wow, let's see, hold up.
2: Oh, three.
3: I'm ready. My hair was over.
1: Yahoo! I was like, what? Like that.
4: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1: 어, 할아버지들은.
5: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야?
6: 빨리 가야 4시간 반.
7: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5: 언제 올 수 있을까?
7: 안 올 거야.
8: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전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전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7: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8: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17: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8: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당신이 먹는 콜라겐.
1: 콜라겐?
0: 콜라겐은 빠져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5: 상쾌.
3: 뚱쾌. 변비엔 메이킨.
6: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나를 되찾는 시간. 깊이 스며드는 온열과 입체적 지압에 파우제 딥 히팅 마사지. 온전한 회복의 시작. 세라즘 파우제.
7: 리아 불고기 레드.
8: 그렇게 먹지 말고
7: 이제 이 맛에 집중. 리아 불고기 레드.
8: 새로운 맛도
7: 근본의 맛도
8: 우리 함께하자. Taste the fun,
9: 보테리아. 달에도 가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역대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10: 2천만 국민이 선택한 안녕 나는 KB 스타뱅킹.
11: 금융은 잘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죠?
10: 저한테 맡겨주시죠.
12: 저도 투자 도전하고 싶은데.
10: 좋은 코치가 필요하겠네요.
13: 우리 아이도
10: 통장 하나 만들까? 가족이 다 함께 관리해보세요.
14: 은퇴 준비해보려고요.
10: 함께 준비해볼까요? 국민의 삶에 은행이 함께할게요. KB 스타뱅킹.
15: 오늘도 달리고 땀 흘리고 불태운 하루.
16: 수고했다 나 자신.
15: 청춘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
17: 빨래신 내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18: 빨래신네
19: 피지 모락셀라.
17: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15: 빨래신네까지 뿌리 뽑는 압도적 세척력 피지 모락셀라.
20: 큰 변화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법.
21: 그래서 구도 1이 커집니다. 국내 최대 에너지 화학단지 샤인 에너지밸리.
22: 고맙다. SO1 50주년 이제 진짜 시작이야.
23: 제가 좋아하고 가고 싶은 길이니까 묵묵히 그냥 걷는 거죠. 전 이 편안함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24: 먹어보면 알 거야. 파파존스가 왜 이름까지 걸고 만들었는지. 슈퍼파파스. 완벽한 밸런스에 풍성한 토핑 클래스.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25: 아, 내 말 들으면 돼.
26: 아, 시끄러운 자신감들 지겨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줘.

0: for me. Avante. 아마 넌 모를 거야. 오늘 그 땀이 널 꿈으로 데려가 줄 거란 걸.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난 마음. 그냥 좋아서 계속한 날들. 떠나지 않을게. 오늘의 국가대표부터 내일의 국가대표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선수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난 모르게. 남다르게. 올바르게 살래요. Look at that com. 나만 알고 싶은 가전 셀렉션. 공간의 감도를 완성하는 페어링. 이곳에서만 누리는 뜻밖의 특별함까지. 삶의 감도를 높이다. Look at that com. Fine living platform. LG.com.
1: 독감 예방 접종하려고요.
2: 접수하면서
3: 보더나까지
2: 기다리면서
4: 보더나까지
2: 문진하면서
5: 보더나까지
2: 소매 거두면서 보더나까지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철마다 접종이 필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독감 예방접종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까지 한 번에 모두를 건강하게 보더나.
6: 어, 루카.
7: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6: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루이 가스텔.
8: 루휴스 피자. 무진장 투성을 사로잡는 무진장 쉬림프 스테이크 피자 탄생.
9: Play free Domino's.
10: 서로만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 같은 곳을 바라봐. 모두의 시선을 모으는 아이폰. 아이폰은 U+로 심플하게.
11: U+.

0: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의 소도시에서 바이킹이 되어봅니다. 특별한 고추를 나누며 온 마을이 들썩이는 날도 있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골목마다 촛불을 놓는 사람들.
2: 진짜 예쁘다.
1: 축제에서 축제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10년 전 플라멩코 기타에 매료돼 기타 한 대를 들고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말라가에서 보낸 1년이 저를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로 만들었죠. 10년 만에 다시 찾은 스페인. 이번엔 마음껏 즐기러 왔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 차를 타고 2시간, 한여름의 들판이 펼쳐집니다. 페나란다 데 두에로는 마드리드 사람들이 하루쯤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마을이죠. 남부에서 기타를 배우던 시절에는 북부에 이런 풍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0: 와, 저는 지금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아주 오래된 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1: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성. 그 시작은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 와. 와.
1: 촘촘히 이어지는 지붕 사이로 난 길. 오늘 저 길을 따라 불빛들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0: 홀라. ¿Vive aquí?
3: No, soy de Barcelona. Bueno, he venido a visitar el pueblo de mi abuelo y entonces hemos visto que había el Festival de las Luces. Bueno, y yo creo que después de cuando esté el festival todo lleno de luces, ¿sí? Habrán, las vistas serán muy bonitas porque estarán todo lleno de lucecitas.

0: Gracias.
1: ¿Eh? En un sitio.
0: Ah.
2: 플라멩코는 원래 그런 음악입니다. 혼자 완성하는 음악이 아니죠. 연주자의 기타에 사람들의 손뼉과 추임새가 더해져야 비로소 한 곡이 완성됩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아, 역시 흥이 많은 스페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3: 해가 낮아지는 저녁 7시 무렵 자원봉사자들이 골목마다 불씨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 곳곳에 모인 2만 5천 개의 촛들. 광장에 놓인 초에 하나 둘 불이 붙지만 아직 해가 남아있어 촛불은 희미합니다. 사람들이 해가 지기를 함께 기다립니다.

0: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골목. 창가에서 골목으로 촛불이 번져나가며 중세 마을의 윤곽을 완성합니다.
1: 와. 와, 그냥 진짜 예쁘다. 어두워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1년에 한 번 촛불이 마을을 밝히는 날에는 평소 굳게 닫혀있던 집 안과 특별한 건물들도 이웃과 여행자 모두에게 활짝 열립니다. 1000년 전 마을은 이런 풍경이었겠죠? 마을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밤을 사진에 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축제의 절정을 보기 위해 멀리서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촛불이 다 타버리면 사라질 풍경. 이 밤을 오래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은가 봅니다. 가로등도 간판도 창가의 전등도 모두 꺼진 밤. 마을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신비로운 풍경을 간직한 채 촛불이 다 타기 전에 조용히 마을을 떠납니다.

중세의 촛불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의 작은 마을 에르본으로 향합니다.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 사르강. 이 강을 통해 수백 년 전 마을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바다 건너 아메리카에서 소중한 씨앗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0: 스페인에서는 평소 밭을 갈던 트랙터에 꽃과 리본을 달고 광장을 둥글게 도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저도 얼른 뒤에 섰습니다. 고추를 맛보려면 티켓이 필요하다네요.
1: 그래도 un ticket, por favor.
2: Un ticket, 5 euros. Ahí vas a tener pimientos, pan de millo y cachalo. Y después puedes repetir las veces que quieras, ¿vale?
1: Sí, puedo comer 100.
2: Hasta que haya, cuando se acabe, que acabamos todo.
1: Ah, gracias. 5유로만 내면 이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만 있으면 고추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0: 작은 고추 하나가 참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네요.
3: Pues hemos venido aquí porque es una fiesta local muy importante en Galicia, donde el pimiento es el principal el protagonista y con el pulpo y la gente del pueblo es maravilloso. Amazing.
4: Oh, so I'm a pilgrim.
1: Yeah.
4: I'm from Hungary and I do the El Camino.
1: Yeah.
4: I go from Porto to Santiago.
1: Sí.
4: And the host from my last accommodation required me to come here today. Yeah.
0: 기다리는 시간도 스페인에선 축제가 됩니다.
1: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가 지금 고추 먹으려고 이렇게 줄이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작은 동네에 작은 축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온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0: 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한 고추를 드디어 만나봅니다. 기름에 튀겨내면 그만이라는데 얼마나 맛있기에 이토록 사랑받는 걸까요?
5: Este pimiento es de la región del Padrón, de León Padrón. Hay mucho pimiento en Galicia, pero como este tipo de pimiento no hay. Es el más saboroso, el más, que más sabor tiene de toda la comarca, ¿sabes? De España.

0: Uno de los mejores pimientos del mundo.
1: 고추 축제에서는 원산지 인증을 받은 진짜 에르본산 고추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여기서 바로 튀겨 먹는 맛은 또 다르겠죠?
0: objetivo de esta fiesta fue los vecinos en el año 1978 que buscaban intentar hacer un homenaje sobre todo a nuestro producto para revitalizar y dar a ver todo nuestro trabajo.
1: 에르본 고추 조리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올리브유에 튀기고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것. 이게 전부죠.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유독 매운 고추가 하나씩 섞여 있습니다. 어떤 걸 집어들지 온전히 운에 따라 결정되는 스페인식 고추 룰렛입니다.
2: 네?
1: 일단은 다들 평온한 표정입니다. 어떤 건 맵고 어떤 건 안 맵다. 직접 먹어보기 전엔 모른다는 스페인의 속담도 바로 이 고추에서 시작됐습니다. 폭탄급 매운맛이 걸리면 빵과 감자로 달래가며 먹는 게 요령입니다.
3: 그냥 튀긴 고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줬는데 보이기에는 엄청 매워 보여요. 우리나라에도 고추튀김 있잖아요. 그 고추튀김의 속만 없고 맛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1: 걱정했던 것보다 술술 들어갑니다. 고추 하나 먹고 빵 한 입 먹고 100개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4: Puedo ver? Ver?
3: 감사합니다. 와. 꽈리 고추랑 맛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쌈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4: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아! Mucho picante. Yeah. 와.
1: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4: 여기
3: 제 생각에는 저 놀리려고 엄청 매운 고추를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1: 입안은 얼얼하지만 덕분에 에르본 고추의 매운맛은 제대로 기억될 것 같네요. 에르본에서 남쪽으로 20여 분, 또 다른 축제를 찾아 카토이라로 향합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카토이라는 카톨릭 순례 성지 산티아고로 향하는 해상 관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산티아고로 들어가는 바다의 순례길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2: 갈리시아 우야강 하구에 위치한 까토이라는 작은 마을이지만 천년 전 이곳에 바이킹을 막아낸 위대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1: 오래전 바이킹들은 유럽 전역에 순례 헌금이 모이던 산티아고를 약탈하려고 했고 그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이 마을에 요새가 세워졌죠. 당시에는 대규모 요새였지만 현재는 두 개의 탑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2: 지금 뒤에 바이킹 복장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서 오고 있습니다. 오라!
1: 장난인 줄 알면서도 눈이 마주치면 긴장될 만큼 다들 진심입니다. 분명 바이킹을 물리친 걸 기념하는 축제인데 바이킹들 천지입니다. 공포의 역사를 당당하게 이겨낸 사람들의 여유라고 합니다. 바이킹 복장부터 바이킹들의 무기까지 단순히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죽이며 깃털뿐만 아니라 허리엔 진짜 양다리까지 고증이 제법 살벌합니다.
2: 게이스에스터. 아, 왜도? 우와! 이게 진짜 모형, 그냥 모형이 아니고 진짜로 무거운 망치예요. 와, 들고 있기도 버거운데요? 우와! 우와! Gracias. 와.
5: Aquí entraban los vikingos hacia Santiago. Y aquí había dos torres, ¿no habéis visto unas torres que hay? Había dos aquí y dos de aquel lado, aquellas las han deshecho. Tenía una cadena sumergida, cuando intentaban pasar las naves vikingas con bueyes, tiraban de la cadena, subían la cadena y le daban la vuelta a las naves.
6: ¿Y aquí era donde pasaba eso?
5: Sí, es que era la entrada que había de mar para ir a Padrón. Vas a Padrón y pues vas a Santiago.
6: O sea que aquí Katoir era un punto de
5: defensa. Aquí había guerras, pero guerras. Los vikingos solo venían a saquear y a robar.
1: 1000년 전, 바이킹이 200여 척의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지만 끝내 산티아고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당시 산티아고를 지켜낸 사람들은 잘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라 주교가 조직한 민병대였다고 하네요. 이 통쾌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온 마을이 바이킹으로 변신합니다.
2: 와, qué hermoso. 와, 진짜 멋있는데요? 뭔가 진짜 바이킹이 된 것 같아요.
7: Vamos para embarcar, embarcar al barco. Nos tienen que llamar.
2: 아, 바이킹 옷을 입으면 저도 저 배를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빨리 저도 옷을 갈아입고 배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들은 가죽에 털망토까지 둘렀는데 저는 영 어설프죠?
2: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킹 옷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이킹 옷이랑 좀 다른데요. 갑옷 같은 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마 쫄병인 것 같습니다. 어, 고모.
1: 조끼 하나 걸친 옷차림에 바람 빠지는 나팔 소리까지. 오늘 바이킹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2: 와, por qué tocarlo? Por qué?
8: No, por qué tocar? Porque hay que hacer ruido. Es para avisar venir.

0: temos, non había teléfono móvil, non había móvil. Corno deste.
1: Ah, 와, 이게 보니까 모형이 아니고 진짜 소의 뿔이에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와.
2: 뿌리 쪽에 소의 털까지 남아있는 날것 그대로의 소뿔입니다.
0: 아.
2: 털 달린 잔에 마시는 술맛은 어떨지. 이것이 바로 바이킹 스타일인가 봅니다.
0: 와나.
3: 이따를 싸워.
0: 와나, 와나.
4: 그래도
0: 굿.
4: 와.
2: 멋지게 원샷에 도전했는데 마음만 앞섰습니다. 민망할 땐 묻어가는 게 최고죠? 잠시 후 요새로 진격할 바이킹 상륙 부대의 명단이 차례로 불립니다.
1: 지금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이분들이 오늘 바이킹 역할을 맡은 전사들입니다. 출발 전부터 제대로 몰입했습니다.
1: 아, 드디어 배를 타러 갑니다. 아, conmigo, conmigo.
2: 환영 인사가 생각보다 거침이 없습니다.
1: 와, 지금 저한테 와인이 보여주셨는데요.
5: 뭔가 피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우와!
1: ¿Cómo te sientes ahora?
6: Muy bien.
1: Muy bien.
6: Muy bien. Al ataque. ¿Tú cómo te sientes?
1: Muy bien.
6: Ahí está. Bien. Muy bien.
1: Gracias.
6: Nada.
2: 언덕 위에서 성지를 지켜내려는 사람들과 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 위의 침략자들. 천년 전의 격돌을 재현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1: ¿Qué significa esta fiesta para usted?
7: Todo.
1: ¿Ah?
7: Nuestras raíces, nuestra forma de ser.
1: ¿Sí?
7: Es todo. Todo lo que somos es.
8: ¡Hola, hola! ¡Todo barco!
1: Oh, ¿cómo te sientes eso ahora?
7: Vivo.
1: ¿Vivo?
7: Vivo. Espero todo el año solo para esto.
1: Gracias.
2: ¡Usurra! 모두가 외치는 우르슐라는 바이킹들의 전투 구호입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9: 우르슐라! 우르슐라!
10: 간베!
1: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10: Esta es la segunda.
1: Ah.
10: Bueno, vine tres, pero embarcando.
1: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11: Ah, yo dos veces.
1: Ah, dos.
11: El pasado vine también en el barco.
1: Ah,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12: Se llama
13: pues unos 25 más años.
1: Ah.
2: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린 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전리품 모형까지 챙겨오셨네요.
1: ¿Cómo preparaste esta ropa?
13: Esta me la prepara mi mujer.
1: Ah.
13: Esto yo, esto me hice yo.
1: 이거를 이런 복장과 무기들을 집에서 각자 다 준비해 오신 거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바이킹 함대가 요새를 향해 다가오는 시간. 강가에는 마을 방어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의 전투가 펼쳐질 텐데 축제 분위기입니다. 바이킹은 아직 상륙하지도 않았는데 요새 앞은 이미 흥분 상태입니다. 이미 진흙 범벅이네요. 다들 진흙탕에서 뒹굴며 축제를 즐깁니다.

0: 상륙을 앞두고 사기를 끌어올리는 바이킹들. 바이킹이 다가오자 육지에서도 나팔로 알립니다. 드디어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이킹들의 상륙을 막으려는 마을 방어군들이 사정없이 진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5: 아로라민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한 불설 티아민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일동제약
6: 당신이 먹는 콜라겐
7: 콜라겐
6: 콜라겐에 빠져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8: 세상을 위한 굿뉴스 뉴구스 구스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함을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뉴구스

0: 같아요. 육지에 있는 저 사람,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향해서 뭔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1: 드디어 결전의 순간. 바이킹들이 배에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단숨에 육지로 쳐들어갈 기세지만, 그런데 육지 방어군보다 더 무서운 복병을 만납니다. 떠밀리듯 저도 뛰어내려 보는데요. 돌격은커녕 발 하나 빼기도 힘겹습니다.
0: 신발 잃어버렸어.
1: 축제고 바이킹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은 찾아야겠고 발은 안 빠지고 정말 난감합니다. 결국 동료 바이킹에게 구출되는 신세가 됐지만, 그렇다고

0: pues a luchar y a beber mucho vino.
1: ¿Cómo te sientes ahora?
2: ¡Súper bien! ¡Ay, es un vikingo!
3: ¡Ursula! ¡Ursula! ¡Ursula! ¡Ursula! ¡Ursula!
4: 침략자도 수비대도 없는 유쾌한 마무리. 진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묘새를 향해 이동합니다. 진흙을 말끔히 씻어내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요새 근처에는 거대한 장터가 섰습니다. 바이킹들이 쓰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동물의 뿔 모양부터 투박한 항아리까지 어떤 스타일이든 술잔은 꼭 챙겨야 합니다.
5: 이 컵을 사면 와인이 무한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6: ¿Cuánto? ¿Cuánto?
7: Ya te ponen ahora. No, eso no, no, no, no vale dinero.
8: Vino, mira, aquí este vino hemos puesto al final.
5: Ah, sí.
4: 잔만 구입하면 와인은 무제한. 마시고 또 마시는 게 이 축제의 통 큰 룰입니다. 공짜 와인 행렬 속에서 저도 얌전히 순서를 기다립니다.
5: puedo beber más?
9: Hasta que se acabe.
5: Ah, sí. 오늘 하루 종일 바이킹이 되어서 큰 전투를 치르고 나서 마시는 와인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0: 우슬라
4: 공짜 와인이라고 좋아했는데 와인을 마시기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랍니다.
5: 이 마을에 이 축제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떠지는데 자꾸 씻어야 될 것 같아요.
11: Wine is like the blood for the Vikings. So we like to pour on the heads because it's like celebration.
10: Ursula!
12: El vino tinto sustituye la sangre de las batallas. Hoy en día se ha convertido en alegría, ilusión y fiesta para todo el mundo. ¡Chichi!
4: 바이킹 축제를 즐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 와인을 뒤집어 쓰는 것이죠. 진흙탕에서 구르고 와인까지 뒤집어 썼으니 이제 파티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에 고기가 빠질 수 없죠? 눈앞에서 큼직하게 썰어주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5: 제가 이 축제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들로 골라왔습니다.
4: 갈리시아 사람들이 축제에서 빠뜨리지 않는 삶은 돼지고기 요리 라콘과 불향 솔솔 나는 바베큐 립까지 갈리시아식 돼지고기 요리들이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5: 갈리시아식 돼지고기 한 상을 받아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스페인에서 유명한 하몽 있잖아요. 그 하몽을 만드는 살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0: 허벅지 살을 삶아서 그 위에 파프리카 가루를 뿌린 거라고 하네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수육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갈리시아의 맛은 어떨지 가장 궁금했던 라콘부터 맛을 봅니다.
0: 짭조름한 수육 같기도 하고 족발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이 부에노! 무이 부에노!
2: 갈리시아 푸드야, 갈리시아 푸드! 갈리시아 푸드! 갈리시아 푸드!
1: 라코는 이렇게 빵에 올려 먹어야 진짜라며 팁까지 주시더군요.
0: 이 라콘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만약에 제가 살았던 남부에도 이게 있었다면 매주 먹었을 것 같아요.
1: 모두가 친구가 되는 유쾌한 시간. 사람들 틈에 섞여 신나게 마시고 즐긴 하루였습니다.
3: El año que viene ya lo fichamos. Va a venir al desembarco otra vez.
4: 저의 오늘 활약을 보고 내년에 또 부르겠다고 하네요.
5: Hasta el próximo año.
3: Hasta el próximo año. Hola, disfrutar.
1: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 내년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다시 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축제의 현장으로, 그래서 스페인의 모든 길은 축제로 향합니다.

0: portami via.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partigiano.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3: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2: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1: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성큼 가을이 왔습니다. 오색 단풍이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숲길에 들어서면 절로 탄성이 나오는 산.
2: 아, 너무 좋다.
1: 한층 푸르고 맑아진 바다 빛깔. 바닷길 건너 닿을 수 있는 신비로운 섬.
3: 바다를 보면서 여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힐링 아닐까요?
1: 산이냐 섬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 망설임 없이 산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4: 아이고 다 와가는 옆이다 이제.
5: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6: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 그냥.
1: 그들이 찾아낸 보물은 무엇일까요? 덕유산으로 어서 가야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덕유산을 품은 네 고장 중 한 곳입니다. 깊은 골짜기마다 생명력을 품은 산. 서재석 씨는 이 덕유산 자락에서 해마다 철마다 보물을 캐고 있답니다.
6: 이게 보물산.
7: 보물산이요?
6: 네, 보물산이에요.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아요.
7: 그래요?
6: 네. 지금은 안 보이는 땅 속에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1: 재석 씨가 땅 속에 소중하게 숨겨둔 보물이 긴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6: 뭘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보이시죠?
1: 산양삼입니다.
6: 우리가 길수록 좀 상품 가치가 있어. 얼굴만 하잖아요.
7: 네.
6: 나 얼굴이 엄청 긴 편인데 그냥. 마누라가 말썽이라고 하는데.
1: 자연에 가깝게 자라는 산양삼.
6: 그러면 이제 좀 치수가 나은 거고. 15년 정도면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크기 따라 틀려. 10만 원 넘어간 것도 있고 이제. 요건 내가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볼게. 이 곡괭이 없어도 이 흙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은 삼이 뿌리가 잘 뻗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야 뿌리가 쭉쭉 들어가거든. 우와.
7: 한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막 세네 개씩 나오네요?
6: 예, 네, 많이 있는 데는 쭉 나오고, 없는 데는 또 다 죽어버리고 그래요.
7: 이렇게 한번 딱 흙 열으셨을 때.
6: 예, 네, 그때 기분이 제일 좋지. 지금 10년 넘게 해가지고 한번 뒤져보는 거니까는 그냥.
1: 20년 전 가족들 먹이고 싶어서 시작한 산양삼 농사. 삼 캐는 재미에 빠져 늘리다 보니 산 전체가 삼밭이 됐습니다. 처음 심었던 삼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6: 아, 여기가 제일 오래된 삼이 있는 데거든요. 한 20년 됐는데 뿌리가 좀 괜찮을라니 모르겠네. 모양이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쭉 따와봐요. 이탈이 너무 좋다. 요 뿌리가 내두가 잘 나오는데.
1: 오래 묵은 삼일수록 멀리서부터 흙을 들어올립니다.
6: 이게 안 다치도록 최대한 이렇게 깊이 찍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1: 20년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만난 산이 내어주는 보물.
6: 이 내두가 제대로 살아있네. 이 내두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두거든, 이게.
1: 20년을 견딘 삶의 값어치는 강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긴 세월을 온전히 살아냈으니까요.
7: 좋은 사냥감 20년 사는 네. 어느 정도까지 받으십니까?
6: 좋은 거는 뭐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가고 예. 뿌리 따라가지고 이제 모양 좋고 이런 거는 좀 크기도 크고 이런 거는 비싸지니까.
1: 오랜 인내와 수확의 결실을 깨닫게 해준 덕유산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이 포근하게 집을 감싸는 곳. 그곳에 재석 씨가 33년 전 직접 지은 흙집이 있습니다.
6: 이거는 그냥 다 100% 흙이에요.
1: 4천 장이 넘는 흙 벽돌을 한 장 한 장 빚어 쌓은 집입니다.
6: 집사람이 이거 시멘트 섞인 걸 싫어하더라고. 냄새도 안 좋고 그렇다고. 흙 냄새 나는 걸 나무하고 흙만 해가지고 지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었지.
1: 흙과 나무로 지어 자연을 닮은 집. 안으로 들어서면 옛집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7: 아주 예쁘네요.
6: 예, 이거 옛날에 빈집 뜨던데 그런 데 하나씩 구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맞췄습니다.
1: 예. 오랜만에 만나는 창호지 문. 어릴 적 한 번쯤 들여다보았던 구멍도 그대로입니다.
6: 옛날에는 이제 침 발라서 뚫어가지고 안에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요즘들 애기들 오면은 뛰놀면서 걸피도 하면 이렇게 뜯어놓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저 구멍이 나 있잖아요. 다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로 발라야 돼. 여기서 자요. 일어봐라. 야야야야 일어봐라. 흑순아 일어봐. 응? 일어봐. 응? 고향이 한 15년 함께 살았습니다. 응? 괜찮아? 네 집에 가 그래. 저기서 자거든. 겨울 되면 사람 옆에 와서 붙어가지고 여름에 날이 좀 따뜻하면 떨어지고 그래. 요 온도계 지금. 예? 좀 예쁘게 생겼지요? 요게 어렸을 땐 아주 예뻤어요. 진짜로 그냥. 막 빛이 반짝반짝 났는데. 이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80, 90 이제 할머니 그거지.
1: 산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6: 이거 대충 씻고 먹으면 돼, 산에 거는.
4: 하겠습니까?
6: 아, 삽 씻는다고.
4: 와, 땅에 대물 피네, 대물.
8: 삽이 좋네, 야.
4: 와, 와.
6: 너무 좀 낫네.
4: 아, 여러분, 내두가 다 크다.
6: 자, 종간 한번 봐봐.
4: 아이고, 감사합니다.
8: 너무 좋은 게 나아.
9: 와, 이게 너무 좋은데. 한꺼번에 다 모아야 되는데.
6: 농사 짓고 잘 먹어야 되네.
4: 에이, 건배할, 건배할.
8: 지금까지 그래 기가 쫙 한여름에 빠진 기가 이제 한꺼번에 보충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1: 재석 씨의 산에는 보물이 또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은 돌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생김새는 제각각이어도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좋답니다.
6: 이게 초록색이 귀해가지고 이때는 구할락하면 그리 힘들었는데.
1: 수확철이면 서로 일손을 보태는 이들은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한 동네 아우들입니다. 돌배 하나에도 오랜 정을 나누는 사이. 옛 이야기들도 한 바구니 담아봅니다.
6: 그때는 이제 동네에 서리해가지고 이거 배나무 있는 집이 몇 집 없었거든 옛날에는.
10: 밤에 달빛이 훤한데 그림자 비칠까 싶어가지고 돌담 사이를 살살 걸어서 배나무 돌배나무 한 그루 있는 집이 있었어. 그게 맛있다고.
6: 그때는 나무 타는 것도 다 그냥 다른 집으로.
10: 그렇지. 나무에

0: 그 맨손으로, 맨손으로 나무 위에, 어? 올라가가지고, 주인한테 들키면은, 주인 밑에서 장대 가지고, 빨리 안 내려오나 하면서 장대로 갖고, 푹푹 쑤시고, 지붕 위로, 초가 지붕 위로, 점프해가 뛰가 도망가고 할 때, 참 그 생각이 나네요.
1: 요새는 와서 따다 먹으라 해도 올 애들이 없네.
2: 올해도 돌배 맛이 잘 들었나요?
3: 맛이 좀 들었어. 일반은 안 깎고 그냥 먹어야 돼. 아니, 생김새가 이게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근데 이제
0: 소리 훔쳐 먹고 할 때는 그때 맛이 그대로 나. 이 배가.
2: 가을 산의 풍요를 한가득 품고 돌아온 세 사람. 돌배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약재나 효소 등 쓰임새가 많은 열매입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모여 앉아 정성스레 돌배를 단장하는데요. 오늘 수확한 돌배 또한 특별하게 쓸 곳이 있답니다.
4: 아따, 쓸맛 나겠다. 배도 좋고.
1: 아니, 와가지고.
0: 이거 언제쯤 개봉할까?
4: 막 한 연말쯤이나 돼서 개봉해야 안 되겠어요?
0: 첫눈 오는 날구만. 시식할까?
4: 좋죠.
0: 첫눈 오는 날.
2: 돌배 담금주 때문이었군요. 중년의 낭만을 담아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서로 나눕니다.
4: 형님 혼자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딱 첫눈 올 때인가? 언젠가?
1: 난 이거 돈 줘도 안 마시.
4: 약속을 딱 해요. 그때 딱 묶으러.
0: 약속.
4: 약속.
0: 첫눈 오는 날 개봉.
4: 약속. 예.
1: 안 오는 게 안 오기 말고.
2: 올해 첫눈은 유난히 더 기다려지시겠어요?
1: 아기 엄청 크네. 무겁다. 우리 작으려면 괜찮지? 우리 첫눈에 시작하는 거야.
2: 추수를 목전에 둔 산골.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내 미자 씨와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5: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원래, 네. 원래 일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넣어서 먹어요.
2: 이럴 때 산양삼을 아낌없이 넣어봅니다.
1: 기분 들어봐.
4: 응.
1: 손에 대면 뜨겁다.
4: 예. 아따 좋다.
2: 푹 익은 토종 딸기에 산양삼 얹어 한 입 맛봅니다.
6: 여보세요. 그 이거 태풍 구경하고.
5: 밥 냄새가 나네.
0: 소금 딱 쳐가.
2: 가을 거지 할 힘도 얻어갑니다.
1: 힘이 진짜 부근부근 할 정도로
0: 여름에 흘린 땀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1: 이거 여름 함께 모여가지고 먹은 게 진짜 재밌구만. 기분도 좋고 그러네. 살도 좀 올리고 해야지 이제.
2: 함께라서 더 든든한 산골의 삶. 네 개 군에 걸친 거대한 덕유산. 주민들만 아는 숨겨진 산길도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그곳을 함께 오릅니다.
4: 그 이 산은 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애들 소미기고 한다고 늘상 쫓아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놀던 놀이터나 매 한 가지였어서.
0: 소 막 풀어놓고 우리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막 달에 따묻고 머루 따묻고.
2: 가파른 비탈길도 제 집 앞마당 걸어나가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오릅니다.
7: 와, 근데 이거 수지가 아니에요?
0: 예?
7: 경사 수직 아니에요?
0: 아이, 뭔 이게 수직이라. 이거는 옛날에 소들이 여기서 막 뛰어다녔다니까.
7: 아니, 이게 뒷동산이라고요?
0: 예, 골짜기라 가지고 이 정도 경사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한마당 경사라고 보죠. 아. 네, 아주 완만한 거예요, 이거는.
7: 아, 그래요?
0: 예.
8: 꽃이 보인다.
1: 아이고, 다 와가는 겁니다, 이제.
4: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8: 여기 봐라, 하늘 봐라. 하늘이 너무 멋있어. 바람 많이 분다 하더만 뭐 별로 보이지도 않으면.
2: 산에 오를 때마다 마주하는 탁 트인 비경. 시원하게 펼쳐진 덕유산의 능선이 한눈에 담깁니다.
0: 저쪽에 저게 동읍령. 이 바위 조금 보이는 거고 네. 폭포진데 동읍령 넘어가면은 전라북도 저쪽으로 남덕유산. 남덕유산 저 끝에 덕유산을 가자 파노라마처럼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2: 골짜기 곳곳이 곳간이고 계절마다 잔치가 열리는 이 산.
1: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는 그냥 계속 그래 그래 먹을 일이 생겨요. 먹고 구경하고 그래 재밌게 사는 게 이게 뭐 복이지.
5: 누군가 누군가한테 산이냐 섬이냐 여쭤본다면
9: 아 산이죠. 산이 최고죠.
0: 그러면은 장담이 없잖아요.
2: 나의 보물산, 우리의 보물산, 덕유산입니다.
0: 눈치만 보다 하루를 보낸 너 아무래도 약속 다 올라가 땡겨봐.
7: 미술이다. 미술이다. 힘 좋다. 손끝을
10: 스치는 바람은 육지에서는 먹을 수 없는 생숭아.
11: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2: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11: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

0: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오리 궁둥이는 가볍습니다. 수초를 먹을 때 자세를 잡아주죠. 오리 같은 궁둥이가 없는 새도 있습니다. 특출난 재주가 없는 갈매기는 닥치는 대로 뭐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우기의 먹이는 지늘게 삽니다. 길게 휘어져 있는 부리는 깊숙이 숨은 미꾸라지나 지렁이를 꺼내는 핀셋입니다.

길쭉한 부리는 작살입니다. 유달리 긴 신체 구조는 작살을 더 멀리 쏠 수 있게 해줍니다. 긴 목도 긴 다리도 없는 새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사냥꾼, 물총새입니다. 물총새는 정교한 비행 솜씨를 가졌습니다. 순식간에 유턴을 해내죠. 별명은 어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호랑이죠.

비행 실력만으로는 물고기를 낚기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리를 가늠해 봅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관역이 아니죠.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면 또 빈손입니다. 이럴 때 물안경이 필요합니다.

순막이라는 투명한 눈꺼풀이 물안경이죠. 덕분에 물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높은 곳을 찾았습니다. 물총새에게는 아주 까마득한 높이일 겁니다. 공포는 약 10m 높이부터 시작합니다. 성인 키의 약 6배 높이죠. 물총새와 수면의 거리는 약 1.5m, 자기 몸의 약 10배 높이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입수할 때 느끼는 충격은 맨 땅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을 분산하려면 입수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물고기가 눈치채기 전에 낚아채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총새의 부리는 몸통에 비해 크고 뾰족합니다. 공기와 물의 저항을 줄이는 모양이죠. 이 모양에 주목한 곳이 있습니다.

올빼미 날갯짓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비결은 깃털에 있습니다. 날갯짓은 비처럼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어 공기를 잘게 부숴줍니다. 펜터그래프에도 올빼미 날개처럼 무늬를 새겼더니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죠. 새를 닮은 고속열차는 마침내 터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고속열차의 역사는 새를 따라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숱한 도전이 만든 설계가 있는가 하면 기다림이 만든 설계도 있습니다.

0: 불이 나기를 기다린 식물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상승 기류가 생기죠. 솔방울이 기다린 것은 이 뜨거운 열기입니다. 상승 기류에 씨앗을 실어보내기 위해서죠.
1: 이제 솔방울의 원리라고 하면 이제 습윤 팽창의 원리거든요. 그런 성질을 활용하면 이 습도에 따라서 스스로 형태가 변형하는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건축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0: 솔방울의 원리를 따라 만든 건축물입니다.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스스로 움직입니다. 에너지 손실도 없죠.
1: 진짜 실질적인 거랑 맞닿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혁신적인 미래 건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쌀겨 같은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뭐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죠.
0: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370만 톤의 쌀을 생산합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쌀겨가 많죠. 이 쌀겨에도 온도와 습도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죠. 자연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건축에만 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방울이 이번에는 옷이 되었습니다.

쇠뜨기는 포자에 네 개의 다리를 달고 있습니다. 날이 건조해지면 바람에 잘 올라타기 위해 다리를 펼치죠.

던져진 씨앗은 더 멀리 퍼지기 위해 물에 올라탑니다. 물이나 바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의 땅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국화쥐손이는 씨방자루를 길게 벼렸습니다.

메마른 땅에 맞는 완성품이 출고됩니다. 스프링 같은 독특한 모양.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뿌려지기만 한 씨앗의 발아율은 낮습니다. 먹히거나 유실되기 일쑤죠. 이렇게 만들어진 씨앗의 발아율은 80%까지 오릅니다. 씨방에 여러 씨앗을 넣어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도 있죠. 미생물을 배달해 건강한 흙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0: 사람이 만든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화성에 뿌리 내려 숲이 될지도 모릅니다.
1: 구시대적 CCTV는 이제 꺼져라. 깊어, 빠르게, 또렷하게. CCTV의 시대교체. 키퍼. 이젠 키퍼하세요.
2: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고요.
3: 접수하면서?
4: 보더나까지.
3: 기다리면서?
4: 보더나까지.

무척 더운 숲이죠. 건기. 한낮의 기온은 40도가 넘습니다. 작은 그늘 한 점 한 점이 소중하지만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갈증을 달래고 몸을 식혀줄 물.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수면의 높이를 보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토니 헤이스 박사에게도 수면의 높이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쥐가 찾던 침낭입니다. 박쥐는 이 안에서 잠을 잡니다. 미로 같은 숲속, 완벽한 음신처죠. 박쥐는 음파를 던진 뒤 되돌아오는 정보로 네펜데스가 맞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던져진 빛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점이 길게 이어지면 벽, 짧게 끊기면 사물로 인식해 지도를 그립니다. 이 빛을 하늘에서 던지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드론은 숲의 체중을 재는 중입니다. 베지 않고도 나무의 무게를 알아낼 수 있죠. 두꺼운 나무가 많은 숲일수록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해 자연 냉각 기능을 합니다. 나무 기둥뿐 아니라 잔가지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조 개의 레이저 빛으로 숲의 건강 지도를 그리고 관리합니다.

0: 빛으로 얼굴의 지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3만여 개의 보이지 않는 빛이 얼굴을 인식하고 있죠.
1: I mean, who would have thought we have lasers everywhere these days? There are some things in nature which are exceedingly clever. And biodiversity is so important. We mustn't lose biodiversity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out there that we don't even begin to know about.

어둠은 좋은 은신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밤은 서로를 쉽게 놀라게 합니다. 그 밤에 신호를 켜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연 LED를 가지고 있죠. 어둠 속 밝은 빛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0: 깊은 바닷물은 빛을 삼킵니다. 스스로 길을 밝혀야 합니다.
1: 염색이 안 된 조직을 보게 되면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마치 암흑 속에 혹은 심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뇌는 깜깜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을 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뇌에 불을 밝힌 건 자연이었습니다. 작은 발견이 시작이었죠.

0: 초록빛을 띤 수정 해파리의 가장자리. 형광 단백질이 내는 빛입니다. 이 빛은 많은 것을 밝혔습니다.
1: 형광 단백질이 없었다면 앞길이 깜깜했을 것 같은데 자연이 선물해준 등불, 형광 단백질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질병이 나오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뇌 안에 있는 여러 세포 중에서 이제 도파민 신경이 죽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었는데요. 나비 날개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도파민 신경이 있는데 파킨슨병 생쥐 모델에서 왼쪽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그것이 질병 상황에서 변화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0: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의 형광 단백질은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쥐의 뇌 속, 보이지 않았던 우주입니다. 복잡한 신경회로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은 거죠.
1: 뇌 안에 있는 몇백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활성이 돼서 그런 뇌의 기능과 질환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저희가 해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감히 35억 년의 그런 뇌의 역사 중에서 한 하루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자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뇌 속에는 은하수의 별에 견줄 만큼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 뇌에 대한 궁금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것을 연구해서 결국 모델을 얻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이런 파이프라인인 것 같아요. 고양이 사진들이 있고 강아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다양한 종의 고양이 강아지가 있어도 이걸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걸 못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딥러닝,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시스템을 학습하게 했더니 결국은 그것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실제 뇌하고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뇌와는 달리 인공지능은 쉽게 과열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에 담가야 했을 정도죠. 효율뿐 아니라 선천적 능력도 뇌와 인공지능의 큰 차이점입니다.
2: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선천적인 기능 혹은 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동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 사냥을 이제 눈 쌓인 벌판에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높이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서 깊이 파고드는 이런 방식을 취해요. 근데 그렇게 물리를 알아서 이 북극여우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종, 개체여야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모든 기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할 것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인공지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지능은 무엇일까요?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는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법을 압니다. 개미는 분업 시스템을 알고 있죠. 연잎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줄 압니다. 자연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0: 무려 35억 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죠.
1: 정말 그 영겁의 시간이잖아요. 사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자연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영겁의 시간을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공부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진화를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개들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데이터들은 굉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최적화된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3: 그런 것들을 모사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Things that have not been good have dropped out and died, and the things that are good are still around. We've got much to learn from nature.
5: Nature has always been a friend, so it is a partner, it is a teacher, and sometimes it's also, I guess, just a playmate.

0: 이어서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가 방송됩니다.
1: 도인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3: 화이팅!
4: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5: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4: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6: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자 이혜정입니다. 지난 8월 26일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반이 무너졌습니다. 토성류와 홍수가 마을을 덮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7,000명을 넘는 대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지진이라 했지만 그 흔들림의 정체는 빙하와 암반이 무너지며 만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 12년 전 EBS 방송 하나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입니다. 당시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를 추적하며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을 경고했던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경고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묻겠습니다. 당시 하나뿐인 지구를 연출한 EBS 최평순 PD 그리고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런 참사 앞에서는 사실 어떤 말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참사가 인류에게 남긴 질문이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해야겠죠. 먼저 하나뿐인 지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PD님, 2014년에 왜 하필 히말라야였을까요?
3: 네, 2014년만 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가 많이 와닿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제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서 이제 북극곰이나 펭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작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여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마침 엄원길 대장님이 이제 히말라야 빙하 호 붕괴 홍수의 위험을 알리고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엄원길 대장님을 찾아가서 대장님이 경고하시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로 향하게 됐습니다.
2: 네, 말씀하신 그 네팔의 현장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4: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눈부실 정도의 새하얀 만년설. 그 아래는 에메랄드빛 빙하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펼쳐진 천상의 호수. 그 빛깔은 마치 영롱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은 언제 공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만년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높이 치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신비한 아름다움, 빙하는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5: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럼 그 계곡 골짜기는 막 완전 막 초토화되는 거죠. 뭐 초토화.
6: 데이터 둥.
4: 지금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0: 산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딩보체.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땅 한가운데 움푹 패인 분지가 드러납니다. 빙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마을은 사라졌고 다리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거대한 물폭탄이 내려옵니다. 급경사를 타고 위력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고산 마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호수가 점점 불어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현상을 빙하 쓰나미, 영어로는 GLOF라 부릅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빙하 쓰나미는 이미 먼 얘기가 아닙니다.
1: 포이로만 자다 뭐 뜻이 어리 너 아우스 번이라서 이제 접대 잔소 왜나?
0: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임자 호수로 향하는 길. 꼬박 7일간의 등반 끝에 마침내 임자 호수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장엄한 풍경 아래 펼쳐진 임자 호수. 겨울철이라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임자 호수는 셰르파 펜바 씨에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저 작은 연못에 불과했던 임자 호수는 길이 2.3km의 거대 호수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히말라야 빙하를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빙하 쓰나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호수의 이면엔 대재앙을 부를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2: Affected people maybe more than million. Not only Nepal, but also the tourists coming from other countries. So 1,000 will be directly affected. They might lose their house, crop, land, their properties.
0: 그러나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사이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히말라야 전역에 언제 둑이 터질지 모르는 호수는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3: Out of 1,466, 21 glacial lake are the potential dangerous lake. So out of these, 6 are the priority lake, highest priority lake, including the Imja.
0: 그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쓰나미는 보고된 것만 최소 12번에 이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비단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반란은 세계인에게 닥칠 재앙입니다. 1994년 부탄 히말라야에서는 빙하 쓰나미가 2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린란드에서 실제 관광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빙하 쓰나미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 이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대형 빙하 쓰나미가 발생해 교량과 도로, 전력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남아메리카의 칠레도 강타했습니다.

0: 빙하 쓰나미로 인해 넓이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빙하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쓰나미는 중국에서 29번, 네팔에서 22번, 파키스탄에서 9번, 부탄에서 4번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It's like an atom bomb because our glacier lakes are in the above 5,000 meters. And we have a lot of settlements and infrastructure on the downstream. If something happens in the upstream, then definitely it affects the downstream part.
0: 지금도 점점 녹고 있는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들. 만약 임자 호수가 터진다면 호수와 가장 가까운 마을 주쿵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아래 딩보체와 텐보체, 남체의 거주민들과 생활터전도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계산할 수 없는 피해이자 국경 없는 피해입니다. 2차, 3차의 피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던 빙하가 녹으면 빙하에서 바로 나는 하천의 수량이 줄고 이것이 하류의 농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은 결국 물 부족과 가뭄에 시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집과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범접하기 힘든 산 위에서 지구 온난화의 조짐이 계속되는 사이, 6,000m 아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매캐한 연기와 쉼 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빠르게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네팔은 마치 60~70년대 급속도로 팽창하던 서울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그마티강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만 년 버텨온 만년설 빙하도 인간의 탐욕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는 세계를 두 국가로 분류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억울한 것이 없는 국가와 억울한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네팔은 아주 억울한 국가에 속합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미미하지만 그 위험엔 누구보다도 크게 노출된 나라입니다.
2: 아티스코도 아버 카스이번도 아버 비카스 라스타르르 코스니 폴루션을 걸다 아버 함로 야 코스니 아버 네팔에 누가 파리스 왜나 릭스타바 하면 보기 됐습니다. 뭐 비카스 라스타르르 코스 민 폴루션 뭐 타고 나기 번에 알니 티 폴루션을 걸다 키리 알리 아주 불불 원인 그 민 폴루션 번에 그 티요
0: 빙하 쓰나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어머니라 불리는 히말라야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히말라야. 그곳은 이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 현장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3: 네, 영상 함께 봤는데요. 히말라야의 빙하호수가 그렇게 풍경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 취재하셨는데 PD님 어떻습니까?
4: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14년에 갔을 때는 빙하 홍수가 터졌던 상황은 아니었고 예전에 터졌었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0: 왜그 현장이 안 치워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안고 갔는데 이게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때 시한폭탄처럼 이제 비유가 됐던 임자호수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뭐 대중교통도 없어요. 예. 그래서 8일 동안 꼬박 걸려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임자호수의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건너편 산에 반나절 걸려서 300m, 400m를 올라가서 그걸 찍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아, 이래서 이게 대자연이구나.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1: 네. 과학자로서 박사님, 이 화면도 보시기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네팔 참사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2: 예, 맞습니다. 12년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빙하호가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이었지만, 이번 네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상승 때문에 빙하라든지 아니면 산 비탈의 어떤 그 체력, 그다음에 이런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지만 대상 자체가 빙하호에서 산 자체로 옮겨간 그런 사건이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5,200m 높은 곳에서부터 뭐 1,200m까지 구르륵 안반하고 암석하고 빙하 같이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모든 물, 흙 이런 것들을 다 날리다 보니까 뭐 토속률을 이루어가지고 밑에 있던 그런 하류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없어진 하여튼 한마디로 복합재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까 PD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빙하호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일까요?
2: 아,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뚝이 터지겠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한폭탄에 보면은 그 시간이 쭈룩쭈룩 나오잖아요.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 시한폭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2: 예.
1: 폭탄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벌써 12년 전 영상인데요. 그때는 그래도 가능성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박사님,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2: 보면은 2014년, 15년 이때쯤보다 지금 온도 자체가 작년이 보면은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1.4도까지 온도가 상승한 정말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온도 상승도 가장 빠르고 눈이 덮여 있는 기간, 히말라야라든지 네팔 있는 그 지역에서 눈이 덮여 있던 기간이 23년 동안 가장 짧았던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천천히 그 기온이 상승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들한테 다가올지는 몰랐던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2014년 취재진이 목격한 히말라야의 위기가 2026년 참사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 원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끝에는 결국 우리 인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여쭤봅니다.
2: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보면은 기온 상승,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간의 화석연료를 주범으로 이미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지목을 한 상황이고요. 과거 기록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코어라든지 이런 과거 기후 변화를 지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한 200만 년 동안 그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00ppm 이 정도 수산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420을 훌쩍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은 아, 이렇게 높아지는 게 자연 변동이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간섭이냐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산화탄소 증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 온실가스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뭐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다. 그 질문 최평순 PD는 이미 2019년에 던졌습니다. 우리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였죠. 히말라야라는 하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0: 과학자들이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감지해서 인류세라는 말을 만들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세는 인간이 지질 시대를 바꿀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공룡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멸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문명이 소행성 충돌에 비견될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그 자체가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신선하기도 하고 이제 히말라야가 이제 얼음, 빙권의 문제라면 이제 공기는 대기권, 그다음에 야생 동식물은 생물권 이렇게 빙권, 대기권, 수권, 생명권 등 지구 시스템 곳곳의 변화를 인류세라는 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더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보여주기 쉬워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 네, 행성적 차원의 변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3: I think we definitely in a period in the Earth's history where one species is changing the surface completely.
4: 이날 하루 500만 킬로그램의 불꽃이 공중에 터졌습니다. 불꽃놀이 다음 날 대기 오염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와 생존권을 두고 다투던 다른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1: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참 보는 것만으로도 갑갑해지는 요즘의 우리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는 PD님의 시선이 몇 년 사이 또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이제 자연의 일을 인간의 일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네, 원래 이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건데 지금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인류의 숫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히말라야 방송이 나가던 2014년에는 73억 명이었어요, 인구가. 근데 지금 2026년에는 83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좀 넘는 사이에 이제 10억 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버리는데 지구에 탈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지경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행성적 차원의 변화까지 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1: 네, 이런 인간에 의한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가 변화하는 흔적 얼음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죠. 박사님은 빙하 전문가시니까요. 빙하 코어 데이터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나요?
2: 예, 주변에 빙하 코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자료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빙하 코어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대기 성분을 눈과 같이 갖고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눈이 얼음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시절에 있던 그런 대기 자료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타임캡슐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80만 년 정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뭐 300ppm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자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20을 훌쩍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런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류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이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지층에 그런 1950년대부터 그 핵실험을 할 때 나타났던 그런 플루토늄과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호수에서 어떤 진흙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층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아, 지구에서 오랜 뭐 45억 년, 50억 년 동안에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인류세 같이 뭐 우리가 지구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빨리 지구를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과 함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인간이 지구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5: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사막화가 심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동식물들은 멸종하기 시작하죠. 2도가 오르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상당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되죠. 3도가 오르면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생은 물론 사람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습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칩니다.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1: 네, 지금 보신 화면 불타는 숲과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화한다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는 큰 위험으로 번지는 걸까요?
2: 사실 기후 관련돼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할 때는 30년 정도의 그 자료들을 평균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는데 자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결국엔 속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기들이 적응해서 오랜 동안 자기 터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터전도 없어지고 적응기작도 많이 너무 빨리 변하는 바람에 이 시간을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비가 계속 많이 온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적응을 할 텐데 너무 집중된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산불 때문에 한 지역이 통째로 다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생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박사님, 그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까?
2: 안타깝게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호주 가다 보면은 정말 예쁜 그런 산호초 그런 관광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202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 바닷물도 많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 84%가 백화현상. 그러니까 산호는 한번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턱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요즘에는 하나둘씩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1: 결국 PD님도 그래서 카메라를 기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군요.
0: 네, 뭐 지구라는 이제 집이 불타고 있거나 지구라는 집에 물이 차고 있으면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테니까 어떻게 그 영향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후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구름의 변화, 이제 구름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물방울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뭐 모래 폭풍을 보여주려면 모래 알갱이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물방울이나 모래 알갱이에는 감정이입을 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랑 가까운 이제 영장류, 뭐 포유류, 척추동물의 이제 어떤 행태 그리고 그들의 눈만 봐도 이게 다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1: 네. 빙하가 녹는 일과 또 생명이 사라지는 일, 지금까지는 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말라야의 얼음, 남극의 얼음, 또 뜨거워지는 바다, 낯선 날씨, 사라지는 생명, 각각 다른 사건들처럼 들리지만 박사님, 사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2: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학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하면 물리는 물리만 하고 화학은 화학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각 그 전문 분야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었는데 결국에 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몸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또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태양에서 우리 모든 생명이 근원이 태양이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에서 큰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이 열이 넘어가는 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열을 넘어서면은 배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배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 뜨거운 열 중에 91%가 바다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기 중에는 한 1% 정도만 그 열을, 그 넘어가는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뜨거움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바다가 91%를 갖고 있으니, 아, 지금 우리가 정말 노력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커다란 열이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더 큰 재난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한쪽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쪽의 변화를 부르고 그게 또 다시 처음의 변화를 키우는 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정확하게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그쪽 안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되먹임 현상, 그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쇄작용,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번에 일파만파 식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되먹임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경우가 북극의 해빙이 점점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바다의 북극에는 얼음이 많아가지고, 얼음이 많으면 겨울에 하얘니까 태양열이, 태양 그 빛이 이제 다 반사가 돼서 어느 정도 그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빙이 없어지다 보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커먼 바다는 훨씬 더 많은 열을 흡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해빙을 더 많이 녹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되먹임 현상들이 꾸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되먹임 현상이고, 이번에 네팔 같은 경우에는 빙하, 그다음에 안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오면서 몬순 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던 흙도 같이 쓸어 내려가고, 그다음에 지형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협곡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가 다음번, 그다음번에 이런 점점 어려운 복합재난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듯이 일어나는 게 하나의 어떤 연쇄작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피드백 같은 되먹임 현상은 기저,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그 연쇄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계속 그 강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박사님 혹시 어떤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오는 걸까요?
2: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선 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 넘지 말아라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산호초 얘기했을 때는 1.2도가 선 넘지 말아라 했는데 벌써 1.4도가 넘어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턱이라고 보고 있고, 남극과 그린랜드에서 그런 문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미 넘어간 것도 있어요.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이 문턱이 사실은 지역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너무 달라서, 하나로 우리가 아,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편하거든요. 이제 정할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이걸 넘지 않는지가 명확하지만, 동네마다 성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아, 우리가 어떻게 각종 그 다른 성격의 그 선을 정하고 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정의라든지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행동이 취하지 않으면 선 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뿐인 지구라는 제목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뿐이라 소중하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지구라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0: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구를 하나의 이제 생명체로 이해하면은 편한데요. 마치 그 영화 아바타에 나온 가이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처럼 이 지구도 이제 먹고 숨쉬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순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구를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계속될수록 더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가 그것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해결하고 알아야 될 게 점점 많아지고 또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또 그 신호는 우리 일상에도 있을 겁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6: Can you see the sweat on my forehead? It's so hot today. I've been here for 5 minutes and I'm already sweating all over. I'm pretty sure this year the Amazon is suffering from its worst heat wave and drought ever. The water level in the Negro River reached its lowest point in 121 years since 1902. even more heartbreaking is that over 150 river dolphins, which are considered an endangered species, have died here in Lake Taffé in recent weeks.
7: Pero insiste.

0: 때 아, 이게 남의 일 아니냐, 너무 먼 미래 일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그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상상의 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게 위험 요소를 정의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오랜 그 기상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3년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100년 전보다 여름이 벌써 25일이나 길어졌고 겨울은 22일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벌써 이제 기후가 바뀌었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름이나 겨울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는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평상시 이번 여름이 특히나 또 더웠는데, 폭염 일수가 1910년대에 한 8일쯤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7일? 그리고 열대야. 밤에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한 7일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28일, 4배 정도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줄었는데 한번 올 때마다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추운 날씨가 온다든지 아니면 혹한이 올때뭐 짧게는 오겠지만 너무 추운 그런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이상기후, 언젠가는 그냥 날씨가 되는 걸까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일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볼때 과거에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이제 워터월드라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SF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아 SF 영화니까 저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게 거의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SF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로 이제 벌써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과거에 얘기했던 이상현상이 지금은 이미 평상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열대야라든지 이런 폭염은 거의 뭐 여름철마다 계속 있는 그런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너무 일상화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상현상으로 보질 않아서 그게 더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네. 인류세라는 거대한 문제를 또 PD님은 결국 우리 생활 속에 날씨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라고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폭우 취재인데요. 기상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생산하는지를 이제 장기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총괄 예보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당 50mm의 비만 와도 난리가 났었다. 근데 이제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오는 게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해에도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당연히 왔었고 뭐 작년, 재작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왔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요. 올해 8월에도 거제에 124mm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인명 참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뭐 거의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 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였는데 이 기후가 날씨로 체감되는 수준까지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1: 네, 우리는 최근 히말라야 빙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생명으로,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오늘의 날씨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20년 뒤는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박사님 영상 보셨는데 우리 2100년 말고 딱 20년만 보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가 20살 성인이 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30 중반이 되는 2046년. 그 아이들의 지구, 어떤 모습일까요?
0: 다시 예전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봄에 마스크도 안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뭐 산이고 강이고 놀러 다니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황사에 또 미세먼지에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일상화됐잖아요. 과거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여름철의 폭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 20년 후면은 뭐 당연하다라고 느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너무 많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과학적으로 볼때 지금까지도 산업혁명 이후로 한 1.4도가 상승을 했는데 뭐 우리가 그 온실가스, 온실기체를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하더라도 한 20, 30년 후에는 2도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는 예측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보다도 한

0: 0.5도가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0.5도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0.5도만 올라더라도 37도면은 뭐 미열이 생기고 뭐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아예 그때 2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현실로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반성이 많고 앞으로도 이런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급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중요한 걸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미 피할 수 없는 변화는 무엇이고, 또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아직 막을 수 있는 변화는 또 무엇일까요?
0: 예, 정말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미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관한 그런 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팔 같은 경우에도 빙하를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우리가 잘해서 관측을 통해서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재난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앞으로 뭐 2도나 3도나 올 그런 더 더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계속 지금부터 모으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올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12년 전에 히말라야에서 미래의 위험을 또 PD님이 촬영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카메라를 든다면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2: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다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보다 더 빠르게 수온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바다 속에 들어가면 형형색색의 산호도 있고 바닥 속 풍경이 꽤나 다채로운데 20년 뒤 바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바다의 변화상이 클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반도의 바다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1: 네. 이제부터 우리한테 20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놓쳐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박사님과 피디님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제가 남극 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의 위대함을 바로 느꼈고요. 너무 큰 얼음 때문에 야, 이건 진짜 정말 점 같은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빌려서 잠깐 이 터전을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 방법을 모르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20년 후에 있는 우리 그 자손들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해법을 그 간과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후 뉴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주는 시간에도 계속 지구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빙하호는, 매년 어딘가에서 이제 터지고 있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크지가 않을 뿐이지, 작게나 아니면 재산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참 바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안 주면은 이 집이 더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도 우리의 지구는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14년 히말라야에서 카메라에 담은 미래를 우리는 2026년의 현실로 만났습니다. 정작 이 위기를 가장 적게 만든 곳이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큰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만든 건 우리 세대지만 떠안아야 할건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를 봤습니다. 2046년입니다. 그 미래가 어떤 얼굴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쩌면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0: 박신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액션 후에 이 케이팝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버스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2: Our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2: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 함께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돕고 30살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쓴 거는 50대 이야기입니다. 50이 지천명,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내 안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지천명이 되나? 저 지천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천명이 지금 되고 계세요? 내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라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 나의 관계를 재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살면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이냐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가는 관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20대 때하고는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방전이 돼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가수 얘기도 같이 좋아하는 척 해주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운동장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0대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를 계산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에너지는 줄었는데 관계는 그대로니까 나는 몹시 피곤해지는 거죠.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특히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전두엽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저 친구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저 친구랑 있으면 돈을 잘 내. 저 친구랑 있으면 길을 잘 알아. 유용함의 친구죠. 두 번째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땐 그 친구를 꼭 데려가요. 즐거움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번째 덕의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유용한 존재냐, 재미있는 존재냐, 덕의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더 번아웃 시키고 기가 빨리는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있어요.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전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그냥 모임이 만들어져서 누군 총무가 또 잘해. 그래서 자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의무감으로 내가 계속 가는 모임이었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 모임이 만약에 없어도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모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모임에서도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차피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하다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세월 있다가 다시 또 좀 친해지기도 하고 계속 친한 관계는 배우자하고만 계속 친하면 돼요.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유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50대가 되면 우리 스스로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꼰대라는 말은 전두엽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원래 성질 난다고 그 성질 그대로 부리는 거는 동물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은 전두엽이 그 감정을 조절해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 잘 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죠.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약해져요.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 원래

꼰대라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선 내가 젊은 세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공유는 하지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30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50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지금의 50대가 20대, 30대 때도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잔소리하는 윗사람들 말 들이박으면서 지금 50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대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늘 하는 말 첫 번째는요. 조언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자. 저도 모르게 아 그거 옛날에 나 처음 인턴할 때는 저 전공이 할 때는 내가 전문의 처음 됐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를 닫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는 합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말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흉내냅니다. 제자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 그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50대들, 60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세 번째, 제가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SNS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거에 적응 제일 잘하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 5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해도 쉽게 습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는요. MZ세대가 어른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내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또 존중을 해줍니다. 소통의 품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 가뜩이나 지금 있는 관계도 줄여나가고 손절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치매 예방과 외로움 방지,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며요. 관계의 질이 또 노후를 결정한다며. 그럼 그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50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들 중년기가 넘은 5, 6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학번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에서는 그게 쉽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넘버1인지 넘버3인지가 정해지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높은 위아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운동, 이걸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공통점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들 있잖아요.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 갈 때 좀 도와주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아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도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네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두세 명만 모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서로 인간성까지 공유하고 서로 정치색까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만 같으시면 됩니다. 매주 한번 한 시간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는 작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게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이후부터 시작하는 나다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2: 혹시 저분이 오늘의
3: 안녕하세요. 장원 씨, 원 씨. 네. 어서 오세요.
1: 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어묵계 백만장자.
3: 꼬치 어묵 3억개를 만든 어묵계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2: 굉장히 좋아합니다.
3: 1등 공신 우리 아내입니다.
4: 안녕하세요.
2: 지금은 안 하시죠?
4: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손 메디가 다 굽어가는 거. 그때 당시에 참 누구나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퍼지 캔트리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1: 예.
0: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1: 맞아요.
0: 거고.
1: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아,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0: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1: 그렇죠. 아니,
0: 거예요.
1: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근데
1: 예.
0: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큰일
1: 그렇죠.
0: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1: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아우,
0: You have
1: 배고파.
0: stomach ache?
1: No, no, no. Hungry.
0: 아.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cooking movie.
0: Cooking videos.
1: 비디오. Cooking
0: 아,
1: video make me hungry. Yeah, 아우, starving.
0: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with you,
1: Yeah.
0: but they're so satisfying.
1: Oh,
0: Hungry but
1: satisfying.
0: still. Oh,
1: Oh,
0: yeah,
1: so
0: I love
1: fun.
0: them. Yeah.
1: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0: Diet.
1: Diet.
0: We need a diet.
1: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0: Ah, that's the
1: so
0: reason.
1: yeah, fail. Diet fail.
0: That's it.
1: Eh?
0: I'm cooking ramyun.
1: Huh?
0: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라면?
0: I can't resist. It looks so
1: No, I have
0: delicious.
1: to lose weight.
0: I'm cooking ramyun.
1: 라면? 맛있겠다. 두개 끓여! 맛있겠다.
0: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1: 아, 그쵸.
0: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1: 아,
0: 보니까.
1: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0: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1: 예. 네.
0: 또 만족도 됐다가 또
1: 맞아요.
0: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0: 대리만족.
1: 예.
0: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1: 그쵸.
0: Alright.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3: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3: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그럼 뭘 만드는 영상인 건 거죠?
0: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1: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나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0: 네. Okay.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1: 네,
0: 만들어요? 헝그리하게.
1: 배고프게.
0: 정답 맞습니다. There
1: Yes.
0: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리. 리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1: Hungry, hungry.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hungry보다
1: 나 배고파
0: 더 강력.
1: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알죠? 근데 starve예요?
0: 근데
1: 그러면
0: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1: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0: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1: 네네.
0: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1: Starving.
0: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헝그리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1: Make
0: 목적어가 me고요.
1: me
0: 형용사는
1: hungry.
0: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0: 쓰면 되는
1: 그러네요.
0: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1: 네.
0: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1: 아.
0: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0: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1: Don't make me sad.
0: 그렇죠. Don't make me sad.
1: Yeah.
0: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1: 네.
0: 둘째 딸이 따님이 아 그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1: 아, 맞아요.
0: 남편분한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면 어떡해요?
1: She makes me happy.
0: 우리라고 해보면 과거로.
1: She makes us happy.
0: 그렇죠. She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1: 아.
0: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1: 맞아요.
0: Something like that. Alright.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1: Don't make me sad.
0: She made us happy.
1: She made us happy.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 본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 ASMR 있죠?
1: 아,
0: 삭삭삭삭삭삭 썰면서
1: 써는 소리.
0: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1: 맛있겠다.
0: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1: 오.
0: Right,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네, 그런데 자, 볼게요.
1: 응?
0: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1: 그러니까.
0: 네, 그게 대리만족이죠.
1: 바로 대리만족.
0: Yes.
1: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0: 만족스러운 거.
1: 근데 이게 또 품사가 satisfy.
0: 품사가 항상 에.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1: Satisfy.
0: Okay.
1: Yeah.
0: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1: 네.
0: 우리 계속 배워갈 거니까요. 그쵸?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1: 아!
0: ing가 들어갔습니다.
1: 네.
0: 자,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Please.
1: 아까 그거 쓰면 되죠?
0: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주세요.
1: 아, 그게 동사군요.
0: 아하.
1: satisfy. 요렇게.
0: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1: 아.
0: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atisfying 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1: 그러네요.
0: Okay, so oh,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they가 뭐겠어요?
1: 데이?
0: 사람들인가요?
1: 아니요, 쿠킹 비디오스.
0: 맞아요.
1: 예.
0: 쿠킹 비디오스를 데이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면 데이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그래서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에요?
1: 너무, 완전.
0: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1: 에이.
0: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1: 아주.
0: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Alright? So 뒤에 형용사로서 간단하게 입형작 해볼 겁니다.
1: 네.
0: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1: 네.
0: 습한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Humid.
0: Humid. H-U-M-I-D.
1: Yes.
0: 네?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1: 네.
0: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냥 humid이 아니라
1: so humid.
0: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1: Complicated. Complicated.
0: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1: so complicated.
0: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1: 네.
0: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오늘 엄청 습해.
1: Today is so humid.
0: 그렇죠. Today is so humid.
1: Mm-hmm.
0: 자,

0: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The
1: The question
0: 과거로
1: was
0: was.
1: so complicated.
0: 그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아하.
0: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죠?
1: 그러게요.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1: Today is so humid.
0: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 하는 게 뭐예요?
1: 동의하다.
0: 동의하다. 자, 그럼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1: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것
0: 오케이, 정답.
1: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Yes.
0: 학창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신가
1: 아유,
0: 보네.
1: 열심히 또
0: I like
1: 공부했어요.
0: that.
1: 예.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네.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네.
0: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몸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1: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0: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1: 어, 그래요?
0: 그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1: 도플갱어 스타일.
0: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1: 예.
0: 갔다 오는 길에 피자집을 같이 들려요.
1: 아.
0: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1: 네.
0: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1: 그쵸.
0: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1: 학교 다닐 때다 똤나
0: 아,
1: 봐요.
0: 그래요?
1: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0: 아니,
1: 있거든요.
0: 미국도 똑같습니다.
1: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0: 아, 그게
1: 어,
0: 이유야.
1: 그게 이유야.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0: 네.
1: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0: 실패하는 거죠.
1: 실패하는 이유야.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0: 오, 오케이.
1: Yeah.
0: F-A-I-L, 오케이.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그쵸.
0: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막
1: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1: 예.
0: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 실패.
0: 기회에 실패.
1: 어, 이거 뭐냐면
0: Failure?
1: No.
0: No?
1: 실패도 똑같아요. Fail.
0: Fail.
1: 깜짝 놀랐죠?
0: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1: Failure?
0: Failure.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어, 근데 저는 조금은 좀 생소한데요?
0: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막 이럴 때
1: I'm
0: 있거든요.
1: failure.
0: 그럴 때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1: 아.
0: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1: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0: 그럼요.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라고 했어요.
1: 네.
0: 그때 wh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1: 그쵸.
0: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1: 네.
0: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1: 실패하는?
0: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이런
1: 아,
0: 느낌입니다.
1: 바로 그거야.
0: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1: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미리 그게 얘기가 나왔을 때,
1: 네.
0: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1: 그죠. That's why
0: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1: People watch this program.
0: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본인이 네. 되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오. So 인기가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1: 네.
0: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Oh.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1: Mm-hmm.
0: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서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1: 네.
0: 자, 한번 연기해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1: 아하, that's the reason.
0: That's the
1: reason.
0: Reason.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1: Yes.
0: That's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1: 물론,
0: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더 포멀해요. 격식이기는
1: 네,
0: 해요. 근데
1: 예.
0: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1: 그쵸?
0: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1: 어떻게 되죠?
0: 없어요.
1: 뭐 먹으러 가나요? 아유.
0: 나 라면 끓인다.
1: 네. 아,
0: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1: 네.
0: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1: 두 개 하나 해.
0: 이어지죠.
1: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오.
1: I am making 라면.
0: 오케이. That's it. I'm making 라면.
1: 왜냐면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다 끓는다가 되잖아요.
0: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0: 좀 신기하죠. 한국, 네.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1: 다것 있는데.
0: 같아요.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Alright, 자, making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1: 네.
0: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cooking으로
1: 아, cooking.
0: 썼습니다.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cook이 뭐죠?
1: cook은 요리하다.
0: 맞아요.
1: 네.
0: cook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 cook 쓰고 make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1: 네.
0: you remember?
1: 뭐죠?
0: 오케이. 자, 네.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1: Yes.
0: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1: 그렇죠.
0: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불로 막 뒤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1: 아, 맞아, 맞아.
0: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make를 써요.
1: Make sandwich.
0: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것을
1: make를 써야
0: 되겠네요.
1: 되는
0: 해요.
1: 네.
0: Okay?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1: That's it.
0: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1: 못 참겠다.
0: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Oh,
1: 네.
0: That's it. That's it. Okay?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1: 네.
0: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슈퍼마켓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1: 다예요?
0: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좋아요.
0: Let me show you the

0: This is here. 자, 읽어주세요.
1: 네, that's it. Go to bed.
0: Right. 이거 좀 강하죠?
1: 네.
0: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장난감 얘기를 할 때
1: 네.
0: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1: 오.
0: 거기까지.
1: 거기까지야.
0: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1: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1: 그쵸.
0: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1: 그쵸.
0: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오.
0: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 볼게요. That's it. Go to bed.
1: That's it. Go to bed.
0: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1: 네.
0: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1: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1: 네.
0: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1: Yes.
0: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를이고요. 과거입니다.
1: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1: Yeah,
0: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1: Don't make me sad.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1: 네?
0: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That's why 뭐뭐뭐
1: yeah.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Al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어우, 좋습니다.
1: Yeah.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0: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미션 해결할게요.
3: 세계 이렇게 미션 해결.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
5: Yeah, that's it. I'm cooking ramyun.
4: Ramyun?
5: I need to eat it now. Oh, sorry.
4: No, no.
2: Oh,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 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2: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입영작 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3: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아무로 그냥 바울 한 땡겨, 빌딩 땡겨봐.
3: 아, 부실해. 부실하다. 야, 힘 좋다. 아, 예, 예. 아유, 아유. 아,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역시.
5: 너무 좋아요.
6: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3: 어?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살이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70세의 청년들을 미혹시킨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에게 검토라는 말은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나만의 기준에 따른 성찰을 말한다는 거죠. 그동안 7차례 강의를 통해서 함께 50대에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검토했습니다.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돈의 문제.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치가 연구를 했는데요. 왜 흔히들 뇌는 나이 먹고 나면 다신 안 변해, 그러니까 성격 한번 생기면 안 바뀌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는 사실은 평생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머리에 피가 마른 다음에도요, 뇌는 50대, 60대에도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계속 뇌 자체, 뇌세포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음악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거, 그 돔 설계를 72세에 맡았다고 합니다. 하이드는요,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이 주로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60대 때 나왔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50대가 거의 끝날 때쯤, 제 또래 때 썼단 얘기고요.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늙었다는 게 일을 새로 시작하는 핑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후기 번영, late blooming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늦게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뇌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력 좀 떨어지고요.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 기존에 내가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이거를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찰력과 판단력은 50대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꽃도 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여름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 중에도 늦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5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현실성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지를 대충 알아요.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플랜 A, B,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가진 게 50대를 걷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남들이 만든 레이스를 뛰어왔어요. 남들이 만든 목표를 향해서 뛰어왔고요. 남들이 만든 줄에 서서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허위적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는요, 내가 만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만든 경주를 뛸 차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목표, 그게 나다움이면 그 나다움은 어떻게 찾아올까? 나다운 게 뭐지?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내 성질이 뭔지도 모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죠. 내 성질이 뭐냐고, 내 사주가 뭐냐고,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까지 겪고 있는 핵심 숙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난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나죠. 근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20대 때부터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남들이 원하는 나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직업, 배우자가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고 인정하는 성공, 그것들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에서 제가 뭘 할 때 시간이 잘 가는지, 뭘 할 때 기쁜지, 나의 가치를 찾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뭘 할 때 시간이 잘 흐르죠? 몰입한다 그러죠? 정말 재밌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라요. 내가 잘하고도 의미 있는 일,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강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로 기분이 괜찮지? 무엇을 할 때 정말 기분이 뿌듯하지? 이거는요,
여러분의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와 연결되는 질문인 거죠.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야 저의 인생의 좌표를 찍을 테니까 이 세 가지가 적당히 만나는 게 나다움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나만의 삶의 철학을 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스토아 철학에서 행복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한국말로는 그냥 행복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내 본성에 맞게 탁월하게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올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록을 보면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매일 일기를 쓰죠. 그 일기가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록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죠. 제가 그 전문의 초년병 시절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 뭐 윗분들하고 지낼 땐 이래는 게 좋을 것 같아.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디 여행에 대한 또 저의 얘기, 영화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신과적인 해석을 하면서 후배나 제자들한테 하곤 했어요. 그 당시는 제자고 지금은 동료 학자인 친구가 그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게 한창수 정신과 교수님의 개똥 철학이었다고. 나만의 삶의 철학이 개똥 철학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2000년 전에 그분들의 철학도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개똥 철학이었을 수 있어요. 나만의 삶의 철학을 만든다는 게 거창한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중에서 뭘 중요시 여기고 계세요? 돈 문제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있으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죠. 인간이 매사에 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인공지능이 답해 줄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를 결정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 기억을 가지고 살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자신, 내일의 자신, 10년 후의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실천 과제가 그겁니다. 10년 후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지금 50대인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혹시 배우자분하고 노후를 어느 동네에서 보낼지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제 배우자와 같이 우리는 노후를 어디서 보내다가 가게 될까라는 얘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하고 10년 후에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것들을 이뤄냈을 것 같으세요? 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오늘 할 일이 있고요. 내년까지 제가 할 일이 있고요. 10년 후까지 할 일을 적어놨어요. 뭐 그거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편지가 제 삶의 나침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이 없는 저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처방은요. 50의 삶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50의 모든 감정은 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울하고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분노하고, 또 억울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꼭 잘못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시기가 그냥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그냥 자주 깔아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중년기가 지나서 호르몬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까 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 막 여러 개 생겼다가 바뀌잖아요.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왔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왜 느끼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내 감정이 이래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의 가치를 검토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무엇을 할 때 내가 나답다는 느낌이 드는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검토된 삶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살기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내 인간관계를 검토해 보시고요. 내 몸 건강을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단테가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서 글을 시작을 했어요. 그 숲을 통과한 뒤에는 별빛이 가득 쏟아지는 천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어두운 숲도 통과하면 반드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몰라요. 지나기 전에는 그 깊고 풍요로운 삶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속 걸어야 되는 시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늦는다는 건 없습니다.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걷는 속도와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50을, 여러분의 중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8번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2: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서재 짓고 현관 짓고
3: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2: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1: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4: 흥대원동, 신해동, 서강교동에 신촌, 오늘이 한남동, 한남동에 이태원, 서귀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5: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6: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7: 혹시 저분이 오늘의...
8: 안녕하세요, 장원 씨, 원 씨. 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어묵게 백만장자, 꼬치 어묵, 삼억개를 만든 어묵게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7: 굉장히 좋아합니다.
8: 1등 공식 우리 아내입니다.
9: 안녕하세요.
7: 지금은 안 하시죠?
9: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8: 손 메디가 다 굽어가네. 그때 당시에 참 너무

0: 혹시 꽃게잡이 나오셨나요?
1: 아, 아내보다 더 이뻐.
2: 빨라!
0: 이맘때가 되면요, 가슴 설레게 기다려지는 녀석들이 바로 이 꽃게.
2: 봄에는 남게고 가을에는 숙게라고 꽃게가 많이 나와요, 지금.
0: 찜통 열기 속에서 더 선명해진 저 붉은색과 애간장 살살 녹이는 감칠맛이 폭발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맛이 어떻다고요?
1: 아, 맛있다. 살찌고.
0: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여럿이 함께해야 제맛이라는 그 꽃게 찾아 오늘도 떠나봅니다. 여수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연육교 공사가 한창이라 아직까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개도입니다. 개도 주변에는 작은 섬들이 여럿 있는데 마치 이 섬들을 품고 거느리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덮을 개자가 붙어 개도가 됐다는군요. 오늘의 주인공,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1: 아이고,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지. 바다에 갈 때는 언제나 기대가 되고 또 희망이 있잖아. 기분이 좋지. 돈 벌어갖고 오는데.
0: 그뿐이 아닙니다. 선장님 곁에 늘 한 몸처럼 붙어있는 한 사람. 바로 부인이라죠.
2: 꽃게가 많이 나와요, 지금. 봄에는 남게고 가을에는 숙게라고 맛있어요.
3: 원래 바다에 사셨어요? 아니면은?
2: 아니요, 저 경남 창녕이에요. 배도 몰랐는데 여객선도 어디 생긴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맨 많이 힘들었어요. 먼 바다에 가니까 파도가 치면 배가 들어가면은 산이 안 보여. 저래 높은 산이. 네. 하늘만 보여. 그때 막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0: 육지 처녀가 섬으로 시집 와서 언 40년. 남편 따라 사시사철 바다를 누비다 보니 이젠 뱃사람이 다 됐습니다.
2: 꽃게다!
0: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내려졌던 금어기가 해제되고 나서 가을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0: 뭘 그렇게 자르세요?
1: 아, 곱게 잘 잘라요. 안 자르면 풀어요.
0: 울린 적 있으세요?
1: 예.
2: 그런데 선장님은 왜 자꾸 아내 얼굴에 꽃게를 달보시나요?
3: 예, 이걸 더 훨씬 이쁘지. 이걸 더 이뻐. 아, 아내보다 더 이뻐. 이게 발이 안 떨어져야 돼. 집게발이. 집게발이 안 떨어져야 이렇게 돼야지 상품이 되는 거야. 발이 떨어지면 B급이야, B급.
1: 진짜 크다.
0: 진짜, 오, 이 얼굴. 대박 대박.
1: 네.
0: 너무 강아지도 쓰고. 기분 좋으세요?
1: 네.
2: 태어나 처음 물 밖으로 외출한 꽃게. 질세상으로 돌아가니 발놀림이 여간 좋은 게 아니죠?
3: 이게 암놈이야. 얘 둥그런 것이 암놈이고. 암놈은 좀 이렇게 통통하잖아 이렇게. 다르지, 체형이 좀 다르잖아요.
2: 알을 품는 암캐는 확실히 배 쪽이 둥글둥글하죠.
0: 아버님은 암놈이 좋으세요? 순놈이 좋으세요?
3: 나 봄에는 암놈이 좋아. 가을에는 순놈이 좋고. 암놈은 6월달부터 산란을 해. 순놈은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살이 꽉 차있다고 해요.
2: 배 타고 나온 지 5시간 만에 선창 바닥에 설치된 물탱크를 꽃게로 채워봅니다. 제법 많이 보이긴 하네요. 고수온 현상으로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바다 생태계. 올해 조업형편은 어떤지 참못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망 설치하러 가는 길에 여쭤봤죠.
0: 마음에 드세요, 수학년?
3: 수학년! 맨날 만족해야지 뭐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내일 팔아봐야지 이제 경매를 잘 받아야지. 지금 우리 어장 깃발이 이렇게 쭉 나졌잖아요.
2: 내 구역을 알리는 깃발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죠. 그 깃발 주변으로 꽃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망이 연달아 줄을 섰습니다. 꽃게잡이 방법으로는 크게 통발 그리고 자망이 손꼽히는데요.
0: 자망이 어떻게 해서 벌려서 오는 거예요, 원리가?
3: 그물이 이렇게 지금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여기서 1m 바닥에서 밑에는 납이 있어. 그래갖고 2m 여기 위에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꽃게가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이렇게 깃게다에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2: 그런데 운전수가 바뀌네요.
1: 비행기만 몰고 다 몰아요.
0: 배 면허는 언제 따셨어요?
4: 한 10년 넘었을까요?
0: 어쩌다가 배 운전까지 하셨어요? 여객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셨어요.
4: 우리 아저씨 편하려고 나를 시킨 거지.
2: 말씀은 그래도 운전 솜씨만큼은 능수능란하십니다.

0: 이 목소리의 주인공, 선장님 맞죠?
1: 어디 가세요, 새벽 부터?
2: 어제 잡아놨던 그 꽃게, 돌산 수협에 이제 입하내러 가야지.
1: 이 시간에 가세요, 근데?
2: 일찍 가야지 돈을 많이 받지.
0: 바닷속에 저장해두었던 꽃게를 싣고 위판장에 있는 돌산항까지 배를 타고 25분쯤 갑니다.
3: 아침으로 현장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다른 고기 잡는 것보다 새벽에 매일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가니까.
0: 그 시간에도 훤히 불 밝힌 배들이 즐비합니다. 어둠을 뚫고 육지로 향하는 배들이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위판장 한켠에는 콘크리트 수조가 마련되어 있어요. 잡아온 고기를 임시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3: 이거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암놈 죽은 거 준놈 크기별로
0: 이날 가지고 온 꽃게가 100kg가량. 선별 작업에도 꽤 시간이 소요됩니다. 새벽 3시부터 서두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를 일찍 여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분들 손에 잡힌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녀석들입니다. 선장님은 발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아니, 잡았어?
0: 어부끼리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많이 잡았어요.
4: 많이 했는가, 많이 잡았는가?
3: 네, 많이 잡았는데 전에같이 많이 안 나오네. 평소 왜 갔다요?
4: 네.
3: 네, 있어. 바로 대낮고.
4: 맛있게 먹을게.
3: 잘 아시는 사이세요?
4: 아, 서로 이제 마을 동생. 한 50년이 넘었지 뭐. 학교 다니고 이제 바로 만났어요.
0: 아침 찬거리를 넉넉히 얻어가시네요.
5: 다 동네 분들 중.
3: 예, 이 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4: 우리 대장을 이렇게. 동생 안찬이라고 주울라.
3: 예. 우리 해 먹으라고. 아, 본보신해야 되겠다. 이야.
4: 아, 서로 마음도 좋고 서로 또 나눠 먹고의 생활을 해야 돼. 내 어미 내 한 가족이.
3: 지현아. 지현아. 문어 가져왔냐? 장거 몇 마리 가져오느라.
0: 주고받는 것은 찬거리뿐만이 아닙니다.
3: 어머, 정말 이제
4: 얼마나
0: 경매 맡길 물량이 좀 모자랄 땐 서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으니까요.
3: 딱 좋네, 사이즈가. 아침 들어 여기 오면은 필요한 거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0: 어느덧 훌쩍 다가온 경매 시간. 인사를 마치고 나자 순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데요.
3: 오늘이 물량이 적으니까 중매인들이 좀 손을 많이 낼 것 같아. 비싸게 살 것 같아 오늘.
6: 기대되시겠네.
0: 드디어 선장님이 잡은 꽃게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0: 기대만큼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오늘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1: 표정이 좋으시네.
2: 8만 5천 원이네. 큰 거 한 상자 안 달아요. 아,
1: 만족하세요?
2: 만족해야지. 돈을 120만 원, 130만 원 했는데 만족해야지.
3: 얼마 빼놨어요? 한 마 빼놨더만 여 사람이 친구가 아니 하나 하지 말고 세 개를 합해갖고 네 개를 만들었어.
4: 엄청 오늘 권사님 한턱 내야 되겠네.
3: 한턱 낸다 그래도 그랬다.
4: 어 그럼 됐다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잘 받았다.
5: 다행이네요.
6: 그러면 내일도 와.
5: 뭐라고?
6: 아, 내일도 와.
5: 내일도 와. 요즘이 꽃게가 한창 물이 많이 오를 때예요?
3: 예 여물아. 빨리 깍깍 차가지고 된장국 끓여놓으면 끝내줘요 끝내줘. 간장게장 끝내주고 양념게장 진짜 맛있어. 살이 통통.
0: 그렇게 자랑하시니 안 먹어볼 재간이 없네요.

0: 다시 대도로 돌아와 마을 회관에 왔습니다. 한바탕 꽃게 잔치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1: 뜨거운 거 아닌지 아닌 거 봐. 주성진 형과님.
2: 전사님 참 만내겠습니다. 만냅니다.
0: 취향이야 다 다르겠지만 그 본연의 단맛을 즐기려면 찐만한 게 없겠죠. 소시적 서울에서 식당 일로 잔뼈가 굵었다는 아주머니의 지휘 아래 꽃게로 할 수 있는 온갖 요리들이 줄줄이 대령입니다. 자동으로 침이 고이고 어디선가 간장향이 솔솔.
3: 맛있겠습니다.
2: 아이고.
0: 차례대로 상을 들고 향하는 곳은요. 산들산들 바람이 통하는 정자.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이는 이웃들이지만 가을 꽃게 덕분에 그 규모가 좀 더 커지고 말았네요.
4: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맛있을 겁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저 팔각정에서 점심 잡순 분들 한 10년 젊어지십시오.
5: 예, 맛있게 드세요.
6: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4: 맛있게 먹겠습니다.
7: 아, 맛있다. 살찌고.
0: 맛있어. 이 맛있는 걸 나누다 보면 각별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8: 가을에는 숙회가 최고요. 파도 찼다고. 숙회가 제일 맛있어.
9: 간장게장.
8: 이거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 껍데기가 이게.
0: 껍데기 사이 투덕투덕 삐져나온 속살의 질감하며 흰밥 위에 올라간 게장의 저 붉은 빛까지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10: 껍데기가 사람하고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런 힘이 솟습니다.
11: 바로 잡아서 먹으니까 여러분이 또 주민들이 모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0: 도타운 정이 쌓이는 곳. 마음은 벌써 저 밥상 앞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12: 이 숲 안에 딱 들어오면 뭔가 상쾌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피톤치드구나.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3: 청담을류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안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안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5: 어, 그럼요.
16: 당연하죠.
1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6: 당연히 지급되죠.
14: 혹시...

0: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 보장되나?
2: 네, 제 건 보장해줘요.
0: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2: 네, 해줘요.
0: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1: 해발 2600m가 넘는 고원이 떠들썩합니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인공
2: 제일 막상막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1: 싸워야 안전하다는 소들의 사정을 공개합니다. 휘파람으로 통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단순한 휘파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3: 제 신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화가 되어 있어야
2: 되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1: 10년 전 휘파람 언어를 썼던 주인공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026년 휘파람 마을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북아나톨리아 산맥과 흑해를 따라 다양한 자연을 품고 있는 튀르키예 북동부. 산비탈로 이루어진 한 시골 마을에 약 500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독특한 소리를 찾아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아르트빈입니다. 토지의 절반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원 문화가 발달한 아르트빈. 알프스인가 착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0: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주민이 고원에 거주합니다. 아르트빈에서 가장 높은 고원 중 하나인 살르크반 고원으로 갑니다. 흑해 해안가 마을과 내륙 산악지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여름철 목초지입니다. 흑해 특유의 가파른 산세와 탁 트인 고산 초원을 자랑합니다.
1: 이곳은 해발 고도 2600m 살르크반 고원입니다. 아르트빈에서는 봄부터 여름까지 고원 각지에서 황소 씨름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엄청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0: 황소 씨름은 튀르키예 흑해 고원의 전통이자 연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힘 좀 쓰는 고원의 황소들이 다 모입니다. 전문 싸움소 품종은 아니라는데 우리가 흔히 보던 소들과 체급이 다릅니다. 체중에 따라 이틀에 나눠 펼쳐지는 경기. 상처를 입히지 않게 뿔 끝을 뭉뚝하게 다듬어주고 추첨으로 번호를 결정합니다. 경기 전까지 새로운 장소에 적응할 시간을 갖는데요.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겁니다. 무게가 570kg이 넘는 이 황소는 7년간 챔피언 자리를 지킨 황소의 혈통을 이어받았답니다.
1: 무쌤은 이 그때는
2: 긴지
1: 아 긴지 아 개천스는 옆
2: 개천스는 주주 사도 무슨 이 배시 아무서 아홉 여신을 개천스는 무슨 여덟 여신을 아홉 여신을 먼저 바시를 사라라
1: 안나도
2: bunlarda şey var. Söz hayvanlar bize taze zaman attığın zaman bunların da kafaları tam gelişmemiş oluyor. Boynuzları gelişmemiş oluyor. O yüzden boynuzlar da çok kolay yara alıyor. Ama yeşil yedisini mesela aldığı zaman fazla yara almıyor. Güreşmesi de iyi oluyor.
0: 지난 경기 이후 1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했다는데요. 운동선수들처럼 훈련을 시킵니다.
2: normalde mesela yemi dışarıda kayırdığından gezdiriyorsun getiriyorsun yani. Mesela açılsın artık daha şey yapsın.
0: 훈련을 담당한 에키스 씨는 매년 소 씨름 대회에 나옵니다.
3: Yani gönülden gelen, içten gelen bir has şeydi o. Hastalık. Bu yani devamlı benim akırımda o kuzu olur. Bir iki inek olursa bir tane illa ki o kuzum olur. Güreş tosun bu.
1: Peki o zaman oğlunuz mu? Bu mu?
3: Kopal.
1: Şaka yaptım. Evet. Çok iyi oldu ya. Merhabalar. Merhaba.
0: Orada bekleyeceğiz. 오늘 경기를 앞둔 소입니다. 네 살인데 첫 출전입니다. 소의 이름 다일은 강하다는 뜻인데 챔피언이 목표입니다.
1: Siz bu yarışa neden katıldınız? Katılmak istediniz?
3: Biz de severek bir spor yapıyoruz. Sevdiğimiz spor dalıdır. Boğalarımız bizim canımızdır, bebeğimizdir. El bebek gül bebek besleriz. Bir çocuğa nasıl bakılırsa boğaya da öyle bakılıyor.
0: 소는 평소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을 알아본다는데요. 사육사가 있으면 괜찮다고 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1: 잘해. 알았지? 잘해도 돼. 잘해. 이겨.
0: 오늘 챔피언이 될지 기대됩니다. 고원에는 상업식당이 많지 않은데요. 이 기간만큼은 걱정 없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황소 씨름 대회는 각기 다른 터전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고원에 모여 즐기는 명절이자 축제입니다. 이 기간의 고원은 캠핑장이 되기도 합니다.
4: 이게 tokat sobası, tokat. 부산 odunlarını atıyoruz.
5: Buradan ateş
4: oradan atıyoruz.
5: Köz değmiyor, kül değmiyor. Wow.
0: 아래쪽에 무더위를 피하고 가족과 친구들끼리 소풍도 즐기니 이만한 휴가가 없습니다.
4: Benim köyüm Artvin, Yusufeli ve aşağıda çok.

0: kenarında falan. Şimdi bunlar Ardeşen'den geldiler. Rize Ardeşen'den geldiler. Erzurum'dan gelen var. Yani bir kültür. Geliyorlar, hem piknik yapıyorlar, hem gezmiş oluyorlar, hem de bu alışverişlerini izliyorlar falan.
1: 황소씨름 대회는 여름철 소들을 보험 목초지로 데려가는 튀르키예 이동 목축 문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 çünkü ihtiyaç. Onları belli zamanlarda harman ayında, harmanda kullanmadan önce böyle dağa gönderirler. O dağda hayvanlar beslenir. Ondan sonra harmana inerlerdi. Tabii dağa gönderdikleri zaman orada mutlaka güneşirler bu arada.
1: 무작위로 싸우다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개에 서열을 정리한 것이 황소 씨름 대회입니다. 본성에 따라 힘을 겨루는데요. 해를 가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는 금지. 한쪽 소가 스스로 등을 돌리거나 도망치면 그 즉시 경기는 종료됩니다. 드디어 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약간 흥분한 것도 같은데요.
3: 오, 박수를 요구하는 듯한.
1: 황소들의 서열 다툼은 가차없습니다. 반대로 싱거운 경기도 있죠.
3: 시작하기가 무서워 도망가요. 도망가면은 경기가 끝이거든요.
1: 상대 소를 도망치게 만들면 승리. 서로를 쫓아내지 못하면 무승부로 간주됩니다. 낯익은 소가 등장했는데요.
3: 아까 봤던 소예요. 출전했어요, 드디어.
4: 아, 이승할 거밖에.
3: 응원하는 소가 생기니까 막 손에 땀을 쥐는데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1: 팽팽한가 싶더니 한순간 균형이 깨집니다.
3: 밀리고 있어. 안 돼.
1: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맞붙는데요.
3: 아, 과연 결국엔 졌어요. 도망쳤어요.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더 많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단련하면 내년은 혹시 이길지 모릅니다.
1: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황소들은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부상 없이 끝나는 평화로운 축제. 단순한 승부라기보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적응해온 고원의 문화유산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원의 정취를 충분히 느끼고 이제 특별한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튀르키예 흑해엔 아주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들어선 휘파람 마을, 쿠시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5: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테마기행 애청자입니다. 튀르키예에 살면서도 영상을 소장하고 다니면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영상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휘파람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휘파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곳이었는데 사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아직도 휘파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곳이었는데

0: Ya Yakup dedi.
1: Evet.
0: Para gel dedi bana.
1: Evet.
0: Ya benim bahçeliyim bir daha şu.
1: Aa.
0: Mesela orada ismimi bildiği, ses şeyinden tanıdığı sınavdan çağırdı bana. Ben de ev verdim. Yukarı geldi de orada bahçede.
1: Tamamdır. 목소리처럼 휘파람 소리가 다 달라서 휘파람만 듣고도 누구인지 안답니다. 긴 말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한다네요.
0: 요카르 갈디 베 아샤 갈디.
1: 볼수록 휘파람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신기합니다. 농경과 목축을 위해 산비탈에 집을 지어 정착한 마을. 그런데 지형 때문에 직접 왕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휘파람 언어라는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2: 야, 아자바 무세스 네 카다르 육세 카다르 기대빌래?
0: 세스 네 카다르 육세 카다르 슈 테페 카다르 기대빌래?
2: 오래 카다르?
0: 네.
2: 우와, 테페된 테페 카다르?
0: 네.
2: 오요 뭐?
0: 이게.
2: 우와.
0: 다음 안나시아마상 기대빌래? 세스
2: 기디요.
1: 제가 못 믿으니까 이장님이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0: 이트판 브라야 갈 되지? 갈지.
2: 다음.
0: 다
2: 오르다.
0: 다 오르다.
2: 우와.
0: 에.
2: 오르다 누리요?
0: 에.
2: 오르다 브라야 갈지.
0: 에.
2: 으스. 세세 두유.

0: Ben burada seslensem duyamaz değil mi?
1: Seslen bakalım.
0: İçeri oseyo.
1: Duymaz.
0: Olmaz değil mi?
1: Duymaz.
0: Cem soru는 작아서 못 들으실 거라고 하네요.
1: 게리라.
0: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점처럼 누군가가 걸어오고 계시는데. 어머.
2: 네, 몇.
0: 게리요, 게리요. 메라바.
2: 메라바.
0: 너스스스?
3: 이분이 투판 씨입니다.
0: 고스포도. 와. 시스 디스스도 길드네스 브레어.
2: 오. 그래
1: 갈다, 그래 갈다.
4: 지금 buraya gel dedim.
0: Evet.
4: Makine arıza yapmış dedim, gel dedim.
0: Aa, tamam o zaman ben şimdi size bir test yapacağım. Tamam, tamam mı? Siz tekrar oraya geçin. Siz de size bana ben size bir şey söyleyeceğim. Siz de o hareketleri yapacaksınız, tamam mı? Olur mu?
1: Tamam. Geçeyim ben.
0: Tamam.
1: Hiç karşıya. Tamam.
3: 언어학도로서 휘파람 언어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전달력이 궁금합니다. 테스트는 불시에 시작하는 법이죠.
4: 트반 잡을 게 되네.
0: 너무 천천히 간다고 네. 빨리 가라고 휘파람 부르시니까 뛰어가고 계세요 저기.
3: 이제 진짜 미션을 시작합니다.

0: 할아버지가 휘파람으로 이런저런 동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다 하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초기 했스 얍드 얍드 에베츠. 와 하리카.
1: 산비탈 마을에서 신속하고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온 휘파람 언어입니다. 오늘은 이장님 댁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선 손님이 오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손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온 가족의 환대에 제가 더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손님이 왔다고 저한테 차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대요. 와, 진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와.
1: 휘파람 언어는 튀르키예어의 모음과 자음의 차이를 다양한 음높이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아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도 하고 싶어집니다.

0: 쿠시쿄이에선 대부분 차와 헤이즐넛 농사를 짓는데요.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이라 기계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확합니다.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밭일을 합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밭일을 자처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전 세계 헤이즐넛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인데요. 생산지가 흑해 연안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기레순의 헤이즐넛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헤이즐넛은 그냥 따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미끄러짐 등 조심할 게 많습니다.
1: 가지가 이렇게 확 튕기면 눈을 다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2: 토플라든 무심디야 가다리치.
1: 에웨 초퍼 토플라든.
2: 에 토플라든. 에 렌젠 오즈만. 오즈만 튀르키예 이야기하자.
1: 에웨 이 아파빈요 무연배.
2: 예 튀르키.
1: 오. 우리가 내댄 분득들 초억 빠즈라.
2: 우리가 분득들은 어디 başka bir şey olmuyor.
1: 아 사람들.
2: 차이 oluyor. 차이 oluyor. 토프락도 yerlerde çay da oluyor. Yağış da oluyor.
3: Yağış olmayan yerde sular çalıyor.
2: Yağış oluyor. Haftada iki kere, üç kere yağar. Evet. Öyle yani. Başka iller gibi değil. O bizim değil. Onu alma.
1: Öyle mi?
2: Evet. Burası ablamız.
1: Wow.
2: Evet.
1: 제가 이 여기 가지가 evet. 이렇게 와서 evet. 남아 있길래 하나 따려고 했더니 이게 다른 분 거라고 따지 evet. 말라고 하시네요. 와. Wow. Evet.
2: 두 가지씩 ablam var. 오라소는
1: 아마도 양식 떨어졌군요. 네,
2: 오늘 열었어. 우리 아시아 비즈, 브라스.
0: 제 눈엔 가츰박츠로 보이는데 주민들에겐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주머니가 휘파람을 부니까 저쪽에서 휘파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1: 주머니가 거의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거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0: 일하다 말고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산비탈에서 일할 땐 휘파람 언어가 여전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휘파람 언어는 손가락과 혀, 입술 모양, 공기의 압력을 조절해 일상 대화가 전부 가능합니다.
1: 깨알지?
4: 깨알지, 김 제자?
1: 물도 깨끗하다고.
0: 다만 폐활량이 떨어지고 이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분이 지금 쿠시쿄의 휘파람 고수라는데요. 손도 안 대고 자유자재로 붑니다. 제게도 한수 가르침을 부탁드렸는데요.
1: 백이 밴드 öğrenebilir miyim?
5: Tabii ki öğrenebilirsin.
1: Evet.
5: Parmağın şu arasından sesi çıkartacaksın.
1: Tamam.
5: Şurasından. Dileğin üstüne koyuyorsun. Öyle
1: bağır. Yavaş. Çıkacak.
5: Çıkacak. Bir flüt çalıyorsun
1: ya. Evet.
5: Onu nasıl ondan bir şey çıkartıyorsun mesela. Her müziğin bir melodisini çıkartıyorsun ya.
1: Evet.
5: Dilini ırgıyorsun hani. Dilin üstünde bu parmakların dilinin üstünde ama genizinden yani dilin

0: kökünden anlatmaya çalışıyorsun.
1: Oo.
0: Ertuğrul dedim.
2: 정말 안 됩니다. 그냥 휘파람과 다릅니다.
1: 한글의 창제 원리를 보면은 혀의 모습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리로 내는 구어이지만 어느 정도의 혀의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원리가 있고 이것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소리가 난다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와.
2: 어쨌든 기본은 티르키어라고 하니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쿠시큐에 오면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3: 온상을 온센에 이제 뭐 프로그램다 야니 무시 인사나 아제바 문나를 다 내용했으면.
2: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10년 전 이곳에서 만났던 주민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귀신이요, 사님.
3: 원래?
4: 네, 그 말려도 들리는데, 그런 말인데.
3: 이 카드 앞에 뭐
2: 마을 중심부에서 조금 먼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집입니다. 10년이면 강성도 변한다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긴장되고 설렙니다.
5: 이게 밑에는
6: Hoş geldiniz.
2: 10년 전 방송의 주인공 무아제씨입니다. 다행히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방송을 여러 번 봐서 아는 사람처럼 친근합니다.
1: 네. 아, 드디어 10년 전에 그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3: 온센에 이제 기 hatırlıyor musunuz o çekimi?
6: Evet, iyiyim gördüğüm gibi şey yaptım. Hatırladım.
3: Evet.
6: Burada benim kapımda çektiniz, geldik. O zamanları buraya geleceğim, gene geleceğim demiştiniz.
3: Evet, geldik.
6: Evet, hoş geldiniz, sefa geldiniz. Allah razı olsun, teşekkürler.
2: 휘파람 언어로 우리 이름을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3: 세계 테마 기행.
6: 네.
3: 에벳. 와. 와, 테시크들이.
6: 네, 테시크.
3: 아니, son zamanlarda da ıslıkla konuşuyor musunuz?
6: Konuşuyorum, hani konuştum. Işlığın bir sıkıntım yok ki. Telefondan ileri hani benim için benim dilim.
3: Aa, bu gerek yok yani.
6: Gerek yok.
3: Oo.
6: Şimdi o kadar arkadaşlarım var, komşularım var. Ama sen de gel de.
2: 휴대전화가 있긴 한데 거의 보질 않으신답니다.
6: Niye kapandı?
3: Ne verebilir misiniz? 아니 얼마나 사용을 안 하시면 핸드폰이 안 켜져요.
6: 니에 아침이요.
2: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지냅니다.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밤을 보냈을까요?
6: 내봐.
2: 불안과 외로움을 등에 업고 지나고 있을 그 긴 터널이 너무 어둡지 않길 기도합니다.
3: 마음이 참 무겁네요.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안 좋은 소식을 접해서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6: 아, 난 그즘을 부르더만. 그즘을

0: 노든주.
1: 노든주. 아, 노든주.
0: 네.
1: 요, 그 소나라.
0: 요, 그, 샤가비, 그 사람, 똥이야.
1: 이임 대신 끌어내림 쓰스? 겐딘스 이바큰 teşekkür ederim her şey için.
0: Ben de teşekkür ederim.
2: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려는 게 느껴졌는데요. 무아제 씨의 힘찬 휘파람 소리를 오래도록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수축시켜에는 지금이 가장 바쁜 농번기 철입니다. 그래도 먼 한국에서 왔다고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막 밭일을 하고 돌아온 조카 며느리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와 준 게 고마워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토마토와 버터를 넣고 볶은 베이스에 실처럼 가늘고 짧은 튀르키예식 파스타 면을 넣은 스프입니다. 유학할 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1: 가정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프 중에 하나거든요. 국수 같은 면발을 넣고 만든 스프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스프였어요. 맛있어요.
0: 아직 어리지만 밥투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 사모님이 음식 솜씨로는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0: 튀르키예 가정식은 보통 전체로 스프를 먹고 본식이 나옵니다. 닭고기 스튜를 곁들인 필라프인데요. 쿠시케이 사람들은 경사진 길을 오르내리느라 체력 소모가 많아서 빵과 쌀밥을 같이 먹기도 한다네요. 밥은 쌀을 볶아서 한 거라 감칠맛이 있습니다.
1: 대려오름은?
2: 괜찮아요. 오늘 안내스야 배우 가는 남이 앞에요. 야자다.
1: 튀르키예에서는 밥을 만들 때 버터를 넣고 만들거든요. 근데 그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0: 집밥을 먹으니까 오랜만에 유학할 때 생각도 나고 정감이 있습니다. 이장님에게 조카 차할라 씨는 좀 특별한데요. 휘파람 언어 보존에 힘쓸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휘파람 언어로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데요.

0: Sen skinny, sen skinny.
1: Yaşlandım.
2: Yaşlılık var, yaşlılık.
1: Yaşlandım da. Genç. Bir daha da şimdi devam edeceğiz. Nefes gibi.
0: Benim torunum çocuklarda en iyi yapan çağdaştır yani.
3: 사람마다 휘파람 소리가 달라서 화음처럼 들립니다. 차다씨는 이제 1년 배웠다는데 확실히 습득력이 빠릅니다. 차할라씨도 이만할 때 배웠대요.
4: 제발 가라고요. 항상 많아 가라고요는 저진에 대해 야오르스는
5: 왜?
4: 구수에 대해 그는 구수 소득 동이 세네. 반 앞에서 나를 보이게 힘이야.

0: aynen amcamlar koyun şey yapardan biz de kıstık. Böyle heves ederdik gelirdik. Amcam koyunun sözünü verdi bana kuzusunu. Neyse koyun kuzuyu etti. Etti koyun kuzuyu koyundan satıldı. Benim kara kuzu da gitti. Kuzuyu vermedi.
1: Kuzu anasıyla gider.
2: Ama iyi öğrendiniz.
1: Koyun kuzusuna ben söz vermesem bu ıslık yapamazdı. Koyun yayını ıslık yaptı. Ben nerede ya? Kolmen oldu ıslık kolmen.
2: 찰라 씨는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촌분과 조카분이 누구의 휘파람 소리가 더 세게 나는지 그리고 더 높이 나는지를 대결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자 여러분. 오케이. 휘파람 소리를 내니까 바깥이 소란스럽습니다. 와, 이 소리를 듣고 정말로 강아지들이 왔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나 봐요. 혼자 양 100마리를 쳤다는 무용담이 괜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벤제 birinci olsun, evet. Öyle değil mi?
1: Biz biraz yaşlandık, diş yapma, pek anlatamıyoruz. Ama bunun her şeyi düzgün, yerinde yani.
2: 학교에서는 휘파람 언어를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 차하다 씨는 아빠 차할라 씨에게 휘파람 언어를 배웁니다. 휘파람 언어 보존에 진심인 할아버지와 아빠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유망주죠.
3: babamın dediklerini anlamak için.
2: doğru doğru.
1: Doğru cevap bu.
2: Evet. 아빠가 하는 말이 제일 궁금한가 봐요. 아빠가 휘파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알아듣고 싶어서 배운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그걸 듣고서 올 수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 와.
0: 암전 야시단데 나 여범이적 밴드 암전이 기보다죠. 밴 뭐는 그랬대죠. 그 밴은 기보다 밴 암전이 기보다죠. 뭐 언단 나 키치 저적 봐라. 얼레 그들미 도움이지. 오늘 신을 틀었
2: 미래의 희망을 모아서일까요? 휘파람 노랫소리가 더욱 경쾌합니다. 여행을 마치기 전날 이장님이 할 말이 있답니다.
1: 벤 알리 부르듬?
2: 알리? 아전제 벤 알아듬 오키시?
1: 헤벳.
2: 아! 10년 전 우리 방송 출연자를 또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보스부벅스 알리머스는? 와!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와! 10년 전에 알리를 찾았습니다. 와, 닮았나요? 똑같이 컸나요? 옛날 모습 있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는데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와, 진짜 드라마의 모습은 오늘, 오기는?
4: 욕.
2: 욕만? 미치매.
4: 야니, 아틀라면. 어디서 노선이 계십시오.
2: 에벳. 시즈 부근날데데 뭐 으스트 청마이 프라틱 야다 굴란마이 대밤에 디오무스노스?
4: 에벳.
2: 오 갸르체크댐미?
4: 야 라즈만 요 굴란노스.
2: 메셀라 네암 파르켄? 푼득 토플라켄?
4: 푼득 토플라켄 시대 에빌림 차르켄 빌림 우삭다이사 차르요스 telefona bakmadan direkt. Ya, ne bileyim alıştık.
5: Aa.
4: Alıştığımız için direkt kolay geliyor bize.
5: Wow.
4: O yüzden.

0: Ali'yi çağırdım.
1: Evet.
0: Yarın bana fındık toplayalım dedim. Tamam toplarız dedim.
2: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그 삶과 추억을 공유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을의 고민은 약 500년간 이어져 온 휘파람 언어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0: 뭐는 브라질인데 뭐 댄댕 üzerinde ıslık yani bir şey yazacak, burs açacağız.
1: Evet.
0: Bir tane hoca, hoca çocuklara ders verecek.
1: Aa.
0: Haftada işte iki gün, üç gün neyse, o bir hafta. İlkokulun ya tadil arası, kanun arası. Böyle bir şeyimiz, düşüncemiz var yani.
1: 통신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휘파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전승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이장님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와.
2: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편리해져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제게는 휘파람 언어가 그렇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쿠시크의 역사이자 정체성인 휘파람 언어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 이제 제가 연습할 걸 보여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1: 저의 메르하바 이야기하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휘파람 언어를 배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0: 쿠시코의 휘파람 언어.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 이 깊은 계곡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와! 메라바!
2: 메라바! 메라바!
3: 누나, 이 하와이
4: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진짜 맞을까요?
5: 순더모뉴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7: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8: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7: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9: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10: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11: 좋은 소식이 뭔데요?
10: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1: 나쁜 건요?
10: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9: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2: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13: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12: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13: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9: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성더멀류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7: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8: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7: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9: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10: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11: 좋은 소식이 뭔데요?
10: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1: 나쁜 건요?
10: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9: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2: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13: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12: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13: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9: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5: 성더멀류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3: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17: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고마워, 포근아.
1: 짜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1: 웃기시네. 밀밀이야.
0: 자, 아라리오.
1: 뭐냐?
0: 벌받을 시간이다.
1: 제발. 두고 보자, 해치.
2: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0: 없는데.
1: 했지, 맞지?
2: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1: 아, 맞다.
2: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1: 응?
0: 됐다.
2: 자.
1: 해치, 응?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2: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1: 응?
2: 응? 자자자. 아자자자자. 아자자자자.
1: 파이팅! 뭐,
0: 그만해.
1: 세나야!
0: 아, 안녕.
1: 안녕? 학교 안 가? 아, 가는 중이야. 가자.
3: 이 집이라고?
1: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4: 맞아요.
3: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1: 있을까?
4: 난 모르지.
1: 한번 가볼게.

0: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밖에서만 봐선 알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자.
2: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0: 보구나,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1: 놀아차차차.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0: 이거 뭐냐? 밀리리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호네 동네 쪽이야.
0: 녀석이다.
2: 동네 쪽이야.

0: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1: 어,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 됐다.
2: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1: 누가?
2: 왜?
0: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2: 야,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막내야.
1: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0: 밀리비야? 뭐냐? 어때? 뜨겁지? 아주 버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밀리비. 뭐냐? 이게 무슨 대사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라차!
0: 나 이...

0: 같이 돌아왔을까?
1: 밤에 온다니까.
0: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1: 알았어.
2: 야! 어? 봐봐봐. 잠깐.
1: 무슨 소리지?
2: 아파. 아프다고.
3: 어이없어.
1: 어? 괜찮아?
4: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0: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2: 아짜자! 뭐냥? 설마?
0: 안녕, 뭐냥?
5: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2: 좋아! 릴리야!
5: 얼레리요!
0: 꼴레리요!
6: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5: 네? 그래.
2: 찍니다! 릴리리요!
0: 마주 먹게!
1: 영화 아니에요?
6: 그럼 TV 드라마인가?
1: 어? 고마워, 포그나.
7: 윤호 왔니?
1: 다녀오셨어요?
0: 안녕하세요.
7: 세나도 있었구나.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1: 한번 해봤어요.
7: 웬일로 청소를 다? 포그나?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뭐?
5: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0: 네.
1: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강아지.
1: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4: 귀여워.
5: 사진 찍는다.
6: 쪽이 줄까?
5: 노래하네.
6: 기분이 좋은가 봐.
4: 아기 차.
1: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아기 고양이도 있네.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쟤? 냠냠시티 안 지키고 뭘 하고 있는 거야?
1: 오늘은 통통 치즈가 나오는 날이라고요. 이제 우리 차례야, 탄탄.
2: 감사합니다. 어?
1: 여기 통

0: 자, 다 익었다.
1: 와, 맛있겠다. 캠핑 최고.
2: 저게 뭐야?
1: 별똥별이잖아.

0: 이봐, 살고 싶다면 레시피 스토어.
1: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빠, 우리 이거 키우면 안 돼요? 네? 슬라임 같아.
0: 그만 해라. 감히 나를 주무르다니.
2: 저쪽입니다, 롱캣틴.
0: 가자, 얘들아. 이제 우주정복도 시간 만지더라.
3: 잭, 설마 밤새 기다린 거야?
4: 지금 몇 시지? 줄 서 있길 잘했네.
5: 동동치즈 판매 시작합니다.
6: 저요, 저요. 제가 바로 첫 번째 손님이에요.
7: 동동치즈 나왔습니다.
6: 우와, 드디어 동동치즈가 내 손에 들어왔어.
4: 아, 뭐해요? 내 통통치즈 돌려줘요.
6: 이리 내놔요.

0: 레슐리 스톤이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1: 이럴 리가 없는데롱. 응? 캡틴, 저쪽입니다롱.
2: 안겨요.
3: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괜히 할 수가 있다라. 이리 자, 내가 직접 찾겠다라.
3: 내 치즈를 망가뜨리다니. 용서 못해!
0: 성가신 놈이로군.

0: 잭, 슈퍼잭, 듣고 있어요? 방금 통통 치즈 가게 레시피 스푼을 노리는 악당들이 나타났어요.
1: 어? 이건 치즈 강도들이 쓰고 있던 모자잖아.
0: 모자가 아니에요, 잭. 머리에 착지해 상대를 조종하는 무시무시한 외계인 메롱캡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불러요, 잭.
1: 통통 치즈, 아니 레시피 스톤. 당장 갈게요.

0: 쓰지 않아 주세요.
1: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님.
2: 이건가? 아님 이거?
1: 저기요, 이상한 모자 쓴 손님. 차례를 지키셔야죠. 아무리 치즈가 맛있어도 그렇지, 정말?
2: 레시피 스톤을 내놔!
1: 그런 메뉴는 없어요.
3: 에? 모자가 말을 하네?
2: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가? 그럼 이건? 어떤 거야?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냐고!

0: 어이, 뭐야?
1: 응? 느림보다로?
2: 이건? 오!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 스톨! 이제 우주 정복은 실험 문제다로!
0: 안 돼! 레시피 스톨!

통치즈의 레시피 스톤까지 빼앗기다니.

0: 하마터면 레시피 스톤을 뺏길 뻔했어. 어제는 같이 못 기다려줘서 미안해, 잭. 통통 치즈 맛있었어? 그게 사실은 나도 아직...
1: 매력 잭 상단 모드다가! 우리가 상담당신한 이상 너희는 우릴 절대 못 잡잖아!
0: 내 단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0: 거지? 저쪽이다.
1: 캡틴, 엄청난 추격전이었지 말입니다롱.
2: 지구인 녀석들, 우리 캡틴에게 상대가 안 되지롱.
3: 이제 우주 정복이 머지않았다롱. 자, 레시피 스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 뭐야? 왜 안 돼?
0: 여기까지다.
4: 아이고 머리야.
5: 응? 뭐야 이 이상한 문어들은?
3: 어디 갔냐롱?
0: 혹시 찾는 게 이거야?
3: 내 레시피 스톤!

0: 이 금양과 이 악당들아! 내 치즈의 복수다!
1: 슈퍼제 괜찮아?
2: 결국 못 먹었어.
3: 내 통통 치즈!
4: 고마워요, 덕분에. 이거라도 드실래요?
3: 내 통통 치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사실은 어제부터 통통 치즈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0: 왔거든요.
1: 아, 어제 통통치즈 못 드셨던 분들이구나. 모습이 변해서 못 알아봤어요.
2: 슈퍼젯 메카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강점입니다.

0: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주방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5: 대단해. 위험한 계약.
6: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7: 에단.
6: 나! 누구야?
7: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6: 뭐? 우리 형을 안다고? 형! 에릭 형! 내 말 들려? 형!
7: 네 목소린 들을 수 없다.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거지.
6: 하지만 어떻게! 난 퀀텀 다이노한테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7: 퀀텀 다이노의 선택 따윈 기다릴 필요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8: 루시오. 소장님, 루시오는 언제 깨어날까요?
9: 다친 데는 없으니 곧 씩씩하게 깨어날 거야. 루시오를 믿고 기다려보자꾸나. 시간이 늦었어. 집에 가보렴.
8: 네, 소장님. 루시오, 이제 그만 일어나. 루시오!
10: 여기가 어디지? 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저건 설마 전설의 다이노스터? 잠깐! 멈춰! 멈추라니까! 에단?
7: 루시오.
8: 깜짝 놀랐잖아! 루시오! 걱정 많이 했어.
10: 로디, 고마워. 여긴 어디야?
8: 전혀 기억 안 나? 카르노타우루스랑 싸웠잖아.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오즈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
10: 맞아. 그랬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8: 루시오, 어디 가려고? 루시오, 천천히 가!
10: 이상한 꿈을 꿨어. 에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에단! 에단! 안에 있어?
8: 그냥 외출한 걸 거야. 일단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자.
10: 에단! 괜찮은 거야?
8: 대체 왜 이러는 건데?
10: 로디, 이거 놔!
6: 누구? 루시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10: 에단! 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6: 왜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진정해. 아무 일 없다고.
10: 실은 내가 이상한 꿈을 꿨거든. 아무 일 없다니 다행이다.
6: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볼게. 너도 집에 가야지?
10: 어, 그래. 가야지. 학교에서 보자, 에단.
6: 참.
7: 다이너 시트 변신.
10: 어? 에단?
8: 왜 그래, 루시오?
10: 느껴져.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애들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8: 뭐?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10: 아, 왜 하필 지금이야? 그만둬!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0: 저기! 아!
1: 루시우, 공룡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0: 알았어. 어때, 야구르지? 나 잡아봐라, 이쪽이 지롱. 그래, 이쪽이야, 따라잡아봐. 어디 한번 잡아봐. 저기가 좋겠어. 너무 느리잖아. 느려, 더 빨리. 저킥. 못 잡겠지롱. 완전 느린 볼에요.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데?
2: 인정, 이건 좀 아프네.
0: 잠깐. 안 돼, 하지 마!
3: 루시우, 한 번만 더 공격당하면 슈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꼼짝도 안 해. 힘이 너무 강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새로운 다이노스토?

0: 섀도우 스피어. 이제 끝내주마. 섀도우 볼 스피어.
1: 그만해. 아파서 힘들어하잖아.
0: 시끄러워. 지금 날 막으려고 한 거야?
1: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0: 반응이 이상하고 너희가 늘 해오던 일 아닌가?
1: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공룡이 불쌍하지도 않아?
0: 감히 날 방해할 생각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1: 해보자고.
0: 섀도우 스피어.
1: 랩터 스파이크.
0: 다른 것 빼곤 별거.
1: 랩터 다이브.
0: 소용없어. 섀도우 쇼크.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니 놀랍군. 이제 끝내주지.
2: 루시오, 정신 차려. 어서 피해야 해.
3: 멈춰. 규칙 제8조. 배틀이 끝난 후에는 상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근데 넌 누구야?
4: 이리로 계속 싸우면 슈트가 망가질지도 모른다.
0: 운 좋은 줄 알아.
3: 거기서! 어? 사라졌잖아.
5: 데비.
3: 루시오! 너 괜찮아?
5: 아, 네가 제때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그보다 방금 그 검은 다이노스터는 누구였어?
5: 나도 모르겠어. 오늘 처음 보는 녀석인데 왠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예감이 너무 안 좋아.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2: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3: 사건 발생.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4: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5: 바르게 달리는 풋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산소
8: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9: 응급환자 발생 컨트롤이 구급차 출동
10: 엑스레이 찍을게요
11: 상처가 났네요
12: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3: 흥지랭도 주세요 알약이 짠
14: 입원이 필요합니다
15: 주사 싫어
16: 컨트롤이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17: 피니핑 노트북
18: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19: 영상 편지 추천.
11: 생일 축하해 추.
17: 덧셈 뺄셈 해보고
16: 노래도 불러요.
13: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19: 내일도 같이 놀자 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딩동댕. 아, 오늘은 환자가 없네. 아픈 동물들이 없나 봐. 뭐지? 무슨 일인가요?
4: 도토리가 어이벌레인데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팔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10: 네? 아니, 도대체 어쩌시다가?
1: 도순이 절 일부러 나무에서 떨어뜨렸어요.
8: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무를 잘라 일부러 가슴 위를 떨어뜨렸어요.
10: 네? 아니, 뭐가 저렇게 뻔뻔해?
8: 나 후회 안 하거든.
4: 어허, 조용히 하세요.
8: 에이, 가슴.
1: 나한테 왜 이런 일이.
20: 오늘의 환자? 도토리 거위벌레. 도토리 거위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10: 자, 다 됐습니다.
20: 거순 씨, 팔꿈치에 금만 가고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네요.
10: 아니, 근데 경찰은 범인을 저렇게 피해자는 같이 두고 가면 어떡해.
20: 조사할 게 있다고 금방 온다잖아.
21: 걱정 마세요. 도망 안 가니까요.
10: 그럼요. 근데 거순 씨, 위험한데 나무 위로는 왜 올라가신 거예요?
21: 그게 도토리가 필요해서 올라갔죠.

0: 도토리?
1: 네, 우리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로 무엇을 할까요?
0: 아, 이거 문제인가요?
1: 네, 1번 먹는다, 2번 알을 낳는다.
0: 아하! 도토리를 먹어서 도토리 거위 벌레인 거 아니야? 자, 우리 맞죠?
2: 정답을 알려드려요?
0: 아니요.
3: 저희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가 열리는 여름 땅 속에서 나와 짝짓기를 하죠.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으면 그 도토리가 매달린 가지를 일단 주둥이로 반쯤 잘라놔요. 그리고 도토리에 구멍을 뚫죠.
4: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뚫지?
3: 긴 주둥이 끝에 드릴 같은 게 있어서 나무든 도토리든 잘 팔 수 있거든요.
5: 신기하다!
3: 구멍을 다 뚫으면 알을 낳고 구멍을 잘 막은 후 마저 나뭇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떨어뜨리죠. 약 5일 후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 도토리를 파먹으며 자라나는 거예요.
0: 아하! 도토리에 알을 낳으러 가신 거구나.
1: 맞아요. 우린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에 알을 낳아요.
4: 왜요?
1: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는 다람쥐도 새도 먹지 않아 애벌레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4: 아하!
1: 전 아기들을 위해서 아주 어렵게 좋은 도토리를 찾아 구멍을 뚫었어요. 참 잘 뚫었다. 이제 구멍에 알을 쏙. 잘 자라렴.
3: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순이 나타나 제가 있는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잠깐! 아! 그렇게 저도 제 알이 든 도토리도 떨어진 거라고요!
4: 우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요?
2: 지금 거순이 하는 말 다 거하지 마! 정신없이 실려오느라 알도 못 챙겼단 말이에요!
4: 알은 도토리 속에서 잘 살지 않을까요?
2: 하지만 구멍을 안 막았단 말이에요!
0: 구멍?
1: 알을 낳으면 구멍을 꼭 막아야 하거든요. 막는 이유는 뭘까요? 아!
5: 또 문제?
1: 네.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2번, 애벌레들이 추위를 많이 타서.
0: 아까 여름에 알을 낳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춥진 않을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같아.
1: 정답은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2: 무서워.
3: 구멍을 막지 않으면 기생벌 같은 천적들이 알을 쉽게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알을 낳은 후

0: 구멍을 똥 같은 분비물로 안전하게 막아야 해요. 빨리 막아야 했는데.
1: 그 전에 내가 떨어뜨렸지.
2: 도선씨! 왜 그러신 건데요?
1: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이 거순이 내 도토리도 내가 낳은 아이도 죽였으니까!
2: 네?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0: 아니에요. 도순, 거짓말하지 마. 전 그냥 좋은 도토리를 찾아 알을 낳는데 도순이 절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뜨렸다고요!
1: 거순! 거짓말하지 마!
0: 진짜예요! 도순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1: 도순!
2: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3: 찾았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현장에 가봤는데 CCTV가 있더라고요.
4: 오! CCTV를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겠냐요? 어서 확인해봐요.
0: CCTV?
2: 자, 오! 어? 저거 도순 씨 아니야?
4: 어머,
2: 간다. 오.
5: 맞아요. 전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고 있었죠.
1: 오, 이 도토리 크고 좋다. 내 아기가 자라기 딱 좋은 도토리야.
5: 전 그 도토리에 열심히 구멍을 뚫었어요. 도토리가 커서 3시간이나 걸렸죠. 그리고 알을 낳았는데.
1: 알아? 도토리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아차, 다른 곤충들이 알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겠다. 똥 같은.
5: 그때 누가 절 계속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1: 기분 탓인가? 얼른 구멍이나 막아야겠다.
4: 누가 진짜 지켜보는가?
2: 아, 참, 누구지? 거순씨잖아.
1: 아주 크고 좋은 도토리야.
2: 아니, 재밌어.
1: 도순이가 구멍도 다 뚫었겠다. 이제 뺏어볼까? 이야! 이 도토리는 이제 내 거! 네가 잘 뚫어놓은 구멍에 알을 낳아볼까?
6: 뭐 하는 거야? 내 도토리라고! 이제 내 거거든! 아니, 내 거라고!
5: 저리 가! 안 돼! 내 알이 들어있다고! 저리 가! 가라고! 가! 가! 이럴 수가. 전 결국 거순이의 덩치에 밀리고 말았죠.
0: 도순이 알은
4: 도순 씨 말이 사실이었냐?
3: 그러니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거순 씨가 먼저 잘못을 하신 거네요.
0: 다들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데 CCTV가 있을 줄이야.
2: 우와! 그리고 피해자인 척까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0: 아니, 원래 이맘때는 서로 뺏고 뺏기고 도토리 경쟁이 심하다고요. 귀찮게 구멍 안 파도 되고 얼마나 좋아?
1: 그래도 이미 낳은 아이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너는 내 알이랑 나까지 없애려고 날 나무에서 떨어뜨렸냐? 나만 당할 순 없잖아!
3: 잠깐. 자, 도순 씨가 어떻게 거순 씨를 떨어뜨렸는지 CCTV를 계속 확인해보죠.
4: 네.
5: 그럼
0: 내 알을 낳아볼까?
5: 너는 알을 낳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낳지 마.
0: 아, 도순, 그만해. 넌 나한테 힘으론 안 돼.
5: 낳지 말라고.
0: 그런데 어쩌냐? 나 벌써 낳았지.
5: 이럴 수가.
0: 야야, 저리 가. 우리 아기 안전하게 이제 구멍을 막아볼까? 막자, 영차.
6: 구멍을 막기 전에 떨어뜨리면 결국 네 알은 다른 곤충에게 먹히고 말 것이야.
5: 그래서 전 거순이가 구멍을 막기 전 떨어뜨리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잘랐어요.
0: 막자. 하나, 둘.
5: 도순, 뭐 하는 거야?
7: 네 알과 함께 잘 가라, 거순.
5: 안 돼. 아직 구멍 못 막았는데. 안 돼!
3: 아, 그렇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린 거네요.
4: 무섭다.
6: 거순!
0: 경찰관님! 저 너무 무서워요. 빨리 도순이 좀 경찰서로 데려가 주세요.
8: 아니.
4: 먼저 잘못한 건 거순 씨잖아요.
0: 왜 그래? 당신들이 경찰이야?
3: 그 전에 알을 없앤 건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큰 죄. 일단 두 분 다 경찰서로 가시죠.
0: 네? 아, 불쌍한 내 아이들. 깨어나보지도 못하고.
2: 도순 씨!
0: 마! 내가 갈 거야!
4: 다시 한번 보자.
2: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 알을 터뜨렸어. 알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9: 숲에선 지금도 도토리 거위벌레의 비정한 도토리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4: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먹고 자란 애벌레가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여름 또다시 땅 밖으로 나와 도토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겠지?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3: 꼬마 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 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4: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5: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3: 알았어요. 소방 구조대 출동.
6: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5: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6: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2: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3: 범이가 이기게 해줘.
2: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4: 조그마니! 조그마니! 우리가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죠! 띠!
5: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3: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5: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4: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3: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5: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왕 큰 선물 하나 주지!
6: 까꿍!
5: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4: 역시 천재!
5: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4: 찍찍!
2: 사화, 빛바랜 금메달.
7: 모범이 닭싸움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8: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7: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8: 내가 운동 좀 하지.
9: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8: 초능력?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7: 그거 내 실력이야.
9: 실력?
10: 실력은 무슨?
7: 모범이 진짜 실력이야.
11: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9: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2: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2: 같이!
2: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2: 예!
9: 모범, 정신 차리고 잘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7: 닭 싸우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못 하자.
9: 됐고! 밥통이나 놓치지 마.
2: 자, 준비.
9: 저거, 내가 가져간다.
2: 조심조심.
9: 모범! 받아! 달리게 해줘. 좋았어.
13: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2: 오, 잘하고 있어. 우와.

0: 호마, 괜찮아?
1: 대원장님! 성공됐음!
2: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0: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1: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 그게 아니고. 엄마,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라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라 그랬어?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3: 처음 봐.
4: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5: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1: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5: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1: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하긴 어딜 가지?
4: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5: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1: 진짜 돈 없다니까요.
5: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1: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아까처럼 안 되네.
5: 갑자기 닭싸움 하면서 아무 보석 없는 척 하는 거 봤지?
4: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3: 찍찍!
6: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7: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또 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6: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5개?
8: 짜잔.
7: 5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6: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8: 축하해.
7: 좋았어.
6: 태평이는 미소 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 관리, 지구는 개미 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0: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6: 아, 그러니까?
0: 분명 여기에서.
4: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 노라지.
7: 자꾸 무슨 보석을 갈라는 거예요?
9: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10: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7: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9: 와, 범이야!
0: 작아!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9: 찍찍 마법
4: 불을 뿜으라지.
7: 번개네 조심해요.
0: 번개 쉴드
9: 소문어 불이야.
0: 가짜는 사라져라. 번개
7: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4: 또 망했지.
9: 퇴치.
6: 고마워. 세상에.
7: 엄마 괜찮아?
11: 응 이제 괜찮아.
6: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7: 미안해, 나 때문에.
0: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다니. 하,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12: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닦다니. 진짜 기특한데?
7: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뭐... 그냥.
12: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7: 안 돼.
12: 사랑아.
7: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12: 아니 사랑.
7: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몰라.

0: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이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나오미. 네, 주인님.
5: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4: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5: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8인력 로봇 사이언 1&1.
6: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7: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8: 전 그런 거 없어요.
9: 저도요.
10: 저도요.
6: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11: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12: 5화 비밀 비밀 비밀.
13: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6: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11: 어? 한번개 쌤.
6: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11: 저 번개 쌤.
10: 지구 위에 김이나 잔뜩 깨나.
11: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 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10: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6: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10: 귀엽다. 핑기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6: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4: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11: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15: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11: 이한테 말해볼까?
16: 왜? 뭔데?
11: 뭐래?
17: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6: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7: 뭐? 너도 비밀 있어?
16: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7: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6: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7: 엉덩이가 축축해.
16: 뭐지?
17: 우와!

0: 암흑보석을. 에? 어디 갔어?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꿍이다. 어?
1: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2: 어이,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3: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2: 멈춰. 어때? 어때?
3: 네.
2: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1: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2: 아, 번개맨밖에 없지!
1: 와, 번개맨과 한 번개.
3: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1: 그럴지도?
2: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0: 조르.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0: 당장 알아보도록.
1: 찍찍 네, 네. 조그만님.
2: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2: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먹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2: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3: 잡았다!
4: 누구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5: 됐다!
6: 알지?
5: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4: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6: 자몽몽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7: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8: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4: 도와줘.
9: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9: 핑키야.
0: 핑키야.
9: 핑키야.
0: 핑키야.
9: 쏴. 핑키.
0: 핑키.
10: 금방 가.

0: 기다려.
1: 올 때가 됐는데.
2: 김해나, 김해나 여기야.
0: 어, 핑키 괜찮아?
2: 김해나, 난 괜찮아.
0: 어떻게 된 거야?
2: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3: 어? 동계맨?
4: 나와!
5: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에 또 무슨 속셈이야?
6: 나는 꽁지.
7: 나는 팥지. 그럼 이만.
5: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만약에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4: 예?
7: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2: 남의 똥 냄새는 싫다!
0: 어쩌지?
6: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7: 어? 안 해? 좋아. 그럼. 오!
6: 4 3 2 안 돼! 알지, 핑계 바뀌어라!
7: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0: 이걸 왜 이렇게! 피키! 괜찮아?
5: 다행이다.
8: 일단 도망가서.
0: 괜찮아?
8: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5: 다행이다.
0: 대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3: 응, 다 봐요?
0: 아니 뭐
3: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져왔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0: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 번개로 변신하는 거.
2: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을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0: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이 다 봤으면 어떡하지?
2: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9: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3: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0: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3: 내가 암흑보석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0: 내 얘기가 아니구나.
3: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10: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3: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0: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3: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0: 어?
3: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0: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1: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0: 그런 거 없어. 번개쌤, 하나씩 맞죠. 규칙이잖아요.
2: 설아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0: 나도 태웠던 사조.
1: 억울하면 나보다 커진가?
3: 아빠, 가요.
0: 난 왜 빨리 안 가?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4: 어?
5: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브 Z가 방송됩니다.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2: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히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0: 코스타 이카루스 1.
1: 소방 안전 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새나겠죠.
3: 이게?
1: 1등은 태호.
2: 예? 그럴 리가 없는데.
4: 축하해, 태호.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5: 기분 좋냐?
6: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보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2: 뭐야, 태호. 하,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6: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7: 거기 있어라!
6: 어? 무슨 일이지?
4: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7: 하, 애국자 나셨구먼. 됐어! 어허!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어?
2: 잠깐!
7: 뭐? 넌 뭐야?
2: 알 거 없어!

0: 짱해.
1: 괜찮으세요? 어? 다친 곳은 없고요?
0: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총학사!
1: 어? 어? 뭐야, 설마 영화 촬영이었나?
2: 그래, 스파이 009 시리즈의 신작이지.
1: 스파이 뭐라고요?
2: 천만 관객이 본 영화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자네 영화 배우 할 생각 없나?
1: 영화 배우요? 제가요?
2: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무술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0: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1: 맞아. 우리만 청소학원.
2: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3: 사고 발생.
0: 어?
3: 사고 발생.
4: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5: 네? 네?
6: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7: 도와주세요!
8: 살려주세요!
4: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0: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멈춰라!
2: 굉장해.
3: 좋아, 좋아. 계속 가, 계속.

0: 엄청나게 높아. 어떻게 구조하지?
1: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안,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1: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3: 그야 당연하지.
0: 맞아, 허큘리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1: 갑자기 페어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페어가 정말 밉다. 미워.
3: 지상 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0: 나도 자리 잡았어.
1: 나도 거의 다 왔거든.